0: 여러분들 여기 오셔서 차 이래 그 다니다가 구경 잘하고 즐겁게 노시다가 가세요. 대신에 늘상 감사하고 행복하세요. 이런 얘기 내가 해드립니다.
1: 두
0: 예, 그런 얘기.
1: 분한테도
0: 예.
1: 예.
0: 누구든지 여기 오신 분

0: 그래서 내가 우리 지금 되지 그럼 내가 설명을 해드려요. 뭐 어떻다 했다 하면은 이제 그 중에서 더 행복한 거는 몸도 건강해야 좀 마음도 건강해야 됩니다 하는 얘기를 설명을 하죠.
1: 아, 멋지시네요.
0: 예.
2: 많이 좋아하시겠는데 저게 한번 앉으면 안 일어나고 싶을 것 같아요.
0: 저게 하면은 네. 15분을 하게 돼 있어요.
2: 한번 세팅이.
0: 그래서 한번 하면 15분이 되면 끝나는데
1: 예.
0: 15분 하면 어떤 분들은 막 나 한 번만 더 해줘, 한 번 더 이제 끝난다 해도 분들도 있죠. 이제 그래 이제 우리 불교 박람회, 불교 박람회도 마요고 거기 오면은 우리 BTN 방송 관계자들분도 많이 오셨습니다.
2: 예.
1: 그 노부살님들이 불자님들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노스님들도 좋아하시고요.
0: 예, 그래서 스님들도 많이 좋아하시고 그 누구나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든지 뭐 밥을 먹고 보약을 먹고 좋은 음식을 먹다 한다 하더라도 걷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예, 걸어야 돼요. 예, 무슨 내가 어디를 아프다 어디를 안 좋다 하더라도 걷는 게 기본이지 않습니까?
2: 그럼요.
0: 예, 그래서 아 내가 저거 발마사지 한 동기도 어느 보살님이 가는데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내가 그 한여름에요 한여름에 막 그거 종합운동장인가 거기인데 그 이분이 반신불수를 당하신 분이 있어요.
1: 아.
0: 그분이 거기 근데 내가 가서 얼른 가서 아,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니래, 난 내가 건강을 위해서 걷는 겁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2: 또 불편한 거지.
0: 그렇죠. 예. 그런 얘기를. 내가 거기서 감명을 받았어요. 저분이 저렇게 완전 반신불수에 걷지도 못하는데 건강을 위해서 걷는, 걷는 게 그렇게 중요하구나.
1: 아, 그럼요.
0: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 하기 전에 우연찮게 이 발마사지를 하시던 분이 못하게 돼서 제가 인수를 하게 됐어요.
1: 아~
0: 예, 그래서 이걸 하게 됐습니다.
2: 예. 근데 제가 앞서서 이제 숨 쉬듯이 보시행 행하신다.
1: 그러게요.
2: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0: 예.
2: 이제 교계 내 단체만 해도요, 스님. 왜 우리 흔히 정기 후원이라고 하죠?
0: 예.
2: 매달 10곳 이상. 불교계 안팎을 합치면 뭐 20곳 가까이 되신다던데.
0: 예, 제가.
2: 예.
0: 5년 전까지만 해도
1: 예.
0: 부처님 가르친 대로 내가 남한테 도움 조금만 준 거를 남한테 얘기하면 그만큼 반감된다고 하잖아요.
1: 예.
0: 얘기를 안 했어요.
2: 예.
0: 그래서
2: 네.
0: 이제 내가 나이가 들고 내가 이렇게 보실하고 베풀고 하니까 좋아지더라는 걸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1: 그럼요.
0: 지금은 얘기를 해드립니다.
1: 누구든지.
0: 예. 내가 지금 이 나이 내가 자랑해서 뭐 필요 있어요. 부처님이 이렇게 살아서 불교, BTN 방송, 뭐 해서 불교 여러 생명 나눔 실천이라고 있습니다.
1: 예, 생명 나눔 실천본부.
0: 예, 저도 기증을 했고,
1: 예.
0: 약 20년 전부터 지금 넣고,
1: 예.
0: 불교 단체에 12군데,
1: 와.
0: 예, 12군데, BTN 방송, 불교 방송, 뭐 생명 나눔 실천에 청여복지금이라든가, 법보신문,
2: 예.
0: 현대불교신문사, 불교
2: 이게 총 망라하셨네요.
0: 예, 그거 하고, 이거 외에
1: 예.
0: 여러분들이 고속도로 가는데 어디 가면 많이 막지갑니다.
1: 그게 예.
0: 한 10군데, 한 저도 잘 모르겠는데 대충 한 20군데는 올 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1: 예산만 해도 만만치 않을 건데요.
0: 그래, 그게 내가 불자님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제 우리 직원이라든가 어느 분 다 얘기를 합니다. 하면은
1: 예.
0: 아, 사장님은 사업도 하고 돈이 있고 하니까 마음대로 이제 할 수 있는데
2: 맞아요.
0: 나는 당장 먹기 살기 힘들고
1: 예.
0: 당장 힘들고 우리 아들 아파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런 얘기를 제가 합니다. 불자인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시하고 베푸는 것은 절대로 물질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맞습니다.
0: 예, 항상 웃는 얼굴로 누구를 만났을 때 아, 언니 왜 얼굴이 이렇게 좋아졌어? 언니 오늘 기분이 좋아? 언니 참 좋아졌는데 아니면은 어제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어제도 시장 갔는데 할머니가 쪼그려 앉아가지고 부성기 몇 개를 파는 거예요.
1: 예.
0: 기퉁에 시장은 시장을 가지 못해
1: 그렇죠.
0: 자기 자리가 있기 때문에
2: 예.
0: 여기 파는데 거기가 망우 역사 밑입니다. 예.
2: 네, 네.
0: 그러니까 아무도 그럴 때 보질 않아. 근데 내가 거기서 쑥을 샀어요.
1: 예. 예.
0: 쑥을 샀는데 쑥 요만큼 요만큼
2: 예.
0: 예. 쑥 사고 뭐 다 해봐야 그 다 해봐야 3만 원치도 안 돼요.
1: 예.
0: 다 해봐야. 그래서 한참 얘기하니까 딴 사람들이 내가 이 할머니하고 친척인 줄 알고 옆에서 보면서 그러다 그래 거기서 내가 2만 원치 사가지고 이거서 다 사서 빨리 집에 가시라고 이제

0: 더운 이제 가시라고. 그냥 이제 싸가지 가고 내가 사가지고 그걸 들고 또참 그렇잖아. 얘 들고 오면서 집에 올 때는 이제 항상 이제 그뭐 그것도 주로 마트나 좋은 데보다는 길거리에 있는 그 보살이나미라든가 그 할머니한테 많이 삽니다. 그것처럼 행복은, 보시는, 자비는 절대로 물질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게 훨씬 더 값어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진짜
2: 아니, 본문이에요, 본문.
1: 그러니까요.
0: 왜 그러냐면은 내가 제일 좋은 보시가 웃음으로. 내가 항상 웃고 항상 저 내가 웃음으로 저 사람한테 대화하고 저 사람 칭찬해주고 저 사람 괜찮아 하면 그분이 마음적으로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1: 아, 그럼요.
0: 기분이 좋아져. 기분이 좋아지면 몸도 좋아지고. 그러면 누가 좋냐? 그분도 좋지만 나도 자연적으로 이래 웃음을 피는 미래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1: 원 플러스 원이네.
0: 그래 그 생활이 저는 이제 그 몸에 익었어요. 그래 어디 가든지 간에 내가 이제 그 절에 가면은 합장하지 않습니까? 합장에 다 기도하면서 이렇게 가면은 어떤 분들은 나를 쳐다봐요. 그냥 이라고 말해. 전 이래 이렇다고 하니까. 그래. 전 내 마음에서 우러나니까 뭐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 불자님이라든가 불자님이 아니더라도 불교의 자비라는 것은 꼭 물질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 나의 말을 듣고 상대방이 정말로 고맙다, 감사하다, 지나가는 어려운데 손 한번 잡아주는 거, 그게 보시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1: 그러니까 보시와 나눔이라는 게 꼭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족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누구보다 더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 생활이 넉넉해서 또 베푸셨던 게 아니라고 들었어요. 이제 초창기에 고생 많이 하셨다면서요.
0: 제가 그 고향이 상주인데요. 오영재의 장남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이제 있을 때 아버님이 그 시골에서 그 저 중장비 사업도 좀 하셨어요. 원래 좀 가난했습니다.
1: 그런데
0: 오영재 중에 마지대가 되다 보니까 공부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렵게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이제 저는 원래 학교 선생님이
1: 꿈이셨어요.
0: 중학교 때인가 우리 그 당시에만 해도 가정 방문이고
2: 있었어요.
0: 제가 이제 그때는 중학교 이래 하면 4.19라든가 이런 거 되면 웅변대하고 많이 그랬거든요. 그래 우리 아버님 없는지 학교 안에 담임 선생님이 우리 완섭이는 아버님 꼭 대학까지 시켜주세요. 시켜주세요. 그런 얘기를 선생님이 꼭 세대 선생님 우리 아버님한테 그래서 이제 내가 그 옆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뭐 오행주에 맞이다 보니까 힘들잖아요 시골에서.
2: 그렇죠.
0: 전 그 많이도 감사하는데 그래 힘든 게 와서 참 아버님이 중장비 하시다 좀 실패도 하시고 어렵고 하다가 아버님 돌아가셔서 서울로 올 때 제 동생이 먼저 서울에 와 있었습니다. 형님 이제 고생하셨으니까 서울 오라고. 그래서 올 때 정말로 어렵게 왔습니다. 왔는데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건 면목동에 거기에 방 한 칸에 저 옆에서 들어가는 방 한 칸에 거기 월제를 와가서 처음에 살았습니다.
1: 단칸방이라고 했죠.
0: 월제를 사는 동기도 있어요. 아버님이 이제 중장비 그 사업을 하시다가 이제 몸이 아프시잖아요. 돌아가시게 되니까 이제 거래처 빚 있다 이런 그런 분들이 저를 찾아오는 거예요. 저를 찾아와서 우리 아버님한테 이렇게 빚이 좀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내 앞으로 다 쓰셨어요. 그거를 제가 앞으로 다 아무 걱정 마시고 아버님한테 그냥 인사하셔서 가세요. 제가 갚는다는 서약서를 다 해줬습니다.
1: 흔히 말하는 연대보증이네요.
0: 그렇죠. 다 해주고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그걸 다 정리하고 나니까 그야말로 없어요. 그 당시에 읍시에서 왔는데 참 고생을 많이 했죠. 올라서
1: 무슨 근데, 일을 하셨어요 그 당시에 올라오셔서?
0: 올라와서 이제 그 처음에는 그 제가 뭐라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전자제품 그때 그 당시에 뭐 보면 TV 학원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게 앞으로는 전자제품 같은 게 좋겠구나 해서 거기서 제가 몇 달을 했는데 거기서 어떻게 하다 보면 1등을 해가지고 한 1년을 그 무료로 학원에서 받게 됐어요.
1: 아, 그래서 학원 그래서 수업을 이제, 받으셨어요.
0: 아, 예, 전자제품을 예. 이제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조금 나아지는 게 그래서 저는 내가 가난하다, 아, 힘들다 이런 생각이 없어요. 아. 그때부터도 뭐 선님이 지나가면 막 이제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중랑구에 가면 그 용마산이라고 있습니다.
1: 네. 예, 예.
0: 용마산에 가면은 우리 집사람하고 이렇게 올라가면 수없이 밑에 많잖아요. 수없이 집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많이 있는데 야, 저 집에 이 많은 집에 내 집에 하나 없네. 예,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았어요.
1: 아니 새빵살이니까 아. 이사도 많이 예, 다니셨어야 될 텐데.
0: 그 당시에 이제 예. 제가 자리를 못 잡은 상태니까 이사도 여러 번 했습니다. 했는데 내가 장남이다 보니까 명절이라든가 이래 오면은 동생들이 오지 않습니까?
2: 예.
0: 형님 또 이사했어? 집 어디로 이사했어? 이제 이런 얘기들 하고 그랬어요.
1: 아. 예.
0: 이게 한 몇, 한 10년 반에 한 10년 한 대여섯 번 일곱 번 했는 것 같아요.
1: 예, 예, 하고 거의 2년에 한 번씩은 예, 이사를 그래, 하신 거죠.
0: 예, 그래 이제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는 생활이니까 예, 그러면서 한 번은 우리 집 사람이 당신 고생하는데 이제 보약을 사준다고.
2: 예.
0: 예, 보약 필요 괜찮다고. 그래 청량리 경동시장에 가서.
2: 예, 경동시장에 있습니다.
0: 그 미꾸라지를. 이제 그걸 파는 데겠잖아요.
2: 예.
0: 그걸 이만큼 사왔어요. 이제 나 끓여준다 힘든, 내가 열심히 노력했거든요. 그런데, 그래 사는데, 이제 내일, 그대로 밖에 나가니까, 고기, 뭐야, 새우 떼야 그러죠.
2: 예.
0: 고기 익는 게 미꾸라지 물을 거. 그러니까 이거 어디서 나왔어요? 아, 오늘 저거 미꾸라지 좋다 해서 사왔다고, 저거 한다고.
1: 탈탁탈탁
0: 그게 내 가슴이 보통령이었는데, 이상하게 그날 있잖아요. 야, 이래 보니까, 너무 팔팔하게 잘 사는 거예요. 막 어려운데 다니면서 그걸 보니 가슴 감정했어요.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 내가 이거.
2: 아.
0: 예, 예, 이것도 아니야 먹을 수도. 그 하루 아 내가 지금 먹고 싶지 않으니까 이틀 더 놔두자. 이틀 더는 물을 좀 아주 팔팔해요.
2: 네.
0: 아, 아니다.
1: 이틀을 기다렸는데도 예, 여전히
0: 그래서
1: 팔팔해요.
0: 내가 비누를 가지고 내가 이거 안 되다. 안 먹어도 되니까 내 마음을 주니까 담아 가지고
2: 예.
0: 중랑천 있지 않습니까?
2: 예, 중랑천. 예,
0: 중랑천에 가서 그걸 비워줬어요.
2: 아이고.
0: 야, 그때 내 마음이요. 그 피하니까 이것들이 여 미꾸라지 막 사방으로 흩뜨지 않습니까?
2: 그렇죠.
0: 자유를 얻은 것보다 저 내가 과연 나중에 동물이나 됐을 때 나 같은 입장이지만 저게 얼마나 행복하고 감격스러울까 그걸 거기서 내가 많이 깨달았죠.
2: 그야말로 구사일생이네요.
0: 예예 예. 예, 예.
2: 그리고 우리
0: 그런 생활을 하면서 이제 왔는데. 예, 조금 이제 예. 사업도 좀 나아지고
1: 조금씩 나아지던가요?
0: 예, 그래서 이제
1: 예.
0: 그 중랑구 쪽에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매장을 하게 됐어요. 대리점 전자제품을 알아서 이제 전자제품 대리점을 했는데 거기서 한 10년 활동한 제가 발전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난 누가 나한테 아 김한섭 사장님 최고 이 세상에 복을 받고 최고의 선물을 받았다고 얘기하면 제가 자신있게 말할, 자랑스럽게 말을 합니다.
2: 예.
0: 그 전자제품 그걸 하면서 있다 보니까 이제 보통 이제 거지죠, 그 은병이.
2: 예, 예.
0: 할머니가 은청이었었어요.
2: 예.
0: 뭐 여기 은청, 말도 잘 못했어요.
1: 예, 예.
0: 그분이 우리 앞으로 항상 10시만 되면 지나가요. 그래서 그분 보고 내가 불러다가 또 얘기하고 이러면 친하게 됐어요, 아주. 그것도 그분도 우리 집안 친. 그는 그분이 동네 한 바퀴 돌면서 우유도 없고 빵도 없고 뭐 돈도 없고 다 와요. 우리 집에 와요. 이제 5시 되면 옵니다. 오면은 내가 그걸 다 이래 손질해주고 절대로 손을 막 몸만 지지분하니까 못 만지잖아요. 전 그 관계 없어요. 다 만지고 저기 해도 이건 먹지 마. 이제 말도 놓고 우유는 상했어 그러면 이거 먹어 이제 말은 저기 말은 이거 먹어 이러면 내가 그걸 받아 먹었어요. 먹으면서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생활을 한 3년을 했습니다.
2: 아, 하고.
1: 그러니까 말 그대로 노숙인이신 거죠?
0: 예,
1: 집이 노숙인, 없이 다니시는 분을?
0: 예, 노숙인입니다. 예. 그래, 잘 그것도 못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왜 이래 서울에 와서 거지 혼자 생활하고 왜 이래 집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 눈물을 흘릴 정도로 내가 옛날에 이제 시집을 갔는데 가까이 석 달 동안 살았는데 신랑이 어디 돈 벌러 간다 서울 가더니 세색실을 하나 구해왔더래요. 그래 세색실 구해왔는데 세색실을 와가지고 한 달간을 방에 둘이 자고 자기는 잘 때 부엌에서 이제 생활했대요. 이제 생활했는데 그것만해도 그냥 참았는데 하도 때리고 막 그래가지고 도저히 아이고. 못 살고 집을 나왔잖아. 그 집을 나와 이제 하는 말 났더니 그래 집을 나왔어. 집을 나왔는데 갈 데가 없잖아. 그래 친정으로 가니까 친정에 받아주지 않은 거예요. 오지 마라. 네 시집간데 오지 마라.
1: 그 당시만 해도 최강입니다.
0: 오지 마라. 그래서 이분이 이제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흘러 봉천동까지, 봉천동 그 움막집에 있는 거 봐. 네. 그까지 이제 와서 그 봉천동에 있다. 그 얘기 때문에 내가 막 함정했죠. 그래 이제 그 생활을 2, 3년 했는데 어느 한 추석이었어요.
1: 네. 추석날인데.
0: 예. 네. 이제 왔어요. 오늘 그날마다 좀 이상히 손도 깨끗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 오늘은 마치 추석날은 좀 쉬지. 내일이 추석이야. 내일 네. 추석인데. 아니, 내일 추석인데 좀 쉬지. 왜 또 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사장님 주려고 내가 선물 사왔어. 선물 사왔지. 말을 잘 못하니까.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뭔 선물을 했더니, 아, 양말 있죠?
2: 예.
0: 제일 좋은 양말을 요만큼 해가지고, 이거 내가 제일 좋은 데가 여기서 돈 주고 샀어. 돈 주고 샀어. 나 사장님 줄로 샀다. 그런 얘기 하면 나를 주는 거예요. 내가 그게 인생 살아가면서 세상에. 가장 큰 선물이 아니었나. 예. 예. 이런 생각을 합니다.
2: 그 예. 우리 그 김한섭 부자님이 그렇게 잡심이 많은 게
1: 네.
2: 빈손으로 오셨잖아요.
0: 예, 예.
2: 눈물 시작해서 그 애써 노력해서 자수상가하셨고
0: 예.
2: 그 와중에서 본인이 힘든 걸 경험하셔서
0: 예.
2: 자비심이 가득하신 것 같아요.
1: 그러게요.
2: 힘든 예. 사람 보면 못 지나가고
0: 예.
2: 눈에 밟히고
0: 그래서
2: 보살행을 하시는 것
0: 예.
2: 같습니다.
0: 이제 그런 것도 있고
1: 예. 네. 또 다른 선물이 갖고
0: 예.
1: 나오셨어요.
0: 선물 여기 있습니다. 여기 선물인데
1: 예.
0: 여기 보시면은 여기 선물이 막 지저분하고
1: 오래됐네요.
2: 네. 달아서 완전히
0: 여기 막 예. 여기 곰팡이도 피었잖아요. 예.
1: 색이 바라고
0: 예. 예. 막 바로 곰팡이 피었잖아요.
2: 예.
0: 저는 이거를 하는 그리낌 없이 이걸 내가 갈고 싶지 않고 이 상태에 곰팡이 있는 거 이 상태로 가면 그러면서 내가 입에다 대고 붙으니까 감성받고 예. 이렇게도 합니다.
1: 아, 그게 뭔가요?
0: 예, 여기 염주가 들었어요.
1: 아.
0: 예, 염주가 들었는데
1: 예.
0: 이게 또 사연이 있어요. 예, 여기 염주가 있습니다. 이게
2: 천주네.
0: 예, 예.
2: 예.
0: 제가 어느 때 이제 박람회 행사를 하고 있는데
2: 예.
0: 어느 그 다른 업체가
2: 예.
0: 사장님이 그 여자 사장님인데 이 행사를 아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 내가 아 이런 박람회는 이렇다 이런 박람회 이렇게 하셔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좀 설명도 해드리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한 6개월을 이제 나오면서 저와 가깝게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저 사장님 제 말씀 들어도 되지만 꼭 하나 드리고 싶은 말인데 혹시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 무슨 말씀인데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밀면서 이게 자기 시어머니가 우리 시어머니가 양산 통도사를 그 양산 쪽에 있는데
2: 예.
0: 하루도 빠짐없이
1: 와.
0: 늘상 기도를 하고 다닌 이게 그 염주인데 그렇게 해서 그런지 아들이고 다 잘되고 다 이랬는데 돌아가실 때 돌아가실 때 이 염주만큼은 꼭 잘 간수해서 네가 못 쓰면 네 후손에게 누구든지 꼭 견자하라 유언으로 남긴 거예요 이게 유언으로
1: 네,
0: 유언으로 남기는데 이번은 막상 이제 기독교 집안에서 이제 며느리인데 기독교 집안에 네. 태어났는데 그분은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이제 그 시를 쓰는 분이라요
2: 네. 네,
0: 고려대학교 가정학과를 나 시를도 쓰고 있는데 도저히 나는 이거 염주하고는 인연이 안 맞아서 할 수 없고 그래서 버리지도 못하고 시어머니가 꼭 주라는데 버리지도 못하고
1: 유품이니까.
0: 이래서 네. 이걸 그냥 뭐 장롱 속에 놓고 몇십 년 내려온 거예요.
2: 네.
0: 그래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걸 누구 주긴 줘야 되는데 참 버리기도 그렇고 내가 안 쓰니까 어떻게 할 고민하다가 혹시 이게 사장님한테 인연이 돼서 갈 것이 아니냐 생각해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1: 진짜 인연이네요.
0: 예예예 예, 예.
2: 그 아주 귀한 인연이네요.
0: 이게 왜냐하면은
1: 얼마나 오래됐을까요? 이게
0: 모르겠어요. 저도 뭐 하여튼 이제 꼭 이게 그러니까
2: 노살님이 평생 한 50여 년 이상 쓰시다가
0: 예예 예, 평생 쓰셨으니까 네. 처음에 내가 받을 때 냄새도 나고 막 오래됐으니까 네. 그래도 저한테는 전혀 그런 느낌 안 그래서 아 그래 아니 저 말고 더 좋은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드셔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다 내가 이 채권 봐도 사장님이 이게 사장님 못할 거라고 혹시 안 그 기분 나쁘면 제가 안 드리는데 조심 받아 그러니까 괜찮 봐도 괜찮겠어요 하니까 그래 내가 받았습니다 받고 받고 내가 차 운전석에 딱 놓고 타면은 요걸 관세음보살 그때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때 나무한비 탑을 그때 나무한비 탑을 관세음보살하고 이렇게 하면은 한 30분 한 네. 30분이 걸려요 네. 이제 그때 또 저 나무아미 타불 관세음 보살님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관세음 보살님 고맙습니다 관세음 보살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 시간이 또 들려요 예 전 주로 그렇게 많이 해요 부처님 감사합니다 그냥 부처님 관세음 보살 관세 그래 하는 게 예.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하죠 고맙습니다 이렇게. 예. 그렇게 하면은 보통 30분 한 시간 하면 또 가고 또 내가 또 하다가 뭐 잠시 이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과 불행과 좋고 나쁨이 한 사람한테 절대로 다 가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돼 있고 아,
2: 그럼요.
0: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생기고 돈이 많고 명예와 있더라도 누구든지 때가 되면 다 죽게 돼 있거든요. 예. 예. 아무리 이쁜 사람도 나이든 할머니 보면 다 또 꽃이 아름다울 때면 시들면 것처럼 그거 있기 때문에 내가 항상 얘기를 해, 이제 많이 이제 하죠. 나라고 화가 안 날 때, 화날 때도 있고 또 할 때 그런 걸 가슴에 딱 안고 잠시 생각해, 잠시. 네. 부처님 가르침 그랬잖아요. 화가 날 때, 여러분도 화가 날 때, 또 어떤 속상한 일일 때, 요즘 참 사회가 각박한 게 그 부부지간이라든가 살다가 뭐 살인사건 뭐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예. 그거를 화가 상대방이 화 있을 때는 한 사람이 뒤돌아서서 잠깐.
1: 아이, 그럼요.
0: 예, 한 3분만 뒤에 들어서 이렇게 해보세요. 다 풀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되면 마음이 불안하고 좋아지죠.
1: 진짜 귀한.
2: 삶이 수행이고, 예. 명상이고, 예. 기도세요.
1: 게다가 예. 또 실천을 예. 끊임없이 하고 계시니까.
2: 보살행을 직접 실천하고
1: 계시고. 예. 기도가 앞이 좀 많이 받으셨어요. 염주 받으시고.
0: 예, 그래서 또 그 많이 받았습니다. 참 제가 어려운데 제가 하는 사업이 지금 휴번어 발마사지 하기 이전에 그 전에 그 의성 흑마늘이라고 있었어요. 네. 예, 그거 해가지고 그 막 서울에서 최고 판매를 많이 했는데 그것도 됐고 거기 뭐 다른 식품이라 해가지고 예, 사업이 이제 쭉쭉 이렇게
1: 점차 좋아지신 거예요.
0: 잘 되고
1: 예.
0: 특히 이제 제가 잘된 것도 뭐 이제 사업이 번창 것도 그게 또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아들이 둘이지 않습니까?
1: 네. 근데
0: 첫째 아들은 공부를 아주 좀 안 좋게 하고 좀 실에 공부를 못해서 아주 대학하고는 거리가 멀 정도로 됐는데 그래도 대학을 내가 나오게 했고 또 다른 아들도 했는데 둘 다 그 잠깐 얘기해도 괜찮을까요?
1: 그럼요. 네. 자랑 좀 해주세요.
0: 네. 큰 애가 이제 고등학교를 딱 졸업하고 원서를 쓰려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쓸데가 없어요. 원서 쓸데가. 지방 가도 한 미달 가는. 그래서, 야, 아버지가 느낀 바로는, 아버지는 공부를 하고 싶어서도 못했잖아요, 다. 근데 아버지가 느낀 바로는, 아, 일단 나중에 쓰레기 장사를 하더라도, 배워야 된다. 네, 그게 나의 학권 신념이었어요. 그래서 네. 일단, 전문대학이라도 알아보자 해서 쭉 알아보니까, 광운대 밑에 그 전문대학 뭐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에 좀. 예. 그런데 거기에 미달되는 공업 전문대학, 거기에 미달이 돼 있었어요. 일단 여기 들어가라. 그래서 거기 이제 입학시키고, 그러니까 전혀 맞지 않잖아요. 뭐 공부도 잘 못하고 이런, 잘 했는데. 그런데 한 가지 영어를 조금 했었습니다. 영어를 해가지고, 1년 있다가 거기서 이제 그 영문과로 편입하고, 이제 전문대를 이제 졸업했어요. 그러니까. 전문대 자격증을 예. 이제 졸업했으니까 이제 전문대를 나온 겁니다. 그래서 1년간 있다가 우리 아들이 이제 아버지 이제 영어 좀 공부하겠습니다. 아, 그래 좋지 해라. 그래서 영어를 좀 했는데 마침 광운대학교에서 영문과 편입생이
1: 그래가지고 하시고.
0: 거기가 토익이 좀 그래 그 편입을 하기 위해서 광운대 영문과를 나왔어요. 그거 나오고 둘째 아들은 이제 동국대학교하고 뭐 몇 군데 됐는데 아버지 앞으로는 저는 전자공학이 낫겠습니다.

0: 그래, 전자고 어디 가겠느냐. 그래서 광운대 전자고 갈까요? 그래서 둘다 광운대를 예, 가게
1: 동문이
0: 됐는데,
1: 됐네요,
0: 그런데 이제
1: 형제가.
0: 중간에 제가 아들 한번 점심을 사고 싶어서 광운대 학교 가가지고 식당에 가서 와서 밥 먹자 그래요. 거기서 이제 밥을 먹으면서 너난 너희들이 나한테는 공부 잘하든 안 하든 이 정도 해서 하는 걸 너무 고맙고 오늘 그 고마운 기분으로 아버지가 밥도 사고 이거 끝나면 우리 셋이 당구 한번 치러 가자. 당구 치러 가자. 근데 그거를 식당 옆에 주인이
2: 예.
0: 봤어요. 그러면서 그 식당이 주인이 30년 했습니다. 아니 근데
1: 네.
0: 야, 사장님 오늘 너무나 기분이 좋아요. 내 밥값 반만 받을게요. 왜요? 이러니까 내가 30년 할 동안 아버지와 아들 둘이 와가지고 밥 먹고 우리 야, 끝나고 당구 치러 가고 저렇게 놀다 가자.
1: 진짜
0: 이런 소리를 처음
1: 부럽네요.
0: 들었다 그래요.
1: 아니, 그렇게 다목한, 예, 가족 사진이
0: 예,
1: 보입니다.
0: 요거는 이제
1: 아드님하고 며느님도 계시고 손주분도 계시나 봐요. 예.
0: 지금 이제 큰아들이 딸 둘이 있고 작은 아들이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습니다. 저 요첫 번째 두 번째가 우리 집사람이고 예,
1: 네네.
0: 여기 또요 가운데 여기 큰 며느리 저쪽까지
1: 예.
0: 둘째 며느리고 요 손자들 그렇습니다. 요 아들 둘 여기 돼 있고 예.
2: 아유,
1: 너무 예쁘죠? 손주가 더
2: 다목하십니다.
1: 예쁘다 그러던데 어떠세요?
0: 예?
1: 손주들이 더 예쁘다 그러던데 어떠세요?
0: 예. 손주들, 요즘 보면, 뭐, 누구든지 자식보다 손주들 다 이뻐하잖아요. 예,
2: 예.
0: 요즘 이제 제일 이쁜 거는 이제 막 엉금엉금 기는 애가 있어요. 그건 좀 그렇죠.
1: 아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유쾌하고 밝고 항상 긍정적이면,
0: 네.
1: 손자들도 그거 보고 그대로 가족 분위기가 화기애애할 것 같아요.
0: 그래서 또 이제 이런 것도 잠깐 이제 얘기해드릴게요. 이제 코엑스 박람회 하다 보면은 점심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2: 그렇죠.
0: 점심을 내가 늦게 이제 우리 직원들이 있는데 그냥 갈 수가 없어. 뭘 살까? 그는 아 실내에서는 이제 다른 크게 뭐또 간단한 빵 같은 거밖에 못 먹거든요.
1: 그렇죠.
0: 그래서 그 밑에서 이제 빵을 한 20개 샀어요. 우리만 먹는가 옆에서 먹으라고 20개 사 갔는데 나는 나보다는 우리 직원보다는 남 이게 막 기본이 돼 있어. 그래 가면서 옆에서 우리 빵 사왔다 하는데 다른 사람이 다 가져간 거예요 전부 다. 우리 직원이 먹을 빵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니 사장님은 우리 밥 먹는 게 우리 거 뒤에 감추는 거 타겠잖아요. 그래 이제 그래 또 사다 주고 또 사주고 이제 그것처럼 제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것도 감사하지만은요 이런 것한게또 저한테 깊은 충격적인 게 하나 있었습니다. 제 지갑에는요 이렇게 보면은 항상 이래 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이것도 사연이 있어요.
1: 현금을 꼭 챙겨 다니신다는 거예요?
0: 항상 내 집에 나올 때꼭만 원짜리를 몇개 확인하고 나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제가 종로를 갔어요. 종로를 갔는데 일을 바쁘고 타고 그 당시만 이제 한 20년 전이니까 버스를 타고 오는데 누구 한 사람이 허겁지겁 그 쓰레기통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통에서 막 콜라 남은 거 먹고 빵 남은 거 먹고 이걸 막 주워 먹어요. 예, 막 먹어. 근데 그게 그만 보통 사람들은 이제 보지도 않아요. 근데 내 눈에는 그게 보입니다. 그래서 야, 그냥 내가 돈을 딱 뭐좀 줘야지 뭐 해서 본게 지갑에 돈이 5만 원 있는데 5만 원 이건 뭐 살라고 가져온 돈이거든요. 쓸 수가 없어서 그러는 사이에 그분이 가버렸어요, 딴 데. 야, 내 가슴이 한 3일간 잠을 못 잤어요. 그래. 그래서 지금은 왜 이걸 많은 가게 되냐면 한 번은 또 을지로 그뭐 제품 때문에 나갔는데 우리 식당에서 보면 가게에서 이제 밥을 시키지 않습니까?
1: 네.
0: 밥을 시키면 밥을 먹고 그릇을 가게 밖에다 내놓습니다.
2: 그렇죠.
0: 보통 내놓잖아요.
2: 예.
0: 그런데 어딜 가다 보니까 그것을 할머니 한 분이 먹어요.
1: 남은 걸
0: 아,
1: 드시고
0: 실제입니다,
1: 계시는 거죠?
0: 실제.
1: 예.
0: 먹는데 그 종로 을지로는 넓잖아요. 다 사람 많이 댕겨도 누구 하나 눈길을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난 갔어요. 가서 아 이거 드시면 안 된다고. 왜 이거 드시냐고. 그래, 물론 배가 고프니까 먹죠. 놓으셔. 내가 밥 사드릴게. 놓으시라고. 그래 내가 돈을 주면은 이분이 또 밥을 안사 먹고 또 식당에 가면 손님으로 대접을 안 하잖아요. 그래 내가 손을 잡고 을지로 그 뒤에 가면 식당들이 조그마한 식당들이
2: 네.
0: 많아요. 손을 잡고 직접 갔어요. 내가 가서 두 그릇 시켜서 같이 먹고 나도 조금 먹고 주고 내가 몇만 원을 주면서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제 그런
1: 아.
0: 그래서

0: 앞으로는 내 우리 불사님한테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부처님은 절에도 있고 스님한테 있고 다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가슴이 있습니다. 내 가슴에. 내가 지금 나가는데 옆에서 밥을 굶으면서 거지들 손한푼 내면서 외면하지 마세요. 베푸세요. 그게 부처님이 바라는 실질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아, 제가 오늘 지금 법문을 듣고 있습니다.
2: 아니,
1: 전
2: 그래. 아니 목종 스님 이렇게 박수 크게 치신 적은 처음이에요, 진짜.
1: 너무 훌륭하세요.
0: 아니요.
2: 정말 대단하신 것이 매일 밤 12시에 비탱 금강경 독송까지 꼭 함께 하고 또 기도하고 주무시고 법문 뭐늘 들어주신다고 하고요.
1: 운이
2: 하,
1: 비텐의
2: 진짜.
1: 애청자시네요.
2: 네.
1: 애시청자.
0: 아니지만 불교 BTN에서 참저 좋은 스님들 나오시고 좋은 법문 내주시고 마음 상할 때 여러분 산다는 자체가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쁜 일도 있는데 그
1: 맞습니다.
0: 나쁜 일까지도 좋게 할수 있는 길이 BTN 방송 많이 보세요.
1: 와. 말씀 들어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제 우리 프로그램에 공통 질문이 있거든요. 불자로서 어떨 때 특히 자긍심과 자부심을 느끼시는지요?
0: 제가 불자라서 참 죄송한데, 우리 불자도 어디 가면은 길을 갑니다. 오늘도 가면 그것도 교회 단체에서 와요. 커피 드세요. 뭐 드세요? 하면서 어디, 아, 이 커피 마시는데 어디 오시나? 그러니까 우리 앞에 가서 교회인데 교회 나오세요. 난 교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불자님도 이제는 큰 소리로, 아, 저도 불자입니다. 나 어느 스님 저 어디 불자입니다. 자신 있게 얘기하고 제가 이렇게 된 동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불교를 믿는 가정, 불교를 깊이 심취하는 나라, 전쟁 없어요. 싸우지 않아요. 아, 싸우지 않습니다.
2: 그럼요.
0: 절대로 우리는 불교가 1등이라는 얘기를 안 하면 1등과 1등이 좋다고 서로 하면 부딪히면 싸우게 돼 있으면 우리 불교 그런 거 없어요. 다 베풀고 남도 이용, 나도 좋지만 이용 그렇기 때문에 늘상 이제는 음재에 있지 말고 양지로 나와서 저 불자입니다. 저 부처입니다. 전그 장사를 하지만은 얘기를 합니다. 얘기 그 손님들이 쭉 있으면은 저는 불자입니다. 혹시 여기에 불자 아닌 분들이라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고 전 불자를 당당하게 내세웁니다.
1: 역시 멋지세요.
2: 내가 불자이고 내가 불자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또
0: 그렇죠.
2: 불자로서의 자부심이다 이렇게 말씀해
0: 맞습니다.
2: 주십니다. 스님 오늘 만남 정말 인상적이에요. 우리는 불자 가족입니다 하면서 저도 이렇게 빨려들어 가는 입담도 좋으시고요.
1: 그삶 자체가 부처님의 가르침은 믿음이고 기도고 또 보시행이고 보살행이고 막 지금까지 해오신 것만으로도 앞으로 우리 거사님과 그다음에 자녀분들 가족들 하시는 일들이 다 원만성취하실 것 같아요. 부처님이 딱 보고 계실 것 같아요.
0: 아니, 항상 감사하죠. 제가 고맙고 감사하고.
2: 나보다는 어려운 이웃을 향해 한번더 눈길이 가시고 그만큼 또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김한석 불자님 앞으로도 그 너그러운 마음 그러면서도 긍정적이고 유쾌한 에너지 널리 널리 세상에 잘 퍼뜨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첫째도 둘째도 건강이니까요. 늘 건강하시고요. 함께 응원 드리도록 할게요.
0: 아유,
2: 오늘
0: 감사합니다.
2: 나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1: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불자 가족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첫 번째 손님, 김한섭 불자님. 아, 말씀 듣다 보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자식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는 말이
1: 그런
2: 있잖아요.
1: 말이 있죠.
2: 아마 아버님의 그런, 너그럽고 언제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눔을 베푸시는 그런 모습이 아마 자녀분들, 가족들 모두에게도 다 긍정적으로 작용해서, 또그 밝고 또 긍정적인 모습이 가족의 모습 그대로 닮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1: 아,
2: 들었습니다.
1: 그럼요. 우리 김한섭 불자님은 삶 자체가 그대로 기도이고, 그다음에 자비행이고, 그것을 위해서 실천해 가시는 것 같아요. 그
2: 그니까요.
1: 공덕이 나와 가족, 그 이웃에게도 다 영향을 끼치죠.

0: 그러면서도
1: 네.
0: 또 항상 그 유쾌함을 잊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1: 항상 긍정적으로 모든 걸 받아들이시고 실천해 나가시는 모습이 이 시대 우리 불자들이 본받아야 될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0: 맞습니다.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기꺼이 손을 내밀어 주시고요. 또 마음이 힘든 분들에게는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전하시는 모습. 역시 우리 부따회 가족은 다르다.
1: 예.
0: 다릅니다. 여러분들 법보시의 그 공덕이 얼마나 큰지 마음으로 또 느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부따회 가족이 되어주신다면 법보시, 귀한 법보시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공덕 나눔의 길 1850108번입니다. 1850108번으로 전화주시면 부따회 가족이 되실 수 있습니다.
1: 예, 누구나 행복하길 원하지만 행복하길 원하면 행복의 원인을 지어야 됩니다.
0: 네.
1: 행복의 원인이 바로 보시행이고 선행입니다. 선행의 공덕을 많이 지으면 행복은 저절로 내게 오죠.
0: 그러니까요. 예,
1: 그 보시 중에서도 가장 귀한 보시가 법보시고 법보시가 이 시대에 가장 효과적인 모습이 바로 방송포교입니다.
0: 그렇죠.
1: 우리 부따에 많이 많이 가입하셔서 방송포교에 동참해 주시는 것, 이것이 가장 효과적인 선행이고 행복을 얻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0: 네. 자, 이제 두 번째 초대 손님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앞서 만나본 김한섭 불자님이 독보적인 보시행으로 세상을 밝혀주고 계시다면 이분은 그야말로 국보급 목소리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 세계에 전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자, 스님 기대되시죠?
1: 기대됩니다. 우리 부처님의 경전을 보면 부처님이 처음에는 이제 산문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축약을 해서 항상 개송을 하거든요. 개송을 할 때 이제 대승경전들을 보면 천상의 신들이나 혹은 보살들이 다 같이 합성을 합니다.
0: 맞아요.
1: 노래를 하는 거죠. 그 천상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해서 거기서 함께한 이제 중생들이 다 감동할 수 있도록 그리 하는데, 아름다운 목소리로 부처님 법을 전법한다는 것은 마치 그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스님 말씀하신 대로 아름다운 천상의 목소리를 가지신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뮤지컬 시타르타의 주인공 소프라노 황상미 불자님 함께합니다.

0: 네, 황상미 불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1: 반갑습니다.
0: 먼저 우리 불자 가족들에게 인사 나눠주실까요?
2: 안녕하세요. 소프라노 황상미입니다. BTN 불자 가족입니다에 출연하게 되어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0: 야, 아니 목소리가
1: 아니 너무 여기 맑고 이렇게 경쾌한 것 같아요.
2: 아 그런가요?
0: 예, 네. 네. 아, 너무 아름답네. 체구는 이렇게 작은데
1: 네,
0: 작은 체구에서 정말 천상의 아름다운 목소리가
2: 예, 감사합니다.
0: 나오는 우리 황상미 불자님 반갑습니다. 뮤지컬 시타르타가 초연했을 때 이제 우리 불교가 드디어
1: 그러게요.
0: 이제 뮤지컬이 나왔구나 했었거든요. 그게 벌써 어느덧 스님 꽤 됐어요. 한 6, 네. 7년 된 것 같거든요. 횟수로.
1: 그래요. 사실 이제 그 이웃 종교에 지저스 크라이스트 있잖아요.
2: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있죠. 네.
0: 맞아요. 네.
1: 그게 1971년에 초연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전 세계적인 네. 뮤지컬이 됐잖아요.
2: 네, 맞습니다.
1: 해마다 전 세계에서 뮤지컬 공연을 해요.
2: 네.
1: 그런 걸 들을 때마다 사실 너무 부러웠거든요.
2: 맞습니다. 제가 공교롭게도 저의 첫 뮤지컬 관람이
1: 네.
2: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였어요. 왜냐하면 그 학교에서 단체 관람으로 그 뮤지컬을 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는 첫 뮤지컬이었던 거죠.
1: 네.
2: 그런데 불교에 이렇게 큰 대극장에서 할 수 있는 시타르타 뮤지컬이 있다는 걸 저도 얼마 전에 알았어요. 또 처음부터 알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0: 네네.
2: 제가 이제 그 오디션에 통과해서 출연하게 됐을 때는 굉장히 묘하더라고요. 감회가 새로웠죠. 네.
1: 그래서 스님들도 불자님들도 예. 자부심을 갖게 됐어요.
2: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스님.
0: 자, 우리 불교의 자부심, 뮤지컬 네. 시타르타. 우리 황상미 불자님은 주인공 야소다라 역할이세요.
2: 네.
0: 이제 몇 대째 이제 좀 1기, 2기 이렇게 좀 나눠지죠.
2: 네, 네. 시즌 1부터 시작했더라고요. 제가 투입된 거는 시즌 7 작년

0: 2006년부터였고요. 그런데 데뷔는 오래 하게 됐기 때문에 시즌 8에 데뷔를 하게 되었습니다.
1: 네, 가장 뉴 에이지
2: 그렇네요.
0: 가장 따끈따끈한
1: 그렇죠?
0: 야소다라입니다. 네.
2: 최근에 인도 공연도 아주 성황리에 마치셨다고요.
0: 네, 먼저 인천에서 먼저 공연을 했고요. 그 바로 다음 주에 뭄바이로 날아가서
1: 인도 뭄바이.
0: 현지에서 또 공연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2: 아이고.
1: 해외로 가서 하더라도 이제 우리말로 이렇게
0: 네.
1: 똑같이 노래하고 하시는 거죠?
0: 그렇죠. 이제 오리지널 뮤지컬이 이제 해외에서 한국에 할때 영어로 노래를 하잖아요.
1: 맞아요.
0: 그럴 때 자막으로 이렇게 저희는 보게 되는데, 이번에는 역으로, 반대로. 저희는 한국말로 노래를 하고, 양쪽에 힌디어와 영어로 자막이 나왔어요.
1: 양쪽으로 너무 자랑스러워요.
2: 또 하나 더 자부심이 생기네요.
0: 네. 한국말로. 그리고
1: 게다가 인도잖아요.
0: 맞아요. 근데 인도 분들이 한국말을 너무 좋아하세요. 물론 한류의 그런 영향도 있지만, 갑자기 어떤 분이 영상통화를 따님하고 해달라고 하면서 한국말 좀 해달라는 거예요.
1: 우리말에
0: 네.
1: 대한
0: 한국말을 듣고 싶어 하고, 그런 문화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2: 그 어떤
0: 굉장히.
2: 인도의 그 부족의 말 중에
0: 네.
2: 우리나라 말하고 아주 유사한 게 많아요. 우리 흔히 아궁이라 그러잖아요. 아궁이. 아궁이 이제 불 때는 곳이잖아요. 근데 아근이라 그러거든요. 인도는 불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런 몇 가지 말들이 인도의 어떤 부족의 말하고 특히 산스크리트어하고 그 유사성이 아주 많아요.
1: 그렇구나.
0: 비슷한 부분이 있었군요. 그래서 좀
2: 네.
0: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 같이 저는 느껴졌거든요.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2: 그리고 이제 인도는 부처님의 고향이잖아요.
1: 그렇죠.
2: 고향에서 그 시타르타를 공연했다는 것도 특별한 의미가 있었을 것 같아요.
0: 네.
2: 어떠셨어요?
0: 아무래도 이제 주 종교는
2: 네,
0: 힌두교잖아요.
2: 맞아요. 힘들게요.
0: 그렇지만 어쨌든 역사적으로 불교의 종주국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럼 불교에 대한 이해도도 굉장히 있으신 것 같고 또 그런 여러신을 모시는 힌두교다 보니까 부처님뿐만 아니라 뒤에 이제 그 빈비사라대왕과 마라파피아스가 나왔을 때는 정말 폭발적으로 좋아하고 네, 너무 좋아하고 인기가 정말 최고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흥의 국가잖아요.
2: 맞아요.
0: 인도는 또그
1: 엄청나죠.
0: 엄청나잖아요. 영화의
1: 그렇죠.
0: 음악이 들어 있을
2: 맞아요.
0: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그매 씬마다 끝나면 한국에서는 박수를 치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도 있잖아요.
1: 맞아요.
0: 급상. 근데 매 씬마다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특이한 신기하고 재미있는 경험이었습니다.
1: 공연할 만 난다 싶으셨겠는데요.
0: 네, 그리고 계속 상의하는 게 들리는 거예요. 서로 이제 찬나가 어떻게 했다, 야소다라다 뭐 이러면서 그런 걸 서로 알려주고 그런 것도 좀 재밌었습니다. 아무래도 자막이어서 빨리빨리 넘어가는 부분도 있으니까 서로 궁금해서 좀 대화도 하시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1: 아니, 주변 배우들 반응은 어땠어요? 동료들도.
0: 이제 반응이 나올 때마다 좀더 이제 더 신이 나서 평소에 하던 것보다 좀더 역동적인 동작과 목소리도 좀더 힘차게 나오는 것 같은 저희도 막공에는 확실히 그런 걸 느꼈어요.
1: 야, 그 뭄바이 현장 사진인가요, 지금?
0: 네, 뭄바이 현장 사진이에요.
1: 야, 아니 뭐 무대며 뭐 조명이며 괜찮네요.
0: 네, 거기 현지 그 코디님께서 최대한 저희가 열심히 집중해서 잘할 수 있도록 음향도 굉장히 신경
1: 음향도
0: 써주시고
1: 좋았어요.
0: 네, 공연하기에 충분히 좋았습니다. 네.
1: 어머,
2: 야소다라 같아요.
1: 네.
2: 아마
1: 예쁘네요.
2: 실제로
0: 감사합니다.
2: 야소다라는
0: 네.
2: 그쪽 네팔 쪽에 가깝게 계셨거든요. 그 왕국이.
0: 아, 네.
2: 그래서
0: 콜리아국.
2: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모습이 아니었을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인도의 그런 모습, 저 인도인요. 인도는
0: 네.
2: 여러 부족이 살잖아요.
0: 그렇죠.
2: 네. 그 아리안계가 아닌 아마 이쪽 그 저 동양계 쪽에 그 몽골계 쪽에 부처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이야기가 많아요. 리아르인이라고 그러는데 그쪽 사람일 것이다. 그래서 그쪽에 석가족이 있거든요. 샤카족이라고 지금도 있어요.
1: 실제 모습이. 예, 이 모습과 네. 흡사할 것이다. 거다.
0: 아, 영광이네요.
1: 아니 오디션 당시에 그런 이미지나 이런 것도 뭐 많이 반영을 했다고 하시던가요? 어때요?
0: 네, 아무래도 이제 그게 들어갔을 때 어울려야 하기 때문에 그 야수다라의 이미지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출가님도 다행히. 네네. 네, 뭐 외모만 보시진 않았겠지만.
1: 이번 시즌 공연이 유독 또 반응이 뜨겁다던 소문을 들었습니다. 많이들 좋아해 주시죠.
0: 네, 예. 또 어떻게 보면 저의 첫 뮤지컬 작이다 보니까 많은 불자님들이 축하도 많이 해주시고 또 인천까지 와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합창단 단원님들 또 제 합창단 제자들 초등학생 친구들 또 수원의 경기 소년 소녀 합창단 친구들도 굉장히 10년째 제가 하고 있었는데
1: 지도를 많이 하시는군요.
0: 네. 와서 자리를 빛내줬습니다. 아, 여기 친구들은
2: 네,
0: 진관사 소년소녀 합창단.
1: 아이들이 많이 왔네요.
0: 네. 아이고. 꼭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아무래도 백문이 불여일견이잖아요.
1: 그럼요, 그럼요.
0: 와서 시타르타의 삶을 또 보고 또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지 보는 것도 큰 교육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1: 아이들이 진짜 자랑스러워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선생님이 하면서
0: 공주님 맞냐고. 평소에는 공주님이 아닌데.
2: 선생님 혹시 공주님 아니셨어요?
1: 꽃보다 눈부신 야소다라 황상님.
0: 네.
2: 이게 뭐야? 케이크예요?
0: 네, 아니, 너무 예쁘다.
1: 캐릭터를 넣어가지고.
2: 예쁘네요.
0: 옷 모양까지 정말 디테일하게.
1: 디테일이 엄청납니다.
0: 네, 아까워서 아직 먹지 못하고요. 냉동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0: 네.
1: 저거 어떻게 먹어요? 야소다라가 야소다라를 어떻게 먹어?
2: 사진 찍어놓고 주세요.
0: 아, 네. 너무 행복했던
1: 야소다라가
0: 추억이죠.
1: 야소다라가 스님 어떤 인물이었죠?
2: 사실 부처님 일생에 야소다라 역할이 아주 큽니다. 어쩌면은 현대인으로 보면 비운의 태자비죠.
0: 그렇죠.
2: 결혼하고 그렇게 애써서 아들을 낳았는데 라울라를 아들 본래 라울라 이름이 아니고 아들을 낳았다고 이제 너무 기뻐하고 온 왕국 기뻐했는데 부처님 그 소식을 듣고. 그 아들의 이름을 라우라라고 줬어요. 그러니까
1: 그렇죠.
2: 내가 출가하는데 방해될 것 같다
1: 맞아.
2: 생각하고 예. 라우라라 이름을 짓고 그냥 보지도 않고 출가를 했거든요.
0: 그렇죠.
2: 그리고는 나중에 이제 그 라우라도 출가를 했고요. 그 라우라 존자가 10대 제자 중에 한 분이 됐습니다. 미랭제일. 그리고 종국에는 야소다라 태자비도 출가를 했어요. 그래서 저 비구니 스님이 됐죠. 네. 이 모임 마하파자 파티하고 출가를 했습니다.
0: 네.
2: 그래서 부처님의 일생에 야소다라 역할이 아주 지대했죠.
0: 네.
2: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태자비이자 또 비운의 태자비잖아요.
0: 네.
2: 또 그 부처님의 부인이었고요. 또 라울라 존재의 어머니.
1: 그렇죠.
2: 중국에는 또 출가에서 수행을 해서 아라 안에 깨달음을 얻은 그러한 수행자였고요. 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표현해내기가 쉽지 않았을 것
1: 여러
2: 같아요.
1: 여러 캐릭터가 있어요.
0: 네. 네. 그 나중에 나온 캐릭터는 이제 그게는 없었지만 지금 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처음 만났을 때 공주였을 때 야소다라 네. 그리고 바로 아내였을 때 야소다라 그리고 10년 만에 아들을 낳아왔는데 나오자마자 이름을 라울라라고 지어주고 떠난다는 거예요.
2: 그래요.
0: 근데 그 야소다라의 그 넘버가 이제 제목이 라울라 라울라라라는 곡이에요. 네, 그게 이제 유일한 이제 혼자 하는 넘버인데 대표적인 곡이죠. 그 노래를 네. 정말 잘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네.
1: 그럼 개인적으로 가장 이제 인상 깊고 내 마음의 넘버원을 꼽으라면 역시 그
0: 네.
1: 예, 네, 야소다라 그 혼자 부르는 예,
0: 네,
1: 그
0: 혼자 부르는 라울라. 그때 그 노래를 부를 때만 해도 아직은 부처님이 출가하지 않으셨잖아요. 시타르타 남편이고 출가를 하지 않으셨고 부처님이 되실 거라고 아직 예상하지는 못했겠죠.
1: 못했죠.
0: 그러니까
1: 네.
0: 어떻게 보면 제자의 마음이 아니라 아내로서, 그렇죠. 여자로서의 마음이 컸을 것 같아요.
1: 내직의 마음이 크죠. 네.
0: 보내줘야 하면서도 또 너무 슬프고 서운했겠죠.
2: 네,
0: 네,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는데 그게 끝나고 또 눈물 났다, 너무 슬펐다, 안타까웠다라는 리뷰를 들으니까 조금 성공했구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네.
2: 원래 성악을 전공하셨다고 들었거든요.
0: 네.
2: 근데 성악하고 뮤지컬 발성하고 좀 다르다고 느껴요.
0: 네.
2: 그래, 어떻게 좀 다른지.
0: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완벽하게 달라요.
1: 완벽할 정도로 다른가요?
0: 물론 이제 호흡적인 부분은 이제 비슷한데요.

0: 네.
1: 그 공간을 쓰는, 그러니까 소리, 목 안의 공간, 입 안의 공간, 또 가슴의 공간을 쓰는 게
2: 발성이
1: 굉장히 좀
2: 다른가 보네요, 그럼.
1: 달라요. 네, 성악은 기본적으로 마이크 없이
0: 네.
1: 멀리
0: 그렇죠.
1: 스피치하는 그런 것을 유래하다 보니까 공명을 많이 써요. 뭐 신체, 갖고 있는 신체에서 가장 최대치의 공간감을 써서 소리를 증폭시켜야 하는 발성이 성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뮤지컬도 물론 성량도 좋아야 하고 발음도 좋아야 하지만 일단 마이크가 있고 좀더 우리가 자연스러운 드라마적인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공명을 쓰다 보면은 발음도 뭉개지고 또
2: 좀
1: 약간
2: 과하죠.
1: 과하죠. 네, 맞아요. 왜 저렇게 연극 같아?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왜 저렇게 오버리액팅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걸좀 제가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성악을 오래 하다 보니. 그래서 그런 걸좀 빼고, 연출가님이 이제 연기를 지도하실 때 굉장히 저의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저도 그때 알았어요. 네. 말투에서 나오는 좀 성악가적인 모습이라든지 선생님적인 모습이 연기에는 방해가 되더라고요.
2: 그렇죠.
1: 그래서.
2: 오히려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게 독이 되고, 이게 또 습이라고 하잖아요,
0: 그러죠.
2: 습.
1: 네,
2: 내가 갖고 있는 이런
1: 맞아요.
2: 습관을.
1: 네, 성악가적인 습이
2: 예.
1: 있었죠.
2: 그걸 좀 내려놓는다는 게 쉽지 않으셨을 것
0: 쉽지
2: 같은데.
0: 않죠.
1: 그래서 좀 저를 늦게 데뷔시키지 않으셨나? 네, 저에게는 그 시간이 더 좋았어요. 좀 생각도 많이 해보고, 목소리 톤도 이렇게 저렇게 바꿔보면서, 어떻게 하면 좀더이 그게 어울리는 목소리와 연기 톤이 될까? 좀 녹음을 하면서 계속 바꿔보는 시도를 했었습니다. 네.
2: 팝 소프라노. 라는
1: 네.
2: 명칭을 처음 쓰셨을 정도로 뭐 팝송, 뭐 찬불가 여러 장르 섭렵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1: 네.
2: 다재다능하신 겁니다,
0: 노래
2: 선생님.
0: 다재다능
2: 그렇죠.
0: 다능하시네요.
2: 앞서 이제 성악이랑 뮤지컬의 발성 뭐 짧게 이제 말로 설명해 주셨는데
1: 네.
2: 저희가 또좀 쉽게 와닿지가 않거든요.
0: 한번
2: 조금씩 어떻게
0: 조금
2: 실감을 좀
0: 지켜볼까요?
2: 예,
1: 아,
2: 보여주시면 안
1: 네.
2: 돼요?
1: 자, 그러면 성악
0: 네.
1: 발성은요. 좀 이렇게. 이렇게 하고 노래는 못해요. 좀
0: 그래요.
1: 몸통을 좀
0: 그렇게
1: 열고,
0: 하시대요, 진짜로.
1: 네네. 좀그 성악가들은 이렇게 이렇게 하고 나오잖아요. 그게 이렇게 잘난 척 하려고 하는 게
2: 맞아.
1: 아니라,
2: 이러구나. 몸통 이러구나.
1: 이게 통을 열어야 흉통을 쓰려고, 목도 열려고, 이렇게 두턱도
2: 이제
1: 되고요. 네,
2: 알았어요.
1: 성대를 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저 벌써 이렇게 내리고, 그리고 저도 이제 수업을 할때 하품하듯이 수업, 이렇게 숨을 들이마시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게 이제 목의 공간을 깊이 쓰려고 하는 거죠. 성악의 한 자락을 들려드린다면은 그래도 잘 아시는 노래, 고솔레미오의 한 부분을 해
0: 좋아요.
1: 드리도록 할게요. 키가

0: 요 정도. 아침이라서 좀 잠겼네요.
1: 야, 어떻게 네. 갑작스레 요청드렸는데.
2: 그래요.
1: 네. 자, 다음.
0: 아, 그다음. 또 이제 제가 뮤지컬 네. 노래는 그래도 제가 최근에 시타르타를 했으니까 네. 네. 라훌라의 네. 한 장면에서 앞에 부분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0: 네. 조금 감미롭죠. 좀더 말하듯이.
1: 감미롭고 네. 절절하고. 네. 아니, 많이들 우셨겠는데요. 그렇죠. 그런 얘기 네. 많이 하셨죠.
0: 네, 네. 그 약간 좀 그 딸처럼 이입을 하셔서.
2: 맞아요.
0: 네. 네. 감정이 좀 슬프셨다고.
1: 샹숑이면 샹숑. 네. 그다음에 성악이면 성악. 아주 우리 학생들한테 가르치실 것도 너무 많을 것 같고 네. 진짜 우리 선생님 최고다라는 이야기 나올 것 같은데요.
0: 요즘에는 네.

0: 친구들도 어린 친구들도 너무 다양한 장르를 부르고 있어서
1: 하고 싶어 하잖아요.
0: 동요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가요, 재즈, 뭐 외국곡, 뭐 성악, 뮤지컬 곡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어떻게 보면은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계속 공부를 하지 않으면 가르칠 수가 없더라고요.
1: 그러네요.
0: 네, 그러다 보니 저도 다양한 장르의 곡을 섭렵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1: 잠깐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탁 나오는 게 이 정도면 실제 무대 모습 어떤지 너무 궁금하시죠?
2: 그래요, 궁금합니다.
1: 네. 보고 싶으시죠? 예. 준비했습니다.
2: 그래요.
0: 어떤 거?
2: 볼까요?
1: 와! 뭄바이 공연. 이번
0: 네,
1: 공연인가요?
0: 이 장면이에요. 마라 파피아스와.
2: 수와 항마의 모습이네요.
0: 저 가운데 배우는 정말 인도 배우예요. 네.
1: 아, 실제 같은 멤버예요? 그러면?
0: 네. 인도에서 오디션을 본 다음에.
1: 현지에서 그 오디션?
0: 네, 현지에서 한국까지 와서 같이 공연도 하고 연습도 하고. 저렇게 자막이?
1: 힌두어와.
0: 예, 예, 영어와
1: 영어다.
0: 하하하하.
1: 네. 여기는 어딘가요? 이거 부처님 오신 날 행사인가 봐요.
0: 아, 이제 뮤직비디오예요. 해조음 소리라는 참불가를 녹음을 했는데요.

0: 짱돌과 해조음 소리라고 예. 덕신 스님 작사, 이종만 선생님 작곡의 노래를 제가 너무 예쁜 노래를 제가 받았어요. 예. 그래서 녹음을 했는데 또 조계사에서 이렇게 뮤직비디오 촬영까지 해주셔서 저에게는 너무 아름다운 영상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1: 불자님들이 많이 감동을 줄 것 같아요.
0: 아, 제가 너무 감사드리죠. 네.
2: 천상계 목소리를 또 찬불과 함께 불러주니까 너무 듣기 좋고 감동이고요. 네.
1: 야. 성악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탈리아에서 오래 계셨다고요?
0: 네, 이탈리아에서 한 5, 6년 정도 공부를 했는데요.
2: 오, 길게 하셨네요.
0: 네. 학교를 또 졸업을 하려다 보니 시간이 또 걸리더라고요. 좀 일찍 가긴 했는데 일찍 간 만큼 또 오래 있었습니다.
2: 아. 이탈리아로 가게 된 계기가 있으셨어요?
0: 네, 제가 처음 성악을 시작하게 된 게 소프라노 조수미 선생님을 TV에서 보고 아, 이런 노래 장르가 있었다니 하면서 빠져들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듣고 따라 하다가 부모님을 계속 졸라서 이제 성악을 시켜달라. 부모님께서 처음엔 반대하셨거든요. 이제 체구도 작고 성악과는 좀 이렇게 좀 힘도 있고 풍채도 맞아요. 있어야 하는데 너한텐 너무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좀 걱정을 하셨던 것 같아요.
2: 또 국내에서는 뭐 그럴 수 있는데 또 네. 해외에 나가서 또 유럽인들, 서양인들하고 또 함께하기에는 네. 부족하지 않을까 네, 걱정도 아무래도, 많이 되셨을
0: 네,
2: 것 같아요.
0: 네, 걱정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덧 제가 이탈리아에 갔다 오고 노래를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 지금 네. 너무너무 뿌듯해하시고 네, 행복해하십니다.
2: 혹시 그 최고의 우상, 롤모델 우리 네. 조수미 선생님은 직접 만나 뵌 적 있으세요?
0: 혹시 학교에 가면 계실까 했는데 이미 세계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느라 이미 학교는 거쳐가셨고요. 그래서 네. 조수미 선생님이 나왔던 산타 체칠리아 국립음악원에 꼭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계속 재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들어갔습니다. 네, 졸업도 하고요.
2: 근데 어마어마하게 대단하신 분인 게 네. 이탈리아 그 유학 시절 세 곳의 학교로 다니셨어요. 네. 근데 전부 다 수석 졸업 스님.
1: 열심히 하셨네요.
2: 거기다 최고점 졸업 네. 맞나요?
0: 그 당시에 제가 산타 졸업을 할 때 공교롭게도 학교에 북한 친구들하고 같이 다녔거든요. 사실 그 친구들이 거의 1, 2등을 하고 있었어요. 학교에서. 노래도 너무 잘하고 모든 수업을 너무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남한 친구들보다. 그랬는데 시험 직전에 친구들이 다 소환됐어요. 그래서 어머나.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하고 크리스마스 방학 때 이제 잠깐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 길로 이제 그냥
2: 야 진짜 독특한 에피소드네.
0: 네, 네. 북한으로 가버려서 저희가 마지막에 시험 볼 때는 같이 겨루지는 못했죠. 못하고. 그래서 제가 점수를 좋게
2: 독보적으로 받으셨.

0: 겠는데요.
1: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잘 지냈던 추억이고요. 지금도 가끔 이렇게 유튜브 찾아보면은 북한에서 너무너무 왕성한
0: 활동을
1: 활동가,
0: 하고 있어요.
1: 1등 소프라노로 네, 잘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통일이 되면 언젠가는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
2: 함께 공연도 하셔야 되겠네.
1: 그러니까요. 꼭 만나자고 손잡고 약속도 했는데 서로
2: 그래요.
1: 알아볼 수 있어요.

0: 미국에서는 이제 오페라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니까 오페라를 너무 하고 싶은 열망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떤 프로덕션을 알게 되고 거기서 찾아다니는 소극장 음악회, 소극장 오페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랑의 묘약, 또 만임이 된 한여를 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전국에 있는 이제 그 문화예술회관, 그리고 학교, 고등학교, 좀 소외돼, 음악적으로 소외돼 있는 곳에도 가서 공연을 하는 시간을 한 3년, 4년 정도 가졌고요. 또 이후로는 이제 파페라 팀을 결성해서 루나소울이라는 팀으로도 활동을 했습니다. 음반도 내고요.
1: 다양한 활동을 하셨네요.
2: 근데 우리 불교계에서도 활동 많이 하신다면서요?
0: 네, 불교계는 또 유카림과 인연이 돼서 그 찬불가, 신작 찬불가 보급 사업에 열심히 저희가 이제 매진하고 있습니다.
2: 야, 진짜 예쁘네요.
1: 거긴 어디예요?
2: 언젠가요?
0: 저기는 제가 이제 좀 오래된 사진이긴 한데 수원에 보현선원이라고 이제 성관 스님이 지금 회주 스님으로 계시는 절이에요. 제가 저기 그 보현선인이 저의 첫절입니다. 네.
2: 그래요.
0: 그래서 지휘자로서도 첫절이고, 불교 음악과 이제 불교 교리,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2: 공부를 하신.
0: 네, 공부를 제가 처음 했던 절이에요. 그래서 저에게는 정말 작은 씨앗 같은, 작은 씨앗을 심을 수 있었던
2: 인연의
0: 불자로서,
2: 시작이었죠.
0: 네, 저에겐 굉장히 고향 같은 절입니다. 네.
2: 짬짬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공연뿐만 아니라 스님, 이제 합창단 지휘를 하신대요. 그러니까 사찰 합창단. 오랫동안 하셨다면서요. 그러니까 몇년 정도 하신 거예요?
0: 네, 보현선언을 시작으로 해서 합창단 생활을 했고요. 또 지금은 군포의 정각사, 정엄 스님이 계시는 온마니 합창단을 거의 9년째, 8년째 하고 있고요. 네, 거의 이제 가족이에요. 우리 합창단 단원님들은 눈빛만 봐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서로 다 아는 가족처럼 이제 꾸려진 합창단이고요. 지금은 또 진관사 어린이 합창단과 어머니 청년 합창단을 동시에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2: 바쁘시겠는데요?
0: 네, 그래도 저는 너무 갈 때마다 너무 신신나고 즐겁고 도량에 갈 때마다 또 너무 힐링이 돼서 네,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2: 워낙 부모님 또 조부모님 신신 기쁘셨다면서요?
0: 네, 또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뭐 부모님도 부모님이지만 외할머니께서 또 엄청난 신심이 있어서 매일매일 절에 가시고 저희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2: 매일
0: 하셨거든요.
2: 가시면 뭐,
0: 네. 그랬는데 같이 살진 않았으니까 얘기만 들었죠. 근데 지나고 보니 이모님들과 엄마,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 분들이 아무래도 그 은덕을 우리 상미가 제일 많이 받은 것 같다.
2: 그런 말씀을 하세요?
1: 위할머니의 기도 공덕이 우리 황상미 씨에게 바로 전달이 됐나
0: 몰빵된 것
1: 봐요.
2: 뭐, 서로가 좋잖아요. 우리
1: 그럼요.
2: 불교계도 너무 이렇게 정말 천상계, 아름다운 목소리를 지니신 우리 소프라노 황상미 선생님이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해주시고 야소다라까지 맡아서
1: 그래요.
2: 이렇게 열연을 해주시니까 외할머니 공덕이 맞는 것
0: 네,
2: 같습니다.
0: 맞는 것
2: 예.
0: 같아요.
2: 자, 이제 결국 이제 우리 불교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하시게 됐고 더 알게 되셨어요. 인연이 깊어집니다. 불자로서 이제 언제 가장 자부심, 또 자긍심 느끼게 되시던가요?
0: 그 자부심, 자긍심이라는 말은 제가 아직은 생각은 못 해봤어요. 왜냐하면 아직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 배워야 할게 너무 많고 불자로서 행복하다는 생각은 해봤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렇게 그 자부심까지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끔 이렇게 이번에 뮤지컬 할 때도 그렇고 어떤 일이 있을 때 대화를 할 때, 아무래도 불교라서 조금 다른 것 같다, 생각하는 게좀 다른 것 같다라는 얘기를 가끔 최근에 들었어요.
2: 상대방들 주변
0: 네, 그래서
2: 분들한테요?
0: 다른, 그러니까 종교를 믿지, 불교가 아닌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해줘서 한번 가보고 싶다. 언니네 절 어디예요? 한번 가보고 싶어요. 이렇게 해주시는 이렇게 지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좋은 건데 뭔가 좋은 느낌을 줬다는 거잖아요. 궁금하고 불교에 대해서 알고 싶고 하는 주변의 지인들, 그러니까 불자가 아닌 지인들이 생겨나고 있어서 그거는 저에게는 너무 뜻깊은 일이고 보람차다. 네.
1: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 네, 우리는 이제 어렵게 생각합니다.

0: 생각하면 이제 배워서 믿고 그다음 실천해서 해탈 열반 이렇게 하면 왠지 어려워 보이잖아요.
1: 어려워요.
0: 그리고 우리의 삶과 좀 동떨어지는 것 같고.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처음에 우리에게 알려줄 때는 그런 모습이라기보단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의 꿈을 이루는 최적의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1: 그러셨군요.
0: 그게 이제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힘들고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게 꿈이니까 그 방법을 알려줬고, 이제 그렇게 해도 종국에는 늙고 병도 죽잖아요.
1: 그렇죠. 맞아요.
0: 그러면 그건 누구나 고통스럽고 슬픈 일이니까 그 고통에서도 벗어나는 법. 즉, 모든 생명들이 자신의 행복을 꿈꾸고 있는데 그
1: 네.
0: 꿈을 이루는 방법을 가장 쉽고 가장 효과적으로 알려준 방법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2: 눈물이 나죠?
0: 그래서 아마 지금 황남기불자님이 하시는 일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어느 순간인가 내 꿈이 이루어져 있거든요. 예. 근데 또 다시 나는 그 앞으로 나가죠. 또 꿈을 이루고. 종국에는 누구나가 가장 완전하고 영원한 행복인 해탈 열반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2: 네, 본문을 들으러 제가 오늘
1: 감동받으셨어요. 스님 말씀
2: 눈물이 나요.
1: 덕분에.
0: 지금까지 해오신 그러한 그 모습과 해오신 그 실천의 공덕으로 원하시는 거다 이루실 것 같아요. 야소다라잖아요.
1: 야소다라. 예, 시즌 8의 정말 히로인. 오늘 이렇게 함께 할수 있어서 영광이었고요. 앞으로도 그 아름다운 천상의 목소리로 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복과 또 해탈과 꿈을 이루는 길, 부처님의 가르침 온 세계에 널리 알려주시길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2: 네,
1: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오늘은 숨쉬듯 나눔을 행하고 계시고 그 덕에 온 가족이 정말 행복하시다는 김한섭 불자님, 그리고 성악가로서 타고난 재능과 노력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음악으로 펼치고 계신 황상미 불자님, 이렇게 두분 만났습니다. 아, 가슴이 이렇게 벅차오른다고 해야
0: 그러네요.
1: 될까요, 스님? 예, 여느 때보다 유독 그런 감정이
0: 예,
1: 짙네요.
0: 맞습니다. 이삶 자체를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의 장으로 살아가시는 김한섭 불자님, 또그 아름다운 목소리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널리 알리고 계시는 황상미 불자님, 이두 분의 삶이 어쩌면은 이 시대의 삶에서 가장 고귀한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 고귀하냐 하면 나와 모두가 함께 행복의 길을 안내하는 모습이고, 또 실천해 보이시는 모습이고,
1: 그렇죠.
0: 종국에는 이번 생뿐만 아니라 다음 생도 가장 완성된 행복인 해탈 열반의 길로 나아가기 때문이죠. 우리 이 시대에 우리 불자님들의 롤모델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1: 네, 어떠십니까? 우리는 불자 가족입니다. 우리 불자 가족들이 바로 이런 분들입니다. 너무 자랑스럽죠?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이 간통에 나도 한번 내 이야기를 좀 전하고 싶다. 내 주변에 정말 훌륭한 도반이 있는데 함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좋습니다.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1850108번, 1850108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전화로 전화를 주시면요, 스님, 귀한 법보시에도 동참할 수 있잖아요.
0: 그럼요. 185-0208번 전화하셔서
1: 네.
0: 좋은 불현을 이어갔으면 합니다.
1: 네. 자, 아무리 경전을 많이 읽고 법문을 많이 들어도요,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수많은 선 지식들께서 늘 강조해 오시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부터 당장, 스님, 저 오늘 특히나 더 깨달음의 시간이었어요. 크지 않더라도, 사소한 것이라도, 내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한 번쯤은 돌아볼 수 있는 그 너그러운 눈길, 손길, 저도 실천해 봐야겠습니다.
0: 행복을 얻고 싶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시면 됩니다. 우리 BTN 불교TV에 함께 하시면 다양한 방법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길을 아시게 될 겁니다.
1: 네. 자, 부지런히 익히고 또 열심히 실천하는 맑고 아름다운 우리 불자들의 이야기. 우리는 불자 가족입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신행하고
0: 함께 나누는
1: 우리는
0: 우리는 불자
1: 불자 가족입니다.
0: 가족입니다.

0: 반갑습니다. 오계윤입니다. 스님, 이 세상에서 네. 가장 손쉽고 빠르게 방송 포교에 동참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1: 아, 그럼요. 우리 BTN 불교 TV를 보시다가 너무 재밌다. 아, 너무 감동적이다. 라고 하실 때 060-800-7000번을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후원금을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0: 야, 역시 우리 BTN을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목종 스님. 짱! 예,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방송 포교 후원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간편한 ARS 후원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의 마음 많이 많이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1: 060-800-7000번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0: 네, 우리는 불자가족입니다.

0: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 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고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 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2: 천년을 향한 이 대작 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1: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0: 대구 산보사주지 동훈입니다. 60여 년 수행 법력과 회안으로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부처님 45년 설법을 불자님 두 손에 담아 드리고자 다시 섰습니다. BTM 불교TV를 매주 시청하시면서 부처님 말씀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산말리입니다. 오늘은 SNS에서 난리났던 일몰이 정말 멋진 충북 사찰 여행지를 직접 다녀왔어요. 보통 이런 경치를 보려면 꽤 힘든 산행을 해야 하잖아요. 하지만 이 멋진

찐풍경을 단 5분의 산책으로 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정말 아름다운 곳이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바로 충북 제천에 있는 정방사입니다. 정방사는 해발 1016m의 금수산 자락에 있는 천년고찰이에요. 신라 문무왕 때 의상대사가 창건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요. 오래전부터 충북 일대에 이름난 기도 명당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았던 곳입니다. 정방사 여행의 장점은 아주 편한 접근성인데요. 금수산 아래 능강계곡을 지나 사찰 바로 밑 주차장까지 차량으로 올라갈 수 있고 주차장에서 사찰까지는 5분 정도만 걸어 올라가면 정방사에 오를 수 있는데요. 다만 도로폭이 좁은 편이라 초보 운전자에겐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해서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5분의 산행으로 멋진 경치를 볼 수 있어서 즐겁고 편안한 여행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정방사는 눈에 보이는 모든 곳이 절경인데요. 직접 가보니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아름다웠고 무엇보다 산사에서 내려다 보이는 청풍호와 주변 산이 만들어낸 풍경이 정말 환상적이에요. 마치 병풍처럼 사찰 전체를 감싸고 있는 암벽도 장관이고요. 탁 트인 하늘 아래 멋지게 드러난 암반, 자연과 함께 어우러진 멋진 사찰 절경을 가벼운 산행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 정방사 여행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정방사의 정각들도 정말 멋진데요. 가장 먼저 정방사의 대웅전인 원통보전이 보이고요. 왼편으로 좁은 길이 하나 이어지는데 그 길을 따라가 보면 절벽 아래에 숨겨진 듯 자리한 작은 기도 공간이 있습니다. 바위 틈 아래의 작은 공간이지만 예전부터 아는 사람만 아는 기도 명당으로 소문난 자리라고 해요. 저도 소원 하나 빌어봤는데요. 거대한 자연 암반의 기운을 받아서 2026년 새해에는 저희 채널이 잘 풀릴 것 같습니다. 대웅전 옆에는 약사열의 불과 석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절벽과 함께 어우러진 불상과 탑의 풍경도 이번 여행에 즐거움을 더해주었어요. 다음은 개인적으로 정방사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지장전입니다. 이곳은 후불탱화를 안반에 새겨 지장보살을 모시고 있는데요. 안반에 금색으로 새겨진 후불탱화와 이를 바탕으로 모셔진 지장보살상은 정방사만의 고유한 매력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정방사의 곳곳을 정신없이 살펴보다 보니 어느덧 노을이 금수산 능선을 천천히 물들이기 시작했는데요. 정방사는 일출 일몰 명소로 SNS에서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는 곳이기도 해요. 절벽 아래의 정각들이 붉은 노을빛과 함께 어우러진 풍경은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절경이니까 꼭 직접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정방사의 멋진 노을을 보여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마무리할게요. 정말로 좋은 곳이니 충북 여행하면서 꼭 들러보시고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드레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 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 주십시오.
2: 천년을 향한 이 대작 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1: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 대불.
3: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한번 재미난 이야기.
4: 절을 많이 해서 절이다라는, 절로 절로 저절로 돌아가서 절이다라는.
3: 지금 이 순간이 가피입니다.

삼보 대승야 종진영예 흑내미운미신 현시안보시누나 삼천세계무법설법 세법무와 팔만진노의 종종방변지문 도망망사계지종유고예수여 공곡지전성 무원무종약 신담인월 시

충성 금정총리 모모사 총리 내중노소

안인능사팔 연등이도 성지 참배동 참이자 능각기 다겁생내외 소유지업장 실계소멸불법문중

삼재망중중 무진산보좌전원건작법안기묘원자우보기 설명이항의에 청종홍의에 수재재체 수미건성강인기해자강 국조

이사바세계 차사천하 남선부주 해동대한민국 부산 금정구 청룡동 금정산하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 청정지 수월도량 운하금자 지극지정성 금일사시

재불보살님 갚이지 묘력으로 광급일에 지우금일 일체 소작지 제업 실계 소멸 불법 문종 시인심 경고 발보리심 영불 대전 속성전가 광도 인천지 대원시의 합원

성범어사 도량내외 일체 유주 무주 각열이 열명영가 나무 서방정토 극락세계 칭견미타마정수기 도노무생법인지 대원범어사 참배인연공덕으로 범어사 불자등 각기 각각 등 모체 1년 내내 동서사방추리왕환상봉길경불봉제 환제구설삼제팔란사백사병일시소멸 일일요천상지경시시무백해지제수상고월복해의왕양지대원연우원 세세상행보살도 구경원성

0: 저는 세상과 단절되었습니다.
1: 꽃은 피기 전에 시드는 법이 없습니다. 세상은 나를 몰라도 부처님은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0: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저는 조금씩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말씀으로 새로운 삶과 희망을 얻었습니다.

0: 당신의 봇이 누군가의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1: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붓다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 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손녀가 수능인데 기도하러 가빠이 가고 싶은데 내가 무릎이 아파.
2: 이렇게 하면 되는데.
3: 사연해 볼려 사연해 볼
4: 연불 좀 듣고 싶은데.
5: 아이 이걸 이렇게 쉽게 올려놓으면
3: 연불을 들 수 있어요.
0: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상조가 돕겠습니다.
6: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 해양인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0: 부모님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상조는 가족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 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 연화대름과 광명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는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7: 우주에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돋보 종찰 해인사에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부를 봉안하시고

0: 견고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1: 희망의 기도가 절실한 요즘 마음 한 자락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청정 미륵 도량 대광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공간입니다.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2: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나광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3: 조선 왕실 최초한 잘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2: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4: 삶이 다하는 순간 우리는 끝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불교는 말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여정의 시작이라고. 불에 태워보낸다는 뜻을 지닌 다비는 육신을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불교의 장례 의식입니다. 탐욕과 집착으로 이루어진 이 몸, 잠시 빌려 쓴 인연의 그릇을 내려놓고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 장작 위에 정성스럽게 모셔진 육신은 엄숙한 의식 속에서 불길과 마주합니다. 타오르는 불꽃은 단순한 소멸이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고 번뇌를 태워 없애는 수행의 상징입니다. 연기처럼 피어오르는 것은 사라짐이 아니라 다음 생을 향한 또 하나의 흐름입니다. 의식은 경건하게 이어지고 남겨진 이들은 고요한 마음으로 떠나는 일을 배웅합니다. 슬픔 속에서도 존재의 이치를 되새기며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님을 배워갑니다. 다비는 이별의 의식이면서 깨달음을 향한 마지막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는 진리. 그 속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지금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타오르는 불꽃 앞에서 비로소 또렷해지는 물음. 다비는 말없이 전합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라고. 그리고 다시 새로운 인연의 길 위에서 또 다른 만남이 이어질 것이라고.

0: E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양재 구룡사. 싱그러운 6월을 함께 보낼 분 찾고 계신가요? 좋은 인연을 만나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싶으신가요? 도심 지역에서 생활 포교를 실천하고 호흡하는 전법도량인 양재 구룡사에서 1박 2일간 진행되는 이번 템플스테이에 BTN 붓다회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도심 속 힐링쉼터 양재 구룡사에서 부처님 가피 아래 좋은 인연 공덕 맺고 싶은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자기에게 모든 게 다 있어요. 그게 자기가 주인공이거든. 그냥 생각하고 있지 마. 그냥 바로 딱 지나간 말이야. 생각을 하고 있지 말고 따지고 따지지 말고.
2: 임재의연 선사의 어로인 임재록은 전통적으로 어록 중에 왕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1: 각자 자기 스스로에게 이게 100%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2: 선불교를 가장 강렬하고 확실하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0: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부처님이 내리신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경기도 청평.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달마공원 관음사는 불자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이 모두 성취될 수 있도록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와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방생은 업장 소멸, 액난 병고 퇴치, 소원 성취에 좋습니다. 달마공원 관음사는 도보 2분 거리에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공덕을 쌓는 방생과 천도를 해드립니다. 병고 액난에서 벗어나고 반야지혜가 솟아나는 방생 천도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 방생 천도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에서 드리는 기도와 방생을 통해 공덕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2: 대한불교 조계종 마곡사에서는 백범 김구 선생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되새기고 평화의 중요성을 배우며 수행자 원종 스님의 화해와 협력, 이해와 배려의 가치를 후세에 전하고자 제77주기 다례제 및 추모 문화제를 개최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문의는 041-841-6221번입니다. 공익법인 세계법왕 일봉문도중앙회에서는 일봉 서경보 존자님 탄신 112주년 기념 및 원적 30주기를 맞아 추모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오는 6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 안성 영평사에서 진행되는 이번 추모법회에 인연 있는 사부대중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지장기도 선지식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

0: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취업, 건강, 그리고 소중한 인연까지 혼자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 답답하셨나요? 이제 남산 월명사에서 월명스님과 함께 그 길을 찾아보세요. 매주 수, 금, 일요일 당신의 고민을 1대1로 직접 들어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9시 반에는 운마지 특별 기도가, 11시 반에는 명쾌한 강연이 펼쳐집니다. 문의는 02732-0835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10,000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0: 대한민국 남성들이 표현하지 못하는 큰 병에 걸렸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1: 많은 아내분이 도대체 내 남편 왜 저러냐, 어머님들이 우리 아들 이상한 것 같아요 이런 얘기 하시는데, 좀 더 남편에 대한 이해, 그리고 우리 아들들에 대한 좀 더 가까워지는 마음의 거리를 위해서 우리 어머님들도 아내분들도 남성 불교심리학 사내심리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연불은 마음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이루는 힘입니다. 믿음과 발언으로 함께하는 생활 속 연불 수행으로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마시라선 무상서왕 아자비신바수밀비실지라그사행원자제존여정세

적점 헌매주야 신소 일체주야 신

지방삼세부처님과 84,000금법보와 보살성문스님 내게 지승기비하옵나니 자비하신 원력으로 구별 살펴 주옵소서. 저희들이 참된 성품 등지었고 무명 속에 뛰어들어나고 죽는 물결 따라 빛과 소리 물이 들고 힘술 굳고 욕심내어 온갖 번뇌 쌓으며 보고 듣고 맛봄으로 한량 없는 죄를 지어 잘못된 길 갈팡질팡 생사고에 헤매면서 나와 남을 집착하고 그런 길만 찾아다녀 여러 생에 지은 업장 크고 작은 많은 허물 삼보 전에 활력 빌어 일심 참회하옵나니 바라옥근대 부처님이 거시고 보살님 내 살피어서 고통받아 헤어나서 열반은 덕 가사이다. 이 세상의 명과 복을 길이길이 장성하고 오는 세상 불법지에 무럭무럭 자라나서

지금부터 밝은 서성 만나오며 바른 신심 굳게 세고 아이로서 출가하여 귀와 눈이 총명하고 말과 뜻이 진실하며 세상 일에 무란들고 청정 범행 닦고 닦아 스리같이 엄한 계율 틀끝인들 범하리까 점자는 그 동으로 모든 생명 사랑하여 이내 목숨 버리어도 지성으로 보호하리 삼재 판란 만나지 않고 불법 인연 구족하며 반야지에 드러나고 보살 마음 경고하여 재불정법 잘 배워서 대승 진리 깨달은 뒤 육바라밀 행을 따가 아성직업 뛰어넘고 곳곳마다 설법으로 청겸만겸의심 끊고 마군중을 항복받고 삼보를 배사올제 시방제불 섬기는 일 잠깐인들 시오리 가운가 법문 다 배워서 모두 통달하오거든 복가지에 함께 늘어 무량중생제도하며 여섯 가지 신통 얻고 무생법인 이룬 뒤에 관음보살 대자비로 시방세계 다니면서 보현보살

가기 나쁜 곳엔 광명 놓고 신통보연의 모양을 보느니나 내 이름을 듣느니는 보리 마음 호두내여 흉내 고를 벗어나되 화탕지어 끌러 물은 감노수로 변해지고 금수도 산날생 갈날 영꽃으로 화하여서 고통받던 저 중생들 극락세계 왕생하며 나는 새와 기는 짐승 원수 맺고 빚진이들 가증 고통 벗어나서 좋은 복락 누려지다 모진 질병

할 것 없이 얼피였던 내정금 고삼계고에 벗어나서 시방세계 중생들이 모두 성불하사이다 흑공 끝이 사온들 이내 소원 다하리까 유정들도 무정들도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0: 1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 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2: 예수님! 예수님!
3: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해. 지금도 말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권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가장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구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5: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융,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명산재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6: 고객님 대환 대출 대상자세요.
7: 정말요?
6: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8: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7: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9: 중앙지검입니다. 박지아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7: 설치했어요.
10: 당했다!
11: 아빠 바빠? 나 핸드폰 깨졌어.
12: 야,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7: 이게 뭐야? 아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13: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

0: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1: 어떻게 하면 아는 보살님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 중이야.
2: 공부는 마음의 양식이랬거든. 수리 수리 마하 수리 불국사로 고고.
3: 스님, 정말로 만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4: 그럼 만배 그 이상의 복을 받을 게다.
5: 모량리의 대성이란 아이가 이제 너희 집에서 환생할 것이다.
4: 귀한 일이군. 일주인이 신하도록 손을 펴자 하느니.
6: 잠깐만요, 아이가 손을 폈어요.
0: 전생의 어머니를 위해선 석굴암을 지어 효의 마음을 다했답니다. 몽이와 동이의 절 따라 전설 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0: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중생구제와 부처님 법 전파라는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1: 이제 정해선원은 원대한 소원을 세웠습니다.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 포교하였으나 정작 기부할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모든 종단의 스님들을 위한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작은 보시가 큰 복덕으로 휴양될 것입니다.

전국에 계신 BTN 시청자 여러분, 스람사 불교인문대학에 오신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7세기경 위대한 티벳의 왕이 있었으니 그분이 송첸 간포 대왕인데 티벳 역사상 처음으로 통일 왕조를 세웠어요. 이분이 무력이 굉장히 강성해가지고 한때는 당나라 장안까지 군사를 몰고 들어와서 일주일 동안 장안을 점령한 적이 있습니다. 당나라 장안을 보니까 문물이 아주 발달한 걸큰 감명을 받고 중국의 문물을 받아들여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중국 당나라 태종 당태종에게 편지를 써서 사신을 보냅니다. 당태종, 위대한 문명국가를 건설했으니 당신의 문명을 존경하는데 공주를 한분 선택해서 보내주시면 저와 혼인을 해가지고 서로 결혼관계를 유지하면서 우호적으로 지냅시다. 이러니까 당조정에서 이제 당나라 조정에서 누구를 보낼 것인가 회의가 벌였어요. 근데 당태종이 직접 자기가 난 공주는 보낼 수가 없고, 궁궐 안에서 좀 똑똑하고, 왕족의 피가 조금 섞인 그런 여자애가 없을까? 찾아보니까 어릴 때 아버지하고 같이 궁전에 들어가지고 아주 영리하고, 학문도 잘하고, 소녀가 있다. 16인가? 18인가? 그 사람을 그 여자를 이제 불러가지고 문성공주라고 그럴 문자 이룰성자 해가지고 문성공주 중국 발음으로는 웬챙공주라고 이 사람을 이제 보내기로 택했어요. 궁궐에서 누리던 모든 것을 다 가져가요. 그리고 중국 불교가 당시에 불교가 있었는데 부처님을 모시고 가요. 그래서 나라에 사신을 큰 대신을 보내줘요. 이 도종이라고, 이 문성공주를 중국과 티벳까지 무사히 호송관을 큰 말하자면 중대, 연대 병력 정도 가야 이제 강도라든지 외적의 침입을 막아야 되죠, 중간에. 그래서 보냅니다. 청해 오라고, 암도 지방에 가면은 지금도 남아있어요, 청해 오. 그런데 왕이 직접 끝까지 가서 마중을 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첫날 밤을 치르고 중국 사신은 돌아가고 이제 문성공주를 데리고 수도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그 자기가 중국에서 모셔온 부처님은 오늘 라싸에 가면 조캉사원에 라싸에 여러분들 관광 간 사람은 다 알아요. 조캉사원에 부처님 모셔놨어요. 이 티벳 사람들은 아버지 부처님이라고 그래요. 아버지, 조라고 해요, 조. 티벳 말로. 조부 지금도 있어요. 문성공주가 영리해가지고, 다그 당시에 티벳에 이제, 비단 짜는 기술도 가르치고, 중국에서 가져온 탱화 기술, 모든 게 이제, 티벳이 상당히 문명의 혜택을 많이 보게 돼요. 송첸 간포가 그 대왕이 불교를 졸라가지고, 티벳에서 불교를 자, 수입하게 되었어요. 그로부터 100년 후에 티송 대첸왕이 나오게 돼요. 티송 대첸왕은 이제 인도에서 대론사를 모시고 들어오게 됩니다. 너무 길게 이야기하면 시간이 많이 갈것 같아서 티송 왕때 중국에서 들어온 불교하고 인도에서 들어온 불교하고 대논쟁을 합니다. 중국에서는 선종이 들어왔어요. 인도에서는 나라나 대학의 학풍을 위한 저번에 말씀드린 반야 중간하고 유가요식이 통합된 대승불교의 핵심인 교리가 보리도 차제론이 들어왔는데 그두 개가 대립돼요. 보리도 차제론이

인간의 마음은 차츰차츰 변하는 것이다. 깨달음에 가는 길은 단계와 순서가 있다. 중국에서 온 선종은 당시에 북종의 신수파의 마현 선사가 들어와 있어요. 선종의 남종은 해능 선사가 있죠. 해능은 당시에 무명 이름이 별로 없었습니다. 당나라 조정에서는

비록 선종의 욕조였지만 남쪽에 작은 지방에서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때 신수의 제자 중에 마예 선사가 티벳에 들어가서 선종을 홍보했는데, 이분의 가르침은 선도 행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고 곧바로 선악을 끊은, 생각을 끊은 그 자리에서 바로 깨달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가르침을 따라가면은 초심도 필요 없고, 육도만행도, 육바라밀도 필요 없고, 바로 깨달아라, 이렇게 되니까. 물론, 이게 거짓말 아닙니다. 종교학 천재들은 그렇게 될수 있어요. 바로 여기에서, 일초직임재래지라고, 바로 이 자리에서, 바로 선지식의 한마디에 바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대종교적 준비가 된 사람, 천재들, 몇몇 소수에 불과하겠죠. 근데 대중들의 수준에서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삼보에 기해가지고 선심을 닦고, 불선심을 줄이고 선심을 닦아가가지고 세상을 멀리할 욕망을 멀리해서 이렇게 차츰차츰 닦아나가는 차제와 순서를 지켜야 된다. 인도 쪽에서 들어온 논사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가의 입장, 티송 대첸 왕의 입장에서도 선종으로 가게 내버려두면은 다 자기가 잘난 사람이 돼가지고 다 깨달았다고 나오면은 교육도 필요 없고 착한 일할 필요도 없고 누가 보시할 거며 깨달으면 그만이니까. 그런데 깨달은다는 것은 일생 수행해도 못 깨달을 수가 있으니까. All or nothing. 모두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도박과 같아요. 그럼 깨달았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자비로워지는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깨달았다고 해가지고 사회 영향력이 거창해져가지고 사회를 바꿀 수 있고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냐? 아닙니다. 나라를 바꾸는 것은 민심에서 나오는데, 민심을 정하고 민심을 불심으로 만들려면 교육이 필요하다. 차근차근 순서와 단계를 지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티송 왕, 대첸 왕이 뒤에서 조종한 건 아니지만은 왕 앞에서 2년 동안 논쟁한 결과 선종은 패배했어요. 마하얀 선사는 중국으로 돌아갔어요. 선종이 다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인도에서 온 불교가 보리도 차제론이 득세해가지고 티벳의 주류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티송 대첸 왕 다음에 한 대왕이 또 지나고, 그 다음에 랄파첸이라는 왕이 등장하는데, 이 랄파첸은 불교를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대신들하고 궁전에서 대신 회의를 할때 자기 상투를 풀어가지고 양쪽으로 갈라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 머리 위에 두 분의 고승을 스님을 모셔 내 머리카락을 밟고 앉으십시오, 스님을. 그만큼 스님을 존경한다는 뜻이로 대신들 보는 앞에서. 그러니까 그 나라의 분위기가 어쩐 줄 여러분 짐작하시겠죠. 그만큼 불교를 떠받들어요. 그러니까 그 반감을 가지는 사람이 생기게 돼. 그때 형이 있었어. 랄파첸 왕의 형이 랑다르마라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랑다르마가 랄파첸을 자기 동생 왕을 죽여요. 왕이 돼요. 그래가지고 불교를 2년 반 만에 박살을 냅니다. 모든 승려들은 라싸를 다 떠나라, 환속시키고 절도를 많이 파괴시킵니다. 불교의 인연이란 묘한 것은 불교를 핍박했던 그 랑다르마의 정손자가 자손을 이끌고 티벳 서쪽 끝까지 갑니다. 이게 오늘 말씀드릴 국외왕국입니다. 티벳 라싸에서 오늘날 집차를 타고 4박 5일 끊임없이 달려가면은 수미산이라는 데가 갑니다. 카일라스 수미산. 요즘 한국에서

2000년대부터 여행사에서 카일라스 순례를 가기도 합니다. 한 20일 정도 가야 카일라스를 왔다 갔다 해요. 전 여기에 두 번 갔다 왔는데, 카일라스 수미산이라고 하는데, 수미산에서 다시 하루를 집차 타고 하루를 더 가야 여기에 국외왕국이라는 데 가요. 여기에. 가서 보면은 그 지형이 달나라처럼 생겼어요. 말하자면, 인도의 그랜드 캐년. 그랜드 캐년처럼 쫙 그냥 장대한 그 흙으로 된 토주가 쫙 형성이 있고 거기에 이렇게 왕국이 건설됐는데 그것이 바로 불교를 파벌 했던 불교를 탄압했던 랑다라마의 정손자들이 가가지고 불교 왕국을 세웠어요. 불교를 파괴했는데 정손자 때는 불교를 옹호하는 불교 왕국이 되어 있으니까 불교의 인연은 참으로 묘합니다. 그래서 법학에 이런 규질이 있어요. 나를 험해하고 스카모니 나 부처님 나를 험해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핍박하던 자도 나와 나에게 어쨌든 나의 어머니는 불교 인연이 있으니까 마침내 성물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예 인연이 없는 사람은 미워하거나 좋아하지도 않아요. 가장 불쌍한 존재가 잊혀진 존재라고 하잖아요. 나를 미워하거나 사랑하는 존재면 괜찮은데 잊혀진 여자면은 다시는 찾지 않으니까 부처님을 미워한 인연으로 나중에 성불한다 이랬으니까 그 인연이 바로 랑다람의 자손이 국외왕국을 세웠어요. 국외왕국에 한때 번성했었습니다. 국외왕국에 오늘날 가서 보면은 이게 땅이 굴을 파기가 좋아요. 곳곳에 오랜 진흙이 옛날에 여기가 바다 밑이 융기해가지고 바다 밑 융기해 때문에 진흙이 쌓여서 이렇게 쫙 형성됐거든요. 그 진흙이 굴을 뚫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혈급 생활을 하는데 사람들이 살았는데 거기에 이제 왕궁이 형성돼가지고 사람이 전성기 때는 만 명, 5만 명 정도 살았다고 합니다. 그게 또 여기까지 물을 어떻게 저 옆에 가면 강이 흐르는데 스트레지 강이라고 강이 흐르는데 그 강물을 어떻게 이게 높은 지역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게 불가사의하지만은 그래서 밀이나 보리를 재배해가지고 풍요롭게 살았다고 하거든요. 예. 이게 국외왕국입니다, 오늘날. 가서 보면 오늘날 남은 거는 이 요 궁궐터 요것밖에 안 남아있어요. 오늘날 가서 보면은. 여기에 왕이, 국외왕국 왕 중에 한 분이 장춘배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장춘배라고. 예시외, 장춘배. 그래서 여기 예시외라고 하는 이분이 불교를 좋아해가지고 불교를 우리가 도입해야 되겠다. 근데 당신은 불교가 티베트 안에서는 불교가 피폐해가지고 제대로 불교를 가르칠 만한 스승이 없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자기 백성 중에 린첸 짱보라고 하는 스님이 있었는데 이분 스님한테 물으니까 티베트에 가면은 인도에 가면은 비크라마 신라계 학장을 하신 분 아치자 존자가 있었는데 그분을 모셔오면 되겠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모셔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어려운데 옛날에는 거기서 여기가 지도상 어떻게 되면은 네팔 위에 북쪽입니다. 네팔의 끝에 가면은 안나푸르나라고 여러분들 들어봤죠. 안나푸르나에서 산을 넘어서 중국 쪽으로 가면은 거기 한참 가면은 국외왕국터가 있는데 거기서 쭉 길에 오다가 거기서 수미산까지 올라오면은 오늘날 말 타고 오면은 하루 이틀 걸릴 거예요. 수미산 앞에 이제 오늘날 마을이 하나 있거든요. 다레첸이라고. 거기에 여행자들이 이제 수미산 여행사는 사람들은 관광객들은 그 앞에서 하루를 묵어야 되거든. 다레첸에서 또 하루 가면은 하루에 이제 인도 쪽으로 하루 가면은 뿌랑이라고 하는 이제 마을이 하나 있어요.
불황에서 준비해가지고 히말라야 산을 넘어야 돼요. 히말라야 산이 보통은 7,000m를 넘어요. 7,000m, 8,000m를 어떻게 넘어가가지고 넘어가면은 네팔이 나와요. 네팔에서, 네팔에 갔다고 다 안 가요. 네팔에서 다리 동쪽으로 한 이틀 정도? 3일, 일주일 정도 걸어가야 돼. 가가지고, 가야 이제 벵글라데시 쪽으로 들어가거든. 이게 당나귀를 끌고 만약에 간다 그러면은 최소한 한 달은 걸려야 되고, 그리고 혼자 갈 수도 없고, 먹고, 길거리에서 먹고 자고 텐트도 가져가야 되니까, 당나귀를 한 10마리나, 사람이 한 30마리, 30명 정도 이렇게 가야 되겠죠. 왜? 중간에 도적대들이 만나면 다 뺏기니까. 보통 이게 사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예시외의 왕이 사람을 사신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라에서 국책사업으로 여러 사람을 와가지고 아티샤 존자에 보내니까 천신만고 그때 아티샤 존자를 만났어요. 그 아티샤 존자가 이야기를 듣고, 아, 내가 아티샤 존자가 점을 쳐요. 문서보살한테. 내가 티벳에 인연이 있습니까? 티벳에 인연이 있다. 티벳에 내가 포교하러 가면 어떻게 됩니까? 내 수명이 20년 감축된다. 티벳에 가면은 포교는 하긴 하는데 네 수명이 20년 준다. 그래도 하겠느냐? 예. 제가 불교를 위해서 몸을 바치겠습니다. 그때 나이가 58세라. 그래서 이제 티벳으로 들어가요. 티벳에 들어가가지고 들어가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나 대학에서 허가를 받아야 돼. 몰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변인데 그 허가를 받고 3년 만에 돌아온다고 이제 약속을 하고 떠납니다. 드디어 이제 기다렸던 왕을 만나서 궁중에 화려하게 환영회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쉽게 되었겠느냐. 얼마나 많은 장애가 있었는지. 본래 왕은 돌아가시고 조카가 왕위를 물려받아서 이 아티샤들을 영접했는데 본래 왕은 어떻게 됐을까? 본래 왕은 불교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 불교에 위해서 목숨을 바친 이야기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생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말씀드릴 것을 약속하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엄마는 진짜 지긋지긋해.
1: 딸과 저는 서로에게 상처였습니다. 딸과 말이 통하지 않던 어느 날, 나는 혼자 이 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연히 BTN에서 들은 부처님 말씀. 이상하게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처음엔 딸에게 줄 돈이 아까워서, 이제는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BTN은 내 마음의 큰 법당이자 쉼터가 되었습니다. 딸과 다시 웃게 해준 건 작은 보시의 기적이었어요.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기적이 됩니다.
2: 울산 백양사 지선 스님이 한시로 들려주는 삶의 이야기, 화림산책.
3: 하물산 백양사 산신각을 올라가면서 천리향운 망고찰, 천리향나무 꽃향기가 천년 고찰에 그득하니 108석계 경보보 108돌 계단을 오르는 걸음걸음마다 경쾌하네. 하물 산신 호삼보 하물산 산왕 대신님이 삼보를 보호하고 일출 금풍 청신조 동해에서 해 떠오르고 가을바람 부니 이른 아침 청량하네.
4: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 성취 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붓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류연 해피달마도. 김류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류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5: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다시 찾아온 드라마 굿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굿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굿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BTN과 함께하세요.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꽃보다 출가 시즌 2. 지난 시간 45인승 대형 버스를 능숙하게 몰며 신도들과 함께 순례에 나섰던 도원사 원각스님. 먼 길을 달리는 수고로움을 기꺼이 자처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신도들이 잠시나마 일상을 벗어나 부처님 품에서 쉴 수 있길 바라는 마음 때문인데요. 언제나 신도들이 먼저인 스님이 준비한 특별한 여정. 그 두 번째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일상의 묵은 피로를 씻어내기 위해 스님이 준비한 것은 바로 싱잉볼 명상입니다. 그릇을 두드릴 때 퍼져나오는 소리의 파동으로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인데요. 틴샤라는 도구인 금속 원반 두 개를 부딪히자 맑고 청아한 소리가 공간을 가득 채웁니다.
1: 이거는 소리 명상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그 우리 몸의 기운이 색깔로 이렇게 비유를 하면은 아래부터 7단계로 나누고 머리 끝까지 해가지고 최고 아래부터 빨주, 노초, 파남보였고 머리 끝에 보라색이 있어요. 근데 명상에 접어들면서 이거 소리 파동으로 보면은 내가 가만히 명상을 딱 들어갔을 때 막힌 곳은 색깔

0: 색깔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근데 내가 뜰려진 부분에 그 색깔이 이렇게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열심히 하다 보면은
1: 잔잔하게 퍼지는 울림을 따라 신도들도 천천히 명상에 젖어드는데요. 복잡하게 흩어져 있던 생각들이 비워지고 마음에 평온이 스며듭니다.
2: 보살님.
3: 예. 죄송합니다.
4: 잠깐 명상에 빠졌어요.
3: 제가 그게 계속 이어져가지고 지금까지 명상에 잠겼는데요. 사실 아직까지 손이 너무 뜨거워요. 기운이 확 돌면서 그 울림이 제 마음속까지 뚫고 들어와요. 그리고 몸은 굉장히 가벼워지면서 마음이 고요해진다 해야 될까요? 마음이 맑아지는 기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1: 신도들이 울림에 집중하는 동안 스님은 쉼 없이 도구를 움직이며 소리를 이어갑니다. 혹여 울림이 흐트러질까, 누군가 명상에서 깨어날까 염려하며 온 정성을 다해 싱잉볼을 울리는데요. 신도들의 지친 몸과 마음이 조금이나마 편해지기를 바라는 스님의 마음. 그 진심이 전해진 듯 신도들의 얼굴도 한결 편안해 보이는데요.
5: 즐겁게 기도 잘하고 보살님들도 즐겁게 다 이렇게 통제 잘 따라주고 그랬으니까 좋았어요. 시간이 흐르면은 버스 운전 실력이 더 좋아지겠죠. 뭐.
2: 지금도 너무 훌륭하시고.
5: 네, 앞으로도 신도들, 보살님들 최대한 안전하게 잘 모시고 기도 열심히 잘 다니죠.
1: 평화로운 이 순간을 간직하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채비를 합니다. 광덕사에서 순례 여정을 마치고 원래의 자리인 도원사로 발길을 돌리는데요. 신도들이 편안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온 마음을 다해 운전하는데요. 어느덧 해가 저물고 밤이 깊어서야 도원사에 도착한 버스. 긴 하루를 함께한 신도들 얼굴에는 지친 기색보다 순례의 여운이 가득한데요. 모두를 무사히 데려다줬다는 안도감에 스님의 얼굴에도 비로소 미소가 번집니다. 하루 동안 먼 길을 함께 오가며 서로 마음을 나누었던 이번 순례 여정. 오늘 하루 험한 길을 묵묵히 달려준 버스에게도 마음속으로나마 고마움을 전합니다.
6: 스님이 에너자이저세요. 제가 보기에는 본인의 그 힘은 에너지는 우리 신도분들한테서 채우시는 것 같고 우리의 에너지는 스님이 채워주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 스님은 그 원력으로 그 에너지가 충만한 그 원력으로 우리한테 그 주변 이절 안에서뿐만이 아니고 어떤 거리에 있던 그 힘으로 끌어당겨 주시니까 우리가 그 힘으로 여기까지 버티고 오는구나.
1: 다시 밝아온 도원사의 아침. 신도들도 하나둘 법당으로 모이는데요. 모두가 경건한 마음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스님의 나지막한 독경 소리에 맞춰 기도에 잠기는 신도들. 두 손을 모은 채 가슴 깊이 간직해온 바람을 하나씩 꺼내놓는데요. 그런 신도들의 마음을 하나하나 어루만지듯 스님은 깊은 기도로 정성을 더합니다. 기도를 마치고 이제 도량을 넘어 세상 속으로 걸음을 옮길 시간.
7: 오늘 부산 자살 예방 캠페인 하러 가니까 다 같이 가서 좀 고생 좀 해요.
8: 네,
7: 합시다.
8: 감사합니다.
1: 올해로 11년째 이어지고 있는 이 활동은 삶의 벼랑 끝에 선 이들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라는 메시지와 교통사고 예방,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는 일입니다.
0: 그 캠페인의 취지가 아, 좋잖아요. 그냥

0: 우리나라의 사회, 지금 현재 사회의 좀 어두운 그림자라고 볼수 있는 부분인데, OECD 자살률이 작년까지만 해도 1위였었으니까, 좀 우리 사회의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풍요로움 우리 사회 안에 조금, 그림자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그거를 방지한다는, 예방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캠페인을 하니까 그 취지가 좋잖아요.
1: 그런데 캠페인을 향하는 스님의 발걸음이 조금 다릅니다.
2: 스님, 네. 오늘은 버스로 안 가시고.
0: 많은 사람은 갈 수가 없고 임원진들만 몇몇 해가지고 가는 거니까 지금 내차 이걸로 카니발로 지금 거기로 이동할 중이에요.
2: 아, 그러면 버스도 운전을 직접 하셨는데, 신도들 이렇게 데리고 같이 갈 때도 직접 운전해서 항상 다니세요?
0: 내가 조금이라도 더 움직여야 신도들이 좀 편안해야 또 다음에도 동참해서 또 같이 일을 하죠.
1: 대형 버스에서 작은 승용차로 이동 수단은 바뀌었지만 스님의 자리는 언제나 운전석인데요. 자신이 몸을 더 움직이면 모두가 편안해질 수 있다는 마음. 그것이 바로 스님이 길 위에서 실천하는 수행입니다. 어느덧 캠페인 장소인 부산의 부전역 앞에 도착했는데요. 본격적인 캠페인에 앞서 현수막을 펼치고 피켓을 세우며 시민들을 만날 준비를 하는 스님과 신도들.
2: 스님, 그럼 지금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이제 시장 안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3: 오늘은 시장 안 하고 각 사거리마다 이렇게 저거 팜플렛만 이렇게 전부 다 해.
1: 오늘 캠페인 현장에는 평소 뜻을 나누는 도반 스님도 함께 하는데요. 두 스님이 나란히 선 모습이 든든하게 느껴집니다.
4: 아유, 잘하네. 내가 좀 늦었어.
5: 아니, 그럼 우리도 이까지 온 것만도 대단하지.
1: 이제 본격적으로 시민들을 만날 시간. 원래는 시장 안쪽에서 캠페인을 할 계획이었지만 오늘은 참여 인원이 적어 역 주변 거리에서 시민들을 만나기로 합니다. 장소는 달라졌지만 담긴 진심은 변함없습니다.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 전하고자 하는 마음은 오직 하나. 저마다의 삶을 짊어지고 하루를 버텨온 사람들에게 잠시라도 숨을 고를 수 있는 평온한 시간을 건네고 싶은 마음인데요. 그 진심 어린 마음이 시민들의 마음 속에 그대로 흘러듭니다.
6: 좋은 일 하려고 나와서 뭐 사람들한테 좋은 저거 좋은 길로 가게끔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좋죠. 뭐 몸도 그렇고 시간 되고 뭐 여유 있다면 나도 한번 가보고 싶죠.
7: 다른 사람들은 이거 받고도 읽어보도 안 하고 버리는 사람도 많아. 그래 나는 꼭 그래도 뭐 스님이 주면은 나는 다 읽어본다 이거. 읽어보고.
1: 사실 스님의 하루는 잠시도 쉴 틈 없이 빽빽한 일정들로 채워져 있는데요.
8: 제가 옆에서 쭉 이렇게 보고 이렇게 느낀 거는 뭐냐면 너무 일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일정이 많으셔가지고 뭐 부산에 그쪽에도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시지만은 지역에 있는 또 어떤 행사 이런 부분들이나 또 사회적으로 좀 어려운 그런 분들을 위해서 너무나 바쁜 일정으로 움직이시는 것 같아가지고 사실은 건강상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염려도 되기도 했습니다.
1: 주변의 걱정 어린 시선 속에서도 이웃을 향한 스님의 걸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평소에도 스님은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현실적인 방법들을 함께 고민한다는데요. 이러한 고민은 회의실에서만 머물지 않습니다. 직접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 이야기를 듣고 안부를 건네는 건 물론 찬바람이 부는 동지 무렵이면 직접 수원엔 따뜻한 팥죽도 나눠주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매년 장학금을 마련해 전달하고 있습니다. 직접 운전대를 잡고 거리로 나서는 캠페인부터 소외된 이웃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는 일까지 스님에게는 이 모든 여정이 세상의 평온을 바라는 하나의 수행인데요.
0: 우리가 그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나 자신을 버리고 이타행을 한다는 것은 스스로가 어떤

0: 그 상이 아상이 들어가 있으면은 고충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아상을 버리고 오로지 자리타행만 생각하고 하게 되면은 그걸 고충이라고 느낄 여유가 없어요. 그냥 하면 그냥 마음이 좋아요. 뭐 단지 내가 이 캠페인을 하고 이런 그 보시행을 하고 이런 실천행을 해서 어떤 나한테 이익이 온다. 아, 그렇게 만약에 마음 먹었으면 아마 고충이 충분히 따를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었을 때에는 그냥 아무런 고충이 없어요. 아무런 저기가 없고 그냥 좋아요. 마음이 즐겁고.
1: 스님에게 자비행과 이타행은 거창한 의무나 숙제가 아닙니다. 내 몸을 조금 더 움직여 누군가 편안해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것. 스님은 그 소박한 마음 하나를 평생의 수행으로 삼고 있습니다. 어느덧 산사에 밤이 깊어가고 스님은 여전히 분주한데요.
2: 스님, 지금 여기서는 뭐 하고 계신 건가요?
0: 아, 내가 지금 몽골 스님들하고 통화를 좀 해야 되는데 자주 통화해요. 그런데 이제 오늘 통화하는 것은 5월 말에 몽골에 가서 행사를 하는데 그거 이제 조율하려고 통화 좀 하려고 해요. 같이 보실래요?
1: 스님과 몽골의 인연은 2019년에 처음 시작됐습니다. 과거 아픈 역사 속에서 불교 전통이 크게 위축됐던 몽골. 그곳에서 마주한 젊은 스님들의 안타까운 현실에 해마다 몽골을 찾으며 마음을 보태는데요. 지금도 수시로 통화 버튼을 누르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가고 있답니다.
3: 잘 있었어? 응. 지금 어디 가는 중이야? 어디 가는 중이야? 어디 가?
4: 맞아.
3: 하나로 간다고?
4: 하나로 가요. 부처님
3: 부처님 생일 그래. 부처님 생일날 봐. 바리스테 안녕.
4: 감사합니다.
3: 바이를사.
1: 국경과 언어의 장벽을 넘어 살뜰하게 마음을 주고받는 스님. 먼 이국 땅의 인연에 이토록 지극정성을 쏟는 데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답니다.
0: 계속 이렇게 인연돼서 왕래하다가 주지 스님이 이제 내가 갔다 온지한 달인가 됐는데 주지 스님이 아프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또 바로 이제 몽골로 넘어갔죠. 가서 이제 또 이제 누워 계신 분하고 많은 이야기 좀 했죠. 그리고 이제 그 생각하니까 또 이제 마음이 조금 울적해지는데 그 스님이 그 우리가 MOU 체결된 그 사찰이 몽골의 최초 사원이에요. 최초로 세워진 사원인데 800년 됐는데 많은 스님들이 와가지고 왕래해서 이렇게 인연 잡고 이렇게 도와준다고 하고 했는데 그 중에 그 주지 스님이 내가 최고로 정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그런 스님이라고 앞으로 잘좀 부탁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하고 왔는데 일주일 후에 입장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조금 어찌 보면 사연도 있고 마음도 아픈 그런 사찰이죠. 근데 이제 그 사찰을 계속 오랫동안 이렇게 왕래하고 인연 잡고 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당장으로 추대를 해서 내가 카라코룸 에르덴조 사원의 방장으로 임명이 됐어요. 그 임명장이 지금 저를 임명했어요. 한번 보실래요?
2: 아, 네.
0: 예, 작년에 받아온 당장 임명장.
1: 몽골과의 인연에 정성을 쏟아온 스님. 국경을 넘어 쌓아온 신뢰가 이한 장의 임명장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삶의 모든 순간마다 사원을 찾을 만큼 불교가 생활 깊숙이 자리한 몽골. 그곳에서 스님이 방장에 추대되자 이를 축하.

0: 하는 큰 법회가 열렸습니다. 이 시간은 기쁨을 나누는 것을 넘어 오랜 세월 멈춰있던 불교의 명맥을 다시 잇겠다는 현지 불자들의 간절한 염원이 뜨겁게 모인 자리인데요. 멀리서 건너온 스님의 발걸음이 더해지면서 멈춰있던 몽골 불교의 마음에도 따뜻한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1: 우리가 MOU 맺은 에르젠저 사원의 몽골 스님이 저희 절에 한 두 달 이상 계셨었거든요. 네, 그때 그 스님들도 우리 한국의 사찰을 보여주기 위해서 항상 매달 두 번을 다니면서 중간중간에 매주 모시고 다녔어요. 그때 그 스님들이 하제를 했어요. 예, 그래갖고 되게 그 몽골 스님들이 우리 마디랭키즈 해갖고 너무 감동을 받더라고요.
0: 지난 5월 몽골 부처님 오신 날에는 한국 도원사가 초대를 받아 그곳을 찾았고 한국식으로 봉축법회를 올리며 부처님 뜻을 나눴는데요. 언어는 달라도 예불소리는 하나였던 그날처럼 두 사찰은 서로의 신행을 이끄는 소중한 도반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2: 마음 부처님은 어느 누구나 불성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 불성 안에 있는 불심이 각자의 업으로 인해 가지고 그 불심이 자꾸 조그만 불씨가 꺼져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요즘 가면 갈수록.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모든 분들이 그 마음에 불성에 있는 그 불심, 그 불티 씨앗이 꺼지지 않게 계속 그 불씨를 키워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0: 스님은 오늘도 다시 운전대를 잡습니다. 신도들의 안전한 순례를 돕기 위해 그늘진 곳에 있는 이웃의 손을 놓지 않기 위해 그리고 국경을 넘어 꺼져가는 불심을 살리기 위해 커다란 버스를 몰고 길 위를 달리는 시간을 누군가는 그저 분주한 일상이라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스님에게 운전은 세상을 향해 마음을 넓혀가는 시간이며 신도들과 함께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길 위의 수행입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스님의 수행이 누군가의 삶에 따뜻한 빛이 되길 우리도 그 길 위에서 진심을 다해 응원을 보탭니다.

0: 뇌종양입니다.
1: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부부의 모든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부처님, 제발 남편을 살려주세요.
2: 선생님, 이 사람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1: 기적이 찾아왔고 희망은 다시 피어났습니다.
0: 여보, 절에 같이 갑시다.
1: 기도와 보시는 우리의 삶을 다시 살아 움직이게 했습니다.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희망이 됩니다.
3: 마틸드 필립 벨기에 여왕이 서울 진관사를 찾았습니다.
4: 미국 부통령 부인의 방안은 처음이었고 진관사를 택했습니다.
5: 스님!
6: 스님! 아. 아이고, 관세음보살.
7: 근데 이렇게 맷돌로 돌려서 두부를 만들면 두부 맛이 진짜 기가 막힐 것 같아요.
5: 기가 막혀요, 네.
6: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고 양념은 부수적이고
8: 배를 갈아서 하니까 완전히 천연 조미료잖아요.
5: 자연식품.
8: 자연식품.
6: 절밥은 천.

0: 천천히 먹으면서도 재료를 중요시하지 양념을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특히 마음을 중요시하게요. 네. 최고 양념은 마음이다.
1: 제주 다음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이 참선법은 승속이 없습니다. 남녀가 없고 노소가 없습니다. 빈부와 귀천도 없고 유식무식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0: 2026년 대행선연구원 제10회 학술대회가 선불교에서 마음과 견성이란 주제로 6월 20일 9시 30분부터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됩니다. 유튜브 한마음선언 채널 생중계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대행선연구원 031-470-3277번입니다. 조선 왕실의 전통이 깃든 흥천사에서 백중 49일 연가 천도 기도를 봉행합니다. 조상과 인연 있는 연가를 천도해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잇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한안부량에서는 한평생 무소유로 중생을 위해 살아온 연로하신 스님들을 위한 승빵 건립불사를

0: 공행합니다. 설판, 상량보, 석가래 등 불사로 부처님 도량을 여법하게 장엄하고자 합니다. 성심껏 동참하시어 선업공덕으로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1: BTN 부따회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에는 도심 속에서 생활 포교를 실천하는 양재 구룡사에서 진행됩니다. 6월에 무더위를 식혀줄 남량 특집 프로그램으로 한층 더 색다른 재미를 더했습니다. 좋은 인연 공덕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불교TV 무상사는 오는 20일 반려동물 영가 천도제를 봉행합니다. 이번 천도제는 생명 존중의 불교 가르침을 되새기고 소중한 반려동물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자리입니다. 이날 무상사 회주 성우스님께서 반려동물 영가들의 평안한 안식과 해탈을 기원하는 법문을 설하실 예정입니다. 지극한 기도와 천도의 공덕으로 먼저 떠난 반려동물에겐 평온한 안식을 전하고 남겨진 이들에겐 소중한 인연을 회향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인연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2번입니다.
2: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성취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붓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유연 해피달마도.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제3회 옥터남 수변호곡 음악회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된 BTN 불교TV 아나운서 김지원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6월 6일은 현충일입니다. 우리는 오늘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순국 선열과 또 호국 영령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또 그 희생 위에 피어난 오늘의 평화를 함께 노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함께 하시는 제3회 옥천암 수변 호국 음악회는 대한불교 조계존 옥천암과 옥천암 신도회가 주최하고 BTN 불교 TV와 BTN 불교 TV 또 BTN 라디오가 주관하며 서울특별시의 후원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대문구에서 이렇게 멋진 공간을 협력해 주시고 또 제공해 주시면서 이런 자리가 마련됐는데요.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큰 박수로 먼저 시작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모두의 마음이 모여 오늘 이 자리가 마련이 됐습니다. 자, 이 특별한 순간 오늘 이 공간을 가득 채워주신 분들과 함께 그 장엄한 여정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제3회 옥천암 수변 호국 음악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장례

0: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1: 바로 네, 다음은 오늘 제3회 옥천암 수변 호국음악회 시작을 알리는 개회사의 순서입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또 언제나 따뜻한 지혜를 나눠주시는 분이죠. 대한불교 조계종 옥천암 주지이신 거산 성전 스님 모시고 개회사를 청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스님을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2: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사부대중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옥천암 주지 거산 성전입니다. 오늘 제3회 옥천암 수변 호국음악회의 귀한 걸음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은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나라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치신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날입니다. 우리가 오늘 누리는 평화와 일상은 결코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름을 남기신 분들도 계시고 이름조차 남기지 못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분들의 희생과 원력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부디 오늘 이 음악회가 기억은 위로가 되고 위로는 평화가 되어 평화는 다시 우리 모두의 원력이 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이 땅의 모든 생명이 편안하고 우리 사회가 서로를 아끼고 보듬는 자비의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두소마 각발언합니다. 감사합니다. 불기 2570년 6월 6일 대한불교 조계종 옥천사 옥천암 주지 거산성전.
1: 네, 감사합니다. 오늘 호국음악회가 열리기까지 큰 뜻을 모아주신 성전 스님께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스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 네, 서대문구청장 당선인 박운기입니다. 제3회 옥천암 수변 호국음악회를 축하드리면서 이렇게 커다란 행사를 준비해 주신 우리 성전 스님 그리고 신도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현충일 우리 호국 영령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면서 차분한 마음으로 끝까지 이 행사를 즐겁고 차분한 마음으로 즐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4: 네, 저는 이렇게 말을 짧겠습니다. 오늘 수변 음악회 6월 현충일을 맞이해서 준비하신 옥천암 주지이신 성전 스님과 서대문구청 청장이신 박운기 청장님을 대신하면서 오늘 서대문구에는 약 33만 인구가 있습니다. 생명수와 인구를 대표해서 오늘 호국음악회에 이렇게 주관하신 옥천암 주지스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여기 오신 분들이 모두 부처님의 가피를 받아서 집안이 편안하고 가족이 건강하고 수명 영수하기를 다시 한번 부처님께 바라면서 인사말을 가르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네, 동화 스님께도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5: 물은 기억합니다. 산에서 내려온 물길이 도시를 지나고 사람들의 발걸음 곁을 흐르며 우리가 지나온 시간을 조용히 품습니다.

이곳 홍제폭포, 오늘 이 물길 위에 우리가 다시 모였습니다. 나라를 지키려 했던 마음, 이름 없이 쓰러져간 이들의 희생, 그리고 그 희생 위에 피어난 오늘의 평화. 제3회 수변호곡음악회, 오늘의 무대는 기억에서

조국의 하늘 아래서 살아갈 그날을 위해 수많은 동지들이 타국의 태양 아래서 싸우다 자작나무 숲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간절했던 염원이 하늘을 감동시킬 수 있도록 뜨거운 조국애와 간절함을 담아 저 안중근 그리고 우리 이 한 손가락 조국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홍제폭포의 물길 위에서 하나의 시간을 함께 걸었습니다. 나라를 잃지 않으려 했던 마음, 조국의 독립을 향한 결의, 호국 영령을 향한 위로,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시민들의 노래까지. 호국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억하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평화를 지키려는 오늘의 약속 속에서 계속 이어지는 현재의 이름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나온 이야기는 과거의 아픔에만 머무르지 않겠습니다. 비바람 속에서도 푸르름을 잃지 않는 나무처럼 이 땅을 지켜온 마음은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 있습니다.

0: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부처님 법 전파라는 일념으로 종파를 초월하여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1: 우리의 정해선원은 이곳 한암도량에서 승가를 위한 원대한 서원을 세우려고 합니다. 일생을 부처님의 법에 따라 수행하고 중생을 위해 포교하셨으나 정작 자신이 머물 곳은 살피지 못하신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정해선원에서는 종단의 차별 없이 안락한 승방의 건립을 위한 불사를 하려 합니다. 모든 종단의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회향하실 수 있는 정해선원 한암도량의 승방 신축 불사,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이 지극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발언드립니다.

0: 용성조사 대원 명법사 실천회에서는 용성조사의 탄생 162주년을 맞아 봉찬대제를 봉행합니다. 용성조사의 대원을 실천하며 탐진치를 벌이고 참회 정진하실 분은 육신보살님께 한 달에 1,000원씩 공양 올리시면 됩니다. 문의는 031-655-3215번입니다. BTN 불교TV 합창단 정기연주회 바바나 콘서트가 오는 6월 21일 일요일 오후 5시 부산 금정문화회관에서 개최됩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맑고 아름다운 선율로 전하는 감동의 무대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9345-8137번입니다. 재단법인 선학원에서는 만해 한용운 스님의 82주기를 맞아 오는 6월 20일에 만해 추모 예술제를 개최합니다. 님의 침묵 발간 100주년을 기념해 도울 선생의 강연회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34-9654번입니다. 정읍 칠보산 보림사주지 종진 스님의 두 번째 찾아가는 선명상 법회를 봉행합니다. 종진 스님의 명상 토크쇼에서는 화를 다스리는 법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명상을 지도합니다. 삶의 활력과 변화를 만나고 싶은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참가 문의는 063-535-6800번입니다. 질병을 고치고 수명을 늘려주시는 약사열의 부처님의 크나큰 원력이 불암산 경수사에 찬란히 구현됩니다. 건강과 평안으로 채워주시는 약사열의 부처님의 온화한 미소를 탱화로 모시고자 합니다. 이 수승한 인연으로 마르지 않는 복덕의 가피를 대대손손 누리시길 발원합니다. 부처님의 광명이 우리 가정에 건강과 안락이라는 감로수로 내리도록 소중한 정성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1: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기술은 발전했지만 인간은 더 외로워졌다. AI 시대, 인간의 길을 다시 묻다. 퇴우 정념 스님의 신간, 퇴우 정념 시대를 깨우다. 6월 19일 출판 기념회 및 특별 대담. AI 시대와 한국 불교의 미래를 함께 이야기합니다. 지금 전국 서점과 민족사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02732-2403번입니다.

0: 무명사 회주 무명 큰 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 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 큰 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나광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1: 조선 왕실 최초한 잘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0: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2: 희망의 기도가 절실한 요즘 마음 한 자라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시는 청정미륵도량 대강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공간입니다.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3: 만불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불자들을 반겨주시는 33m 높이의 대불은 극락세계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만불사가 극락정토임을 상징하는 아미타 대불을 마주하면 저절로 존경과 찬탄의 마음이 일어나 우리 마음속 번뇌와 악업이 소멸되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발언하게 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광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4: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5: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 해양인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4: 부모님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 상조는 가족 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 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 연화대름과 광명 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 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는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 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 성취 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류현 해피달마도. 김류현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류현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6: 아는 바다를 밝히고 뱃사람을 지켜주던 태국사의 장엄한 종소리. 하지만 세월의 풍파 속에 그 울림은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던 끊어진 아능의 메아리를 다시 잇는 범종불사에 거룩한 인연을 맺어주십시오. 태안 태국사 범종 종각불사에 동참하시면 가정에 자비 광명, 후손에게 만대영화가 깃들 것입니다.

계율과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 저는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에 대해 이야기하는 법장입니다. 여러분들 5월 한 달 부처님 오신 날 또 우리 연등회와 함께 행복하게 시간 보내셨는지요. 5월 일반적으로 우리 가정의 달이라고 부르죠. 가정을 중요하게 챙기는 건 우리가 살고 있고 그 안에 함께하고 있는 즉 화합하고 있는 곳이 가정이라고 하는 가장 1차적인 곳 그곳에서 우리가 안락을 누리고 사회로 다시 나아가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5월은 항상 환희롭고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불자들에게 5월은 부처님 오신 날이 있어서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하며 모두가 또 바깥에 법석을 만들어 함께 어울리고 등을 밝히며 세상 속에서 나라는 한 존재에 대해 다시금 감사함을 느끼고 그 속에서 수많은 인연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소중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투게더 우리 불교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의 불교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 한번 진지한 내용을 좀 다루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목도 그래서 우리의 불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좋은 내용이면 너무 좋겠지만 5월이 되면 우리 불자들에게 그리고 우리 불교인들에게는 환희롭고 참 행복한 시간이지만 다른 종교 또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불교를 또 한 번쯤 다르게 생각하게 하는 시선과 그를 통해 불교를 좀 더 왜곡하거나 불교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들도 때때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도 또한 그런 일이 생기다 보니 마침 또 제가 투게더를 진행하고 있어서 우리의 불교입니다. 저의 불교도 여러분의 불교도 그리고 이와 함께 우리 모두의 불교로 존재하는 이 땅의 불교를 우리가 불자로서 다시금 지켜나가고 그 속에서 수행하고 신앙하는 것에 대해 깊이 좀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등회 부처님 오신 날 다시금 보는 사진만으로도 참 환희롭습니다. 저 역시도 올해 또 다시 BTN에서 좋은 인연을 지어주신 덕분에 여러분들과 함께 연등회 또 소식을 전할 수 있었고 부처님 오신 날 다음 날 또 BTN 뉴스를 통해 여러분들과 그 다음 날의 여운을 느끼는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 불자들에게 5월은 환희로움 그 자체이고 불교를 넘어 모두가 어울려 화합하는 시절 그리고 부처님과 관세음 보살님 우리 모든 불자들이 갖고 있는 대자대비의 그 마음이 그대로 나타났던 2026년 5월 한 달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등으로 세상을 밝히고 등으로서 모두가 어울릴 수 있는 이 행복한 시간이었었습니다. 함께해서 행복하고 함께라서 감사하고 함께해서 소중했던 그 찰나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그 함께했던 행복함과 감사함과 소중함으로 이 시간을 다시금 보낼 수 있었지만 그러나 정말 안타깝고 속상하지만 누군가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함께라는 표현에는 종교도 인종도 성별도 나이도 그 어떤 것도 그것을 구별하고 차별하는 것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냥 함께 등을 들고 그냥 함께 성인이신 부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축복하며 그 속에서 그냥 즐거우면 됩니다. 그리고 그 즐거움은 일상으로 돌아와 행복함을 느낄 것이고 그 행복함 속에서 아 그날 한번 내가 그렇게 다른 종교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생각이 있기도 하지만 그들과 어울려매 참 감사한 시간이었다. 그리고 돌아오

돌아온 일상을 다시금 내가 나의 힘으로 나의 걸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의 소중함을 느끼는 시간이었다. 그 모든 게 함께여서 가능한 거였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었지만 그것을 꼭 함께가 아닌 시선으로 바라보려고

우리가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끝없이 너와 나의 구별과 차별을 일으키려 합니다. 불교는 대자대비여서 대비심으로 먼저 품어주고 대자심으로 함께 끌어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우리 방송 제목도 바로 투게더, 계율과 함께라고 하지만 계율을 통해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을 구별하고 그 속에서 사람들을 이끌고 함께 깨달음, 행복으로 나아가자라는 것이었는데 좀 안타깝지만 우리 부처님 오신 날이 지난 다음 날입니다. 2026년 5월 25일 월요일자 우리 조선일보에 우정아라는 포스트잇 교수님이 쓰시는 우정아의 아트 스토리 633화에는 우리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진 제목의 기사가 실렸었습니다. 그 제목 바로 기독교 성인이 된 부처라는 기사였었습니다. 제목에서부터 좀 자극적입니다. 내용을 살펴보지 않으면 충분히 오해할 만한 제목인 거죠. 제가 예전에 투게더에서도 다룬 적이 있는데 자꾸 기사나 제목을 자극적으로 쓰는 시대가 됐습니다. 도파민 중독인 거죠. 자극적인 걸 찾아 그것을 보고 그 내용은 중요치 않고 그 제목 또는 그 마무리만으로 사람들이 인식을 갖고 아, 이거는 이거고 저거는 저거다라는 이분법적 사고로 자꾸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더불어 이 제목 기독교 성인이 된 부처 그 내용을 살펴보지 않고 저 제목만 본다면 우리가 크게 오해할 수 있고 불교인인 우리들도 똑같이 화를 내고 분별심으로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그 이야기를 조금 깊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우정아의 아트 스토리에서 다루고 있는 기독교 성인이 된 부처라고 하는 기사의 내용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고귀한 왕자 요사파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인물의 살아가면서 있었던 서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백마를 타고 시종들에 둘러싸여 궁 밖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왕자이다 보니 성 안에서만 살아봤고 그 안의 삶만이 전부였던 존재이죠. 처음에는 지팡이와 개의 지에 길을 더듬는 맹인과 마주칩니다. 그래서 세상에 질병과 고통, 죽음이 있다라는 걸 모른 채궁 안에서 살았던 자신을 한탄스럽게 생각하고 나중에 이러한 인간이 겪을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고통에 대해 뼈저린 생각을 가진 뒤 결국에는 나중에 기독교인 은수자 말람을 만남으로써 이후에 기독교로 개종을 한다는 스토리도 이어져 갑니다. 왕위를 버리고 고행의 삶을 택해 기독교인이 됐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 아니십니까? 저와 함께 투게더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부처님의 출가의 가장 결정적 원인이 됐다라고도 평가받는 바로 사문유관의 이야기가 그대로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의 작자는 이야기합니다. 시다르타 태자가 성문 밖에서 노인 병자 주구니, 노병사를 차례로 보고 출가를 결심했다라고 하는 사문유관의 한 장면으로 보인다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사문유관의 한 장면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사문유관을 사용해 각색한 것이죠.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얼마든지 쓸수 있습니다. 뭐 글이라고 하는 건 자유롭고 자신의 의도를 담는 거다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쓴 거는 뭐 그래도 감사한 일입니다. 오히려 부정하고 마치 다른 이야기인 양 충분히 쓸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쓰지 않고 그냥 사문유관의 이야기다라고도 평가를 해준 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또 이야기를 다뤄줍니다. 발락과 요사팟의 전설은 11세기 이후에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 아프리카까지도 퍼져 대중적인 인기를 누린 기독교 성인전의 하나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건 요사팟이 산스크리트어의 보디사토아, 보디사토바, 즉 깨달음 이전의 부처님을 가리키는 보살에서 유래했다라는 걸잘 증명하고 있어서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 표현이 인도에서 페르시아, 아랍, 그리스를 거쳐 요사팟이 됐다라고 해서 이렇게 역사적인 변천까지도 잘 다뤄졌습니다. 세속의 부귀영화를 버리고 수행자가 되는 부처의 서사가 청빙과 금욕을 강조하는 중세 기독교의 핵심 이상을 구현했다라고 해서 여기까지도 참

문장을 잘 써주셨습니다. 근데 마지막 한 문장이 너무 안타깝게 표현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출신지에서 멀어진 부처는 자연스럽게 기독교 성인이 됐다. 여러분, 이 마지막 문장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받아들였을 땐 충분히 의도를 갖고 쓴 문장이지 않나 싶습니다.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마지막 문장만 보게 되면 아, 부처님이 훗날 기독교 성인이 되는구나 라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 뭐 그렇게까지 바라봐 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이 다음에 한 가지를 더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겁니다.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면 기독교라는 이 공간 안에서 부처님은 기독교 성인으로 변모될 것입니다. 또는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 함께 배우고 있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지금 불교인도 줄어들고 있고 불교를 자꾸 사회적으로 해석하는 일들도 벌어지고 있죠. 불교는 불교여야 되는데 그것들이 점차 달라지고 있고 그렇지 되지 못한다면 한 세대를 지나고 나면 불교는 없어지거나 다른 종교가 돼 있을 것입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있는 불교를 함께 수행하고 공부하고 기도하지만 여러분의 다음 세대들이 불교에 대해 좀 더 약하게 생각하고 수행에 대해 소홀히 하고 신앙을 하지 않게 되면 한 세대만 지나면 전혀 다른 것이 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을 가리키는 선생님이라는 분이 왜 이런 문장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해서 출신지에서 멀어진 부처는 자연스럽게 기독교 성인이 됐다. 꼭 저렇게 표현했어야 싶나 싶습니다. 조금 다르게 충분히 쓸 수도 있죠. 이렇게 해서 출신지에서 멀어진 부처님의 서사는 자연스럽게 기독교 성인의 이야기로 바뀌었다. 이 정도만 달아도 충분했었을 겁니다. 근데 부처라고 하는 하나의 주어를 인물의 이름 그대로 넣어서 다음 표현인 기독교 성인이 됐다라고 하는 확정형, 과거형으로 쓴다라는 건 다분히 좀 의도를 갖고 하지 않나 싶고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이분의 다른 글들도 제가 좀 많이 봤습니다. 뭐 좋은 내용도 너무 많고 예술적인 것들을 잘 현대적으로 다뤄주셔서 너무 감사했는데 굳이 부처님 오신 날 다음 이런 기사를 꼭 써야 될지 그리고 이게 연휴가 끝난 화요일자로 신문으로 인쇄가 돼서 배포가 됐습니다. 제가 길상사에서 5월 달 동안 불교대학을 좀 함께 했었는데 수업이 다 끝날 때쯤 한 거사님이 이렇게 신문기사를 잘라서 A4지에 붙여서 저한테 보여주리면서 스님, 이거는 조금 심한 것 같습니다. 스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조용히 건네주셨는데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너무 바빴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분명 그건 제 잘못입니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이 글을 읽는 순간 너무 놀랍고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거사님께 약속드렸어요. 거사님, 이거는 우리 스님들이 이 잘못에 대해 인지해야지만 됩니다. 제가 꼭 신문이 됐던 방송에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를 인도해 주신 그 거사님은 그 순간 저에게 감사한 인연이었고 관세음보살과 다름없었습니다. 제가 지금 투게더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알고 있지만 이야기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말한다 할지언정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이 시대, 이 시점에만 꼭 가능하기 때문에 저 역시도 여러분들께 힘을 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글을 써야 할까요? 그리고 왜 하필 좋은 날 이런 행동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왜 불교를 다른 종교를 또는 다른 것을 이런 식으로 대해야 할까요? 그들이 말하는 사랑과 자애라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단순히 표현의 자유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누구나 표현할 수 있지만 그게 누군가를 상처 주고 누군가를 힘들게 한다면 그건 분명 잘못한 것일 겁니다. 피해자가 나오는 무언가가 있다라면 그 행동은 틀린 것이며 그 말은 잘못된 것이며 그 생각은 옳지 못한 것일 겁니다. 왜 내가 무언가를 자유롭게 하면서 나는 자유로울 수 있지만 그의 자유를 속박하고 그의 자유에 상처를 줘야 합니까? 왜 그래야 하죠?

그 자체가 바로 차별과 구별의 시작일 것입니다.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에게 자유로운 겁니까? 특정 사람만 사랑해야 되고 특정 종교를 믿는 이들에게만 자유로운 겁니까? 적어도 제가 공부했던 구약과 신약 성서, 신약 성서, 성경이라고도 부르죠. 그곳에는 전혀 그런 말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유학을 하며 이 도지샤라고 하는 대학에 종교학 수업이 굉장히 많아서 다른 종교를 이때 공부하면서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천주교,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 그 수업들을 청강하면서 다양한 종교에 대해 좀 이해하려고 했었습니다. 제가 읽었던 그 모든 성서에는 모든 이들과 화합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함께 손잡아 그들이 바라는 그 땅으로 나아가 그들의 신과 함께 더불어 영생을 누리며 영면 속에서 행복을 누리자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따르지 않으면 지옥으로 보내고 나와 다르면 악마라 부르고 나와 맞지 않은 것을 적으로 간주해라. 어디에도 그런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종교에서 그 교리를 가리키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 사이트에서 여러 가지 사전이나 뭐 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듯이 공식적인 기관이죠. 거기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사랑에 대한 정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신다.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선지자 몰몬은 이렇게 가르쳤다. 이 사랑, 여기서는 자애로 표현됩니다. 자애는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애 동안 주린 자, 죄인, 고통받은 자, 병들 자에게 사랑과 연민을 보이셨다. 그분은 가난한 자와 부자, 친구와 낯선 이를 막론하고 성역을 베푸셨다. 그분은 심지어 당신을 고발한 자들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도 용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사랑의 완전한 모범이셨다라고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 이러한 교리를 말씀하시고 이러한 가르침을 피신 예수님과 달리 왜 그들은 그래야 할까요? 왜 그래야만 하는 걸까요? 사랑하고 자애하라는데 그 자애의 대상이 다른 것 같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그걸 잘 받아들여 주실 수 있을까요? 차별하고 구별하고 폄훼하고 괴롭히려고 하는 의도를 가진 그런 것들이 옳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성인들은 모든 이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자비를 베푸십니다. 항상 평등을 강조하시고 그 평등 속에서 모두를 연민히 여기사 그 연민한 마음으로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세상을 위해 사람을 위해 한평생을 다 그렇게 사신 분들이 부처님 예수님 이 시대의 종교인으로서 존중받는 그분들이실 겁니다. 우리 불교에서도 법망경 제10방삼복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 불자들이여 스스로 삼보를 비방하거나 남을 시켜 비방하지 말지니라. 보살은 외도와 악인이 한마디라도 부처님을 비방하는 소리를 들으면 300자루의 창으로 심장이 찔린 것처럼 여겨야 하거늘 하물며 자신의 입으로 비방하고 신심과 효순심을 내지 않으며 도리어 악인과 사견인을 도와 삼보를 비방한다면 보살의 발아의 죄니라. 그냥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들으면 나의 아픔과 같이 300자루의 창으로 심장이 찔린 것 같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슬퍼해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려줄 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래야 하죠? 왜 스스로 그렇게 죄업이 되는 죄악이 되는 일을 해야 될까요? 그리고 말하겠죠. 죄악이 아니다. 선교다. 포교다. 어디에 선교가 들어있고 포교가 들어있습니까? 왜 피해자를 만들어야 되죠? 나의 행동에 피해받는 사람이 있다라는 걸 한 번쯤 생각해보면 그 입으로 쉽게 말할 수 없고 그 마음으로 쉽게 각오할 수 없고 그렇게 행동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저희 우리의 불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체 중생 실유불성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성이 있냐 없냐를 논하는 게 아니라 불성은 모두에게 있지만 믿고 따라가면 불성이 현현돼 깨달아 부처가 되

있지만 믿지 않으면 그냥 있어도 없는 그 상태가 그대로 되는 겁니다. 내가 믿지 않으면 그대로 두면 됩니다. 근데 왜 그거를 한일부러 파헤치고 찌르고 괴롭히고 힘들게 해야 되죠? 그 종교가 죄입니까? 종교가 잘못입니까? 그렇다면 그건 본인에게 똑같이 되돌아가는 거울의 욕을 하는 것과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왜 폄훼해야 되죠? 왜 부정해야 되죠? 그리고 왜 그런 자극적인 말을 해야만 하는 걸까요? 사랑의 말, 자애의 말, 자비로운 말, 법의 말을 해도 충분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또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께 하나 꼭 알려드리려는 것이 있습니다. 꽤 시간이 지났었는데 제가 이걸 예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제가 당시에는 어떤 영향력도 없고 누구에게 말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었는데 마침 이번에 이러한 일을 맞이하면서 이번과 더불어 여러분들께 꼭 우리 불자님들에게는 알려드려야 되겠다라고 표현하는 게 바로 라마다경 사건입니다. 라마다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조작해 만들어서 세상에 유포하고 그것으로서 불교를 폄훼하고 훼손시킨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등장한 표현입니다. 하시야소래하면 오도무유지등야니라. 언젠가 예수가 오면 나 부처의 도는 깨달음은 기름이 없는 등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한 구절을 두고 라마다경 38장 8절이라고 하는 구절까지 만든 거짓 허위 내용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불자님도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남의 일 같이 생각하기 때문이죠. 근데 오히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러한 일을 다시금 저지르지 않게 되고 이러한 충분히 의도를 갖고 악의를 갖고 이런 것들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라마다경을 여러 가지로 보여드릴 수도 있지만 가장 그래도 일반적으로 많이 찾아보시는 바로 위키페디아, 한국의 나무위키라고 하죠. 거기에 소개된 내용으로 일부러 준비했습니다. 2025년 12월 12일자 수정이 된 라마다경에 대한 나무위키의 내용입니다. 먼저 발단이죠. 미국 유타주에 있는 소망교회에 김응대라는 목사님이 유타 코리아나라고 하는 어떤 잡지인지도 모르는데 기고한 글입니다. 그래서 이 안의 내용은 부처님이 언젠가 이제 돌아가실 때쯤 우리 말법 시대라고 하는 게 불교에 종지하죠. 이거 우리 불교인들도 잘못한 겁니다. 말법, 말법. 불교가 말세다. 자꾸 그런 말을 하니까 다른 종교에서 그것을 악용한 겁니다. 말법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불교를 믿고 제가 불교를 믿고 우리가 불교를 수행하는 이 시대는 정법입니다. 오히려 거기에 우리가 가치 판단을 놓고 우리가 지금 배운 지식으로서 불교를 함부로 옳다 그르다를 자꾸 말하다 보니 지혜의 종교에 대해 불교를 지식으로서 잣대를 대고 그것으로 선을 자꾸 그어 불교와 사회가 구분이 안 되는 지점까지 가다 보니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다른 종교에서도 불교를 그렇게 가벼이 대하는 겁니다. 불교는 이제 말법이래. 말세례. 야, 그러면 이제 불교를 우리가 다르게 해석해줘야겠구나 하면서 등장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판단되죠. 물론 말도 안 되는 헛소리일 뿐만 아니라 일부 기독교인은 이것이 사실이라고 믿는 불교계가 비방하자 이에 대항해 라마다경 전체를 보여달라고 하지만 애초에 있지도 않은 경전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왜 말했냐면 이 라마다경이 팔만대장경, 우리 합천회인사, 제가 가장 오래 머문 곳이죠. 합천회인사 팔만대장경 법보전 안에 들어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몇몇 이 신자들은 불교가 이것을 은폐하고 있다. 이것이 밝혀지면 불교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이것을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음모설까지, 조작설까지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보여달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지만 애초에 팔만대장경에 이런 경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 라마다경은 애초에 98년에 처음 유타 코리아나에 기재돼서 미국에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소리소문 없이 가라앉았지만 2004년에 반기독교 시민운동연합에 의심이라고 하는 한 이용자가
이 전문을

올리며 세상에 다시금 공개되고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들이 검색하면 곧바로 그 내용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아는 여러 부흥회랑 기도회에서 이것을 가리켜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많은 것들이 밝혀져서 그런 것들이 사라졌지만 실제로 신도 교육용으로 사용됐던 겁니다. 자, 내용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여러분들 다 아시는 그 내용입니다. 여시암은 일시불 제사위국 기수국 고독원 여대비구 중 1250인구. 자, 어디서 들어보셨죠, 여러분? 금강경입니다. 금강경의 내용을 그대로 각색해서 거짓 경전을 만든 겁니다. 그 다음부터 말하죠. 사리불이 묻되 하시불도종이 언제 불교가 끝납니까? 부처님이 말합니다. 내가 도를 전한 지 500년이 지나면 말세가 된다. 우리 금강경에 나오는 후오백세라고 하는 것을 신행스님의 삼계교에서 말하는 말법시대와 붙여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 함부로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말세, 말법 말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말하는 순간 사자신충, 우리가 불교를 가벼이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의 불교가 지금 이렇게 훼손된 겁니다. 저의 불교가 훼손돼서 제가 너무 안타깝고 속상하고 화가 나지만 화를 참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리불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후 500년 후에 불도가 끊기고 불법을 배우는 사람이 그러면 존재하게 됩니까? 여기서부터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그때 나의 훌륭한 제자인 예수가 서쪽으로부터 와서 열심히 배워 대진 로마로 전할 것이다. 왜 로마죠? 제가 오래 고민해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로마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천주교의 본산인 바티칸이 있습니다. 즉, 이 표현만으로 불교와 천주교를 전부 다 기독교화 시키는 게 가능해지게 되는 겁니다. 만약 이걸 믿는다라면요. 그래서 다시 부처님이 얘기하십니다. 예수가 올 때 나의 불교는 기름 없는 등처럼 되겠지만 해서 우리 자등명, 법등명을 또 여기에 활용한 거죠. 즉, 예수가 나타나면 내 가르침은 다 소용없는 게 된다. 그래서 예수가 재림하면 나의 도가 중흥할 것이다. 너희들은 확실히 알아라. 예수가 말하는 주는 바로 부처이니라. 그래서 모든 이들이 이것을 다 기뻐하며 신수봉해했다. 금강경의 그 내용을 이렇게 고스란히 수정을 해서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위키페디아에서도 나무위키에서도 이 진실에 대해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사실 이건 짜집기다. 그렇죠. 존재하지 않는데. 금강경의 앞구절과 뒷구절만 남기고 가운데 부분은 창작해서 삽입했다. 제가 왜 나무위키를 그대로 갖고 온지 아십니까? 제가 이량 말씀드리면 제 의견으로 사견이라고 말할까 봐 가장 많이 찾아보는 위키페디아를 그대로 제가 복사해서 가지고 온 겁니다. 뜬금없이 회기하게 노노의 학이시습까지 넣어놨다. 그리고 즉 라마다경은 엉터리 소리를 비꾸기 위해 의심이라는 이용자가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죠. 그리고 2004년이 지난 뒤 2021년이 돼서야 기독교의 일간지인 본 헤럴드에 이런 제목의 연재가 나옵니다. 부처가 예수를 예언했다는 라마다경은 조작이다. 무려 2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뒤입니다. 자, 그럼 그 20년 동안 이거를 사용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이것은 전혀 근거 없는 거짓이다. 불교 경전 중 라마다경은 존재 자체가 없다. 그래도 의식 있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건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본인들 내부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거죠. 본인들이 볼 때도 아닌 거거든요. 이를 두고 불교인들은 기독교인이 이렇게 불교를 기만하고 있다. 기독교인들이 날조하고 있다는 반박을 한다. 반박인가요, 이게? 반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진실을 이야기한 거 아닐까요? 이처럼 불교를 오해하거나 얼핏 알고 아는 척하면 오히려 불교인들과의 대립의 골만 깊어질 뿐입니다. 맞습니다. 왜 우리가 다 모든 이들을 사랑하고 자애하고 자비롭게 대해야 될 종교를 가지고 이러한 다툼을 벌이고 사람들 걸 무시하고 싸우고
서로에게 피해를

줘야 하는 거죠. 왜 그래야만 할까요? 특히 종교인이, 종교를 아는 분이, 누구보다 많이 배운 분들이. 그리고 이 내용에도 다시금 또 나옵니다. 나무위키를 여기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무위키에 따르면 이 글의 첫 등장은 2004년, 하지만 98년에 나온 걸 제가 다시금 말씀드렸죠. 그럴듯하게 라마당에 존재하는 것처럼 조작해서 올린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기독교 내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중요한 것은 잘못된 글을 기독교 안에서 퍼나르게 하며 인용하면 오히려 기독교인을 무지하게 여기는 구실만 되고 불교와 갈등만 일으킬 뿐이다. 맞습니다. 우리도 그럴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모든 중생을 두루 살피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나의 아픔과 어려움과 같이 여기기 바쁩니다. 다른 종교를 무시하고 싸우고 기만할 생각은 전혀 누구도 없습니다. 왜 그러려고 하는지 그 자체도 이해할 수 없죠. 근데 이 기사에 달린 댓글, 2005년 4월 5일자 댓글입니다. 여러분, 불과 1년 전까지도 이 이야기가 계속 퍼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뭐 유저께서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렇군요. 위 내용의 진위 여부를 찾다가 들어왔습니다. 진위 여부를 알려고 한답니다. 그런데 첫 등장은 그거보다 조금 더 오래된 것 같습니다. 아마 이분은 좀 더 많이 찾아보셨던 겁니다. 98년에 바로 미국 유타주에서 유타 코리아나에 실렸던 걸 아셨던 거겠죠. 여기 근데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제가 2002년에 부흥회에서 이 내용을 듣고 신기하게 생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건 이것을 부흥회에서 배웠다라는 겁니다. 누가 알려줬다라는 거죠. 이걸 왜 알려줘야 되죠? 조작인 걸 자신들도 알면서 이걸 알려줘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왜 이런 걸 해야 되죠? 불교에도 종종 천주교나 기독교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존재합니다. 중국의 오래된 모 사찰 안에 500나한상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 나한상 중에 예수님 모양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불교인들, 불교 학자들이 그것은 사실 예수님께서 중간에 수행을 하며 부처님을 만나 부처님의 수행을 닦아 육신통을 얻어 기적을 보인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불교에서도 서로를 존중해줘야 됩니다. 종교는 종교로서의 가치가 있고 그 가치를 통해 사람들에게 전하는 교리가 있고 그 교리를 기반으로 하는 수행이 존재합니다. 우리도 불법승삼보가 그래서 존재하는 것이죠. 그것을 존중해 줄 때 그 종교와의 대립이 사라지고 종교가 추구하는 화합, 함께한 사랑, 자비가 이 땅에 실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하면 결국에는 감정의 고리, 대립의 시작이, 싸움이 벌어지는 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우리 불교인들에 대한 성찰의 소리입니다. 우리들도 또한 그럴 수도 있지. 말해봤자 그냥 넘어가자. 상대하기 싫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은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우리 불자들이 그것을 지키고 불자로서의 역할을 하며 그것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켜줘야 됩니다. 그들이 죄를 짓지 않게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그들도 악업을 지을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해서 화가 날 것이고 다툼이 벌어지며 탐진치 삼독에 중독된 삶을 모두가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까 제10중계와 마찬가지로 법망경의 경계의 맨 마지막 제48파법계에서도 이렇게 똑같이 설명합니다. 불자들이여, 좋은 마음으로 출가하였건만 명예와 이익에 팔려 국왕과 백관 앞에서 계를 설하고 마음대로 비구비구니 보살 제자를 속박한다면 마치 사자의 몸에서 생겨난 벌레가 스스로 사자의 살을 먹는 것과 같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불법은 외도나 천마가 파괴하는 것이 아니니라. 보살은 외도나 악인이 불계를 비방하는 말을 듣거든 삼백자루의 창으로 심장이 찔린 것처럼 여겨야 하느니라. 똑같은 이야기가 다시 나오죠. 우리가 불교를 못 지키면 이처럼 삼백자루의 창으로 심장이 찔린 것 같은 아픔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불교를 비난할 수 있고 불교를 어렵게 할 수도 있지만
그 끝에 가장 힘들게

하는 건 우리의 방관일지도 모릅니다. 그냥 귀찮아서 싸울까 봐 또는 그러려니 내버려 두자. 우리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사자의 몸에서 생겨난 벌레가 스스로 사자의 살을 먹는 것과 같은 것이 되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불교는 다른 이에 대해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고 계율에서도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집니다. 차라리 스스로 지옥에 들어가 백겁을 지낼지언정 한마디라도 나쁜 말로 불계를, 불법을 파괴하는 소리를 듣지도 말아야 하거늘 도리어 스스로 불계를 파괴하거나 남을 시켜 파괴하는 인연을 지어 효순하는 마음을 없애서는 안 되느니라. 만약 고의로 그리한다면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라고 해서 그 자체가 바로 죄가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내 스스로 지옥에 떨어져 고통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말을 하게 놔버려두거나 그런 말을 방임하거나 그런 말을 모르는 척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계율에서 거듭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지금 300자루의 창에 찔린 심정으로 여러분들께 오늘 이 투게더를 전하고 있습니다. 너무 아프고 속상하고 슬프고 안타깝습니다. 그 순간에 몰랐던 저에게도 참 화가 나고 여러분들께 그것을 바로 알려드리지 못해 제가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 출가자들이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게 이제 노력해야 됩니다. 불법을 지켜줘야 됩니다. 불교가 있을 때 우리는 불법이 있을 수 있고 그 불법이 있을 때 불교인으로서 수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자비는 과연 무엇입니까? 자비는 실천하는 겁니다. 옆에 재미있는 애니메이션 만화를 좀 놔뒀습니다. 이게 일본에서 만든 세인트 영맨이라고 하는 만화입니다. 어쩌면 만화의 상상으로만 그치는 건 아닌가라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해드리려고 한 건데 부처님과 예수님이 중생들을 살피시다가 휴가를 내서 지구에 와서 두 분이 함께 사시면서 휴가를 즐기는 이야기입니다. 만화의 상상이지만 이 두 분은 이 안에서 같이 동고동락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며 중생들을 마주치며 각자의 사랑과 자비로 그들을 제도하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왜 이렇게 못하죠? 만화여야만 가능한 겁니까? 만화만도 못하게 살아야 됩니까? 사랑을, 자애를, 자비를, 화합을 인간인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부처님은 인간인 우리를 위해 이렇게 모습을 낮추신 것이고 우리를 위해 다 희생하신 분입니다. 그 두 분이 우리가 타는 이 지구의 휴가를 와서 이렇게 참 잘 어울려서 살고 있습니다. 왜 우리 이렇게 못 지냅니까? 만화만 가능합니까? 만화 속에서도 이 두 분은 이렇게 친하게 서로 브이를 하면서 사진을 찍고 유튜브를 같이 보면서 즐거워하십니다. 이거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친구들과 어디에 놀러 가서 좋은 곳에서 같이 사진 찍고 친구들과 재밌는 거 어울려서 보는 건데 왜 우리는 친구가 아닌 적이 돼야 되고 구별돼야 되고 싸워야 되죠? 사랑과 자애는 어디 간 것입니까?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에게 자애를 베푸는 것이죠? 전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이 두 가지 이야기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여러분께 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불교를 불교로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의 불교라는 이야기는 여러분의 불교이기도 합니다. 다른 종교에게도 종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종교가 소중하듯 다른 종교도 소중한 것이며 그 교리로서 사랑과 자애를 베푸듯 우리의 교리로서 자비와 용서와 화합을 함께합니다. 나만의 것이 맞고 너의 것은 틀렸다. 세상에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소중하듯 그 사람도 소중한 것이며 내가 존중받기 때문에 그 사람도 존중받아야 되며 내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사랑하는 아마 그것이 그 종교의 교리일 것이며 우리 불교에서도 부처님이 똑같이
사랑과 자비의 말씀으로 우리의 불교를 모두의 불교로서 알려주신 것일 겁니다. 아껴주고 지켜주고 함께해 주십시오. 괴롭히고 폄훼하고 부정하면 세상은 어두워집니다. 연등의 불빛이 세상을 환히 밝히고 그 속에 종교도 인종도 성별도 나이도 직업도 어떠한 차별 없이 우리 모두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행복이 채 끝나기도 전에 곧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탐진치 삼독에 중독이 돼서 다시 차별과 구별과 괴롭힘을 자행했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지 않아도 존중해주고 사랑할 것이며 자애를 베풀겠습니다. 그리고 자비롭게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투게더 다소 무거운 이야기고 여러분들께도 좀 놀란 이야기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 주변에 벌어지는 일이고 우리의 불교 속에서 우리 불교가 아파할 수 있는 일이다 보니 여러분들께 이렇게 곧바로 초파일이 지난 이후에 이렇게 알려드리게 됐습니다. 우리의 불교를 우리의 불교로서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불교를 존중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하실 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이 순간을 행복하고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투게더 우리의 불교에 대해 한번 좀 생각하는 시간으로서 여러분들과 귀한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연들, 그 인연이 바로 부처이며 관세음 보살이실 겁니다. 여러분의 인연을 이제 조금 더 소중하게 대해주시고 사랑하고 자비롭게 베푸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람드리며 투게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BTN 불교 TV에서는 보시의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 여러분이 걸어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더 좋은 우리 투게더와 BTN 프로그램 제작에 쓰이고 많은 불자님들이 BTN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보시의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법장입니다. 우리 투게더를 비롯해 BTN의 여러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은 여러분이 항상 아껴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가 큰 힘이 됩니다. 이 여러분이 해주시는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많은 불자님들이 우리 BTN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보시의 후원 부탁드립니다.

0: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 섰습니다.
1: 예수님! 예수님!
2: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1: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 하면 눈물 나요. 아직도 말을.

0: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1: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권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랑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일단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3: 천년 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4: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5: 남의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6: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아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꿈에 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일년이 지속되겠고 본스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5: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제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보궁전을 낙성하여 천일관음 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관음 기도에 동참할 것입니다.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기도 동안 선빵스님들이 매일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7: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법맥을 입는 대선지식인 진제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관음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5: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관음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4: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0: 빨리빨리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을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즉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대한불교 조계종 마곡사에서는 백범 김구 선생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되새기고 평화의 중요성을 배우며 수행자 원종 스님의 화해와 협력, 이해와 배려의 가치를 후세에 전하고자 제77주기 달해제 및 추모 문화제를 개최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문의는 041-841-6221번입니다. 공익법인 세계법왕 일봉문도중앙회에서는 일봉 서경보 존자님 탄신 112주년 기념 및 원적 30주기를 맞아 추모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오는 6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 안성 영평사에서 진행되는 이번 추모법회에 인연 있는 사부대중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지장기도 선지식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취업, 건강, 그리고 소중한 인연까지 혼자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 답답하셨나요? 이제 남산 월명사에서 월명스님과 함께 그 길을 찾아보세요. 매주 수, 금, 일요일 당신의 고민을 1대1로 직접 들어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9시 반에는 운맞이 특별 기도가, 11시 반에는 명쾌한 강연이 펼쳐집니다. 문의는 02732-0835번입니다.
2: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10,000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3: 제주 다음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0: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1: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 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 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0: 파쟁은 믿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법과 제도가 아무리 완벽하게 구분이 되어 있더라도 국민이 국가를 믿지 못하면 갈등은 밖으로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1: 재난은 너와 내가 같이 협조해서 협동으로 뭉쳐서 헤쳐나갈 때 재난이 극복된다.
2: 국제사회 속에서 정말 자국 중심의, 자국 이익 중심의 그 각제 도생의 길로 지금 접어든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3: 아픔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끝까지 어떤 시간이 지나가도 그 사람들이 완전히 거기에서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고 상처에서 치유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보듬어주는 것이 화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N 특별 대담 파쟁 다름을 넘어 공존으로 진행을 맡은 안용환입니다. 우리는 위기가 오면은 반드시 하나가 된다고 믿어왔습니다.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장롱 속에 있던 금을 꺼내서 함께 모았던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러한 믿음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흔들리고 있는 믿음을 화쟁의 실천법을 통해서 어떻게 다시 세울 수 있을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먼저 대한불교조계종 화쟁위원회 위원장 정만스님 자리하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처님께서 놔두신 성스러운 계절에 여러분과 여러분 주위 모두가 함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0: 네, 전직 검사이시자 현재는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김태희님 자리하셨습니다.
2: 반갑습니다. 김태희 변호사입니다.
0: 네, 부산 소방재난본부 본부장을 역임하시고 현재는 동의대학교 교수로 계시는 변순남님 자리하셨습니다.
3: 반갑습니다. 변순남입니다.
0: 국군 안보지원사령관과 국군 불교 총신도 회장을 역임하시고 현재는 한양대 특임교수로 계시는 이상철님 자리하셨습니다.
4: 안녕하십니까. 이상철입니다.
0: 그동안 저희는 화쟁 사상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갈등을 풀어보기 위해서 긴 여정을 달려왔습니다. 일부에서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갈등의 현 주소를 탐구해봤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종교 갈등을 넘어서 상생과 화합의 길을 모색해봤습니다.

0: 특히 지난 3월 4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실에서 여러 전문가들 모시고 화쟁위원회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정말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 모든 여정을 총지휘하신 정만 스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여러 소회가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1: 예, 감사합니다. 저는 한마디로 모든 사부대중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화쟁이 기본이 처음 시작이 감사에서부터 비롯된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3월 4일 날 국회에서 정말 많으신 분들이 참석한 가운데에서 화쟁의 의미를 되짚어봤는데요. 잘못된 부분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화합을 통해서 국가와 국민에게 어떻게 봉사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고언들을 많은 좋은 분들께서 지적해 주셨고, 앞으로 그 가르침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씩 조금씩 우리나라의 화쟁의 꽃이 피어나기를 희망하고 또 피어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자리를 함께해 주신 우리 화쟁위원 여러분들께서도 그동안 여러 행사를 함께하면서 화쟁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인 대화에 앞서서요, 네 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안보, 재난, 법치라는 우리 사회에서 어쩌면 가장 뜨거운 현장에 계셨던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요즘 뉴스 또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야, 예전 같진 않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지금 바로 이 순간이 화쟁이 필요한 때다라고 느끼셨던 그런 순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2: 저의 경우에는 이제 세월을 따져보니까 한 40년간 검사하고 변호사 활동을 한 것 같아요. 그 활동하는 동안 솔직히 화쟁이라는 그 내 특별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정만 스님께서 화쟁위원장으로 직책을 맡으시고 그때 제가 화쟁위원으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비로소 화쟁이라는 화두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과거에도 우리 사회에는 많은 갈등과 분쟁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과거보다 더 심화된 것 같습니다. 여야 갈등이라든지 노사 갈등,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느 때보다도 화쟁 사상이 더욱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0: 네, 우리 변순원 본부장님.
3: 네, 모든 재난에 있어서 남의 아픔을 이해하고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이거를 표현하는 것이 있어서 매우 안타까운 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화쟁 사상을 통해서 서로 보듬고 서로 격려해주는 이러한 자세가 진실로 필요한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네, 이상철 장군님. 네.
4: 우리 군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지금 겪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화쟁 사상이 군 내에도 좀 많이 퍼져서 군내 화합은 물론이고 국민들과 우리 군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로 나아가는데 이런 화쟁 사상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저희들은 이미 이제 두 차례 걸쳐서 화쟁과 관련된 특별 대담을 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회 세미나를 하면서 화쟁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변호사님 화쟁을 전에는 고민해보지 않으셨다가 이번 기회에 하셨다고도 하셨는데 예. 자, 정만 스님께서 화쟁의 의미 또 지금 우리 사회에서 왜 화쟁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1: 저는 항상 신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할 때에도 우리 스스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말하자면은 유일무이한 존재가 우리거든요. 이 세상에는 80억이라는 엄청난 인구가 살고 함께 살고 있는 곳인데 나는 하나입니다. 둘이 있을 수가 없어요. 똑같은 날에 한시에 태어나는 쌍둥이도 뭔가가 다른 것처럼 이 존재라는 것은 이 지구상에, 이 우주상에 유일하게 참 유일한 존재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귀하다라고 느끼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존재를 우리가 귀하다고 느낍니다. 그 귀하다라는

느낌을 우리는 항상 떠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 존재가 아주 존귀하고 귀하다. 그러면은 나만 그렇다 하면은 아집에 빠지게 되거든요. 나 이외의 모든 것이 다 나와 똑같은 존재라는 것을 함께 공동 인식해야 됩니다. 그게 공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에는 저는 기본적으로

0: 고맙고 감사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깔고 산다면은 우리 주위에 감사하지 않는 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화쟁의 시초가 감사함으로부터 비롯돼서 사회를 맑고 바르게 이끌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 네, 감사해야 한다. 참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주셔가지고 사실 감사하다는 말씀은 뭐 어느 종교를 넘어서서 모두에게 관통하는 사회적 기본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안보, 재난, 법치 분야별로 나눠서 본격적인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을 기리는 그런 달이죠. 그래서 먼저 전직 장군이신 이상철 교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사실 여러 소회가 있으실 것 같아요. 6월이 되면은 6월이 됐을 때 그동안 군생활도 한번 지금 몇 년 하셨죠? 군생활을
2: 예, 34년 하고 나왔습니다.
1: 네. 그러면은 6월 군생활했을 때 소회를 겸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2: 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는 군생활을 이제 34년 하고 나왔는데 군복을 입고 있을 때 가장 보람 있었던 시기라고 한번 꼬집어 본다면 제가 중대장하고 사단장 할 때는 GOP 철책에서 임무 수행을 했고 이제 대대장과 연대장을 할 때는 해안선에서 어찌 보면 이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불침번 역할을 할 때가 가장 보람이 있었고 나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과 우리 가족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다는 그런 보람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 군생활 34년 중에서 가장 큰 보람을 느꼈던 시기는 제가 2019년 5월 달부터 22년 10월 달까지 30개월 동안 이제 5사단장직을 수행을 하면서 6.25 전쟁 이후에 최초로 기무장지대에서 유해 발굴을 했던 DMZ 유해 발굴 그 TF 장을 수행을 하면서 70여 년 동안 그 누구도 찾지 못했던 비무장지대에서 유해 발굴을 해냈던 그 시기가 제 평생 잊지 못할 가장 그 소중하고 보람 있었던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자, 유해 발굴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제가 기자 시절에 하와이에 있는 미군 유해 발굴 사무소랄까요? 그 본부를 간 적이 있습니다. 미군은 전 세계에서 뭐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니까 많은 미군들의 사망자가 생기고 그러면은 또 유해를 모셔와서 또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을 수십 년 차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한민국 우리는 왜 못할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튼 우리가 시작이 됐어요. 그 현장에 계셨을 때 그때의 느낌 어떠셨습니까?
2: 우리 대한민국도 사실 유해 발굴 작전은 그 이전에 비무장지대 이남에서는 계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이제 다만 비무장지대 같은 경우는 1953년 7월 27일 날 정전협정을 맺고 남북 간의 어떤 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완충지대로 이제 비무장지대를 설정해 놓다 보니까 비무장지대 내에서는 단 한 번도 이제 유해 발굴 작전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양국 정상이 그 군사 합의를 이뤄냄으로써 그중에 9개 항목 중에서 1개 항목이 남북 간의 화해 무드를 조성해 나가기 위해서 비무장지대에서 시범적으로 남북 공동으로 유해 발굴 작전을 하자라는 합의가 있어서 가능했던 것이고요. 저도 운 좋게도 저희 5사단이 이제 그 해당 부대로 지정이 돼서 유해 발굴 작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유해 발굴 작전을 하게 될 때 비무장지대에는 아시다시피 지뢰도 굉장히 많고 불발단도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최초에 이제 작전 지역을 설정을 하고 그 안에 수색 정찰을 통해 가지고 유해 요소가 없는지 또 지뢰 탐지를 해내고 최초에는 이제 기초 작업이라고 해서 삽으로 굴삭기로 이용해 가지고 그 작업을 해 나가면서 지뢰도 제거하고.

0: 또 그중에 이제 유해가 나오게 되면 정밀 유해 발굴팀이라고 해서 이제 국방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해 발굴 감식단 인원들을 투입해 가지고 유해 한구 한구를 이렇게 모셔내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정확하게 424구의 유해를 모셔냈습니다.
1: 네. 예.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이제 전체 우리 군에 또 참여했던 군 장병들의 이제 그 마음인데 뭐 간부들은 뭐 경험이 많으니까 좀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경험이 없는 청년 사병들이랄까요? 장병들의 마음이랄까? 그들의 태도가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역사 교과서상 보던 현장을 그들이 직접 투입됐을 때 그들의 자세 어떻게 보셨습니까?
0: 이제 처음에 비무장지대 유해 발굴 작전을 한다라고 할 때 사실은 간부들이나 병사들이나 비무장지대에서 유해 발굴 작전을 처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모두가 다 긴장한 상태에서 작전을 시작했던 게 사실이고요. 끝나는 순간까지 사실은 긴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30개월 동안 유해 발굴 작전을 하면서 저도 이제 우리 젊은 장병들이 그 어렵고 난해한 그런 작전을 어떻게 수행해낼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도 사실 가졌던 게 사실인데 하면 할수록 서로 간의 믿음은 돈독해졌고 또 우리 장병들도 자신감을 가지고 또 굉장히 큰 보람을 가지고 작전을 수행했던 것으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30개월 동안 작전을 하면서 지뢰가 만약에 터지게 된다면 우리 장병들도 굉장히 큰 위험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단장을 포함해서 모든 인원들이 방호복을 20kg에 가까운 방호복을 입고 작전을 수행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6월 달만 되더라도 기온이 거의 30도에 육박하는 그리고 7월, 8월 달에는 뭐 35도에서 40도에 육박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20kg가 넘는 그 방호복을 입고 작전을 수행한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 보통 사람들은 해낼 수 없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과정이었는데 제가 고맙고 감사했던 것은 그 작전을 수행했던 단 한 명의 그 병사나 간부들도 내가 이 작전을 왜 하냐 못하겠다라고 불만을 토로하거나 한 인원들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 인원 한 명 한 명들이 70여 년 전에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 전사자를 모셔낸다는 그런 숭고한 임무에 대해서 굉장히 그 감사하게 생각했고 그분들의 죽음 덕분에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렇게 행복한 나라로 발전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마음속 깊은 감사함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가능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참 감사한 이야기입니다. 네. 자, 그런데 저 갑자기 변순엄 전 본부장님께도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유해 발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재난 현장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또 그분들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또 우리 소방 공무원들의 의무이자 또 해야 될 일일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2: 굉장히 마음이 무겁죠, 일단. 그래서 금방 이상철 장군이 얘기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재난 현장에서는 단 한 분이라도 제대로 수습을 해서 이거를 유가족들한테 돌려드리는 게 저희 임무고 책임이고 그래야 그 유가족들이 멈춰버린 시간도 다시 흐르게 되는 이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유해 발굴도 결국 생명에 대한 예우라는 점에서는 재난 현장의 정신과 딱 맞다 떨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흩어진 생명의 조각을 모아서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 그 자체가 현장에서 실천하는 화쟁 사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1: 네, 참 정말 제복을 입었던 또 입으셨던 두 분께서 중요한 말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의 화쟁을 위해서 헌신했던 분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김태희 변호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유골 수습이나 재난을 당해서 돌아가신 분들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것 국가의 의무, 사회 채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또 우리는 사회 갈등을 줄일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그 화쟁은 믿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유해 발굴이나 이 재난 수습 과정에서 국가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런 믿음이

0: 굉장히 필요합니다. 법과 제도가 아무리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더라도 국민이 국가를 믿지 못하면은 갈등은 밖으로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해 발굴이나 재난 수습처럼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행정이 이 사회 갈등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1: 네, 어쨌든 국가의 기능 결국은 또 우리의 신뢰, 우리 내부의 신뢰를 단단히 해야 되는 그런 국가의 기능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시각을 약간 외부로 보내가지고요. 지금 사실 전쟁을 뭐 유럽에서 다 하고 있고 또 이란 문제도 좀 복잡해지고 있는데 이런 대외 관계 속에서도 역시 대한민국이 목소리를 내려면 우리 내부가 단단한 신뢰 속에서 함께 뭉치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국제 정세 속에서의 화진과 관련된 우리의 생각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이상철 장군님 전공 네. 아니십니까?
2: 네. 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4년이 넘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이란 전쟁까지 터지면서 국제사회 속에서 정말 자국 중심의 자국 이익 중심의 그 각제 도생의 길로 지금 접어든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그 안보 능력을 얼마만큼 구비하느냐에 따라서 그 국가의 생명도 생존도 결정이 나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도 국민 한 명 한 명이 하나가 돼서 자주국방의 어떤 기틀을 마련하고 또 국민 통합이 될 수 있는 그런 국가적인 분위기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1: 우리 변순환 교수님께서도 뭐 좀 덧붙이실 이야기 있으신지요?
3: 네. 현장의 시각에서 본다고 하면 건물에서 불이 났을 때 밖에서는 누가 먼저 들어갈 것이냐 안에서는 방화문을 작동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걸 가지고 다툴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위기 상황에서는 각자의 역할을 믿고 함께 움직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보도 재난도 결국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일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같은 일이기 때문에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자, 재난 속에서 또 안보가 흔들리는 속에서 우리 공직자들 참 고생이 많으신데요. 제가 참 어려운 질문 한번 전 장성이신 전 장군님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군이 어렵잖아요. 외풍에 흔들렸습니다. 후배들한테 하고 싶으신 말씀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후배들한테 하고 싶으신 말씀,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한번 허심탄회하게 해주시죠.
2: 아, 참 무거운 그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3년 전에 전역을 하고 나와서 우리 군을 바라보는 그 마음은 정말 찹찹하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는 우리 군인들은 군복을 입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존중받아야 될 존재고 그 군인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감사한 마음과 항상 응원의 박수를 보내줘야 되는 그런 국민적인 분위기가 정말 뼈저리게 소중하게 느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군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군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할 때 국민들로부터 박수받고 응원받고 또 존중받는 그런 존재로서 다시 태어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 후배들도 국민의 불침본으로서 큰 보람을 가지고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하는 그런 군 본연의 자세를 유지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1: 네. 네, 이상철 장군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우리 군이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이제는 좀 자신감이 있는 좀 당당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복이 존중받는 사회, 저는 이게 선진 사회로 생각을 합니다. 아, 몇 년 전에 기사를 봤는데요. 뭐 외신입니다. 미국에서 군인 한 분이 이코노미 좌석을 타고 비행기를 탔습니다. 탔는데 이제 군은 아무래도 제복을 입으니까 옷이 구겨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의 제복을 걷어서

0: 스튜디오스에게 이거 좀 보관해다오 하니까 스튜디오스가 이코노미 승객들에게는 그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비즈니스석에 있던 승객들이 들었나 봅니다. 서로 와서 그 장병에게, 군인에게 내 자리에 앉아라. 내가 여기 앉겠다. 아주 정말 미국 사회가 보여주는 그 제복에 대한 존중. 그게 이제 미국이란 나라가 지금도 세계 패권 국가가 되고 있는 그런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는 이런 측면에서 단순히 감정의, 국민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좀 국가적인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 가면은 어디 커피숍에서 군인들 오면 커피값 대신 내주는 그런 어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단순한 화제성에 그칠 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뭔가 뒷받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군이 국민으로부터 존경심을 받으려면 우선 국민들이 군을 신뢰해야 됩니다. 신뢰를 해야 되는데 군이 어떠한 방법으로 신뢰를 얻을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일단 제도상으로는 군의 조직이나 그 역할을 법률이나 헌법의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니까 일종의 그 문민 법치 문제죠. 그 다음에 외풍에 휩쓸리지 않게 법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상사의 부당한 또는 위법한 지시나 명령에 대해서 이걸 따르지 않더라도 처벌받지 않고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법적인 제도 이런 것보다는 기본적으로는 군 스스로가 국민의 신뢰를 얻겠다는 노력과 의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아울러 군이 스스로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겠다는 노력과 의지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네, 그리고 이제 또 우리 국민들이 군을 지켜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군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국민들이 군을 아껴주고 제복을 아껴주는 그런 분위기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스님께서 화쟁의 지혜로 정의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우리 국가 안보와 관련돼서 뭐 여러 비판도 있을 수 있고 신뢰가 없어진 상황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화쟁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2: 글쎄, 안보라는 것은 특정한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함께 지켜가야 되는 게 안보거든요. 말하자면 이 화쟁이라는 것은 함께 더불어 공존하는 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지금 세계의 역사를 바라보면은 국민이 화합했을 때, 즉 정부와 국민이 화합했을 때 그 나라가 지켜졌고 그 나라가 자기 역할을 자기의 기능을 그 국가의 기능을 제대로 이렇게 이어져 내려왔거든요. 국가가 화합하지 못했을 때에는 어느 틈에선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의 모든 역사 가운데서도 보면은 군주와 국민들이 화합했을 때 가장 우리나라가 강력한 그런 시대를 구가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화합의 기본은 감사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모든 화합의 근간에 그 감사함이 깔려 있어야만이 화합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제 머리에서 발끝까지 고마움을 느껴요. 나이 72여 년이 지나도록 그래도 나를 지탱하고 있는 현재의 시간이 나를 있게 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함을 여기에서부터 비롯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보를 지키는 국가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또 제복을 입은 사람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 거기에 대한 감사함이 우리가 그를 아끼고 또 그분들이 용기를 가지고 국가를 지켜내는데 굳건한 기둥 역할을 하는 그런 근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화합, 화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자, 안보가 국가의 기틀이라고 한다면은 이 재난은

0: 우리 일상의 평화를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그런 무서운 일들이죠. 그런 재난의 현장은 누구나 피하고 싶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또 재난의 현장을 먼저 뛰어가야 하는 그런 공직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변수남 전 본부장께서 그런 공직자 중에 한 분이셨는데요. 그런 재난의 현장을 볼 때마다 많은 느낌, 소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대표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었을까요? 한번 설명해 주시죠.
1: 제가 초임 시절에 구조구급 출동을 받아서 출동을 했는데 딱 요즘식입니다. 꼬마가 자기네끼리 놀다가 해녀들이 사용하는 작사를 가지고 놀다가 나간다 안 나간다 내기를 건 거예요. 내기를 걸었는데 그게 눈에 박힌 겁니다. 그 현장에 가서 작살대 때문에 이제 구급차에도 실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구급차에 실었는데 그 학생의 입에서 나온 말에 제가 놀랬습니다. 이걸 뽑으면 아저씨 제가 죽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자칫 잘못했으면 한 생명을 잃을 거거든요. 그러면서 붙인 말이 뭐냐면 이걸 뽑으면 한쪽 눈도 없어집니다. 완전히 놀랬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어린 학생한테도 정말로 한수를 배웠고 그때 아 내가 이 직업을 선택을 정말로 잘했다. 결국엔 뭐그 친구가 이제 장성해서 성인이 되고 잘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한 경우를 겪으면서 또 여러 가지 많은 재난을 겪었지만 그래도 감사한 편지를 보내줄 때라든지 고맙다고 전화해 줄 때, 아, 내가 소방공무원으로 참 열심히 잘 살고 있구나.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0: 네. 사실 소방관 하면 어렸을 때 주위에 있는 많은 또 저희 꼬마들이, 청소년들이 커서 뭐 할래 하면 저 소방관 될래요 하는 애들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고요. 그런데 요즘 와서는 또좀 줄어들었다고 그래요. 요즘 사회가 워낙 다양화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자, 현장에 계셨을 때, 아, 내가 참 안타깝다. 나의 무력감을 느꼈다. 또 그런 순간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순간 있으셨습니까?
1: 제일 힘든 게 뭐냐면 현장에서 재난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소문이 돌기 시작해서 그러한 정보가 들어오면 현장의 혼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일촉즉발 내지는 그러한 사고도 감수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이 귀중한 생명을 빨리 구해내느냐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현장 상황을 모르는 얘기들이 현장에서 흩어지게 되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기도 하지만 힘이 쭉쭉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장은 현장에서 제일 잘하는 소방관들에 맡기시고 옆에서 지켜보시면서 중간중간 현장 통제 단장들이 브리핑을 중점적으로 들으셔서 어쨌든 자기 추측이나 억측을 주장하거나 그걸 근거로 해서 기사를 쓰거나 이런 걸좀 자제하시고 통제 단장이 지휘에 따라주는 것이 결국은 재난을 수습하는 데 가장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0: 과거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 삼풍 백화점 무너졌을 때 정말 많은 언론들이 덤벼들었습니다. 소방에서 가이드라인을 쳐놓죠. 그걸 넘어가서 위험한데 그걸 무너지면 또 안에 지금 매장돼 있는 혹시 생존자들이 위험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언론의 취재 경쟁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걸 보면서 야, 이래서는 안 되는데. 아마 이런 언론들의 과도한 취재 관행이 아직도 나 조금씩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또 하나는 요즘 SNS가 발달하다 보니까는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더 무슨 가해자처럼 피해를 보는 법조계에 계신 분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이런 그 자극적인 여론 형성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2: 제가 이제 수사기관에 있다 보니까 그런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이 대형 그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그 수사가 사고 원인이 뭔지 그걸 밝혀가지고 그 거기에 대한 책임자를 추궁하는 게 찾는 게 수사의 본질 아닙니까? 근데 언론이 너무 앞서가면은 수사의 방향이라든지 그 진행이 굉장히 방해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일선에서 이제 수사할 당시에도 그 검사들한테 어느 수사가 제일

0: 어렵냐 물으면은 언론이 먼저 보도가 되고 이걸 뒤따라가는 수사가 가장 힘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언론에서 먼저 보도를 해버리기 때문에 압수수색도 효과가 별로 없고 또 수사 진행이 돼 여러 가지 그 방해가 되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언론이 그 대형 재난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추가 피해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을 해가지고 보도에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1: 네, 사실 언론 특히 이제 요즘 와서 이제 가짜 뉴스도 문제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페이크 뉴스를 해가지고 제가 페이크 뉴스라는 단어를 스스로 만들었다고 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가짜 뉴스에는 오보, 디스인포메이션이라고 그러죠. 오보와 또 의도적으로 허황된 뉴스를 만드는 멀인포메이션 그런 게 있는데 둘 다가 사실 여러 우리 사회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이제 의도된 나쁜 정보는 우리 사회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잘못된 정보가 국가 안보 현장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이상철 장군님께서는 경험해 보시거나 또는 이에 대한 뭐 체험담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말씀 한번 해주시죠.
2: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이제 잘못된 정보는 국가 안보나 국가 시스템 전체를 붕괴시킬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천만한 그런 상황이 초래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사실 위기 상황에서는 상대방에 대해서 군에서는 그 전문용어로 심리전이라고 하죠. 상대국의 국민들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또는 군인들의 사기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잘못된 정보를 계속 보내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국민들한테 그대로 알렸을 때 말 그대로 적의 의도대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1, 2차 세계대전 때 보면 상대국의 어떤 심리전으로 인해 가지고 국가를 망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도 많이 봐온 바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그 사회 자체가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SNS가 발달되고 하기 때문에 실시간에 그냥 일어나는 상황들을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알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특히 언론의 역할은 더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준다는 이유만으로 있는 그대로 확인되지 않고 그 전파됐을 때 그것이 우리 국가 안보나 또는 국가 시스템에 어떠한 문제를 발생하게 될지에 대한 부분을 정말 그 심각히 고려하고 언론인들도 그 언론인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고 정말 위기 상황에서는 그런 안보 상황이 국가를 망하기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정보를 다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사실 다 언론인들 중심으로 모두가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따뜻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가 너무 딱딱한 이야기만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재난이 꼭 우리를 갈라놓는 것만은 아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해 영남에서 산불이 났었죠. 그래서 우리 고운사를 비롯한 뭐 사찰들도 피해를 보고 했는데 그때 호남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물품을 제공하고 또 지원금을 보내주시고 해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아 재난이 또 우리를 함께 묶는 역할도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정만수님 바로 그런 게 화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3: 그렇죠. 함께 제가 이제 더불어라는 이야기를 앞에서도 했습니다만은 화쟁의 근간은 함께 더불어 공존하는 게 이제 공존한다 하는 게 이제 그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남이 고통이 있을 때 함께 아파하면은 그 사람의 고통을 반으로 줄여줄 수가 있고 남이 기뻐했을 때 함께 기뻐하면은 기쁨이 두 배로 늘어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근성이 뭐냐면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함께 일어나고 또 어려운 그 일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벽두에 그 사회자님께서도 말

0: 말씀하신 것처럼 IMF를 겪었을 때 정말 장롱 깊숙이 숨겨놨던 모든 금붙이라든지 그것들을 갖고 와서 국가를 위해서 일조를 하는 그런 마음이 화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특히 국가의 재난이 닥쳤을 때 또 어떤 개인의 큰 아픔이 생겼을 때 그것을 위로해주는 마음, 함께해주는 마음이 화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상처를 보듬는 것이 화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 네, 상처를 보듬는 것, 네, 화쟁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변순남 교수님께서는
2: 재난은 그 지역을 가리지 않습니다. 오늘 A 지역에 산불이 났다고 그러면 내일 B 지역에 수해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 전에 사례를 보면 강원도에 수해가 나서 계속 복구 작업에 그다음에 구조 현장에서 뛰고 있었는데 전라남도에서 300명과 많은 성금을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왜 오셨나 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그 전에 전남 지역에 폭설로 하우스가 무너지고 했을 때 강원도에서 지원금을 보내주고 복구 인력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재난은 우리 일이 아니고 남의 일이 아닌 거예요. 이거 다 우리 일인 겁니다. 그리고 내 가족의 일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난은 너와 내가 같이 협조해서 협동으로 뭉쳐서 헤쳐나갈 때 재난이 극복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피해를 입은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준다고 그러면 재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가족처럼 좀 격려해 주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그 자세가 결국은 화쟁 사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1: 뭐 변순남 부모장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으로 정리를 해 주셨는데 그래도 우리는 큰 스님께 다시 한번 정리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재난이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그 시련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0: 아까 보듬는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함께하고 더불어하고 보듬는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대부분이 상처가 잘 치유가 돼서 아픈 마음을 쉽게 덮어버릴 수 있다고 그러면은 좋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아픈 마음을 감싸 안으면서 두 번 다시 그 아픈 마음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화쟁이고 또 그 아픔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끝까지 어떤 시간이 지나가도 그 사람들이 완전히 거기에서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고 상처에서 치유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보듬어 주는 것이 화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힘들고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었지만은 요새 와가지고 항상 마음에 이렇게 맴돌고 있는 것이 저는 전쟁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러시아의 전쟁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되고 있고 또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의 어떤 전투, 미국과 이란 간의 전투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가슴 조이고 우리도 간접적인 피해를 엄청나게 입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쟁의 상처를 우리도 입었지만 우리 스스로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간접 경험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아픈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 얼마나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 정말 그들에게 빨리 전쟁의 상처가 아물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끝까지 함께 더불어 하는 것이 화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안보와 재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로 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리들이 갈등이 생길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법대로 해, 법대로 해. 특히 정치인들이 또 이걸 많이 하죠. 그래서 뭐 정치에 사법화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자, 우리 변호사님께 직설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법대로 하면 다 해결되는 겁니까?
3: 일시적으로는 해결이 되죠. 네. 근데 네, 법에 의한 해결이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해결은 되는데 나중에 더 큰 갈등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판결에 의해서 뭐가 결론이 났더라도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 화쟁 사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사회 각 분야의 여러 가지 그 분쟁, 분규를 해결하는 그 지혜가 화쟁 사상 아닙니까? 서로의 주장을, 상대방의 주장을 뭐 무조건 반대하고 비판하고 거절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의견을 일단 경청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의견을 잘 수용을 하고 일을 하기 위해서 각종 소통과 대화를 통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해 가지고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주장 중에 공통점을 서로 찾아 나가고 차이점은 좁혀 나가는 것이 그래 가지고 협의에 이르는 것이 화쟁 정신입니다. 그래서 법에 의한 해결에 앞서서 이 화쟁 정신이 스며들어 가지고 해결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을 하는 것이지 법에 의한 해결, 법대로 하려는 거는 일시적으로 해결은 될 수 있어도 그 후유증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1: 지금 이제 법에도 화쟁 정신이 숨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변호사님께서 생각하시는 화쟁을 닮은 법 어떤 모양일까요?
3: 그 화쟁 사상에 이제 스며든 우리 그 사법 체계가 뭐 여러 군데에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조정과 하해입니다. 조정, 먼저 이제 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조정은 법원에 의한 조정과 검찰이나 경찰 같은 수사기관에 의한 조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법원에 의한 조정을 말씀드리면은 법원의 그 조정위원들이 구성이 돼 있어요. 그 조정위원들은 주로 의사, 변호사, 또 교수, 각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 있어가지고 그들이 조정 기일이 이제 법원에서 정해지면은 조정 기일날 출석을 해서 분쟁 당사자들을 불러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의견을 충분히 듣고 조금씩 양쪽에 양보를 권해가지고 조정을 성립하게 하는 제도인데 이 조정이 성립이 되면은 법원에 의한 확정 판결하고 똑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걸 근거로 강제집행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효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제도고 이게 이제 화쟁 사상이 스며 있는 제도고 수사, 그러니까 형사 조정 제도는 경찰이나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에서 그 구성된 조정위원들이 있습니다. 그 조정위원들이 똑같이 당사자를 불러가지고 얘기를 충분히 듣고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하게 해가지고 합의케 하는 제도죠. 그 조정위원들은 형사조정위원들도 법원에 의한 조정위원들과 비슷하게 각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형사조정위원은 이제 그 조정의 대상이 범죄로 인한 피해와 피해자와 가해자, 즉 범죄 혐의자죠. 사이에 분쟁을 갖고 조정을 하는 건데 이 조정이 성립되면은 민사조정은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지만은 이 형사조정제도는 이제 그런 게 아니라 검사가 사건을 처리할 때 이걸 참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 처벌을 면하게 해준다든지 예를 들면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해서 면하게 해준다. 조정행으로 합의가 됐다고 인정을 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징역형을 할 걸 벌금형을 해준다든지 또 아니면은 구속할 사안을 불구속으로 해준다든지 또 징역형을 감경해 주는 거 뭐 2년 할 거를 1년 해 주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 제가 그 초임 검사 시절에 그 일선에서 저거 할 때는 이런 형사 조정 제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합의는 이제 시켜야 되니까 양 당사자 불러가지고 검사가 직접 그 조정위원이 하는 게 아니라 검사가 불러가지고 양 당사자의 의견 듣고 합의하라고
1: 압박감 있겠네요.
3: 압박감도 주고 네,
1: 검사가
3: 가해자에 받으니까. 대해서는 네. 상당한 압박을 주죠. 네. 이거 안 하면 처벌 더 크게 받는다. 그러니까 합의를 해라 해가지고 합의가 되는 경우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걸 제도화해가지고 형사 조정위원들을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조정을 하게끔 이렇게 제도를 만들었죠. 제도적으로는 상당히 그 화쟁 사상이 많이 스며든 제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화쟁 사상이 그나마

0: 그래도 우리 법 체계에서 스며드는 게 조정과 중재라고 좀 볼 수가 있죠. 네.
1: 그러니까 조정과 중재는 결국은 이제 조금씩 내려놓고
0: 조금씩
1: 양보를 하면서 형성이 되는 것이죠.
0: 그렇죠.
1: 그러니까 이제 소송을 가다 보면은 갈등을 줄이는 게 아니라 갈등이 더 커지는 경우도
0: 판결에 불복을 하는
1: 불복하고 또 민사에서는 서로가 더 감정이 악화되는 경우도 제가 봤습니다만은 네.
0: 그래서 이제 화쟁 사상이 중요한 게 이게 근본적인 해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화쟁 사상으로 해결이 되면은 근데 법에 의한 해결은 일시적으로 해결되는 것 같아도 오히려 더 큰 후유증을 낳는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지금 이상철 교수님이 아주 고개를 끄덕이면서 열심히 듣고 계시는데 전문 분야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자, 이 법이 갈등을 줄여야 되는데 증폭시킨다. 그런데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2: 군대도 과거에는 굉장히 폐쇄적으로 운영됐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있었던 어떤 사건, 사고를 왜곡해서 또는 은폐해서 국민들한테 알림으로써 나중에 더 큰 불신을 초래하고 법도 믿지 못하게 되는 그런 사례들이 과거에는 꽤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또 우리 국가사회 전체가 SNS 사회로 이제 발전되다 보니까 지금 병사들도 부대 내에서 핸드폰을 자유시간이나 휴일 같은 경우에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군 내에서 일어나는 사안들을 사회에서도 실시간대에 알 수 있는 그런 시대로 도래가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같은 경우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론에서 어떤 정보를 왜곡해가지고 문제를 확산시키고 또 사회적인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군내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사실은 군도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났을 때 팩트에 입각해가지고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알리고 잘못된 것은 인정하고 또 군에서 책임지고 또 국가에서 책임질 수 있는 것들은 책임지는 그런 분위기로 이제 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고 또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이제 장병들도 군 내에서 일어나는 사안들을 사회적인 갈등 요소로도 확산시키고자 하는 그런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또 하는 인원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군 내 통합 또 사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나 군을 위해서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 분야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제 김태희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고 군도 마찬가지고 법 체계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갈등이 조정되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화장 사상의 기초에서 우리 국민들도 또 우리 군 장병들도 어떤 그 사회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따뜻한 마음으로 좀 바라봐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1: 네. 이 법적 분쟁하면은 또 재난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법적 분쟁이 크게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저도 뭐 사회부 기자 시절에 큰 화재가 나오면 이제 서로 책임 공방하면서 소송 가고 하는 걸 많이 봤는데 뭐 저보다도 훨씬 더 몇 년 근무하셨죠? 소방본부에서
3: 37년 근무했어요.
1: 37년 근무하셨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재난 이후에 법적 분쟁 때문에 재난 극복이나 피해자들의 그 치유는 뒷전에 두고 책임 공방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여기에도 화쟁 사상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3: 굉장히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재난이 발생해서 책임 규명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럼 제도가 뭐가 잘못됐느냐 매뉴얼이 뭐가 잘못됐냐 이걸 고쳐야 되거든요. 만약에 책임자 처벌 위주로 가게 되면 앞으로 현장에서 재난 현장 지휘관들이 제대로 지휘를 할까요? 책임자 처벌 위주로 간다면 정말로 이상한 사회 현상이 벌어질 겁니다. 따라서 재난 현장에 있는 재난 지휘관들의 역량을 믿고 따라주시고 협조를 해주셔서 책임을 회피하는데 급급하지 않고 이제 문제점이 뭔지를 고쳐나가고 이런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피해자들의 마음을 먼저 살피고

0: 시고 사회적 신뢰를 쌓는 것. 그것이 저는 재난의 상처도 치유할 수 있고 가장 궁극적인 삶이다. 그리고 그렇게 나가는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자, 우리 저희들이 이제 법의 문제를 이야기해 봤습니다. 법은 우리들이 다가올 때참 차갑게 느껴지지요. 그래서 이제 법의 논리를 따뜻한 화정의 마음으로 또 화정의 지혜로 안아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스님께서요. 스님께서. 자, 법치 안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화정의 마음 어떤 것일까요?
2: 우리가 법 한문으로 법을 이렇게 풀이를 하면 물수변에 이제 갈것자인데 그게 순리거든요. 거스르지 않는다라는 게 법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함께 주는 것이 법인데 우리가 이제 화쟁하면은 화자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벼화변의 입구자입니다. 함께 자리하고 함께 음식을 나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다음에 쟁자는 말씀언변에 이제 다툴 쟁자인데 서로의 주장을 내놓되 거기에서 합의점을 찾는 것이 서로 화합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는 것이 화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불편하면 음식이 입에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스갯소리로 신도들에게 그래요. 부인이 화가 잔뜩 나 있을 때 해주는 음식은 좀 거절해라. 왜 그러냐면은 화가 나면은 온몸에 그 화가 뭉치게 되면은 손끝에도 그 화의 이제 그 기운이 이렇게 주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화가 나 있을 때 만든 음식보다는 그 화를 풀어드리고 나서 화기애애한 가운데에서 만든 음식이 훨씬 행복의 음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불교에서 그법 말하자면 계율이라고 그러는데 비구는 250개, 비구니는 500개라고 쉽게 이야기를 해요. 348개 정도 되는데 부처님께서 한꺼번에 법을 딱 이렇게 제정을 한게 아니고 생활을 하면서 상황에 따라서 필요에 의해서 만든 게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법은 아까 우리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장 좋은 법 체계가 뭐냐면은 조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화쟁의 마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대방을 같이 살펴서 서로에게 유익함을 주는 그게 이제 화쟁의 본그 취지고 그렇기 때문에 참 좋은 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자기의 유익함만을 위해서 상대방은 배려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원인은 나에게부터 비롯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화쟁의 마음, 즉 말하자면 전체를 살피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나에게 그 원인이 있지 않을까 하는 자기 반성의 마음,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세상에 고맙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나하고는 인연이 없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모든 게다 우리가 숨 쉬는 공기부터 마시는 물, 모든 음식, 내 주위에 참 인연 있는 모든 그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비롯됐느냐. 감사함에서 비롯된다고 그러면은 모든 법을 다 이렇게 안을 수 있는 화쟁의 마음이 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법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스님께서 따뜻하게 마무리해 주셨지만 역시 법과 관련된 내용 하면은 뉴스에서도 되게 안타깝고 좀 나쁜 뉴스가 많습니다. 그런데 뉴스는 뭐 영어로 표현하면은 good news, bad news, 좋은 뉴스와 나쁜 뉴스가 있는데 우리 언론에서는 되게 나쁜 뉴스만을 다루게 되죠. 그런데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굿뉴스도 있는데 왜 우리는 나쁜 뉴스만 보고 우울하게 아침을 시작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각 분야에서 수십 년을 근무해 보신 분들이신데 뉴스에는 나오지 못했지만은 또는 많이 다루지 않았지만은 따뜻한 이야기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경험해 보셨을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해요. 우리가 너무 따뜻한 이야기를 해왔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순서를 어떻게 할까요? 저부터 할까요? 그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기자 시절에 우연히 길을 가는데 장애인 두 분이 폐지를 모으기 위해서 손수레를 끌고 가는 걸 봤습니다. 한 분은 키가 큰 남성인데 이분은 정신적으로는 장애가 있으신 분 같아요. 또 한 분은 아주 왜소한데 언어장애 있으신 두 분이 모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연이길래 장애인 두 분이 손수레 페이지를 모아갈까? 두 사람 관계는 어떨까? 뭐 남자 두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절절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더니 한참을 걸어서 거의 한 시간 넘을 걸어서 어느 허름한 집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혹여 이분들을 나쁜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 시켜서 돈 벌기 위해서 내보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들어가서 신분을 밝히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30여 명의 장애인들을 거두고 계시더라고요. 그들을 먹이고 재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본인들이 좀 미안하니까 우리라도 돈을 모아서 좀 도와줘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손수레를 끌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 사모님께 여쭤봤더니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항상 쌀독을 열 때가 제일 겁이 난다. 쌀이 없을까 봐서. 이분들을 굶주릴까 봐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데도 있구나. 그래서 제가 그것을 그 다음날 보도해가지고 나갔습니다. 나가니까 제가 이제 지역방송 근무할 텐데요. 전국에서 성금이 들어왔습니다. 그 성금 중에 한 분이 어느 재미교포이신데 내가 내일 미국으로 출국하는데 오늘 돈을 좀 보내고 싶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내가 갈 수가 없는데. 그래가지고 저희 사무실에 그 사무실 운영 계좌 있지 않습니까? 글이 보내주십시오. 해가지고 그 성금을 전달하고 해서 상당량 수천만 원의 그날 밤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전달을 주니까 새로 건물을 지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것까지 보고 저희들이 박수도 쳐드리고 했었는데 참 우리 사회는 어둡고 암울한 것만 아니라 그런 따뜻한 분들이 계시다 하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 사회에 희망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 장모님께서는 뭐 그런 경험담이 있으신지?
3: 저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군생활 이제 34년을 하고 나왔는데 정말 감사한 것은 34년 군생활하면서 이제 대대장, 연대장, 사단장 또 사령관까지 하면서 악성사고 특히 이제 사망사고 단 한 건도 없이 군생활을 마무리했다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 굉장히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자녀들을 군대에 보낼 때 내 자녀가 군대 보낼 때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나왔을 때가 가장 기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지휘관들도 안전하게 군생활을 마무리하고 나갈 수 있도록 그 지금 이 순간에도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이제 국민들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제가 아찔했던 상황이 한번 있었습니다. 이제 5사단장 재직 시절인데 정확하게 2020년 8월 3일 날 새벽에 하룻밤 사이에 한 800mm 가까이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전방의 GOP는 대부분 다 이제 산 고지 위에 그 철책선들이 이루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재난에 굉장히 취약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비가 많이 내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그 GOP 철책으로부터 한 10km 위쪽에 있는 북한 지역의 봉래우라고 하는 큰 저수지에 뚝방이 터지는 바람에 물이 한꺼번에 이제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평상시에는 하천의 깊이가 무릎 높이였는데 물이 한 15m 정도 수위가 올라온 겁니다. 하천폭은 한 3, 4m에서 110m로 늘어나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이제 GOP 지역에서

0: 전방에 나가 있는 GP라고 있습니다. 북한의 어떤 북한군의 동향이라든지 중요한 그 상황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30~40명이 나가서 거기 거주하고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다리가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 최초로 다리가 이제 완전히 다 유실되고 하는 그런 엄청난 상황을 겪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소대 단위로 있는 소초도 한 3개 소초를 갑자기 빼내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단 한 명의 인명사고 없이 안전하게 그 상황을 모면했던 적이 있는데 근데 다리가 끊어지고 나니까 그 병사들이 있는 GP 안으로 들어가는 통신선, 뭐 그다음에 배수관, 뭐 전기선 이게 모든 것이 다 유실돼가지고 무전기만 가지고 서로 소통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방 지역 같은 경우는 통상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 그 안에 있는 인원들이 밥을 해 먹을 수 있도록 식재료를 이제 공급을 해주고 또 각종 보급품을 보급을 해주는데 다리가 끊어진 상황이다 보니까 넘겨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실은 이제 철원군하고 연천군에 119에 요청을 해가지고 통상 다리가 끊어졌을 때 찐라인을 보내가지고 거기에 이제 보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했는데 보니까 집라인도 한 7, 80m까지는 날아가는데 110m가 넘으니까 보낼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대형 드론을 그 요청을 해가지고 대형 드론을 넘겨서 그쪽을 이용해가지고 장병들이 먹을 각종 이제 식재료 같은 경우를 보내는데 이게 길이가 한 110m 정도 되다 보니까 중간에 이게 늘어지고 그 물에 막 쓸리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담을 수도 없습니다. 근데 그 GP 고지가 395고지. 예. 이제 여러분들이 일명 들었던 백마 고지입니다. 예. 그 300 거의 400고지가 되는 고지에서 장병들이 하천까지 가지러 내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짊어지고 또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그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나 이제 저도 가슴 답답하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 젊은이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 믿어도 된다는 것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간부들, 상병, 병장 이 고참들이 본인들이 내려오고 체력이 약하거나 2등병, 1등병 이런 신병들은 상황실에 대기시키면서 전방 경계 임무라든지 이런 것만 주고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한 2주 동안 버텨내는 것을 보고 정말 가슴 따뜻했고 우리 국민들이 신세대 장병들이 뭐 심약하고 의지도 약하고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 위기 상황이 오게 되면 서로 똘똘 뭉쳐서 이겨내는 모습들을 보고 정말 우리 신세대 장병들 믿고 맡기셔도 된다라는 그런 확신을 얻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1: 저희 자녀도 이제 군에 최근에 갔다 오고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이야기도 있긴 있어요. 요즘 뭐 신세대 장면들 뭐 너무 나약한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도 안심이 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에서 신세대 장면들에 대해서는 좀 과거는 다르게 대우를 해야 된다까요?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0: 지금 이제 과거에 우리 그 본부장님도 아마 중고등학교 다닐 때 빠따도 맞으시고 군기도 잡히시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실 텐데 지금 우리 신세대 장병들은 한 집에 한 명 또는 두 명밖에 없습니다. 거의. 예. 그래서 정말 그 부모님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과거에는 빠따 맞고 뭐 주먹으로 맞아야 충격을 받지만 지금 장병들은 자존감을 건드린다든지 할 경우에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즘 장병들은 정말 믿어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하게 되면 또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거기에 걸맞는 보상을 해주고 인정을 해줄 때 자기의 모든 것을 걸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와 군 분위기가 다르지 않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도 우리 젊은이들을 믿고 또 우리 젊은

0: 이들이 마음껏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1: 네, 군을 믿습니다. 그리고 군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또 우리가 믿는 조직, 감사하게 생각하는 조직이

0: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여러 경험들 해보셨을 것 같아요. 좀 따뜻한 이야기 한번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1: 따뜻한 이야기를 하면서 질문을 제가 먼저 한번
0: 네, 해주시죠.
1: 사회자님한테 먼저 네, 드려볼까요? 네. 만약에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자리가 요양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화재가 났다고 신고가 됐어요. 네. 그런데 119 구조대원들이 귀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도착이 됐어요. 네. 2층에 있는 환자를 네. 5분 이내에 네. 건물 입구까지는 와 있는 거예요, 구조대가. 네, 네. 5분 이내에 몇 명을 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0: 어휴, 119 대원들이 뭐 수백 명 온 것도 아닐 것 같고요. 와봤자 몇 명일 텐데 5분 이내면은 2층에서 특히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시니까 한 분을 한 사람이 모셔온다 하더라도 4명, 10명도 못 모실 것 같은데요.
1: 우리 김 변호사님.
2: 저도 몇 명 뭐 구할 것 같은데.
0: 구급대원 한 명이 한 명 정도 모셔올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1: 이제부터 깜짝 놀랄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도 현장지휘관 하면서 과연 5분 안에 몇 명을 구조할까를 실험 아닌 시험을 직접 해봤습니다. 예, 부임하자마자 일부러. 그렇게 해야 문제점이 해결될 것 같아서 이제 일개 구조대한테만 특명을 내린 거죠. 암한테도 극비상으로 해가지고 제가 직접 지령을 내려서 그런 걸 한번 경험을 해봤는데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요양원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와상 환자라고 보시면 돼요. 침대에 누워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자기가 스스로 거동이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5분 이내에 한 명도 구조 못합니다. 예. 2층이니까. 예. 계단으로 내려와야 될까요? 어디 뭐 엘리베이터를 태워야 될까요? 엘리베이터 안에?
3: 사용 못하지. 잘못하면 오히려. 네.
1: 그렇지. 침대도 안 들어가겠죠. 예. 네. 그래서 결론 답을 얻은 거예요. 아,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5분 이내에 단 한 명도 구하기가 힘들구나. 그러면 이걸 어떻게 뚫고 갈 것이냐 해서 굉장한 고민을 한 끝에 시 관계자, 시 그 상임위원회 의원님들, 그다음 요양원 관계자들, 보건소 관계자들 다 모셔다가 토론회를 한번 했어요. 결국은 다 지원을 해줄 테니까, 다 지원을 해줄 테니까 본부장님이 대책을 하나 좀 만들어주십시오 해가지고 한 결과가 뭐냐면 요양원 내지는 요양병원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 소방에서 전문용어로 자위소방대라고 하는데 이분들을 교육시키는 방법밖에 없다. 그리고 훈련시키는 방법밖에 없다 했더니 시의회에서 예산을 팍 지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요양원끼리만 소방기술경연대회를 붙인 겁니다. 요양원끼리만.
3: 요양원.
1: 네. 그러니까 누가 제일 먼저 반응이 왔냐면 원장님이 와서 울더라고. 이런 훈련 처음 본다. 소방관들을 못 믿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자기가 보고 나니까 아 이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느 직장도 요양원이든 요양병원이든 내 직장은 내 재산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스스로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위소방대 훈련을 잘해야 우리가 옛날 미국에서 큰 사고 있었죠. 그렇게 했을 때 작동하는 것처럼 이렇게 자기 직장과 자기 가족을 다 지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스스로 내 재산과 내 생명은 내가 지켜야 된다는 그런 자각을 빨리 해서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 것이냐. 이렇게 서로 국민들이 조금씩 깨어나줬으면 더 좋겠다. 아, 저는 그래서 그때 그 모 요양원 원장님이 저를 찾아와서 울었던 기억이 가장 오래 갑니다.
0: 그런데 이제 그 소방관들께서 화재 현장 같은 데 가다 보면은 이제 뭐 어찌됐든 출발해서 도착까지 시간이 몇 분이라도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때 화재 났을 때 자기의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화재 현장에 뛰어들어서 구해내시는 일반 시민들도 가끔 나와요. 그래서 뭐 의인 상도 받았는데 그런 분을 보실 때마다 느낌이 어떻습니까? 현장에서요.
1: 좀 농담 섞어서 저분은 전생에 어떤 일을 하셨길래 이런 일을 하시는

0: 아, 예. 그래서 그좀 안타까운 사고지만 제천 그 스포츠 센터 화재 때 이삿짐 센터 아저씨가 오셔가지고 예. 그 구해내는 걸 보면서 와, 저분은 소방관으로 채용하면 안 되는가? 이런 생각까지 좀 해봤고 워낙에 그 이삿짐을 많이 움직여봤고 그 이삿짐 운반차를 조작을 많이 해봐서 그런지 엄청난 속도로 예. 잘해서 깜짝깜짝 놀래요. 그래서 그분들은 뭐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뭐 표창도 드리고 홍보도 해드리고 하지만 오히려 거꾸로 소방관 입장에서 그런 분들을 볼때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1: 저는 이제 그 공직자들이, 뭐 경찰관이라든지 군인들, 또 소방관들, 또 일반 공무원들이 뭐 본인들이 업무 시간이 아닌 시간에 뭐 교통수단을 이용해 이동하거나 뭐 길을 가다가 위급 상황에 빠진 분들을 구해낸 뉴스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 경찰관이 비번인데 뭐 어떤 현장에서 누굴 구했다든지 소방관이 비번인데 물속에 빠진 누굴 구했다든지 볼때 인터뷰를 보면은 참 뿌듯한 인터뷰로입니다. 인터뷰가 누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도 그 일을 했을 겁니다. 그걸 볼때 저는 마음이 뿌듯해요. 누가 그 자리에 있더라도 그 일을 했을 겁니다. 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스님께서는 또 어떤 많은 정말 경험도 하셨을 거고 직접 또 좋은 일도 하셨을 것도 같은데 저희들한테 울림을 줄수 있는 말씀 해주십시오.
2: 금방 이제 제복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스님들도 제복을 입고 다니거든. 이게 승복이 이게 저는 이제 출가한 지한 50년 됐습니다만은 이 승복이 반은 수행을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승복 입고 어딜 나가게 되면은 말하자면 언어와 행동이 제약을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화가 나더라도 참아야 되고 먹고 싶어도 함부로 아무거나 먹을 수 없고 하는 여러 가지 어떤 제약임. 그래서 저는 이제 불교에서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사바세계라고 그러잖아요. 사바세계는 인용구 세계예요. 말하자면은 참지 않으면 안 되는 삶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아까 제가 이제 화쟁의 표면은 감사합니다. 내면은 인욕이에요. 화쟁. 왜 그러냐면 참아주지 않으면은 화쟁할 수가 없거든. 화쟁은 이제 인욕은 배려의 마음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는다는 소리를 너무 많이 해. 아, 내가 참았어. 내가 안 참았으면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일을 저질러 놓고 내가 정말 참다 참다 못 참아서 그랬다.
1: 많이 그러죠.
2: 그런데 인욕이라는 것은 참다 참다 못 참는 것은 참음이 아니죠. 왜냐하면 일을 저질러 버리면은 열 가운데 아홉을 참고 하나를 저질러 버리면은 아홉 개가 다 문제가 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참다 참다 참아야 참는 것이다. 이게 이제 불교의 수행의 기본 자세예요. 그래야 표면에 감사함이 우러나고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말하자면은 화쟁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다 참다 참아야 참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1: 자, 오늘 저희들이 안보, 재난, 법치라는 세 가지 주제로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들을 다뤄봤습니다. 참긴 시간 대화를 나눴는데요. 오늘 대화를 나눠보시니까 어땠습니까?
3: 일단 좋은 분들과 함께 이렇게 좋은 방송을 해가지고 이 방송이 계기가 돼가지고 화쟁의 가치가 우리 사회 전반에 널리 퍼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1: 네, 장군님.
4: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우리 군 관련돼서 사회적인 신뢰도나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이 겪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사실은 그 사관학교 그 지원율도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고 중장기 지원하고 있던 그 장기 군인들이 전역 지원서를 내고 있고 또 지휘관들의 지위도 지금 위축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군은 사기를 먹고 산다고 얘기를 하는데 국민들께서 믿고 응원해주고 신뢰해줄 때 사기가 올라가고 군인들은 강군으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도 군복을 입고 있는 군인들에게 항상 박수 쳐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그런 마음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진 것과 동시에 우리 군도 강군으로 거듭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가가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강한 군대를 육성하는 데 집중함으로써 그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그런 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우리 편순한 본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0: 네, 지금도 전국 방방곡곡에서 그 재난 현장에서 뛰고 있는 119 구조대원들을 많이 격려해 주시고 특히 사건 사고 현장에서는 현장 통제단장의 의견에 많이 따라주시는 것이 이제는 다 몸에 배어 있습니다. 특히 언론인 여러분들도 많이 그거에 동참해 주시고 계시고 예전과 다르게 이제 언론 준칙을 많이 이행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통제단장이 시간마다 꼬박꼬박 브리핑을 해주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주시면 아주 원만하지 않을까. 그리고 소방관들이 활동에 아 이게 내 자식이다, 내 집안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조금만 배려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정말로 따뜻한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방송 너무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스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방송을 세 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세미나도 했습니다. 정말 화정의 마음을 많은 국민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는 사실 큰 스님께서 이 모든 행사와를 다 지휘해 오셨지 않습니까? 그 서희와 함께 정리하는 말씀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2: 저는 지금 이 시간까지, 이 자리까지 모든 게 감사할 뿐이에요. 왜 그러냐면 모든 분들이 참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함께 해주시는 화정의 마음을 항상 가지고 계셨고 부처님 말씀에 이제 일신이 청정하면은 타신이 청정하고 타신이 청정하면은 법계가 청정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세상의 맑음이라는 것은 나에게서부터 비롯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일신 나의 몸이 몸과 마음이 깨끗하면은 다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고 다신이 청정하면은 이 우주가 맑아진다라는 그런 부처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는 미약하지만은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 이 화정의 마음이 하나의 씨앗이 되어서 자꾸 이렇게 꽃을 피워 나간다고 그러면은 언젠가는 사회에 커다란 하나의 어떤 그 마음의 지혜가 되어서 조금이라도 그 영향이 우리에게 행복의 씨앗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감사한 마음입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사실 뭐 하고 싶으신 말씀이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방송 시간 관계상 오늘 순서는 여기서 줄여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불교 조계종 화정위원회 위원장이신 정만 스님, 김태희 변호사님, 동의대학교 변순남 교수님, 한양대 이상철 교수님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네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갈등을 어떻게 화쟁으로 풀어볼지에 대해서 세 차례 걸쳐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저희들은 갈등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갈등 속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을지를 모색해봤습니다. 사실 내 마음이 내 생각이 항상 옳다는 것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의견과 생각에 귀를 기울여 나가는 것 그것이 화쟁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대방의 사소한 행동에도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화정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잠시 멈춰가는 것 이것이 우리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화정의 마음이 화정의 따뜻한 기운이 스며들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한용환이었습니다.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0: 우리의 아버지는 늘 귀에서 안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를 안아드릴 차례입니다.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따가야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따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불교도가 세운 국제승가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2: 불교는 스님이

0: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선임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1: 만불사 경내에 들어오면 3층으로 지어진 전각이 보이는데 세계 최초로 1만 불이 새겨진 황동만불 대범종이 있는 범종각입니다. 우리나라 목조 건축의 대명사인 쌍봉사 3층 목탑을 그대로 재현하여 건립하였는데요. 높이가 20m인 범종각은 1만 부처님을 범종 표면에 새겨 울려 퍼지는 종소리만큼 보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에 대한 경외심이 우러나는 곳입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2: 2026년 대행선연구원 제10회 학술대회가 선불교에서 마음과 견성이란 주제로 6월 20일 9시 30분부터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됩니다. 유튜브 한마음선언 채널 생중계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대행선연구원 031-470-3277번입니다. 조선왕실의 전통이 깃든 흥천사에서 백중 49일 영가 천도 기도를 봉행합니다. 조상과 인연 있는 영가를 천도해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3: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한안부량에서는 한평생 무소유로 중생을 위해 살아온 연로하신 스님들을 위한 승빵 건립불사를 봉행합니다. 설판, 상량보, 석가래 등 불사로 부처님 부량을 여법하게 장엄하고자 합니다. 성심껏 동참하시어 선업공덕으로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2: BTM 부따회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에는 도심 속에서 생활포교를 실천하는 양재 구룡사에서 진행됩니다. 6월에 무더위를 식혀줄 남량특집 프로그램으로 한층 더 색다른 재미를 더했습니다. 좋은 인연 공덕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불교TV 무상사는 오는 20일 반려동물 영가 천도제를 봉행합니다. 이번 천도제는 생명 존중의 불교 가르침을 되새기고 소중한 반려동물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자리입니다. 이날 무상사 회주 성우 스님께서 반려동물 영가들의 평안한 안식과 해탈을 기원하는 법문을 설하실 예정입니다. 지극한 기도와 천도의 공덕으로 먼저 떠난 반려동물에겐 평온한 안식을 전하고 남겨진 이들에겐 소중한 인연을 회향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인연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2번입니다.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장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종풍 사보대 중에 기도

0: 목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참태종 청본산 구인사.
1: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2: 정말요?
1: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3: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2: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4: 응? 안 돼!
5: 중앙지검입니다. 박지아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2: 설치했어요.
6: 당했다!
7: 아빠 바빠? 나 핸드폰 깨졌어.
8: 아,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2: 이게 뭐야? 아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9: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남산은 내가 오래 살아서 그런가 이렇게 깊이 산을 안 경우는 처음이잖아요. 다른 이제 중노릇의 반을 여기서 했으니까 그러니까 깊이 나랑 교감한 산이잖아요. 이 남산은 그러니까 저에겐 특별하죠.

이 화강암이 굉장히 단단한 돌이란 말이에요. 그 많은 정지를 수천 번 수만 번의 정지를 해야 이 부처님이 이렇게 높은 도들새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위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그 많은 고통, 어려움을 견뎌내야 부처가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신라 사람들은 여기 남산이 불국토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탑과 불상을 조성할 때 별길, 달길, 물길, 소나무 이 모든 자연과 어우러져서 이렇게 불상을 조성하거나 탑을 조성한 것 같아요.

남산이 다 이 화강암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화강암에 돌에서 반짝반짝 빛이 나는 성질이 달 빛에 의해서 그냥 확 그 몸을 드러내는 것 같아요. 더 빛을.

0: 비워야 채워진다. 다 비워야 채워지죠. 이 가을은 비움을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비움을 준비하다가 결국에는 다 비워내고 들판의 곡식도 베어내고 나뭇잎도 다 떨어질 때 드디어 비로소 채워진다. 또 우리가 그렇게 해서 또 봄을 준비하잖아요. 할매 부처님이라고 해요. 네.
1: 바위 속에 이렇게 푹 들어간 그 은은함으로 이렇게 반겨 안는.
0: 그래서 여기 오면은 마음이 많이 쉬어져요. 이심전심. 할머니는 제 얼굴만 봐도 표정만 봐도 벌써 다 알아요. 제 모습만 봐도. 그래서 다 아실 것 같은데. 예, 네, 닮았다고 합니다. 진짜 닮은 것 같으세요?

서랍을 전체를 절로 보면 남산은 하나의 법당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가을은 가장 단청이 아름답게 된 여기 남산은 소나무 단청이 그냥 천년을 이어서 변함없이 된 곳인 것 같아요. 하늘하늘한 봄빛의 유혹에도 그냥 그대로 늘 푸른빛이고 뜨거운 햇살, 여름, 폭우에도 이 소나무는 그대로 이렇게 푸른빛이고 겨울에 어떤 매서운 추위에도 이 소나무는 그대로 단층빛을 이렇게 천년을 이어서 이렇게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자연 만물이 다 변하잖아요. 그렇지만 남산은 그냥 여여한 것 같아요. 그냥 항상 여여한 그 자리, 그곳이 남산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0: 1000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 신라시대. 당나라에서 구법의 길을 마친 자장스님이 마침내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험한 바닷길을 건너 신라 땅을 밟은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모실 명당을 찾아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산을 넘고 강을 건너도 부처님을 모실 만한 터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고 스님의 고민은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갔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길을 찾던 자장 스님은 결국 문수보살님께 의지하기로 했습니다.
1: 부디 부처님을
0: 스님은
1: 모실
0: 지극한 정성으로 무릎을 꿇고 부디 부처님을 모실 터를 점지해달라며 간절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고요한 정적 속에 신비로운 기운이 서서히 스님의 꿈속을 비추었습니다. 눈부신 빛의 갈래 사이로 맑고 수려한 기품을 지닌 동자가 홀연히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동자는 자애로운 미소를 띠며 저 멀리 동쪽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2: 동국의 부처님을
0: 그리고는
2: 모시도록
0: 동국의
2: 하십시오.
0: 부처님을 모시도록 하십시오 라는 짧은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꿈에서 깬 스님은 동국이고 칠라임을 알았으나 넓디 넓은 이 땅 어디로 향해야 할지 막막한 마음이 앞섰습니다. 보살의 뜻을 받들기 위해 깊은 궁리에 빠졌던 스님은 문득 깨달은 바가 있어 나무를 깎아 오리 한 마리를 정성스레 만들었습니다. 스님은 간절한 염원을 담아 그 나무 오리를 동쪽 하늘을 향해 힘차게 날려보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신비하게도 나무 오리가 부드러운 향기를 머금은 칡꽃 한 송이를 부리에 물고 스님에게 돌아왔습니다.
1: 한겨울에
0: 어디에서 칡꽃이 피었단 말인가? 스님은 믿기지 않았지만 꽃이 어디서 왔는지 찾기 시작했습니다. 거친 산세와 숲을 헤매며 묵묵히 걷기를 한참, 마침내 영취산 중턱에 다다르자 추운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는 탐스러운 칡꽃이 흐드러지게 만개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오늘날까지 향기로운 법향을 전하는 천년고찰 통도사입니다.

0: 자냐?
1: 아니, 근데 눈은 왜 감고 있냐?
2: 헤이디! 우와, 세계가 알아주는 사찰이네!
0: 당연하지!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떠나볼까?
3: 스님, 귀한 술인데 한잔 드시고 하십시오.
4: 저 용이 도술을 부린 모양입니다!
5: 내일 아침 제일 먼저 만난 사람에게 반드시 시주를 받아라.
6: 저기...

0: 공주가 이리 사람을 반기는 아이가 아닌데.
1: 몽이와 동이의 절따라 전설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2: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0: 우리의 아버지는 늘 귀에서 안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를 안아드릴 차례입니다.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2: 무명사회주 무명큰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큰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3: BTN 부따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양재 구룡사. 싱그러운 6월을 함께 보낼 분 찾고 계신가요? 좋은 인연을 만나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싶으신가요? 도심 지역에서 생활 포교를 실천하고 호흡하는 전법 도량인 양재 구룡사에서 1박 2일간 진행되는 이번 템플스테이에 BTN 부따회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도심 속 힐링쉼터 양재 구룡사에서 부처님 가피 아래 좋은 인연 공덕 맺고 싶은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대구 산모사주지 동훈입니다. 60여 년 수행 법력과 회안으로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부처님 45년 설법을 불자님 두 손에 담아드리고자 다시 섰습니다. BTN 불교TV를 매주 시청하시면서 부처님 말씀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천년만년 온갖 아름다운 옷과 고량진미와 약으로 봉양하고 받들더라도 부모님의 은혜를 다 갚은 것은 아니다. 자식은 부모님 덕택에 세상에 태어났으니 그 은혜는 지극히 무겁다. 그러므로 부모님께 항상 효도하고 공경하되 때를 놓치지 말라.

0: 자기에게 모든 게 다 있어요. 그게 자기가 주는 거거든. 그냥 생각하고 있지 마. 그냥 바로 딱 집어간 말이야. 생각을 하고 있지 말고, 따지고 따지지 말고.
1: 임재의원 선사의 어록인 임재록은 전통적으로 어록 중에 왕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0: 각자 자기 스스로에게 이게 100%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1: 선불교를 가장 강렬하고 확실하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의 왕 임제로 11번째 시간입니다. 어떤 스님이 물었다. 어떤 것이 참되고 바른 견해입니까? 임제가 말했다. 그대들은 다만 언제나 범속함에도 들어가고 성스러움에도 들어가며 더러움에도 들어가고 깨끗함에도 들어가며 온갖 불국토에도 들어가고 미륵의 누각에도 들어가고 비로자나 법계에도 들어가면서 곳곳에서 모두 국토를 드러내어 성주 개공한다. 부처는 세상에 나타나 큰 법바기를 굴리고 무여열반에 들어가지만 가고 오는 모양을 보지 못하니 그 삶과 죽음을 찾아도 찾을 수 없고 곧장 무생 법계에 들어가 곳곳에서 국토에 논 일면서 연화장 세계에 들어가지만 모든 법이 텅빈 모습임을 볼뿐 진실한 법은 전혀 없다. 어떤 것이 참되고 바른 견해입니까? 참되고 바른 견해라고 하는 것은 견해, 생각을 묻는 게 아니고, 요거를 이제, 이걸 뭐 우리가 뭐 보통은 지혜라고 그래요. 견해라고 말하지 않고, 지혜라고 그러고, 이제 반야라고 하죠. 인도 말로는 반야라고 하고 지혜라고 하는 건데, 요걸 이제 임제는 견해라고, 바른 견해다. 뭐 참되고 바른 견해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뭐 이름하고 사실 이거는 뭐 어떻게 이름을 붙이든지 이름하고는 원래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말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이름을 붙이든지 그와는 관계없이 그냥 항상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항상 드러나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그러니까 이게 뭐 맞는 이름이 있고 틀린 이름이 있고. 그러면 이제 그거는 생각을 따라가고 분별을 따라가는 것이지, 우리가 이 법이 아닙니다. 이 법은, 법이란 이름조차도 이제 방편으로, 이제 하는 말이고, 사실상 여기는 이름이 있을 수가 없고, 왜 그러냐, 이건 뭐 생각할 수 없고, 분별할 수 없고, 알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름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이름을 붙이든지 뭐 그게 뭐 이름이 뭐 많이 틀리는 그럴 건 없고 어떤 생각 아니고 분별 아니지만은 이렇게 분명한 현실로서 드러나 있는 여기에 이제 통해 가지고 이게 이제 자기한테 자기 현실로서 여기에 통해 뿌리면은 이제 생각을 벗어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생각이 없으니까. 생각을 벗어난 거기 때문에 그만 아무 일이 없어요. 모든 이거 외에는 전부가 다 생각입니다. 생각이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말도 하는 것이고 말이라는 게 생각을 입으로 뱉어내면 이제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뭐 범속하다, 성스럽다,

더럽다, 뭐 더럽다, 깨끗하다, 뭐 불국토, 뭐 미륵의 누가, 비로자나 법계, 이 전부 이름이거든. 전부 이름이고 생각일 뿐입니다. 그래서 뭐 생각의 세계는 성주개공이라고 하듯이 계속 그 생기고 없어지고 하는 거죠. 성주개공이란 거는 생기고 없어지고 이런 뜻이에요. 이루어지고 유지되고 사라져서 없어지고 뭐 이런 뜻이지만 그냥 뭐 계속 생기고 없어진다 이 말이지. 생각 세계는 항상 끊임없이 새로운 생각이 일어나고 새롭게 이렇게 분별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생기고 사라지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법이라고 하는 이거는 뭐 생기고 사라지고 하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어떤 시간이든지 어떤 장소든지 자기가 이걸 깨달아서 이제 여기에 통해 가지고 이게 자기한테 현실이 되면은 이거는 어떻게 될수 없다. 어떤 경우에도 뭐 어떤 장소에 가든지 어떤 시간 밤이든 낮이든 뭐 어디 어떤 시간에서 또 무슨 일을 하든지 관계없이 이거는 어떻게 될수 없다라는 게 이제 나중에는 이게 확실하게 밝혀져. 처음에 뭐 이거 체험을 해도 이제 처음엔 잘 모르지만은 나중에 이렇게 확실하게 밝혀집니다. 그래서 요거를 깨달아야 된다고. 이게 이제 우리 본래 면목이고 이게 뭐 우리의 본성이다, 불성이다, 뭐 본래 면목이다, 근원이다, 근본이다, 뭐 또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이죠. 그래서 요거를 가르쳐 드리는 거고 이거는 본래부터 언제든지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드러나 있어요. 명백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드러나 있고 이게 없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누구에게든지 이게 없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가 이걸 뭐 물속에서 물을 찬다 그러고 그죠? 머리를 가지고 머리를 찾는다 보통 뭐 그렇게 말하듯이 없는 게 아니거든. 누구에게나 있는 건데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자꾸 이제 헤아리려고 분별하려고 하고 알려고 하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건 생각할 수가 없고 헤아릴 수가 없고 분별할 수가 없고 알 수가 없어요. 생각은 그냥 생각이고 법은 법인 거지. 생각을 가지고 법을 알 수가 없고 또 법을 보는 안목을 가지고 생각을 이렇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생각하고 분별하는 그쪽으로는 하고는 관계가 없고 이게 체험이 돼야 된다는 게 이제 이걸 보는 눈이 뭐 열린다고 할 수도 있고 어떤 뭐 말을 그렇게 하는 것이고 실제 이제 이게 자기한테 현실이 되는 이런 일이 있단 말이죠. 이게 현실이 된이 임재가 계속 얘기하는 것도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 생각 따라가고 말 따라가는 게 아니라 여뭐 범속하다 하는 거는 뭐 중생 세계를 가리키고 성스럽다는 거는 이제 부처의 세계를 가리키는 건데 그게 다 생각이고 말이거든요. 중생 세계가 어떻고 부처 세계가 어떻고 뭐 더러운 게 어떻고 깨끗함이 어떻고 전부 분별이고 생각이고 이제 말이에요. 불국토가 어떻고 중생 세계가 어떻고 뭐 미륵 보살이 어떻고 뭐 관세음 보살이 어떻고 뭐 문수 보살이 어떻고 전부 이름이고 말이고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새 속에서는 어떤 이름이 있으면은 그 이름에 해당되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 세속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런 말을 보면은 미륵불 이러면은 미륵불이라는 어떤 뭐가 어딘가에 있으니까 그렇게 말했겠지. 그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거든. 그러면 이게 이제 완전히 이제 엉터리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방편으로 만들어 놓은 이름이거든. 비로자나 법계 이러면 어딘가에 비로자나 법계라고 이름 붙일 만한 뭐가 있으니까 그렇게 말했겠지. 그게 이제 세속적 사고방식으로 부처님 말씀을 이해를 했기 때문에 완전 엉터리로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말들은 다 방편의 말이지. 이런 게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방편은 우리가 방편을 손가락이라고 그러잖아. 이 모든 방편의 말은 손가락이고 뭘 가리키고 있느냐? 자기 마음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걸 가리키고 있는 거란 말이지. 이걸 뭐 우리가 뭐 자기 마음이다, 법이다, 도다, 뭐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 건데 이거를 가리키는 거란 말이죠. 이거를 가리키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남편의 이름을 얘기해 놓은 것이고, 그거를 뭐 세속말처럼 그런 게 어딘가에 뭐 그런 게 있다 이렇게 여기면은 꼬마 손가락을 달로 여기는 그런 어리석음에 떨어지는 겁니다. 손가락은 달이 아니에요. 손가락을 달로 여기 버리면 이제 그거는 뭐 완전히 망상이죠.

가지고 사라진다 이 말이거든. 부처님 세상에 나타난 큰 법바퀴를 굴리고 무여열반에 들어가지만 가고 오는 모양을 보지 못한다. 이제 법바퀴를 굴린다는 건뭐 이제 법문한다는 건데, 예, 설법을 하고 이제 법을 이렇게 드러내고 결국에는 뭐다 사라진다 이 말입니다. 무여열반에 들어간다. 근데 가고 오는 모습을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모습으로 헤아리면 그건 부처 세계가 아니죠. 부처 세계는 모습을 벗어난 이거를 가리키는 건데, 우리가 이제 뭐 불국토다, 뭐 출세간이다, 뭐 부처님의 세계다 이러면은 우리 분별 생각이나 말의 세계가 아니고 그걸 벗어난 생각과 말을 벗어난 이거를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든지 다 해요. 뭐든지 뭐, 그러니까 뭐, 뭘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뭐, 할일다 하거든. 다 하는데, 그 모습으로는 이제 뭐, 육체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뭐, 그 말을 듣고 하니까, 이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뭐, 머리를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그 중생세계 그 모습으로 분별하는 세계고, 근데 이제 이걸 깨달은 사람은 이제 그게 다가 아니고 분별할 수 없는 이런 뭐 이걸 뭐 이제 뭐 우리가 뭐 법이라 하든 마음이라 하든 뭐 진실이라 진리라 하든 이게 있단 말이죠, 이게. 분별이 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귀에 들리는 것도 아니고, 생각할 수도 없고, 없지만은, 이렇게 살아있는 분명한 현실인 이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요걸 이제 가르쳤어. 뭐, 법바퀴를 굴리고, 뭐, 오고 가고 하는데, 모양이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법문도 하고, 뭐, 다 하는데, 예, 모양이 안 보인다. 무여열반에 들어간단 말인지 죽었단 말인데, 그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고 뭐 법문도 하고 다 하는데 아무 모양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이제 이걸 가리켜서 하는 말이에요. 가고 오는 모양을 보지 못하니 그 삶과 죽음을 찾아도 찾을 수 없고, 그러니까 모양이 없으니까 뭐 살았다 죽었다 그런 말도 할 수가 없는 것이. 생겨난다 없어진다는 것은 뭔가가 있을 때 하는 말이고 분별이 될때 하는 말이고, 분별을 벗어나 버리면 뭐가 생기라는 생겨난다 그러면 뭐가 생겨나는, 뭐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없어졌다 그러면 뭐가 없어졌나요? 뭐라는 게 있어야 생겨난다 없어졌다는 게 되는데, 이거는 뭐가 아니거든, 이거는. 이거는 어떤 무엇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생겨난다고 할 수도 없고, 없어진다고 할 수도 없고, 여기서 이제 생겨난다, 없어진다, 그런 분별을 하죠, 여기서. 그래서 이게 만법의 근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마음이라 할 때는 이제 일체유심조라고 그러는 거지. 일체 유심조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게다 전부 마음에서, 오직 마음이 만들어내는 일이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뭘 본다, 듣는다, 느낀다, 생각한다, 말한다, 행동한다, 뭐, 모든 게 그만, 여기서 다 나오는 거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걸 벗어나는 일이 세상에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뭘, 불교란 부처불자도 몰라도, 누구한테나 이건 다 있는 거예요. 불교를 모르고 뭐 종교를 몰라도 또는 뭐 다른 종교를 믿어도 실제로는 이게 있는 거지. 여기서 뭐 여러 가지 뭐 종교도 만들고 철학도 만들고 과학도 만들고 무슨 뭐 예술도 만들고 별별 일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가 없으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일체유심조라. 모든 게다 여기서 나온다. 이제 그런 식으로 말을 할 수도 있지. 그건 이제 뭐 방편을 하는 말이에요. 든 이게 한번 이렇게 와닿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 계속 가르쳐 드리고 이거를 한번 확인시켜 드리고 이걸 깨달을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이쪽으로 이제 이끌어 드리는 게 법문인 것이고, 그거 다른 거 없어요. 아무것도. 여기에 통하면은 뭐 이거는 뭐
아무 생각이 없고 아는 게 없으니까 여뭐 부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깨달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열반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다 이제

장편으로 하는 말들일 뿐인 거고, 요새는 그만 아무 뭐 이러쿵저러쿵 할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렇지만 이제 생각도 하고 살고 있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방편의 말들도 하는 겁니다. 가고는 모습을 보지 못하니 그 삶과 죽음을 찾아도 찾을 수 없고, 곧장 무생법계. 무생법계란 말을 말했는데 보통 무생법인 이렇게 합니다. 뭐그 같은 말인데, 무생이라는 것은 이제 불생불멸을 줄인 말이에요. 생기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이걸 가리키는 말입니다. 무생법의 세계. 그러니까 이걸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거는 어쨌든 뭐, 여기서는 어떤 그런 말을 할 수도 없고 생각이 있을 수도 없고, 하여튼 요거는 이제 한번, 이게 이제 말을 보면 뭐 굉장히 뭔가 난해하고 심오하고 뭐 어려운 그런 말 같지만은, 실제 체험을 하면은 그냥 단순한 현실일 뿐이에요. 생각을 하려니까 굉장히 어렵고, 실제 체험을 하면은 그냥 드러나 있는 현실이고 명백한 현실이어서 뭐 아무것도 따질 필요도 없고, 무슨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원인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현실인 거예요, 현실. 그냥 이런 현실이 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생각으로 헤아리면은 굉장히 뭐알 수가 없는 정말 난해한 일이고, 실제 체험을 하면은 그냥 단순한 현실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 체험해서 이 현실에 적응해서 살면은 뭐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번뇌를 벗어난다고 하는 게, 번뇌라는 거는 분별 세계, 생각 세계 속에서 늘 있는 일이고, 분별이 없고 생각이 없으면은 그게 뭐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고 나도 없고 남도 없고 뭐 뭐라고 할게 없고 아무것도 없거든.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생각 세계 속에서는 내가 있고 남이 있고 뭐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고 옳은 게 있고 그런 게 있고 뭐 이익이 되는 게 있고 손해가 되는 게 있고 이러니까는 계속 문제가 생겨요. 예. 근데 생각을 벗어나 분별을 벗어나 버리면 여기서는 뭐 그런 거 저런 게 아무것도 없거든. 그래서 요 체험을 해보면은 우리가 세속을 벗어나서 살 수는 없으니까, 몸뚱아리를 버릴 수는 없으니까, 세속 속에서 살면서 뭐 기존에 살던 그대로 산다 하더라도 자기의 내면에서는, 자기 스스로, 자기 내면, 우리는 결국 자기 마음 세계 속을 각자 살고 있는 것인데, 그 자기 마음 세계 속에서는 그만 항상 그만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예. 아무 일이 없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내라고 할게 없는 것이 여기는. 그래서 우리가 이 불교 불법 공부를 하는 이유는 분내에서 벗어나는 것인데, 분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분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여기에 통하는 겁니다. 예.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나는 이 길밖에 없어요. 생각 속에서는 아무리 뭐 좋은 게 많고 뭐 이익이 되고 무슨 뭐 남의 칭송을 받고 해도 분내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게 생각 속이기 때문에 그게 뭔가 또뭐 문제를 일으키고, 그게 좋은 게 있고 싫은 게 있고 뭐또또 이게 계속 변하기 때문에 믿을 수도 없고 불안하고, 어떤 생각 세계 속에서는 평화라는 건 없습니다. 끊임없이 계속 불안하기도 하고 뭐 문제가 생기죠. 이게 계속 변하고 뭐 하니까. 근데 생각을 탁 벗어나 버리면 그만, 이거는 뭐 뭐라고 할게 아무것도 없거든. 뭐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그런 말도 할 수가 없고,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그 뭐라고 할게 없어. 그냥 늘 있는 일이 항상 있을 뿐이에요. 근데 이거 뭐냐고, 뭐가 아니에요. 모양이 없다니까. 이게 뭐가 아니라고. 이거는 이게 자기한테는 이제 자기 마음에서는 이게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음, 뭐 해탈, 열반이랑 해서 몸이 어떻게 되는 게 아니고, 몸은 어차피 늙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병이 안될 수도 없고, 근데 마음은 생로병사라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왜? 마음은 물질이 아니거든. 몸 같은 이런 게 아니다 말이야. 생겨난 적이 없는 것이고,
이게 무생법계라는 게 그걸

가리키는 거라. 무생, 없을 무자에 생겨날 생자거든. 생겨난 적이 없다, 이거는. 그러니까 없어질 일도 없는 거예요. 생겨난 적이 없는데 뭐가 없어지겠습니까? 생겨난데 없어진다는 건 전부 분별, 생각 속에서 일이고. 그래서 여기에 통해서 일 없이, 아무 일 없이 살수 있으면 그럼 뭐 모든 문제가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번뇌가 다 사라진 것이 이제 중생 제도거든요. 반신경 얘기하면 도일체 고액 그러잖아. 반신경에서 도일체 고액이라. 어떻게 하면 도일체 고액이 돼? 도일체 고액이란 뭐 일체 모든 고액이라는 게 고통이란 말이거든. 번뇌를 가리키는 말이거든. 그것을 넘어서 버린다. 그걸 벗어난다 이 말이거든. 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견 오원 개공 이러잖아요. 오원이라고 하는 게 우리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이런 분별되는 건데, 예? 그 오원이라는 게 색수상행식이거든요. 색은 육체, 수는 느낌, 상은 생각, 행은 욕망이나 뭐 우리 의지 같은 거, 식은 의식이니까 생각이에요. 이 우리가 이걸 이제 보통은 몸과 마음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아는 거거든. 분별되는 거. 근데 이게 전부 공이다. 그럼 분별이 없다는 겁니다. 공이란 거는 뭐 몸이니 마음이니 할게 없다는 거거든. 뭔가 마음을 가지고 사는데 몸이니 마음이니 할게 없는 걸 바로 조견 오원 개공이라.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게 전부 공이라.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사라졌다는 뜻은 아니고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사는데 아무것도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일도일체 고액이라. 그러니까 그 말은 결국 뭐냐면 분별을 벗어나 버리면은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도 몸과 마음이 마치 없는 것과 같은 세계가 된단 말이죠. 이게 분별을 벗어나면 우리가 이제 말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실제 체험을 해보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다 하는 게 이제 납득이 되는 겁니다. 곧장 무생법계에 들어가 곳곳에서 국토에 논 일면서 연화장 세계에 들어가지만 모든 법이 텅빈 모습을 볼뿐 진실한 법은 전혀 없다. 연화장 세계란 그런 이제 연꽃 속에 들어있는 세상이다 이런 말인데 연화란 게 연꽃이란 뜻이거든요. 장은 그 안에 들어있단 말이고 연꽃이라는 것이 이제 법계 실상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물건이죠. 그래서 들어가서 불상을 보면은 불상에 앉아 있는 그 불상 부처님이 앉아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연꽃입니다. 연화대라고 그러죠. 연화대. 그러니까 부처는 연꽃 위에 앉아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연꽃이 뭐겠습니까? 이 세계의 실상을 나타내는 거거든. 그럼 무슨 특징 때문에 연꽃을 세계의 실상을 나타낸다고 하느냐? 더러움과 깨끗함이 둘이 아니다 하는 그게 이제 연꽃의 특징이잖아. 뿌리는 더러운 진흙탕에 뻘 속에 박고 진흙탕도 아니고 뻘이야 뻘. 시커먼 뻘입니다. 저 연밭에 가보세요. 연뿌리 캘때 보면은 뿌리는 완전히 시커먼 뻘 속에 박혀 있고, 근데 그 위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줄기를 쭉 따라서 물 위로 올라와 있는 연꽃과 연잎에는 물방울 하나 묻질 않아요. 깨끗하거든. 예. 그러니까 더러움과 깨끗함이 둘이 아니다 하는 걸 이제 나타내는 게 연꽃이기 때문에 더러움과 깨끗함이 둘이 아니다는 게 뭐요? 더러움은 생각 세계고. 깨끗함은 공, 생각을 벗어나서 생각할 게 없는 게 깨끗한 거거든. 그게 바로 원이 전부 공이다.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다는 그걸 나타내는 거죠. 연꽃이. 이게 이제 우리 법계의 실상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부처는 연꽃 위에 앉아 있다. 이 말은 부처의 삶이라는 거는 이 세속 세계, 온갖 분별 망상이 있는 더러운 세계 속을 사는데 자기는 항상 깨끗해요. 막텅 비었어요.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꽃이라는 것을 상징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곳곳에서 국토에 논이면서 연화장 세계에 들어가지만 연화장 세계에 들어가니까 모든 모습이 텅빈 모습이라 모습인 모습인데 텅 비어 있어. 모습은 나타나는데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모든 법이 텅빈 모습임을 볼뿐 진실한

방법은 전혀 없다. 그러니까 분별 세계는 그대로 살고 있는데, 분별 세계를 살고 있기 때문에 밥도 먹어야 되고, 물도 마셔야 되고, 옷도 입고, 양치도 하고, 뭐 세수도 하고, 뭐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뭐다 하는데, 근데 항상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이그 말이거든. 모든 법이, 우리 모든 법이란 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 이게 텅빈 모습이라. 모습은 모습인데 텅겨 있어. 그래서 진실한 법은 전혀 없더라. 그러니까 공이라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서 공이란 뜻이지만은, 실제로는 색이 공이라 했잖아. 뭐 있는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움이 깨끗함이고 깨끗함이 더러움이다. 그런 말이 삼조 성찬의 그 신신명에 그 말이 나오죠. 이제 그렇게 이제 말을 할수 있죠. 더러움 속에 사는데 깨끗하고 깨끗하면서도 더러움 속에 산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말로는 그렇게 하는 거고, 그게 현실이 되려면은 한번 생각을 벗어나서 여기에 통하는 이런 체험을 이제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생각을 벗어나서 여기에 통하는 체험이 있으면은, 뭐 아무 뭐 그런 거 저런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 공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불교 이런 경험을, 불교를 갖다, 불교에서는 공이라는 글자를 제일 많이 썼어요 옛날부터. 왜냐, 그 이제 분별을 벗어나는 걸 공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를 뭐 공교라고도 합니다. 불교라고도 이름을 썼지만 옛날에 중국에 산자로 공교라고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체험을 갖다가 공의 체험이다 뭐 이런 말도 하고. 옛날 방구사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 선방에 가서, 여기는 부처를 뽑는 과거장인데 급지 않은 사람이 누구냐, 공에 통하는 사람이 그 과거에서 급지 않은 사람이다. 이런 개성을 방구사가 지은 게 있거든. 그러니까 공에 통한다는 것은 분별을 벗어나는 겁니다. 예. 분별을 벗어나고 생각을 벗어나서 그럼 여기 통해버리는 거거든요. 이런 일이 있는데, 이제 요거는 자기가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그러면 한번 생각을 벗어나 보자. 이런, 그건 이제 발심은 그렇게 할수 있어요. 발심은 그렇게 할수 있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지금 생각을 한번 벗어나 봐야 되겠다 하는 그것도 생각이거든. 그러니까 더 이상은 이제 생각을 가지고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모르는 거지. 길을 알 수가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그 모르는 입장에서 이제 자기는 모르니까 이런 선지식의 법문을 들어야 돼요. 그럼 이제 선지식, 이런 이제 공을 깨달은 사람이라면은 자꾸 이제 이쪽으로, 아, 이런 게 누구한테나 다 있는 일이다. 이게 없는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없는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원래 우리 마음이 이렇게 생겨먹은 겁니다. 예. 대승기술론에서 그런 말 했잖아요. 일심이문이라고. 한개 마음에는 양면이 있다 해가지고. 뭐가 이렇게 분별하고 있는 그런 마음도 있고, 아무 분별이 없는 마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있는 거기 때문에 누구든지 뭐다 깨달을 수 있죠. 자기 마음이 원래 이런 거니까, 모든 사람의 마음이. 근데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 생각을 가지고는 안 되고, 생각을 벗어난 이런 경험이 이제 불가사의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건 이제 자기가 그런 뜻을 가지고, 그런 원을 가지고, 이런 법문을 듣고 늘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런 때가 있어요. 저절로. 저절로 됩니다. 저절로. 저절로 체험이 오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화장 세계에 들어가지만 모든 법이 텅빈 모습이라. 이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 텅비었다. 텅빈 모습임을 볼뿐 진실한 법은 전혀 없다. 이제 말은 뭐 이렇게 할수 있어요. 오직 법문을 듣는 의지함 없는 도인이 있으니 이것이 모든 부처의 어머니이다. 이제
이제 이거 뭐

이제 나름은 이제 방편이 말인데, 법문을 듣는 것도 이제 여기서 듣고 있으니까 이걸 법문을 듣는 의지함이 없는 도인이라 그런 이름을 붙였어요. 이것이 모든 부처의 어머니다 이 말은 깨달음은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예, 부처의 어머니다 이 말은 부처를 이어서 낳아주는 거니까 이게 깨달음이 여기서 나온단 말이지. 그래서 법문을 듣는다 이러니까 이제, 아, 그러면 내가 듣고 있는 이걸, 듣고 있는 마음, 듣고 있는 나, 이걸 가리키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망상입니다. 그건 생각일 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 말은 그냥 방편이 말입니다. 말로서 이해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말로서 이해하는 건 전부 망상입니다. 생각이고 분별입니다. 이제 실제로 생각이 쉬어지고 분별에서 벗어나는 체험을 해봐야 돼요. 그런 체험이 있다고. 거기에서야 그게 이제 진짜가 되는 거지. 말로만, 그냥 뭐, 생각할 수 없는, 뭐 그런 우리 본성이 있다. 이러면, 이것도 생각이거든. 그러니까 생각 속에서 생각할 수 없는 걸 아무리 생각해봤자 여전히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르마리, 생각을 가지고는 절대 알 수가 없다고, 이게. 네, 절대 알 수가 없고, 직접 체험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이 체험은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불가사의하다고 하는 것이고, 직접 체험이 있어요. 체험을 해보면 어느 순간에 보면,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벗어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안다는 건다 분별하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는 건 없고, 없지만은 이제는, 체험하기 전에는 꽉 막혀가지고, 생각 속에 막혀가지고, 뭐든지 다 생각이니까 한 발짝도 생각에서 못 벗어나는구나 하고 깝깝하고 답답해 있다가 이게 이제 처음에 또 오면은 막 그런 생각도 없어지고 뭔가 이렇게 꽉 막혀 있던 게막 없어지는 것 같고 뭔가 좀 시원하고 가벼워지고 근데 생각이 쉬워지니까 뭐 여전히 뭐 아는 건 없고 어떤 생각을 하는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이 체험이 되기 때문에 이제 현실적으로 뭔가 이렇게 자기한테 예, 일어나는 그런 어떤 새로운 경험들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런 이게 현실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직접 체험을 시켜드리려고 계속 아 이거다 이거다. 왜냐하면 이거는 여기서는 임재가 도인이라고 이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도인이라는 거는 뭐 도를 깨달은 사람이 되는 말인데. 그 사람이란 건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법문을 듣고 있다니까 뭔가 살아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현실인데, 살아있는 현실이지. 그, 뭐, 생각이 없어졌다고 해서 뭐, 돌이나 나무처럼 되느냐. 그렇진 않다고. 그렇진 않고 그냥 살아있어, 여전히. 살아있어가지고, 뭐, 뭐든지 다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데, 근데, 아, 요, 뭐, 아무 뭐라고 할게 이제 없는 거예요, 이게. 분별할 게 없단 말이지. 뭐, 생각도 없고, 뭐, 아는 것도 없고, 뭐, 이렇다 저렇다 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생각이 쉬워지니까, 생각이 쉬워지지만은 여전히 삶은 그대로 살고 있고. 그러니까 뭐, 아, 내가 좀 뭔가 약간 옛날하고 마음이 다르다. 좀 너무 생각 없이 살고 있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자기가 이제 경험이 되니까 뭐 그런 생각은 하긴 하죠. 너무 좀 바보처럼 멍청한 거 아니냐 하고 뭐 처음에는 좀 그런 식으로 생각 속에 막 여러 가지 복잡하게 살다가 그게 자꾸 이제 체험이 되면은 그런 게 자꾸 이제 없어지니까 복잡한 생각에서도 벗어나고 이러니까 좀 바보가 된것 같기도 하고 뭔가 무슨 말을 들어도 마음속에 담아두지도 못하고, 그만, 쑥 빠져나가 버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저 자기가 옛날하고 좀 자기 마음이 자꾸 달라지고 있다. 이제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차차차차 생각을 벗어나는 여기에 이제 적응을 하는 겁니다. 법문을 듣는 의지함 없는 도인이 있으니 이것이 모든 부처의 어머니이다. 그 깨달음은 이제
한번 생각을 벗어나는 여기에 통해야 된다 이 말인데, 의지함이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부처는 의지함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생긴다. 그러니까 의지함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의지를 한다는 것은 내가 무엇에 의지한다는 거잖아. 그러면 내가 있어야 되고 그 대상이 있어야 돼. 무엇이 있어야 돼요? 그럼 의지함이 없다는 것은 나도 없고 무엇이라고 할 대상도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뭔가에 의지한다 그러면 자기가 무언가에 의지를 하는 거잖아. 의지한다는 말이 그런 뜻이니까. 의지함이 없다 이 말은 자기도 없고 대상으로서의 무언가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체험 자체가 사실은 그런 거고도 주관 객관이 없다, 뭐 안팎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다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런 거거든. 주관 객관이 없다. 주관 객관이 있으면 주관의 객관을 보고 분별을 하니까 생각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불교적으로 표현하기는 아공법공이라고 표현하거든. 나도 없고 법도 없다 이런 뜻이에요. 아공법공 하는 말은. 주관도 없고 객관도 없다. 이제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안과 바깥이 따로 없다 이런 말을 하죠. 왜냐하면 나라는 건 안에 있고 상대는 바깥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안과 바깥이 없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의지함이 없다는 게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과 바깥이 주관 객관이 사라졌어. 뭐 나라고 할 것도 없고 법이라고 할 것도 없어. 대상이라고 할 것도 없어.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고 아는 게 없는 거죠. 이게 바로 부처다. 이게 깨달음이다 이 말이에요. 부처는 의지함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생긴다. 만약 의지함 없음을 깨닫는다면 부처 역시 얻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의지함이 없으니까 안팎이 없으니까 부처는 뭐 깨달은 사람 또는 뭐 깨달음 이런 뜻인데 그건 역시 이제 뭔가 있어야 말이 되는 건데 뭐 아무 뭐 분별이 없으니까 주관 객관이 사라지고 뭐 그런 분별 아는 게 없으니까 부처다 깨달음이 달 것도 당연히 그런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참으로 깨달은 사람에게는 깨달음이라는 게 없어요. 그건 생각 속에서 하는 말이고, 이제 물론 깨달음이란 말을 할 때는 이제 방편으로는 할수 있어요. 방편으로. 그건 방편이지, 그 진짜가 아닙니다. 방편은 진실이 아니에요. 하나의 필요한 수단일 뿐이라 그건 진실이 아닙니다. 손가락은 달이 될 수가 없어요. 일시적으로 달을 가리킬 수는 있지만, 달이 될 수는 없어, 손가락이. 그 달과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깨달음이다, 부처다, 해탈이다, 열반이다, 뭐 온갖 불교에서 하는 얘기들이 전부 방편이고 손가락일 뿐이지 그게 어떤 진실도 없어요. 진실은 어디에 있느냐? 자기가 분별을 벗어나고 생각을 벗어나서 깨달으면 바로 스스로에게 진실은 항상 있는 거예요. 이제 진실이란 것은 늘 변하지 않는 게 진실이라고 하니까. 뭐, 진실이라는 이름을 붙인다면 이제 이게 진실인 거지. 우리가 진실이니 진리니 하는 건 뜻이 그런 뜻이잖아.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변하지 않는 걸 진리라고 그러고 진실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 자꾸 변하면 그걸 우리가 진리라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때와 장소에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 거는 딱 요거라 요거 하나. 그리고 이걸 뭐 진실이니 그 진여라 그러거든. 우리 불교에서는 진여라는 거 진실하고 여여하단 말인데 진실하다고 변하지 않는 게 여여하단 말도 똑같다 이 말이니까 이걸 가르치는 말이지. 그래서 여기에 어쨌든 한번 이런 이 통화는 있습니다. 절대로 생각할 수 없고 알 수가 없어요. 저절로 한번 생각이 쉬어지면서 분별이 쉬어지면서 이게 현실이 되는 이런 체험이 있어요. 이 체험이 와야 이제 비로소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조금이라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전혀 경전에 있는 단어 이름은 뭐 의미는 알겠지만은 그게 뭘 가리키고 있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전부 손가락이겠다, 손가락. 경전에 나오는 어떤 말이라도 팔만대장 속에 어떤 이름과 말이나 구절이나 문장이라도 전부 방편의 말이고 손가락입니다.
어떤 진실도 없어요, 거기는.

진실은 어디 있느냐? 그 자기한테 살아있는 자기의 진실, 이거 유일한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이게 체험이 돼야 되고, 이게 통행이 되고, 이게 이제 자기한테 현실이 돼야 되는 거지. 말 속에서 막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는 다 생각에 쏟고 있는 겁니다. 만약 의지함 없음을 깨닫는다면 부처도 없다. 당연하죠. 그 부처다, 깨달음이다, 뭐 이런 게다 생각이고, 생각을 하는 말이기 때문에. 만약 이와 같이 본다면 이것이 참되고 바른 견해다. 그러니까 참되고 바른 견해라는 것은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나서 의지함이 없는 이런 깨달음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견해라는 이름을 쓰니까 무슨 생각인, 견해, 우리가 보통 견해가 하면 무슨 생각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어서 임재가 말하는 견해는 생각이 아니고, 분별을 벗어나고 생각을 벗어난 이 깨달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도를 배우는 사람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명칭과 글귀에 집착하기 때문에 저 범인이 성인이 하는 이름에 가로막힌다. 그러니까 이제 경전에 나오는 것이나 무슨 조사들의 말씀이 전부 이름이고, 그 글이잖아, 글. 어느 문자란 말이죠. 그럼 그걸 따라가니까 전부 생각 속에서 헤매다닌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이 왜 나왔느냐. 선은 분리문자를 딱 내세우면서 나왔잖아요. 문자를 세워서, 세우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 그게 뭐냐면, 불교라는 게 경전이라고 하는 부처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전부 그 말에 속아가지고 깨달음이 없단 말이지. 그래서 선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바로 그냥, 문자를 세우지 않고 바로 가르쳐서 바로 깨닫게 만든다. 그게 이제 선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선을 깨달음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바로 이렇게 가르치는 게 이걸 이름에서 선이라고 그러는 거니까.

대면이나 이런 쪽으로서는 포교를 한다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통해서 지구 어느 곳이든지 다 부처님의 그 좋은 사상을 보고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에서 스님의 100명 몫으로 포교를 할 수 있다고 이래 봅니다.

0: 1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1: 용성조사 대원 명법사 실천회에서는 용성조사의 탄생 162주년을 맞아 봉찬대제를 봉행합니다. 용성조사의 대원을 실천하며 탐진치를 벌이고

0: 참회 정진하실 분은 육신보살님께 한 달에 1,000원씩 공양 올리시면 됩니다. 문의는 031-655-3215번입니다. BTN 불교TV 합창단 정기연주회 바바나 콘서트가 오는 6월 21일 일요일 오후 5시 부산 금정문화회관에서 개최됩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맑고 아름다운 선율로 전하는 감동의 무대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9345-8137번입니다. 재단법인 선학원에서는 만해 한용은 스님의 82주기를 맞아 오는 6월 20일에 만해 추모 예술제를 개최합니다. 님의 침묵 발간 100주년을 기념해 도울 선생의 강연회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34-9654번입니다. 정읍 칠보산 보림사주지 종진 스님의 두 번째 찾아가는 선명상 법회를 봉행합니다. 종진 스님의 명상 토크쇼에서는 화를 다스리는 법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명상을 지도합니다. 삶의 활력과 변화를 만나고 싶은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참가 문의는 063-535-6800번입니다. 질병을 고치고 수명을 늘려주시는 약사여렙 부처님의 크나큰 원력이 불암산 경수사에 찬란히 구현됩니다. 건강과 평안으로 채워주시는 약사여렙 부처님의 온화한 미소를 탱화로 모시고자 합니다. 이 수승한 인연으로 마르지 않는 복덕의 가피를 대대손손 누리시길 바라합니다. 부처님의 광명이 우리 가정에 건강과 안락이라는 감로수로 내리도록 소중한 정성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1: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2: 범종강 맞은편에 와불전이 있는데 길이 13m, 높이 4m, 국내 최대 규모로 재질도 일반 청동이 아닌 황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열반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천폭륜상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32상 가운데 하나로 모든 진리를 깨친 정각자의 발바닥이라는 뜻입니다. 발바닥을 세 번 만지고 절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광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운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3: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3: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4: 산에 기대어 천년의 시간을 이어온 산사

0: 한국의 산지수원. 산사로 향하는 길은 자연이 이끄는 불법의 세계입니다. 그 중에서도 서남산은 자연의 일부로 자리하며 산사의 원형을 지켜왔습니다.
1: 경사지를 돌을 깎거나 흙을 깎지 않고 고스란히 경사지 위에 올려서 그 산세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자연과 동화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지어진 것이 특징입니다.
0: 통도산은 명축산의 산세를 따라 동서로 길게 들어서 있습니다. 부처의 가르침을 새기며 산사의 가장 높고 깊은 곳으로 향하면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진신사리탑에 이릅니다. 통도사를 불보사찰이라 부르는 이유죠. 천년을 지나 지금까지 산사는 자연 속 수행하는 삼토였습니다.
2: 산지승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왜냐하면 여기는 다른 나라하고 다르게 스님들이 살고 계십니다. 이게 일본과 중국과 완전히 다른 차별화가 되는 하나의 그 문화거든요.
0: 부석사는 일주문을 시작으로 부처님을 모신 무량수정까지 아홉 개의 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극락으로 가는 길을 의미하죠. 계단 끝에 이르면 무량수선 앞 석등을 마주하게 됩니다. 만물을 비추는 부처의 광명을 상징합니다. 화엄종의 본찰이자 화엄의 뜻을 건축으로 구현한 곳, 부석사입니다.
3: 부석사의 화엄 자상은 너와 나의 관계를 넘어서서 나와 우리 모두, 우리 중생 전체, 또 세계로 나아간 이러한 확장된 세계관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0: 법주사는 미륵 사상의 도량입니다. 미륵은 자비란 뜻을 담고 있죠.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목탑, 팔상전에는 부다의 일생을 담은 팔상도가 있습니다. 산사의 탱어와 불상, 그리고 불탑에는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부처의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부처의 길을 따르며 그 뜻을 이정표 삼아 천년 동안 수행과 정진을 이어온 곳, 산사는 한국 불교 사상의 요람입니다. 산사에서는 쉼도 수행입니다. 작은 것 하나 허튼 것이 없는데 머리를 숙여야 경례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마음을 낮추는 일이 곧 구도의 첫걸음이라는 뜻입니다. 깨달음은 속된 욕심을 내려놓고 기꺼이 가난해지기를 실천하는 절제와 검약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세속을 내려놓고 선을 구해온 천년 시간이 전하는 귀한 가르침입니다. 수행은 마음을 닦는다는 뜻입니다. 예술은 또 다른 형태의 수행입니다. 마곡사 대광보좌는 불교 회화의 보고입니다. 수많은 화승들이 불화를 그리며 부처에게 이르는 마음길을 닦았던 곳이죠. 산사에는 부처를 그리고 새기며 깨달음을 염원했던 수행의 시간이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4: 특정 불화를 그리기 위해서는 적게는 3년, 길게는 10년 이상 걸릴 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염원과 마음이 모여서 하나의 불화가 이제 탄생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0: 자연이 빚은 부처의 품에 안긴 산사. 대응사 일주문 뒤편에는 선종이 숲을 이루고 교종이 바다를 메우니 모두가 어우러진 도량이라 적혀 있습니다. 이곳에서 스님들은 자연을 품고 지켜왔습니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구도의 길, 한국의 산사가 천년을 이어온 지혜입니다.
2: 지금까지 이어진 불교 문화, 또 산지 승원의 특징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금과 같이 이어지고 미래에도 우리 후세들한테 그 전통이 전해져 내린다면 그게 지금 갖고 있는 가장 큰 가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0: 1000년 전의 해안으로 인류에게 묵직한 깨달음을 전하는 곳. 유네스코 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입니다.

0: 희망의 기도가 절실한 요즘 마음 한 자라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청정 미륵 도량 대광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공간입니다.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1: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양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양은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 태양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태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등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2: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지난 날을 참회하옵니다. 성장과 성분 성취만을 위해 지닫고 물질물망에 입살력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참회하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사부 대중은 과거 천년 이래 천년 천년을 세우다 원력을 세워 불태전의 마음으로 정진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넘어진 채 방치되었던 열왕공마의 부처님을 바로 모시어 미래 불교의 희망을 열어가겠습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불교의 희망을 새로이 세우는 것이며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세계인과 나누는 불사입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선명상 프로그램과 명상센터를 통해 중생들의 안식과 기초를 제공하여 깨달음의 길로 함께 가고자 합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과거 천년을 세워 희망의 미래 천년을 여는 것이며 불교 중흥을 위한 거룩한 불사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합장 바로 나오니 온 우주가 감흥하고 부처님의 밝은 지혜와 자비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섭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소원한 천년을 세우다 불사를 통해 중생들이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고 불교 중흥과 궁은융창으로 세상 모든 이들이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귀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 법에 귀합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참여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자매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부처님의 법에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참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졸라.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붓다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0: 우주에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복보 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불을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1: 우리 사는 이 세상을 불국장터로 구현하리라. 굳은 원력으로 세워진 만불보전. 만불보전에 봉안되어 있는 부처님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오른쪽에는 노산화 부처님으로 삼존불을 모시고 있습니다. 삼존불 앞에 모신 유리광 열의 불은 온 마음을 다해 쓰다듬으면 만불의 운과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2: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서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 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0: 소리가 멈춘 곳에서 이제는 나를 듣는다. 도림사 시민선언 심사굴.
1: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2: 천년을 향한 이 대작 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1: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만불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불자들을 반겨주시는 33m 높이의 대불은 극락세계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만불사가 극락정토임을 상징하는 아미타 대불을 마주하면 저절로 존경과 찬탄의 마음이 일어나 우리 마음속 번뇌와 악업이 소멸되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발언하게 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광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운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2: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3: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2: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4: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언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에

0: 3,300번입니다.
1: 기술은 발전했지만 인간은 더 외로워졌다. AI 시대, 인간의 길을 다시 묻다. 퇴우 정념 스님의 신간, 퇴우 정념 시대를 깨우다. 6월 19일 출판 기념회 및 특별 대담. AI 시대와 한국 불교의 미래를 함께 이야기합니다. 지금 전국 서점과 민족사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02732-2403번입니다.
2: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0: 1년 365일 언제나 따스한 온기로 사람들을 반기는 부처님 도량이 있습니다. 경기 남부를 대표하는 대승불교 전법도량 명법선대요. 오늘은 남녀노소 누구나 기다리던 최고의 축제가 펼쳐지는 날.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간절한 서원을 세우고 희망을 나누는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환희심 가득했던 복찬 감동의 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지금부터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회를 봉행하겠습니다.
0: 의연 스님의 장중한 법꽃 소리가 세상을 향해 퍼져나가고 봉축법회에 참가한 사람들의 마음에도 청정한 기운이 차오릅니다. 불기 2570년 올해 봉축표어가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인데요. 2600여 년 전 사바세계 모든 중생을 고통의 바다에서 건져내 더 없는 평안으로 이끌기 위해 우리들 곁에 놔두신 부처님처럼 명법사는 회주이신 화정 명사 스님과 사부대중이 한마음 한뜻으로 상고불이 하와 중생의 보살도를 실천해온 기도와 수행, 나눔의 도량입니다. 중생이 아프면 나도 아프고 중생이 기쁘면 나도 기쁘다는 동체 대비 불보살님의 고귀한 정신으로 나와 당신 모두가 미소짓는 행복한 세상을 발원하며 마음밭에 스스로 불성을 심고 가꾸는 멋진 불자들의 귀처가 되어왔습니다.

0: 명법사 보리회의 맑은 음성 공양에 이어 보리회 김현웅 불자가 힘찬 목소리로 부처님 성전을 봉독했습니다.
1: 하는 이는 다음과 같이 실천해야 한다. 유능하고 정직하며 올곧아야 하고 말씨는 상냥하고 부드러우며 잘난 체하지 말아야 한다. 현명한 이들에게 비난받을 만한 사소한 허물이라도 저질러서는 안 된다. 모든 살아있는 생명들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그들의 마음속에 안락함이 깃들기를 기원해야 한다. 마치 어머니가 하나뿐인 외아들을 자신의 목숨으로 보호하듯 모든 생명에 대해서 한량없는 자애의 마음을 닦아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삶의 태도라고 한다.
2: 큰 박수를 보냅니다. 수고했습니다.
0: 계속해서 시대의 선 지식이자 독립운동가셨던 용성조사의 유언을 계승한 용성진종조사 장학재단의 장학금 수여식이 거행됐습니다. 올해는 평택시 고등학생 9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는데요. 우리 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하는 바람을 담았습니다.
2: 장학금을 내려주신 조사님께 큰 박수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공로패 정정식이 있겠습니다. 공로패 평택시장 정장선 정계 30년의 세월을 거짓과 결탁하지 않으시고 항상 정의로운 정치로 회향하시는 시장님께 감사의 공로패를 드립니다. 2026년 부처님 모신 날 대한불교조계종 명법사 주지 화정합장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3: 하늘과 땅이 상소로운 광명에 환희하며 축복하는 오늘, 저희 불자들이 경건한 마음으로 합장하고 부처님 앞에 모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찬탄하오며 반원하옵나니, 저희들이 무량한 세월에 걸쳐 몸으로 지어온 그릇된 행동과 입으로 지어온 그릇된 언어와 마음으로 지어온 그릇된 망상들을 참회하옵니다. 나눔으로 하나 되는 밝고 맑은 마음들을 모아 부처님께 지극한 정성으로 발언하오니,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부처님께서 걸어오신 진리의 발걸음을 따라서 자비의 원력을 실천하는 보살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2: 큰 박수를 보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명법사 사부대중을 대표해 불심도문 대종사의 뒤를 이은 석가여라의 부촉법 제71대 조사 법장당 화정 명사 스님께서 관욕의식을 해주셨습니다. 올해는 스님께서 출가 득도하신 지 60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4: 존경하는 평택 시민과 명법사 신도님

부처님들께 지극히 감사를 드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뜻이 네가 행복을 창조하는 주인이다. 이 말씀 하나 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는 이 세상이 모순된 것을 보고 아 내가 스님인 데서 기필코 이 모순을 뒤집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출가했습니다. 그 모순이 무엇이냐? 진실해라, 착해라. 좋죠. 근데 착한 사람이 항상 밀려. 누구한테? 악한 사람한테.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또 밀려. 거짓말 잘하는 사람에게. 저는 17에 너무 붕괴해서 제가 스님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78세인데 오늘까지 쉬어보지를 못했어. 30년 전에 우리 시장님이 국회의원 나왔는데 제가 얼굴부터 시작해서 온몸을 다 때를 뺏기고 비누질을 했습니다. 너무 심했죠. 그런데도 제 꼴을 보면서 정치를 열심히 하셨습니다. 어느 날은 너무 더럽다고 국회에서 발로 차버리고 나왔는데 제가 박수했어요. 박수 쳤어요. 여러분들 쳐봐. 아, 세게 쳐야지. 왜? 거짓말을 했을 때는 아니라고 할 줄 아는, 또 착한 일을 했을 때는 함께 박수치는 이러한 진정성이 이 사회가 되어야만이 우리가 이 땅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장님은 장로님이셨는데 요 작년인가 발납을 하신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시장님께 매일 놀립니다. 시장님, 당신이 기독교인인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서 명법사 오셨죠? 여러분들 이 말 잘 들어야 돼. 오늘 자기가 실체가 아니라면은 인생살이가 실체가 아닌 거야. 가짜인 거야. 가짜. 응? 고통의 창조를 자기가 하면서 하는 거지. 아, 하모요 하모요. 이렇게 하면서 정말로 장로님이지만 불자보다 더 명법사 사랑하시고 평택시를 사랑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아주 당당하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있어서 떳떳해서. 왜? 평택에는 시장님도 얼마나 훌륭하신지 여러분들에게 자랑하려고. 이제 은 30년 정계를 내일 모레 떠나. 근데 내가 무슨 뭐 응? 짱도 아니고 높지도 않고 어느 자리가 좀 하나 있었으면 글도 쓰고 싶고 자랑도 해주고 싶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응? 그래서 저는 30년을 우리 시장님을 옆에서 쳐다봐가면서 엄마같이, 아빠같이, 누나같이 항상 지켜보며 살았어. 잘해셔야 하니까, 또 복받게끔 사셔야 하니까. 그런데 정말 해냈으니 얼마나 장이야. 박수.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 명법사는 이런데야. 그런데 우리 예? 시장님 위해서 내가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아이 또 그만둔대. 응? 예? 아이 앞으로도 챙챙해서 저는 이제 시장은 세 번 사니까 두 번 사니까 한 번 더 살 줄 알았고 그 다음에 경기도지사가 될 줄 알았지. 아, 그 다음에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통령으로 출마할 줄 알았지. 근데 스님한테 아니면 예수님께 사랑을 배워서 그러는지 그만둔대잖아. 처음에는 너무 놀랬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랑스러운 일이더라고. 여러분 그렇죠? 욕심을 버렸으니까. 이 소리를 전국 방방곡곡에 하고 싶었는데 내가 아무것도 없어. 명함이 있기를 하나, 내가 회사 사장이기를 하나,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근데 오늘 부처님 오신 날 아 요렇게 내 자리를 만나게 돼서 제가 공로패를 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욕심 버리면 행복하다는 말씀이고

0: 모든 이들을 위해서 어려울 때 도와주면 복 받는다는 얘기예요. 알았나요? 세게 쳐야지, 세게. 우리 정장선 시장님 멋있어. 전 세계에서 이런 정치인은 나 처음 봤어요. 멋지지 않습니까? 서로 존경하고 부족한 걸 채워주는 여러분이 될 것을 믿으면서 불기 1570년 부처님 오신 날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조사님께 큰 박수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장선 평택시장님 축사 모시겠습니다.
2: 제가 소회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명법사에서는 화정스님께서는 정말 어려운 분들을 정말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어려울 때 저희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수시로 떡 같은 것도 보내주시고 고생 많이 한다고 그때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어려운 분들한테도 이렇게 많이 도와주시고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스님께서 정말 많은 분들한테 큰 힘이 되어주시고 위로가 되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 정말 이 오늘 햇살만큼이나 따뜻한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평화가 오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사랑하는 그런 세상이 되길 바라면서 다시 한번 저한테 이렇게 공로패까지 주신 스님께 감사드리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시민 여러분께서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시장님께 큰 박수 올립니다.
3: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 모든 생명이 한숨과 눈물을 여의고 환희로운 미소를 되찾는 날, 명법사 합창단이 온 마음을 다해 울리는 찬물과 공양이 사람들의 가슴에 봉축의 등불을 켭니다. 나와 남이 결코 둘이 아님을 알기에 부처님 제자로서 항상 나누며 살아가겠노란 불자들의 다짐이 세상을 물들입니다.

웅장했던 봉축법회의 여운을 안고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뜻을 세상에 전하는 행진이 시작됐습니다. 부처님께서 늘 그러하셨듯이 명법사에서 평택역을 거쳐 다시 명법사까지 약 5km 거리를 스님과 불자들이 함께 걸었는데요. 걸음걸음마다 모두의 평안과 화합을 염원하는 자비의 마음이 묻어납니다. 경내에 마련된 특설 무대에서 흥겨운 공연이 막을 올렸습니다. 노악단이 신명나는 가락으로 올해 명법사 예술제의 시작을 알렸는데요. 명법사에선 해마다 부처님 오신 날이면 낮과 밤에 두 번의 공연을 합니다. 봉축의 의미를 담은 명법사 예술제와 평택 시민들의 축제로 자리 잡은 명법사 산사음악회인데요.

어른들의 노련한 사물놀이 연주가 끝나고 청년 불자들로 구성된 청보리 예술단이 바톤을 이어받았습니다. 열정으로 똘똘 뭉친 청년들의 음악 잠시 감상해볼까요?

이번엔 봉축법회에서 음성 공양을 해준 명법사 합창단의 무대입니다. 한복이 참 잘 어울리는 보살님들의 노래도 함께 들어보시죠.

병법사, 나아가 한국 불교를 이끌어갈 주역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다음으로 명법사 산하 맑고 향기로운 연꽃동산 어린이집. 어린이 불자들이 그동안 연습한 댄스와 율동을 선보입니다. 이야, 정말 귀여운 천진불들인데요. 보고만 있어도 저절로 한박 웃음이 지어지는데요. 해맑은 동심으로 우리도 한번

명법사는 어린이 청소년 전법 불량으로도 유명합니다. 보살이 손 어린이들부터 연세 지긋한 보살님, 거사님들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불자들이 함께 진행하며 부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명법사에 사람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평택 시민들의 축제로 정평이 난 산사음악회에 동참하기 위해서인데요. 낮보다 더 뜨거운 명법사의 부처님 오신 날 밤. 시청자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화려한 무대 매너를 뽐내는 화장 장엄단의 북춤. 함께 감상해 보시죠.

0: 봄밤에 낭만이 흐르는 신앙송과 색소폰 연주가 이어집니다.
1: 인덕향 연초록 잎은 겨울 나무의 고백서다. 벌거벗은 몸으로 쓴 파릇한 비망록. 잎 떨군 자리마다 귀 하나씩 달아두고 누군가의 환호와 박수가 없어도 지나가는 이의 어깨 위 잠깐의 그늘을 얹어주며 빛과 바람 사이에 서 있는 일. 그렇게 늙어가고 싶다. 한 생을 들어 봄 한 장의 잎으로 돌려주는 봄나무처럼.
0: 이번엔 불자 가수 윤지우 씨의 무대입니다.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는 마음을 모아 명법사 산사음악회의 하이라이트 불꽃놀이가 시작됐습니다. 캄캄한 밤하늘을 숨어있는 불꽃의 향연, 눈부신 꽃송이들이 사람

중생의 무명을 단숨에 걷어내는 부처님 지혜의 광명, 세상을 따스한 행복으로 물들이는 자비의 불꽃, 언제나 불자답게 서로가 서로를 비추는 불빛이 되어 다 함께 부처님의 길을 따르겠다는 굳은 원력이 빛을

평소엔 그저 조용하게 기도하고 수행하던 분들이 오늘만큼은 무대 위에서 가장 빛나는 주인공으로 변신했습니다. 가슴 속에 품어두었던 끼와 열정을 아낌없이 쏟아내는 모습 정말 멋진데요. 우리도 모든 근심 걱정 내려놓고 같이 즐겨볼까요?

이번엔 창작 찬물가로 무대에 선 청보리예술단. 청보리예술단은 명법사가 자랑하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신행, 문화,

0: 부처님 법안에서 하나 되어 공부도 일도 신행도 최선을 다하는 명법사 청년불자들
1: 감사합니다.
0: 응원합니다. 명법사의 밤하늘을 수놓는 환희로운 목소리, 신도회 합창단의 음성 공연이 모두의 어깨를 어루만지는 위로가 되고 내일을 더욱 힘차게 살아갈 용기가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처럼 거친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부처님 지혜의 길을 따라 포교하고 나누며 자비의 행을 실천해온 명법사 그 주이신 화정 명사 스님과 사부대중은 앞으로도 연꽃보다 향기로운 불자의 향기로 세상의 그 어떤 빛보다 밝은 등불로 모두가 진정 평화롭고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전법과 나눔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0: 범종강 맞은편에 와불전이 있는데 길이 13m, 높이 4m, 국내 최대 규모로 재질도 일반 청동이 아닌 황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열반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천폭륜상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32상 가운데 하나로 모든 진리를 깨친 정각자의 발바닥이라는 뜻입니다. 발바닥을 세 번 만지고 절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대한불교 조계종 마곡사에서는 백범 김구 선생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되새기고 평화의 중요성을 배우며 수행자 원종 스님의 화해와 협력, 이해와 배려의 가치를 후세에 전하고자 제77주기 다례제 및 추모 문화제를 개최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문의는 041-841-6221번입니다. 공익법인 세계법왕 일봉문도중앙회에서는 일봉 서경보 존자님 탄신 112주년 기념 및 원적 30주기를 맞아 추모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오는 6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 안성 영평사에서 진행되는 이번 추모법회에 인연 있는 사부대중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지장기도 선지식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0: 당대 대덕 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취업, 건강, 그리고 소중한 인연까지 혼자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 답답하셨나요? 이제 남산 월명사에서 월명 스님과 함께 그 길을 찾아보세요. 매주 수, 금, 일요일 당신의 고민을 1대1로 직접 들어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9시 반에는 운맞이 특별 기도가, 11시 반에는 명쾌한 강연이 펼쳐집니다. 문의는 02732-0835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2: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0: 우리의 아버지는 늘 뒤에서 안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를 안아드릴 차례입니다.
1: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산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도량 여여산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일처가 될 것입니다.
2: 제주 다음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0: 제주 다음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2: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3: 예수님! 네, 예수님!
4: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3: 그냥 눈물이 날 뻔해. 지금도 말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5: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권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 해주시는 것이 일단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 천년 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0: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 도량 삼광사. 삼광사는 천태종을 중창하신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주경야선 수행 종풍을 실천하며 마음을 밝혀 스스로가 삶의 주인공이 돼 올바른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입니다. 인연 맺은 불자들이 신앙의 공간을 함께 공유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공감하며 종교적 신념으로 소통해 정서적으로 안정을 느낄 수 있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에서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여정을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6: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6: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7: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8: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0: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기도와 함께 불경수위로 장엄하고 공덕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1: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내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2: 남의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3: 모든 인류시여, 라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아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 생활하는 가운데 몸에 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1년이 지속되고 본선의 노력을 다할지어다.
2: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제대선사께서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보궁전을 낙성하여 천일관음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관음기도에 동참할 것인가.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기도 동안 선빵스님들이 매일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4: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법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제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관음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관음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혜선원 한암도량.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중생구제와 부처님 법 전파라는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혜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5: 이제 정혜선원은 원대한 소원을 세웠습니다.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 포교하였으나 정작 기거할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모든 종단의 스님들을 위한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작은 보시가 큰 복덕으로 회향될 것입니다.

0: 나상도
1: 남궁진의
0: 쾌남여정 두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남승민 씨 라이브로 문을 열어봤는데요.
1: 네, 라이브로 불러주신 노래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저희가 1부 때 워낙 재미나게 이렇게 편한 분위기 속에서 하다 보니까 약간 형님들하고 뭘 해야 약간 좀 재미나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주유미 선생님의 잠깐만이라는 노래로 재밌게 불러봤었어요.
0: 아, 그리고 아까 또 우리 시작하자마자 또 연기 나왔잖아요. 네. 배우들끼리. 아. 예, 가수는 끼질 못하잖아요. 배우들끼리 케미에 끼질 못해요.
1: 자리를 옮기실까요? 예, 네? 좀 가깝게 앉으실래요?
0: 아니요, 좀 네. 우리 배우 사이에서 많이 배우라고요.
1: 아, 알겠습니다.
0: 예, 많이 앉혀놨습니다.
2: 네. 아, 죄송한데 진짜 배우상이라니. 그 변우석 선생님.
1: 아, 그런 말씀 함부로 하시면
2: 안 돼요.
0: 이미 한 차례 논란이 된 바.
1: 아, 예. 그래요?
0: 예, 변우석.
1: 아, 예. 닮았죠. 뭐 눈도 두 개, 뭐 코도 있고, 뭐 입도 있고 다 닮았. 아니
2: 머리 스타일하고 이 뒤에 살짝 그 울프컷이 좀 엄청 인상 깊게 닮았어요.
0: 저는 누구 닮았어요? 네? 배우 누구 닮았어요?
2: 배우.
0: 네.
2: 그 강호동 선생이 살 빠진.
0: 아, 승민이. 승민이 끝나고 형 보자.
2: 장난입니다, 네. 여러분.
0: 아예 알죠.
1: 네.
0: 자, BTN. 불교 TV와 BTN 라디오 올림은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따뜻한 마음과 정성으로 매주 수준 높고 알찬 방송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1: TV, 라디오, 모바일, 인터넷 등 다양한 미디어 분야의 트렌드에 발맞춰 나아가기 위해서 더욱 정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 어떻게 보태냐고요? ARS 060-800-7000번을 통해서 BTN 불교 TV 후원에 동참해주세요. 쾌남열전 두 번째 시간 첫 코너에서는요, 우리 남승민 씨 팬분들과 전화 연결을 해볼 건데요. 남승민 씨, 우리 팬분들과 영상 통화 해보신 적 있으세요?
2: 그 트위스트킹 남승민이다를 매주 금요일날 할 때
0: 네.
2: 한번 해본 적 있는 걸로 기억해요.
1: 영상 통화를?
2: 네. 네.
0: 아, 근데 진짜 간만에 정말.
2: 거의, 네. 한 번밖에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1: 우리 남승민 씨가 보셨을 때 우리 네. 팬분들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약간 수줍음이 많은 편이신지 아니면 적극적이고 활발하신 편이신지?
2: 약간 각양각색인 것 같아요. 이렇게 엄청 적극적으로 소리 질러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제가 좀 예전에는 엄청 좀 소극적이고 그러다 보니 엄청 이게 실제로 다가가면은 엄청 좀 약간 소극적으로 이렇게 맞이해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다가가면 엄청 조용해지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소리가 커지고 와! 그렇게 해주시고 소리 질러주시고.
0: 아, 어찌 뭐 약간 반대네요.
2: 그죠.
0: 예.
2: 가까이 오면은 좀 약간 낯을 가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0: 또 그만큼 또 우리 승민 씨가 소중하니까
1: 네. 예, 맞아요.
0: 조심해 주시는 거죠.
2: 그러니까.
0: 예. 자, 어떤 팬분들과 만나게 될지 저도 너무 궁금하고 기대되는데요. 첫 번째 만나볼 팬은 이분입니다. 사연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1: 네, 사연 소개해 주시죠.
0: 네, 좋습니다. 저는 7년째 남승민 가수님 응원하고 있는 찐팬 김진금입니다. 가수님이 고등학생 시절 부른 3호 노래에 반해서 팬이 되었는데요. 고등학교 졸업, 해군 696기, 군악대 입대, 그리고 제대, 그리고 미스터트롯 3 출연까지 7년의 시절이 주목됩니다.

마등처럼 스쳐가네요. 2025년은 가수님을 따라 콘서트장, 행사장에 다니느라 바빴지만 너무 행복해서 피곤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디스크파열로 입원하고 퇴원하자마자 복대 차고 콘서트

0: 많이 불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원한 팬 동반자가 될게요. 야,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사연의 주인공 직접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1: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우리 남승민 씨와 인사 한번 나눠주시죠.
2: 안녕하세요, 남승민입니다.
1: 반갑습니다.
0: 네, 굉장히 밝으시네요.
3: 네, 엄청 밝으시네요. 네.
2: 사연도 많으시고, 네. 네. 네, 저희 전 이제 거의 어떻게 보면 저희 전 회장님이셨어요. 네, 저희 팬카페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전에 네, 일기 거의 회장님이셨습니다.
3: 우리 승민 씨의 또 가장 큰 매력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1: 우리 가수님은요. 전통 트로트의 한과 흥을 잘 살리고 풋풋하고 상큼한 청춘의 이미지로 부르는 노래마다 이야기를 전달하는 능력이 뛰어난 한마디로 실력과 인성, 진정성을 겸비한 대세 중의 대세 트롯들입니다.
0: 아, 좋습니다. 네. 아니, 지금 딱 말씀하시는데 약간의 지금 약간 딜레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계속 대본을 적어놓으셨나봐요. 네.
2: 그때 보시면 대본이 앞에 계시죠.
0: 그러니까 약간 교장 선생님 문화 말씀하실 때 매력이 넘치는 야. 네. 약간 교장 선생님 느낌 났습니다.
2: 중학생이 된 것 같은 느낌으로.
0: 네, 좋습니다.
2: 아유, 감사합니다.
0: 네. 아, 그리고 우리 승민 씨가 군대 입대할 때 엄청 많이 우셨다고 들었어요.
2: 지금도 울고 계신 것 같은데. 오. 네.
1: 네. 우리 가수님이 그렇게 생활을 하셨는데 잘 적응을 할지 또 많이 못 볼까봐 막 울었는데요. 군대 가니까 행사를 거의 뭐 100개를 하셨는데 거의 저희들이 한 절반 이상을 따라다닌 것 같아요.
0: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2: 진짜 너무 감사하게.
1: 그래서 울은 것을 후회합니다.
0: 네. 아니 아까 그 입대하고 이제 군대에 적응을 할지 잘 할지 참 이게 걱정스러웠다고 하셨는데 네. 생각보다 적응을 너무 잘 해버려가지고
2: 맞아요. 너무 잘했어요.
0: 예, 너무 잘해버려가지고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승민 씨는 네. 그리고 모든 분들께 사랑을 받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3: 맞아요.
0: 어딜 가든 적응을 잘할 거예요. 정말 잘할 겁니다.
1: 네, 아주 잘하고 있어요.
3: 그러면 우리 승민 씨 팬이 되신 지 7년 차라고 하셨는데 자, 성장 과정을 쭉 지켜보셨단 말이시죠. 자, 7년 전과 네. 지금이 혹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무엇일까요?
1: 예전에는 저희들이 나이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때는 우리 가수님이 고등학생이었잖아요.
0: 네. 네.
1: 그래서 조금 쑥스러움도 많고 뭘 물어보면 단답형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0: 네.
1: 근데 지금은 팬들의 소중함도 잘 알고 소통도 잘하고 노력도 많이 하는 너무도 잘생기고 저한테는 정말로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0: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민 씨의 노래를 정말 사랑 많이 해주시는데 우리 승민 씨가 불렀던 노래 중에 가장 좋은 노래가 아까 3호라고 하셨잖아요.
1: 네.
0: 예. 한 소절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1: 아니, 저는 3호보다요.
0: 오!
1: 가수님이 군대 가기 전에 훗날 그 팬들한테 바친 노래가 있거든요.
0: 오, 네. 뭐예요?
1: 고마운 사랑아.
0: 고마운 사랑아.
3: 한 소절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1: 네. 잘 못하고 떨리는데 그냥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0: 네. 네.
1: 당신과 함께 걷는

0: 저도 이게
1: 예.
0: 군대 가기 전이 실감이 나면서 약간 저도 울컥했어요.
2: 자, 남승민 마스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0: 제가 듣기에는 이제 저는 이제 옆에서 이제 들으면서 오라 이 하트를 눌렀고요.
2: 네.
0: 네, 일단은 제 마음속에 둥지를 틀었기 때문에 저는 일단 하트를 드렸습니다.
2: 하트 눌렀습니까?
3: 저는 뭐 진작에 눌렀죠.
2: 저도 눌렀습니다.
4: 네.
2: 오라트 축하합니다.
4: 축하합니다.
2: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3: 왜 또 울컥하세요?
5: 그냥 가수님만 보면 울컥해요.
2: 좋습니다. 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승민 씨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금 시원하게 해주시죠.
5: 항상 모든 사람한테 지치고 힘들 때 가수님 노래를 들으면 힐링이 되는 그런 좋은 노래 많이 불러주세요. 그리고 항상 저는 뒤에서 묵묵하게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가수님 사랑합니다.
0: 네, 사랑합니다. 네,
3: 승민 씨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0: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 콘서트 하면서 이제 거의 회장 이렇게 그 회장직을 거의 맡으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운영진의 역할로서 정말 고생도 많이 하셨고 7년 차로서 정말 군대 가기 전 뭐 미스터 트롯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셨는데 정말 그 노력이 정말 노력이 헛되지 않게끔 제가 열심히 노래를 또 열심히 연습해서 우리 김진국님한테 꼭 마음속에 둥지를 틀 수 있도록 저 남승민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5: 감사합니다.
2: 전화 연결 너무 감사합니다.
3: 고맙습니다.
5: 네.
2: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3: 네.
0: 제가 괜히 눈물이 나려고 하네요.
6: 그렇죠.
0: 네, 이게 오랫동안 봐오던 저희 팬분들 정말로 이 팬카페가 그 만들어지는 그 시기 네. 정말 그 미스터트롯 원 때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안 떠나고 지금까지 계속 계신 팬분이신 거잖아요.
2: 찐팬이라고 하죠.
0: 네, 네. 정말 찐팬분이 지금까지 행사장 가면은 항상 일당 100을 해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울면서 계속 계시니까 좀 약간 제가 마음이 좀 울컥하고 좀 그렇네요.
2: 아, 그렇죠. 근데 오늘 그 우리 진금님 뿐만 아니라 네. 또 계속 이렇게 사연이 있거든요.
0: 네.
2: 울지 마시고. 근데 네. 울어도 돼요. 휴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0: 네. 그래요?
2: 예.
3: 맞습니다.
2: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3: 네. 자, 이어서 두 번째 사연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 예,
3: 두 번째
2: 우리가 직접 한번 읽어주시죠.
3: 네. 남승민 가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응원하는 팬 허피라고 합니다. 저는 미스터트롯 3에서 가수님을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처음 봤을 땐 노래 잘하네, 귀엽네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갈라쇼 무대를 본 후 이 사람 뭐지? 하고 관심이 가기 시작했고 군 전역 후 합류한 전국 투어 콘서트에서 와 미쳤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누군가의 팬카페 활동을 제대로 한 적이 없는데 요즘은 팬카페 활동은 물론 공식 굿즈도 챙겨 입고 콘서트장에서는 응원봉 나눔도 하고 있답니다. 제 일상은 온통 남승민으로 가득 차버렸어요. 제 휴대폰 뒤에 있는 포카를 보고 다들 누구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전 당당하게 가수님을 소개합니다. 너무 귀엽지 않나요? 노래는 더 기가 막힙니다. 라고요. 제가 가수님께 했던 약속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비록 첫 번째 팬이 되지는 못했지만 마지막까지 곁에서 응원하는 팬이 되겠다는 약속이요. 꼭 그 약속 지킬게요. 우리 오래오래 봐요. 라고 사연 주셨습니다.
0: 네.
3: 자, 그럼 두 번째 분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7: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남승민 씨 같이 인사 안녕하세요. 나눠주세요.
0: 안녕하세요, 남승민입니다.
7: 안녕하세요.
2: 그리고 닉네임이 되게 특이해요. 네. 퍼피. 네. 퍼피로 지으신 네. 이유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7: 일단은 너무 강아지같이 귀엽고요. 그리고 이제 가수님한테 닉네임을 골라달라고 했는데 커피로 골라주셨어요.
0: 맞아요, 맞아요.
3: 그러면 기억이 남을 수밖에 없죠. 오늘.
0: 저 맨 처음에 라디오가 끝나고 이제 집으로 이제 가는 도중에 이제 퇴근길을 하고 있는 도중에 그때 아마였을 거예요. 그때 두 가지 이름이 있었는데 그 두 가지 중에서 퍼피라는 이름이 더 이렇게 저랑도 잘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추천하게 됐습니다.

0: 어우, 저도 싫은데요? 아니, 이 음향이 지금 노래하시는 게 네, 최적화되어 있네요.
1: 네. 어, 그 생각보다 노래를. 그 밑밥을 깔아 놓으셨는데 그 이상을 훨씬 잘하셨어요.
2: 네, 너무 잘하셨습니다.
3: 약간

0: 우리 승민 씨가 불렀던 노래 중에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어떤 노래인가요?
1: 경연 때 불렀던 건데 기도합니다.
2: 아, 기도합니다. 아, 좋죠. 네.
3: 감사합니다.
0: 기도 한번 올려 드릴까요?
2: 네.
3: 아, 그죠.
0: 기도.
3: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천지신명께 기도합니다. 라디오랑 딱 잘 맞잖아요.
0: 그렇죠.
2: 네. 아니 그리고 누군가의 팬카페 활동을 해보신 적이 없으시다고 하셨는데 원래 이렇게 트로트를 네. 좋아하셨어요?
1: 원래는 아이돌 좋아했었고.
2: 네. 누구 좋아했어요?
1: 이제 엄마. 네?
2: 누구 좋아했어요?
1: 워너원이랑 BTS.
2: 와. 근데 그러다가 저한테 오셨구나.
4: 네.
2: 매력에 네. 빠지셨다고 합니다.
3: 아, 감사합니다.
2: 네.
1: BTS보다 더 최고예요.
0: 오~ 야, 101, BTS, 이기고 남승민.
2: 야, 나
0: 여기 변우석. 여기 변우석 이기고, 여기 BTS 이기고.
2: 오늘 방송 괜찮습니까?
3: 네. 야, 감사합니다.
0: 아, 글로벌 해요, 개화면전. 네.
2: 그러면은 이 포카도 뒤에 넣고 다니시고 이렇게 트로트 좋아한다고
1: 네,
2: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주변 분들 반응은 네. 어떠세요?
1: 일단 친구들은 네가 드디어 미쳤다고.
2: 그럼 뭐라고 말씀하세요?
1: 보러 다니니까.
0: 그쪽은 이제 나이대 보면 네. 아이돌을 예, 그러니까 좋아하시고 이런 분들이 많으실
2: 그죠,
0: 거예요.
2: 그렇죠.
0: 근데 이제 특이하죠. 예, 제 기준에서도 굉장히 어리시거든요. 네. 어리신데 이제 트로트를 좋아하시는 거 보면 어머님의 영향이 있으신가? 아버지의 영향이 있으신가? 저는
1: 네.
0: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혹시 그런
1: 엄마,
0: 경우인가요?
1: 엄마 때문에.
0: 아, 엄마 때문에.
2: 아, 어머니께서 트로트를 좋아하시는군요.
1: 네.
0: 목소리가 굉장히 까락까락하고 이쁘셔가지고 트로트를 잘 부르실 것 같아요.
1: 노래요?
0: 네. 네.
1: 모르겠어요. 잘하지.
0: 아, 지금 저희가 마스터 심사 중이거든요.
2: 네.
0: 자, 우리 남승민 마스터 준비됐습니까?
3: 아, 준비됐습니다.
0: 심사 준비됐습니까?
3: 네, 준비됐습니다.
0: 예, 좋아하시는 노래 애창곡 있으면 한 소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박수!
2: 박수!
1: 아, 잠시만. 아, 너무 떨리는데? 아, 갔어요. 저희 승민님 노래 부를게요.
2: 아, 됐습니다.
1: 가든 말든 믿든 말든 네 맘대로 해. 헤이! 이제는 미쳐버렸어.
0: 헤이, 똑같다. 헤이, 똑같다.
1: 가든 말든 믿든 말든 네 맘대로 해. 부부 같은 사람아.
0: 오, 잘하신다.
2: 잘하신다.
0: 네. 와. 오, 대체적으로 아까.
2: 네.
0: 그 첫 번째 우리 팬분도 그렇고 네. 지금 우리 팬분도 그렇고 노래를 잘하시네요. 네.
3: 대체적으로 노래를 다 잘하세요.
0: 네.
2: 아, 역시 네. 가수. 예. 가수님 노래를 좋습니다. 워낙 잘하시니까.
3: 네.
0: 자,
3: 네.
0: 자 남승민 마스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3: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상당히 떨리는 자리예요. 어떻게
0: 네,
3: 보면은
0: 그렇죠.
3: 평소에 이렇게 카메라 원래는 그 일반 이렇게 직종을 하시는 분들은 카메라를 앞에 들이대면은 떨려서
0: 그렇죠.
3: 음정이 막 떨리고
0: 그렇죠.
3: 막 박자 다 나가고 그렇습니다.
0: 네. 네,
3: 하지만 정말 정확하게 음정 박자를 100%로 딱 맞춰 주셨기 때문에 저는 하트 드리겠습니다.
0: 자, 하트. 아, 좋습니다. 하트 나옵니까?
2: 아, 이게 물리적인 거리는 길지만 이게 오래 확 와닿았습니다. 저 예, 하트 드리겠습니다.
0: 저도 하트. 오라 하트 축하합니다. 오늘 빵빵 터지네요.
3: 네.
0: 예. 여기 지금 오늘 부서는 남승민 팬부.
3: 네.
0: 예. 승민들레 부.
3: 아.
0: 예, 그 부서예요.
3: 네.
0: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승민 씨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예,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일단 건강이 최고니까 항상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고 하고 싶은 노래 무대에서 마음껏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0: 네, 네.
1: 마지막까지 꼭 응원할게요.
0: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승민 씨도.
3: 예. 네. 뭐 비록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말씀처럼 약간 처음 팬은 아니지만 맨 마지막까지 이렇게 남아 있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제 그 말씀처럼 제가 마지막까지 남아 있게끔 저 남생분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0: 전화 연결 너무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0: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행복하세요.
2: 감사합니다.
0: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1: 네, 그래서 다음 사연 한번 만나볼까요? 네,
0: 세 번째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자, 저는 2019년에 처음 가수님의 팬이 되어 작년까지 승민들의 회계 담당으로 일했는데요. 올 3월부터 원인 모를 의욕 상실에 우울증까지 찾아와 고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행사장에는 자주 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가수님 노래 들으면서 다시 활기를 찾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저는 남승민 가수하면 BTM 울림 트위스트킹 남승민입니다. 진행하던 남디의 모습이 기억에 남는데요. 실시간 방송 참여부터 공개 방송까지 가수님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함께 했었네요. 지금은 사정상 현장에는 못 가고 있지만 온라인에서는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응원하고 있으니 1호 팬인 저 잊으시면 안 됩니다. 현장에서 못 만나니 가수님이 많이 그리운데요. 영상통화를 통해 오랜만에 가수님과 마주하고 싶네요. 꼭 당첨돼서 좋은 추억 만들고 싶습니다. 기다릴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사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아,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1: 승민 씨도 네, 인사 나눠주시죠.
4: 아, 어떻게 보면은 예, 저희 이렇게 응원하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활기차고 가장 목소리가 크신 분이세요.
0: 아, 네, 좋아요. 네,
4: 근데 또 이게 좋아요. 이제 요 며칠 요 한 몇 개월 동안 안 보이셨다가 근데 올가만에 보니까 그 우울감도 있으시고 그렇다 보니까 이 영상 통화로 보니까 살이 많이 빠지셨네요.
3: 마음고생을 좀 해가지고요. 아이고. 아. 얼굴은 안 오늘 가수님 때문에 웃고 있지만 좀 마음고생을 해가지고 아. 살이 좀 많이 빠집니다.
0: 아, 오늘 전화 연결 통해서 네. 좀 마음이 네. 좀 치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그러네. 예. 자, 우리 수많은 가수분들 중에서 우리 특별히 남승민 씨에게 빠지게 된 이유가 있으실까요?
3: 아, 제가 우리 가수님 지금 8년 차 이제 접어드는 팬인데요.
0: 네.
3: 미스터 트롯 1 때 3호 듣고 가수님이 마이크 잡은 그 간절한 모습에 어머니를 생각하고 이제 빨리 이게 성공해야 되겠다. 서울로 갔으니까 이 성공해야 되겠다. 이 고등학생이 그렇게밖에 안 됐는데도 그 간절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진짜 다 피를 갖고 얻은 아들이야. 귀한 아들이잖아요. 네. 그게 아이고 저도 아들을 그때 키우고 있었는데 그런 마음으로 같이 엄마의 마음으로 지금까지 응원하고 있습니다.
0: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3: 제가 우리 가수님이랑 추억이 많아요.
0: 어, 그래요?
1: 어떤 추억이 있으세요?
0: 하나 말씀해 보실래요?
3: 아유, 저기 디친에서 해 스페인 마을 강화도에서 스페인 마을.
4: 아, 맞아요, 맞아요.
3: 새벽에 2시에 출발해가지고 싱싱싱 타고 완전 그 다음 날 새벽 4시에 도착하고. 작년에 은혜사 행사.
4: 맞아요.
3: 아, 멋지게 잘해가지고. 눈물이 났어요. 그때 탑 6, 6이 올라와가지고 너무너무 감동이었습니다.
0: 아, 근데 말투 자체가 너무 정겨워요, 저는. 네. 완전히 우리 동네.
4: 완전히 우리 동네 아닙니까?
0: 예, 우리 이모처럼 톡톡 꽂혀요. 네,
4: 저희 탁탁 이렇게 바로 꽂힙니다, 말투가.
0: 우리 이모가 저 부를 때 생채라, 생채라 하면서 콱콱 찌르거든요. 네. 야, 저는 약간 정감이 가는
4: 기강을 열어서 비음을 잘 내시는 분이세요.
0: 그러니까 노래 굉장히 잘하실 것 같아요. 네.
4: 그래서 행사장에서 가장 까랑까랑하세요.
0: 아, 그렇죠. 그 가끔 객석에서 마이크가 있는 가수보다 목소리가 큰 팬분들이 계시거든요.
4: 네, 맞아요.
0: 그분이십니다.
4: 저보다 발성이 더 좋으십니다.
3: 네, 저입니다. 네.
0: 아, 좋습니다. 아니, 지금 마음이 굉장히
3: 목소리만 짱입니다.
0: 네, 지금 마음이 힘들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네. 승민 씨가 내 마음이 좀 치유가 되게 불러줬으면 하는 곡이 있으세요?
4: 아이고.
3: 며칠 전에
0: 예.
3: 듀엣 할까에서
1: 네.
3: 우리 친인 언니하고 저기 노래를 불렀어요. 노래를.
1: 예.
3: 아이고 내가 지금 머리 지금 마음이 울적했는데 상도님 노래 가사처럼 벌떡 일어났어요. 벌떡.
0: 아~ 벌떡. 아~ 벌떡 일어나.
3: 벌떡 일어나.
4: 아, 내 여자라니까.
3: 내 여자라니까.
4: 네.
0: 나를 동생으로만.
1: 아. 네. 어떻게 한 곡
3: 그, 아, 그, 제가 될까요? 그게 정민이라고 이름 내주세요.

0: 감사합니다.
1: 이게 이 노래 듣고 있으면 마음에 힐링이 되셨을 것 같아요.
2: 아, 아 네. 완전 센티 꽂혔군네. 아, 내 마음 그냥 심장 폭행.
3: 그, 아, 그 센팅이 그게 그게 만나면 반갑다 주먹치기 하는 그건가요?
2: 예, 뭐 그런 느낌이에요.
3: 아, 그런 거죠. 예, 뭐 그게 아, 이제 느낌. 이해했습니다. 이제.
2: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3: 아, 이제 이해했어요. 아,
1: 자, 자, 우리 승민 씨에게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4: 아,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조금 마음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 오늘 제가 이렇게 밝은데 갑자기 작년 12월부터 무기력증에 우울증이 조금 와가지고 조금 힘들었는데 그 방송을 보고 누나한테 최연 누나한테 누나 내 여자라니까 너무 잘 불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아, 우리 나선님한테 감사드리고요. 아이고 제가 행사장 안 가도 늘 뒤에서 요기요 김혜가 응원하고 있다고 잊지 마시고 뒤에서 묵묵하게 원하시는 분도 많으니까 열심히 우리 달려가 봅시다.
2: 네, 감사합니다.
4: 세계로 미래로 BTS도 함께 해주세요.
2: 감사합니다. 네,
3: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4: 사랑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3: 건강하세요. 우울하지 마세요.
1: 화이팅!
4: 네!
1: 고맙습니다.
2: 야, 좋았습니다. 좋습니다. 쉐게로, 미래로, 비트엔더, 함께 갑시다.
3: 비트엔더, 함께 갑시다. 쉐게로, 무대로.
2: 너무 정겨웠어요.
1: 듣고 있으니까 네. 오히려 굉장히 에너지를 얻는 듯한 느낌이 네. 듭니다.
2: 아. 정겨웠습니다. 네. 네. 너무 감사한 분이죠.
1: 네, 맞습니다. 네,
3: 맞습니다.
2: 자, 여기까지 우리 남승민 씨를 사랑하는 팬분들과 쾌남 라이브 톡 진행해봤는데요.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은 추억이 되셨기를 바라요. 네.
1: 남승민 씨.
5: 네.
1: 자, 남승민 씨는 본인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신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하루에 본인에 대해서 검색을 좀 하는 편이신가요?
5: 검색이요? 네. 저는 제 유튜브에 뭐 치면은 이제 방송으로 나오는 이제 라이브 클립 같은 거 있잖아요.
2: 네네.
5: 이제 뭐 예를 들면 어디서 노래를 불렀으면 이제 그 노래에 대한 모니터링만 하지 막 딱히 막 그렇게 보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2: 아, 그렇다면 네. 좀 불리할 수 있어요.
5: 네. 왜요? 뭔데요?
2: 예. 저희가 이제 인터넷 검색을 기반으로 이 문제가 나가거든요.
5: 네.
2: 예. 자, 지금부터는 남승민 씨가 본인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5: 아, 네.
2: 인터넷에 떠도는 남승민에 대한 모든 것 모아서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1: 네, 이름하여 남승민 퀴즈! 자, 남승민 씨 준비되셨죠? 자,
5: 네.
1: 바로 문제 드리겠습니다. 자, 남승민 씨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8월까지 BTN 라디오에서 매주 금요일 7시 트위스트 킹 남승민입니다를 진행을 하셨습니다.
5: 네.
1: 자, 그렇다면 원래 금요일 DJ는 누구일까요? 자, 뒤를 봐주시면
2: 현재,
3: 지금 현재?
2: 네, 지금 현재 금요일 DJ입니다.
5: 네.
1: 이번
5: 네.
1: 네. 윤준엽 씨, 성민 네. 씨, 정서주 씨.
5: 네. 맞춰보겠습니다.
2: 네. 네.
5: 3번 정서주 씨.
2: 자, 3번. 진짜요?
1: 네.
5: 네.
1: 네, 맞았습니다.
5: 맞죠? 맞죠?
1: 네, 정서주 씨였습니다.
5: 아, 제가 또 이렇게 다 모니터링을 하지 않습니까?
2: 예,
5: 아,
2: 네. 그리고 특히나 네. 우리 준엽 씨는 지금.
5: 네.
2: 예, 저.
5: 지금, 네.
2: 군인이신 분이라.
5: 네, 군인으로 저도 네. 알고 있어가지고.
2: 네, 좋습니다. 네.
1: 어떻게 하셨어요?
5: 네?
1: 어떻게 하셨어요?
5: 아우, 다 이제 BTN 여기 한 가족들은.
2: 서주 씨가 발탁된 지가 지금 오래 되질 않았거든요.
5: 오래 안 됐어요. 예. 지금 거의 지금 첫 방인가 두 번째 방송. 지금 1화 첫 방송인
2: 네.
5: 걸로 알고 있어요.
2: 네. 네. 5월 1일 날 첫 방송 네. 네. 나갈 예정이거든요.
5: 네. 나왔죠, 네. 그러면 5월 4일인가.
2: 그렇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미안합니다. 자, 자, 두 번째 문제 해드리겠습니다.
5: 네.
1: 자, 다음 중 더 조회수가 높은 영상은 무엇일까요?
2: 아이고야.
1: 야, 이거는
5: 아, 이거 맵네. 비트엔 라디오 맵네.
2: 아까 사진도 좀 이상해.
5: 왜 이렇게 매워졌어요?
1: 이건 비염이 있으셔가지고. 네, 맞잖아요.
2: 매워가지고 코를 막고 있구나.

0: 아 진짜 빛이 맵네. 왜 이렇게 매워졌어요?
1: 선택해주세요.
2: 그리고 신곡 세 글자. 네? 어떤 동영상이 과연 더 조회수가 높게 나왔을까요?
3: 와 제가 보기에는 그 첫 번째 사진이 더 심하게 나왔을 것 같습니다.
1: 어 그래요? 번째, 네. 자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3: 아, 오 맞네.
2: 야, 더 많이 나왔네요. 아니,
3: 이게 좀 자극적인 사진들이 그래도 잘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1: 잠깐만 이게 예 많은 분들이 다 아시잖아요 이제.
3: 네? 아 알죠. 예,
1: 고, 아, 너무 잘 됐어요.
3: 저요?
1: 예.
3: 아 네 이거 네 그렇습니다.
1: 그렇습니까?
3: 아니 저는 이제 여기서 당당히 말씀을 할 수 있는 게 저는 이제 미용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좀 비 네. 기능 목적으로 한
2: 기능
3: 거기 때문에.
2: 기능 목적으로.
3: 네. 네. 저는 그래서 그냥 일방적인 막 남들이 다 가는 성형외과를 안 갔어요. 네. 이비인후과 겸 성형외과로 갔습니다. 아.
4: 어? 결국엔 성형네
1: 아주 좋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어쨌든 노래를 네. 더 잘하기 맞습니다. 위해서 네. 비중격 망곡축 수술하신 거예요?
3: 네 맞아요.
1: 아, 저도 그 수술을 했거든요.
4: 숨 쉬어야 되니까.
3: 그래요?
1: 예 저는 그 수술을 했는데 정말 안에 뼈만 하고 네. 겉은 안 했어요.
3: 그죠?
1: 예. 정말 제가 그렇게 한 거고 그때 물어보거든요. 혹시 미용 목적으로 하면 네. 그게 보험이 안 되더라고요.
2: 아,
1: 예, 그게 실비보험이 안 돼요. 네. 그래서 돈이 없어서 저는 안 했습니다.
3: 아 그래요?
1: 예. 그리고 나중에 좀 성형외과 선생님이 여쭤봤는데 저는 뭐 안 하잖아요. 아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성형수술이 아니라 재건술로 들어간대요. 저는 깎아야
3: 재건...
1: 돼요. 네, 저는 깎아야 돼요. 아, 예, 네. 남들은 콧대가 낮아서 올리는데 저는 깎아야 된대요.
3: 아.
1: 예, 그래서 이제 성공 확률도 조금 좀 낮다.
3: 아,
1: 아,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3: 그러면 형님도 결국에는 수술을 하신 거네요?
1: 네, 뼈를 했죠.
3: 아, 그럼 저랑 똑같네요, 그러면.
1: 이게 뭐가 똑같은데?
3: 똑같죠, 그러면 그게.
1: 아니죠, 저 똑같은 게 아니라 저는 안쪽.
3: 저 안쪽이.
1: 코 겉은 똑같다고요.
2: 네, 자, 이어서 다음 문제에 예. 넘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1: 끝나고 승민 씨 얘기 좀 해요.
2: 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문제 한번 가볼까요?
1: 네, 가보겠습니다. 네.
3: 아, 어떡해.
2: 자, 우리 승민 씨가 턱에 손을 이렇게 얹는 포즈를 만취하셨나봐요.
3: 네.
2: 자, 남승민 씨 사진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 진짜 어렵다.
2: 네.
3: 아, 이건 알 것 같아요.
2: 네. 네. 바로 한번
3: 네.
2: 맞춰볼까요?
3: 쉽습니다. 이거 너무 쉽습니다.
2: 그래요?
3: 네.
2: 자, 몇 번일까요?
3: 2번입니다.
2: 2번이 남승민 씨가 아니다.
1: 2번 누구예요, 그럼?
3: 2번이요?
1: 아, 우리 용빈 씨. 아, 저 목걸이가. 네. 목걸이가 너무 힘들었어요.
3: 레자. 아, 깜짝 놀랐어. 예.
2: 레자를 또.
1: 예. 약간 지금 약간 울트라맨 느낌 네. 나면서.
3: 야, 저.
1: 아, 근데 어떻게 알았어요?
3: 네?
1: 어떻게 알았어요?
3: 아, 저는 그래도 제가 찍은 프로필 사진이다 보니까 그래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도 프로필 사진이 많이 없어서 저런 거를 많이 봤죠.
1: 이야, 지금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2: 네, 우리 또 용빈 예. 씨가 나오신 김에 자, 실제 기사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김용빈 씨가
3: 네.
2: 자, 코 수술한 남승민 씨를 저격을 했다. 자, 이응, 지읒, 안 움직여.
1: 오죽 안 움직여?
3: 아, 기억났습니다.
1: 아, 기억이 났어요? 네. 이걸 또.
3: 저때 제가 정말 힘들어해서 형들한테 이게 형들이 저를 많이 달래줬었어요.
1: 네네.
3: 제가 한때 저게, 아, 이제 이 말 하기 좀 그런데 예. 이제 수술을 하고 나면은 여기 빨리 아물어라고 여기를 최대한 덜 움직이게 해요.
1: 아.
3: 그러니까.
1: 아.
3: 덜 움직이게 해서. 네, 그래서 이제 저게 코 수술한 걸 저격해서 이제 저 이응지읒이 인중입니다.
1: 아, 인중. 그럴 것 같네요. 인중.
3: 이제 야. 제가 그러면 한때 막 웃음이 안 됐거든요.
1: 야, 인중 내 문제
2: 정답입니다.
3: 저 아니, 사진을 보고 알 것 같아요.
1: 그게
3: 안 돼요, 그게.
1: 아니 그러면 저희가 지금 다섯 문제 다 맞춘 사람이 있습니까?
3: 있어요?
2: 네.
1: 그래도 정말 좋은 기록이에요.
2: 굉장히 고득점입니다.
1: 예, 두 문제 맞추신 분도 계시고. 네, 네 여기까지 네. 남승민 퀴즈 풀어봤고요. 남승민 씨는 네 문제 맞춰주셨습니다.
2: 자, 이제 마지막 코너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우리 남승민 씨는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을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미래 일기 코너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2: 자, 2002년생이시죠, 우리 승민 씨.
3: 네.
2: 아역배우부터 수많은 오디션하고 그리고 군대까지 정말 정말 다양한 경험들을 하셨는데 그래도 아직 20대입니다.
3: 네.
2: 예, 너무 많은 것들을 해서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소진되지는 않았을지 살짝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네. 어떠신가요?
3: 네. 아, 근데 뭐 사실 정말 한마디로 나이가 깡패라는 말이 있잖아요. 제 형님들 앞에서 이제.
1: 아, 진짜.
3: 아니, 왜 또 던지세요? 아니, 그러니까 결국에는

0: 이제 또 그만큼 제가 젊을 때 뭐라도 더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라도 도전해보고 그런 도전 의식이 저는 제 나이 때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어제도 막 제가 막 그냥 막 미디 막 수업한 거막 배운 것들 막 이래 작업실에서 제가 최근에 작업실을 하나를 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막 작업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 새벽 5시가 됐더라고요.
1: 야,
0: 그래서
1: 그
0: 그걸
1: 조금
0: 네.
1: 시간 금방 가죠.
0: 네, 그래서 해가 막 뜨길래 그러면서 했는데 정말 제 나이 때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막 그래도 제 나이 때막 다른 친구들 보면은 막 밤새 막 클럽 갔다가 아침에 해뜰때막 처차 타고 집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1: 네.
0: 저는 이제 그런 느낌으로 저는 작업실을 클럽처럼 생각을 해서 작업실 갔다가 이제 집 들어가는 그런 느낌으로 아무튼 힘들지 않고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1: 좋습니다. 지금 20대, 10대 이렇게
0: 네.
1: 엄청나게 열심히 살고 계신데,
0: 네.
1: 1076년이네요.
0: 2076년.
1: 2076년에 우리 70대 승민이에게
0: 네.
1: 지금의 승민이가
0: 네.
1: 영상 편지 한번 써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이 코너를 뺄 수가 없어요.
0: 아,
1: 왜냐면 우리
0: 느끼해요.
1: 동디가
0: 이런 걸
1: 제가 정말 너무
0: 어떡해요.
1: 좋아하거든요.
2: 정말
0: 이런
2: 좋아하는
0: 걸
2: 코너입니다. 네.
0: 어떡해요. 아무튼, 그때, 옛날에 나는 지금 여기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때 너는 정말 건강하게 다치지 않고 이 세상에 눈 뜨고 있겠지?
1: 아이, 그렇죠.
0: 살아 있겠죠?
1: 살아있죠.
0: 네. 아무튼 지금처럼 오마 비디유 씨가 영양제예요. 영양제 그래서 무조건 잘 챙겨 먹고 내몸 관리 잘해서 꼭 그때 또뵐수 있으면 네, 뵙겠습니다.
1: 그러니까 오메가3,
0: 오메가3,
1: 비타민,
0: 마그네슘, 비타민
1: 마그네슘.
0: D, 비타민 C,
1: 예.
0: 유산균, 뭐 그런 거.
1: 그렇게 먹으면 한끼 식사 아니에요?
0: 거의 근데 그렇게 먹어야 돼요. 그 정도로 많이 먹어야지 건강이 잘 지.
1: 저는
0: 옆에
1: 승민 씨가,
0: 형님이 가장 잘 아실 거예요.
1: 저는 승민 씨가 나중에도
0: 네.
1: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노래할 것 같아요.
2: 맞아요.
1: 제가 지금까지 봐왔잖아요.
0: 네.
1: 우리가 본 지가 이제 거진 한 10년
0: 그죠?
1: 정도 돼가잖아요.
0: 네.
1: 그때부터 승민 씨를 지켜봐왔는데 저는 예전에 정말 예의 바르고 그랬던 모습 좋아요.
0: 네.
1: 너무 좋은데 지금 까불까불 하잖아요.
0: 네.
1: 형들을 보면. 근데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좋아요. 예, 그때는 우리가 방송에서 만나도 아, 네 하고 항상 예의 바른 모습이었는데
0: 맞아요.
1: 지금은 본인의 끼가 있다는 걸 표출하잖아요. 난 그 모습이 너무 이쁜 거예요. 예, 그리고 그렇다고 승민 씨가 뭐 버릇없게 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 예의를 지키면서 지금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니까 저는 앞으로도 그 승민 씨가 팔색조처럼 더 많은 매력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해요. 예. 자, 나상도
2: 남궁진의
1: 크람열전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어느덧 방송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크람열전 함께한 시간 어떠셨습니까?
0: 와, 벌써 이렇게 두 시간이 금방 가네요. 제가 과거에 이렇게 트위스트 킹 남승민이면 남디로 활동했을 때도 그 일주일에 한번 있는 시간 그두 시간인데 그두 시간이 정말 알차고 추억이 남고 재미났었거든요.
1: 행복하고.
0: 네, 근데 이제 정말로 제가 존경하는 우리 상도 형님과 궁진이 형님과 이렇게 함께 하고 있으니까 워낙 형님들이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1: 아이고, 저희는 친하니까.
0: 네.
1: 예.
0: 그래서 정말 편하게 이렇게 방송을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1: 자, 오늘 끝곡은 어떤 곡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0: 제 노래 중에서 아까도 이 뒤에 포스터로 살짝 보여진 그 포스터 노래 중에
1: 네.
0: 하나입니다. 제 노래 중에 세 글자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1: 네.
0: 노래로 마지막은 좀 차분하게 저희 팬분들 생각하면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그럼 우리 남승민 씨의 세 글자 라이브 청해 들으면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1: 네. 세상 속 좋은 것들만 보고 듣고 느끼며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남승민 세 글자. 이 남승민 세 글자 모두 모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남승민을 응원하고 싶다면 ARS 060-800-7000번으로 전화주세요. 지금까지 캐나다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0: 성현 씨가 캐나멜전 1위 오느라
1: 예.
0: 첫 번째 여자 게스트 분이십니다.
1: 아, 진짜 야, 너무 진짜. 너무 영광입니다.
0: 홍성현 씨 어머니와 전화 연결이 지금 되어 있어요.
1: 예.
0: 아, 어머님이라고 이거 해야 되겠어요.
2: 자, 하나, 둘, 셋. 아, 미운.

0: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쾌남열전에서 웃음과 행복을 전하고 있는 미소천사 나상도입니다.
1: 쾌남열전에서 훈훈함을 담당하고 있는 절오빠 남궁진입니다.
0: BTN 불교TV와 BTN 라디오 올림은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따뜻한 마음과 정성 속에서 눈부신 발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1: 앞으로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행복과 즐거움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다양한 미디어 분야의 선두가 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0: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은 ARS-060-800-7000번을 통해 전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과 사랑으로 쾌남열전을 완성시켜주세요.
2: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3: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0: 자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 광명, 자비 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1: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2026년 대행선연구원 제10회 학술대회가 선불교에서 마음과 견성이란 주제로 6월 20일 9시 30분부터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됩니다. 유튜브 한마음선언 채널 생중계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대행선연구원 031-470-3277번입니다. 조선왕실의 전통이 깃든 흥천사에서 백중 49일 연가 천도 기도를 봉행합니다. 조상과 인연 있는 연가를 천도해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1: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잇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한안부량에서는 한평생 무소유로 중생을 위해 살아온 연로하신 스님들을 위한 승빵 건립불사를 봉행합니다. 설판, 상량보, 석가래 등 불사로 부처님 도량을 여법하게 장엄하고자 합니다. 성심껏 동참하시어 선업공덕으로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0: BTM 부따회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에는 도심 속에서 생활포교를 실천하는 양재 구룡사에서 진행됩니다. 6월에 무더위를 식혀줄 남량특집 프로그램으로 한층 더 색다른 재미를 더했습니다. 좋은 인연 공덕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불교TV 무상사는 오는 20일 반려동물 연가 천도제를 봉행합니다. 이번 천도제는 생명 존중의 불교 가르침을 되새기고 소중한 반려동물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자리입니다. 이날 무상사 회주 성우스님께서 반려동물 연가들의 평안한 안식과 해탈을 기원하는 법문을 설하실 예정입니다. 지극한 기도와 천도의 공덕으로 먼저 떠난 반려동물에겐 평온한 안식을 전하고 남겨진 이들에겐 소중한 인연을 회향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인연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2번입니다.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0: 우리의 아버지는 늘 뒤에서 안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를 안아드릴 차례입니다.
1: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 보우국사. 태고 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명산재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진로 형탈이 사비상이다. 진로, 생사, 생사 진로를 해탈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오. 긴파 승두 주일장이다. 긴니, 긴밀히 승두를 잡아서 한바탕 공부를 지어야 할 것이다. 불씨 1번 한철골인된 한바탕, 한번 뒤쳐서 추위가 뼈골에 사무치지 아니할 것 같으면 쟁등 매화 박비향인가 어찌 매화꽃 향기가 코를 침을 얻으리요 어찌 코를 치는 매화꽃 향기를 얻을 수가 있을 것인가. 오늘 삼위 삼인이 계를 받은 21명 오늘 새로 태어난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받아난 이 4대 지수화풍 4대로 뭉쳐진 이 몸뚱이는 오늘로써 끝나고 부처님의 해명을 이어받을 진리의 사람으로 오늘 부처님의 아들로 오늘 새로 태어난 것입니다. 이 나라에 태어나면 이 나라의 국법, 이 나라의 헌법, 법률을 잘 지키면서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지만은 오늘 부처님 아들로 새로 태어난 출가승으로서는 오늘 받은 5계와 10계를 잘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몸으로만 지키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지킬 수 있는 소승계와 대승계를 원만하게 지켜서 결정코 금생에 확철되어 해서 부처님의 법등을 이어받아야 할 것이다. 생사 없는 진리를 깨달아서 생사 없는 진리를 자유자재로 써서 나아가서는 일체 중생을 제도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원력을 세우고 오늘 기회를 받은 것이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전에 모든 것은 다 전생일이었고 오늘부터서는 새로 태어난 사람으로서 저 하늘에 뜬 태양도 새로 생긴 태양이고 이 지구도 나와 더불어 새로 태어난 지구고 이 모든 것이 다 새로 창조되고 새로 만들어지고 새로 태어난 것들이다 그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자기가 가졌던 모든 물견,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옳지 못한 성격, 자기가 지었던 본의 아니게 지었던 모든 행위 다 깨끗이 다 연비를 받은 순간에 다 녹아 없어지고 조금도 흠이 없는 원만 구족한 안과 밖이 그대로 순수무잡하고 원만 구족한 그러한 부처님의 아들로 오늘 새로 태어난 것이니 그러한 각오와 그러한

긍지로서 수행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엄격히 말해서 우리 수행자는 날마다 새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새벽에 일어나서 법당에 올라와서 예불하고 참회할 때에 그 시간에 항상 새로 태어난 것이요. 어제까지의 나가 아니고 오늘 새로 태어나서 새로 기회를 받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몸으로 그날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도를 닦는 것이요. 어찌 하루씩 살고 다시 그 이튿날 새로 나온다고만 할 수 있겠습니까? 시간마다 새로 태어나고 1분마다 새로 태어나고 1초마다 새로 태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새로운 마음, 새로운 몸으로 찰나찰나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선각위감에 출가위승이 기세사호와 출가에서 중이 되는 것이 어찌 조그마한 일일까 보냐. 비구안일하며 비구원포며 편안한 것을 구하는 것도 아니며 배부리고 등뜨신 것을 구하여서 출가한 것도 아니며 명예와 이익을 구하기 위해서 출가한 것도 아니며 오직 생사 문제를 위해서 번뇌를 끊기 위해서 출가하는 것이며 부처님의 해명을 잊기 위해서 출가한 것이며 삼계의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출가한 것이다. 무상의 불이 온 세간을 헐헐 태우고 있으며 중생의 고통의 불길이 사면에서 타들어오고 있으며 번뇌의 도적이 항상 엿보면서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으며 무상을 느끼지를 못하고 생각이 사면에서 불이 타들어와서 나를 향해서 타들어오고 있는 것을 망각을 하고 그럭저럭 세상을 살아가려면 출가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출가해봤자 아무것도 이룰 것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세가 되어서 온 세계는 싸움으로 업을 삼고 나라와 나라도 싸우고 사람과 사람도 싸우고 이러한 때에 우리 출가인은 그런 속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청춘을 버리고 인생을 버리고 오용락을 버리고 머리를 깎고 이렇게 출가를 했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도를 닦아야 할 것인가는 누누이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마음에 한 생각이 일어나면 번뇌심이 일어나면 해태심이 일어나거든 아만심과 자존심이 일어나거든 진심이 일어나고 삿된 생각이 일어나면 항상 자기 손으로 자기 빡빡 깎은 머리박을 만져보라 이거거든. 머리를 깎은 출가인이

과연 이래서 될 것인가? 세상에 뜬 명예를 탐하고 헛되이 자기 몸뚱이를 수그럽게 하는 것에 지내지 못하고 세상에 이 것을 구하는 것은

있는 데다 갖다가 나무나 기름을 찌트른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홍비 천마

통비 천말 적유사요. 기러기는 저 하늘 멀리 날아가 버렸는데 그 기러기 놀던 발자취는 모래사장에 남아있고 인거 황천의 명제가 다 사람은 벌써 황천으로 떠났는데 그 이름만 집에 남아있구나. 아무리 그 기러기가 모래사장 위에서 즐겁게 놀고 그 춤을 추고 이 세상에 자기밖에 없는 것처럼 기러기 위에서 온갖 짓을 하면서 참 놀았다 하더라도 기러기는 저 하늘 가서로 날아가 버린 뒤에는 모래사장 위에 그 발자취만 남아있어. 바람 불고 비 오면 모래 그 위에 남아있는 발자취가 몇 시간이나 남아있을 것인가, 몇 분 동안이나 그것이 남아있을 것인가.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부귀영화를 누려서 임금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장관도 되고 거부장자도 되고 명예와 권리가 하늘을 찌르듯이 높다 하더라도 그게 다 모래사장 위에 남아있는 기러기 발자취에 지내지 못한 것이다. 하물며 그런 것을 위해서 끝없는 욕심을 부리고 남을 모략하고 자기의 그 명예와 권리를 주기 위해서 남을 모략하고 중상하고 남을 죽이고 권리를 남용해가지고 남을 죽이고 그래봤자 몇 해를 해먹는 것이냐 그 말이야. 불과 몇 해 안 가면은 외국으로 도망가지 아니하면은 쇠고랑을 차고 감옥에 들어가. 동서고금의 역사가 그러한 짓을 퇴풀이를 하고 있다. 지나간 역사 공부하는 것은 과거 사람들이 그러한 것을 보고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나는 그렇게 하지 말고 잘 해야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역사를 배운 것인데 번역이 보고 듣고 너무라도 잘 알고 있으면서 다시 자기도 또 그것을 되풀이를 한다고 말이야. 하물며 속인도 인격이 있고 뜻이 고상한 사람은 명예와 권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 자기의 인격을 버리지 않거든. 하물며 출가한 사람이 어찌 명리를 위해서 명예나 권리나 재산이나 그런 것을 탐해서 빈축을 사고 출가의 목적을 망각할 수가 있겠는가? 우리의 위대한 스승이신 부처님께서는 왕궁의 부귀도 침뱉어버리고 설산에 들어가셔서 큰 무서운 고행을 하시고 마침내는 대도를 성취했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생사해탈의 길을 열어주셨거늘 우리 말세의 범부가 무슨 미련이 있고 무엇이 아까울 것이 있어서 어찌 부처님의 그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자체를 따르지 못할 것이 있겠어. 부처님께서는 어찌 도적대들이 나의 법복을 빌려입고 열애를 팔며 가지가지 업을 짓는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출가한 여러분들은 부처님의 법복을 거짓으로 뒤집어 입고 열애를 팔면서 가지가지 업을 짓는 그런 부처님을 배반하는 도적이 되지 않고 정말 부처님의 진리를 빛내고 부처님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모든 출가자의 모범이 되도록 몸과 목숨을 바쳐서 수행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사부 대중도 오늘 새로 태어난 마음으로 오늘 새로 기회를 받은 마음으로 과거의 모든 죄업을 참회하고 법을 위해서 몸과 목숨을 바치고 결정코 태도를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몸과 목숨을 법을 위해서 버릴 때에 영원한 진리는 우리의 가슴 속에 불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결제를 맞이해서 이 용화사 선원의 선방에 19분이 정지를 하고 사무실에서 외호를 하면서 또 정진을 하는 대중이 12명이고 보살 선방에 방부를 드리고 정진하는 보살님네가 124명입니다. 그리고 후원에서 이 대중을 위해서 와서 애를 쓰시는 보살님네들이 17명이나 됩니다. 모두 합해서 174명이나 하는 많은 분이 이 도량에서 앞으로 석 달 동안을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정진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용주사가 18분, 광덕사가 16분, 또 저 도봉산 회룡사가 10명, 그리고 이 백일 기도에 동참하신 신남 신녀들도 방부를 드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형편상 이 선방에 나와서 정진은 하실 수 없다 하더라도 백일 기도에 동참하셨으니 벌써 이 한거에 방부를 드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가정에서 생활하시면서 한 생각 한 생각을

돌이켜서 화두를 들고 열심히 정진을 하시기를 바라고, 또 선방에 방부를 드리고 정진하는 그 사부 대중 여러분들, 더군다나 한 시간 한 시간을 아끼고 1분 1초를 아끼고 한 생각 한 생각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한 생각이 두 생각으로, 두 번째 생각으로 번지기 전에 즉각 돌이켜서 그 생각 일어나는 당처를 화두를 통해서 회광반조한다면 84,000 마구니가 어느 겨를에 침범에 들어올 수가 있겠어? 84,000 마구니는 우리의 84,000 번뇌를 가리켜서 한 말씀인 것이요. 한 생각 돌이켜서 의단이 동로하는 곳에는 84,000 마구니가 들어올 틈이 없는 것입니다. 84,000 마구니는 우리의 육근문두에서 호시탐탐 틈을 엿보고 있는데, 퍼뜩 한눈을 팔면 그 틈을 타서 84,000 마구니가 침입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눈을 팔면 눈으로 두고, 귀를 통해서 한 생각이 동하면 귀로 들어오고, 생각을 통해서 한 생각이 움직거리면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고, 입을 통해서 화두를 놓치면 입으로 들어오고, 한눈을 팔면 코를 통해서 일체처 일체시에 이 우주 법계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마구니인데, 그 마구니가 우리의 84,000 번뇌심을 통해서 침범에 들어온다. 편의상 침범에 들어온다 하지만은 이미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열애장이 바로 마구니로 돌변을 하는 것이다. 그 말. 한 생각 돌이키면 그것이 바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거고, 한 생각 놓치면은 마구니 구원속으로 전락이 되는 것이다. 아무리 귀족이라 하더라도 난리통에 풍비박산이 되어가지고 자기의 가문을 찾지를 못하면은 천둥이가 되는 거고, 아무리 천하게 돌아다니던 사람이라도 자기 가문을 찾고 근본을 찾으면은 거지를 면하는 것과 마찬가지야. 우리가 한 생각 놓치고 본심에서 이탈하면 마구니의 구원속으로 전락이 되는 거고, 한 생각 화두가 동로되면 바로 우리의 본지로 돌아온 것이라 열애의 권속이 되는 것이다. 고양이가 쥐를 잡을 때에 두 눈을 부릅뜨고 네 다리를 버티고 오직 그 쥐를 탁 잡아서 입에다가 집어 탁 물어야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될 때까지는 비록 닭이나 개가 자기를 물기 위해서 옆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도 돌아볼 겨를이 없고, 참선한 사람도 또와 같, 그와 같아서 분심과 신심과 의단이 동로해서 팔풍경계가 눈앞에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걸 돌아볼 겨를이 없어야 해. 한 생각 삐끗 비끄러지면 쥐만 놓칠 뿐 아니라 고양이까지 달아나 버린다. 고양이가 쥐를 잡기 위해서 그걸 일심불란히 그놈을 여수고 있다가 한눈을 팔면 번개같이 쥐가 달아나 버리고, 우리 참선하는 사람이 추삼야삼의 화두를 들고 잡두리를 해나가다가 딴 생각, 집안 생각이 되었건 자식 생각이 되었건 무슨 사업에 대한 생각이 되었건 지나간 일에 관해서 생각이 났건 그러한 세속적인 일뿐만이 아니라 경전에 있는 말씀이 떠오르건 조사 의록에 있는 어떤 말이 생각이 나건 전부가 그게 다 별념이요. 딴 생각이란 말이요. 딴 생각을 내면은 화두만 놓쳐버릴 뿐만 아니라 수행자의 생명도 거기서 달아나버린다고 말이에요. 왜 그러냐. 찰나간에 벌써 마구니의 구원속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벌써 그 사람은 수행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활구 참선객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활구 참선객이 아니고 수행자가 아닌 사람이 떡 선방에 앉아서 앉아봤자 무슨 도를 이룰 것이냐 그 말이에요. 벌써 마구니 구원속이 되어갖고 껍데기는 멀쩡하게 수행인처럼 생겼지만 벌써 속은 마구니 구원속이 되어버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참선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고인의 공안상에 복탁을 하지 말아라. 이리 따지고 저리 따지고 분석하고 비교하고 사량 분별로 공안을 따지지 말라. 망령되이 거기다 해석도 붙이지 말아라. 해석을 붙여서 사량 분별로 따져서 그럴싸한 어떤 해답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깨달음과는 전혀 교섭이 없는 것이다. 깨달음과는 10만 8천리 떨어져 버린 것이다. 고인의 한 말씀 한 말씀은 고인의 그 공안은 마치 큰 불덩어리와 같아서 가까이 하면은 화상을 입어. 그걸 만지다가는 손이 타버리고 가까이 하다가는 몸뚱이가 타버리고 그렇다고 말이에요. 공안을 가지고 자기의 본참 공안에 대한 사량 분별을 쓰지 아니하고 오직 꽉 맥힌 의심으로만 관조해 나가야지 그걸 사량 분별로 분석하고 따지고 더듬어 들어가고 이런 것이 모두 불을 가까이 하다가 화상을 입은 것처럼 공안을 갖다가 복탁, 사량 복탁을 하다가는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벌써 사견에 떨어져 사견 종자가 되고 말아 마구니 종자가 되고 말아버린다 그 말이야. 어찌 만져서도 안 되고 가까이 해서도 못 쓰는데 그 속에 빠져서 앉고 눕고 그 속에서 살림살이를 하고 있을 수가 있겠느냐. 활구 참선을 하지 아니하고 사구 참선, 의리선, 이런 사구 참선이나 의리선을 가지고 그것이 참선인 줄 알고
공안을 따지고 분석하고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알아들어가는 이러한 참선을 하는 것은 마치 불이 훨훨 타고 있는 불무더기 속에 들어앉아서 그 속에서 살림살이를 하고 있는 것과 같다고 말이에요. 몸뚱이도 죽고 벌써 목숨까지 잃어버릴 것이 뻔하다고 말이에요. 하물며 출가 사문이 글을 찾고 글귀를 쫓아서 기연기여하고 신문축고 여기다 시를 짓는다 무슨 소설을 짓는다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이 신문축구요 기연기여가 되는 거죠. 아무 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부에 큰 장애가 되고 말 것이다. 진실한 마음으로 도를 닦고자 한 사람은 이러한 짓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한용원 스님 같은 분이 그 임의 침묵이란 그런 시를 적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참 그러한 시를 통해서 감동을 주고 또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소재로 해서 그 소설도 짓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발심을 시키고 또 스님네 가운데에도 시도 짓고 수필도 쓰고 소설도 짓고 해서 그런 방편으로서 불교를 포교하고 많은 사람들을 발심시키는 그러한 이익이 없는 것은 아니요. 또 그러한 천부적인 소질을 가지고 태어났고 또 그러한 원력을 가진 분은 또 그러한 방편으로 자기의 수행의 여가를 이용해서 수행에 무슨 여가가 있으리오마는 그러한 그 재질을 가지고 중생에게 자기 나름대로 방편의 도움을 주는 면이 없는 것은 아니야. 그런 분은 그런 분이고 오늘 이 자리에 기회를 받고 또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은 우선 훨훨 타들어오는 이 무상의 불이 우리 몸뚱이에 불이 붙어가지고 있는데 언제 그러한 내 정신을 밝혀 줄이 없다고 말이지. 간절한 마음으로 당장 이 자리, 이 시각부터 한 생각 한 생각을 범연히 보내지 말고 이 무엇고 오직 이 무엇고 한마디로서 우리의 살림을 삼고 생애를 삼고 살아가는 목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한마디 놓침으로써 출가 그 본업을 망각하게 되는 것이니 이 한마디가 밥을 먹을 때도 놓치지 말아야 하고 옷을 입을 때도 이 한마디가 동로해야 하고 똥누고 일하고 앉고 수고 누고 일체처 일체시 어묵 동정간에 이 한마디로서 나침판을 삼고 이 한마디로서 지팽이를 삼고 등불을 삼아서 하루하루를 여법하게 닦아나간다면 무슨 계를 파할 겨를이 어디가 있으며 탐심을 낼 겨를이 어디가 있으며 진심을 낼 겨를이 어디가 있으며 어리석은 마음을 낼 겨를이 어디가 있느냐. 계를 일부러 지키려고 마음을 먹으면 참 지키기 어려워. 몸으로 지킨 계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면 그것은 어느 정도 지키지만 벌써 지키려고 마음을 내면 대승계는 벌써 파해버린 것이 되는 것이다. 몸으로 지킨 제도, 계도
화두를 들고 간절히 수행을 해나가면 제절로 지키게 되고, 마음으로 지키는 대승계도 제절로 그 가운데 지켜지게 된다고 말이야. 그러니 이 화두 한마디는 바로 이 속에 8만 세행과 3천 유의와 250개, 500개의 기회가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이요. 8만 대장경의 모든 법문이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이다. 그래서 고인이 말씀하시기를 이 먹고 한마디는 관세음보살이나 아미타불 600만 번 부른 공덕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결정코 허황된 말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일파 유조를 수부득하여

한옥곰 버들나무 가지를 거두어 잡지 못해서 화풍 탑재 옥난간이다. 바람과 함께 옥난간에 걸어두느라.

0: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나광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1: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위패를 영구위패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0: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의 큰 인연을 맺으세요.
2: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언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3: 안녕하세요. 산말리입니다. 최근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영화 왕과 사는 남자. 영화 속 엄흥도의 염원이 이루어진 걸까요? 영화를 보고 단종아리를 호소하는 사람들로 단종의 유배지인 영월이 역사 이래 최대 성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영화 속 감동을 넘어 실제 단종의 유배지 영월을 찾아가 그 외롭고 비참한 마음을 느껴보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영월 단종 유배지 투어 총정리, 단종의 흔적을 쫓으며 느낀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 여행은 산말리가 추천하는 루트, 단종 유배의 시간순으로 단종의 흔적을 따라가 봤는데요. 단종의 첫 유배지인 청령포를 시작으로 단종이 승하한 장소 관풍원과 자규루를 보고요. 단종의 시신을 거둔 어묵도가 단종을 모신 곳, 장릉을 관람한 뒤 단종의 영산대제를 모시는 단종의 원찰, 보덕사를 들를 예정이에요. 그리고 단종과 관련된 또 하나의 장소, 금강정과 낙화암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단종의 첫 유배지, 청령포로 떠나보겠습니다. 이곳은 청령포 주차장인데요. 아침인데도 차가 이렇게 많은 걸 보니 전 국민이 단종아리 중이라는 게 확실히 느껴지더라고요. 주차된 차들을 따라 쭉 걸어가시면 매표소가 나옵니다. 청령포를 가려면 무조건 배를 타고 이동해야 하는데요. 티켓비는 개인 기준으로 성인 3,000원. 그리 비싸지 않은 편이었어요. 저도 표를 구매하고 드디어 단종의 첫 유배지 청령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삼면이 서강으로 둘러싸이고 뒤로는 육육봉 봉우리로 막힌 천연 감옥. 이곳이 바로 왕위를 빼앗긴 소년왕이 가마와 배를 갈아타며 도착한 청령포인데요. 청령포는 국가지정문화재 대한민국 명승 제50호로 단종이 세조에 의해 노상군으로 강봉된 뒤 유배 생활을 하기 위해 도착한 첫 유배지예요. 배를 타기 위해 줄이 꽤 길게 서 있는데요. 저는 평일에 오픈런으로 방문해서 20분 정도 기다렸는데 편집하면서 보니까 요즘에는 1시간도 넘게 기다린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저도 배를 탔는데요. 운항 시간은 2분? 잠깐 건너는 정도라 멀미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배에서 내리면 이렇게 울창한 소나무 숲길을 지나 단종이 생활했던 단종어가로 향하게 되는데요. 신기한 건 단종어가 주변 소나무들이 단종어가를 향해 마치 절을 올리듯 자라 있었어요. 나무들도 단종을 향한 충절을 다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며 단종어가에 도착했습니다. 단종어가는 왕이 생활했던 곳이 맞나 싶을 정도로 소박하고 단아했습니다. 사실 지금은 단종이 살던 당시의 어가는 없고 단종이 머물렀던 당시를 재현해서 복원한 것이라고 해요. 내부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파란 비단 옷을 입고 책을 읽는 단종이 있습니다. 저는 모형인데도 소박하게 앉아있는 모습이 어딘가 슬퍼 보이네요. 반대편으로는 곤룡포와 시녀의 옷이 걸려 있었어요. 어가 앞으로는 단묘제 본부시 유지라고 쓰인 금표비가 있는데요. 이게 영조의 친필이라고 해요. 영조가 1726년에 단종의 유배지를 보호하고자 일반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비와 비각을 세운 것이라고 합니다.

0: 단종은 사후 241년 만인 숙종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노상군에서 단종이라는 묘호를 되찾았는데요. 영조는 부왕인 숙종의 뜻을 이어받아 단종에 대한 추모 사업을 가장 적극적으로 펼친 임금이라고 합니다. 단종어가를 지나 오른편으로 향하면 커다랗게 두 개의 가지로 갈라진 소나무가 있는데요. 천연기념물 제349호로 지정된 청령포 관음송이에요. 단종은 유배 당시 이 나무의 갈라진 틈에 앉아 고향인 한양을 생각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요. 그런 단종의 비참한 울음을 보고 들었다고 해서 볼, 관, 소리, 음자를 써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관음송을 지나 산책로를 올라가면 잘 쌓여진 돌탑이 하나 나오는데요. 돌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쌓은 이 돌탑은 단종이 한양 땅을 그리며 쌓았다고 전해져요. 문득 돌탑이 진짜 한양을 향해 있나 궁금해서 지도를 켜봤는데요. 탑의 방향이 얼추 서울을 향해 있었어요. 단종의 그리움이 한양을 향해 방향을 잘 잡은 것 같아 안심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청령포를 쭉 둘러봤는데요. 평일인데도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편안하게 관람하시려면 아침에 오픈런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럼 다음 장소로 가볼까요? 첫 유배지 청령포를 지나 도착한 이곳은 단종이 승하한 장소, 관풍원과 자규루입니다. 1457년 여름, 청령포에 큰 홍수가 나자 단종은 이곳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는데요. 이곳은 원래 영월객사의 동원이었어요. 지방관청의 집무실 같은 곳이죠. 이곳에 머물면서 단종은 자주 자규루에 올라 자신의 처지를 담은 자규시를 읊었습니다. 한 마리의 원통한 용이 궁중을 나와 외로운 몸 그림자가 첩첩산 중에 짝을 잃었네. 밤마다 잠을 청하나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해마다 하늘 지우려 하나 하는 끝이 없네. 두견새 소리 끊어진 새벽 달만 하얀데 피눈물 흐르는 봄골짜기엔 지는 꽃마저 붉구나. 하늘은 어찌하여 저 슬픈 하소연을 듣지 못하는가. 어찌하여 수심 많은 사람의 귀만 홀로 밝은가. 그리고 1457년 10월 24일 이곳에서 17 소년 왕이 차가운 마지막 숨을 거두었는데요. 그날 밤의 적막함이 60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생생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어몽도가 단종의 시신을 수습해서 모신 단종의 무덤, 장릉인데요. 입장료는 성인 2,000원으로 저렴한 가격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네. 표를 끊고 입장하면 가장 먼저 단종 역사관이 보여요. 이곳은 단종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단종의 모든 것이 잘 전시되어 있는데요. 장릉을 둘러보시기 전에 관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사관을 나와 안쪽으로 가다 보면 어몽도 정려각이 나오는데요. 이곳은 1726년에 영조가 단종을 지킨 어몽도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세운 곳입니다. 이쯤 되면 영조가 다시 보이기도 하는데요. 자기 아들 빼고 다 챙긴 아무튼 단종의 시신을 거둔 자는 삼족을 멸한다는 세조의 엄명이 두려워서 모두가 외면할 때 목숨 걸고 왕의 시신을 거둔 호장 어몽도는 의의를 행하다 화를 당함은 달게 받겠다며 이곳에 단종을 암장했습니다. 그의 충절 덕분에 60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단종을 기억할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에 문득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몽도 정려각을 나와서 조금 걷다 보면 이런 이정표가 나오는데요. 장릉을 보려면 이정표를 따라 조금 걸어 올라가야 해요. 길이 길지는 않은데 경사가 조금 있어요. 저는 괜찮았는데 아마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조금 힘들어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길을 따라 걷다 보니 드디어 장릉이 나왔습니다. 장릉은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데요. 조선의 왕릉 중 서울과 경기도를 벗어나서 위치한 유일한 왕릉이에요. 오랜 시간 노상군의 묘로 방치되어 있다가 1698년 숙종에 이르러서야 단종으로 복위되며 장릉이라는 이름을 얻고 왕릉의 격식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평지에 가까운 곳에 조성되는 일반 왕릉과 달리 장릉의 능침은 산줄기 서쪽 언덕 매우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어요. 어몽도가 단종의 시신을 이곳까지 옮기면서 어떤 기분이었을지 생각하며 꽤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아래로 내려오면 단종의 충신들을 기리는 장판옥과 배식단, 그리고 단종의 재앙을 지내는 정자각이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매년 단종문화제 기간에 단종재향을 올린다고 해요. 올해 단종문화제는 4월 24일 금요일부터 26일 일요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고 하니 이 기간에 맞춰서 한번 다녀오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장릉에서 나와 좌회전을 하면 도착할 수 있는 이곳은 단종의 명복을 비는 원찰, 보덕사입니다. 영조가 단종의 은혜에 보답하라며 직접 이름을 내린 곳이죠. 이곳에는 일반 사찰과 달리 아주 특별한 정각이 있는데요. 마치 단종이 유배지에 타고 온 가마를 연상하게 할 만큼 작은 정각, 바로 단종 어각입니다. 가장 먼저 단종이 백마를 타고 있는 탱화가 눈에 들어왔는데요. 이 그림은 단종이 승하하던 날 충신 추익한의 꿈에 나타난 단종의 모습을 그린 그림인데요. 꿈에서 단종은 산신이 되러 간다며 백마를 타고 태백산을 향했다고 전해져요. 그래서 그 이후로 태백산의 산신은 단종의 모습으로 모셔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종어각의 중심에는 국가표준영정 제100호 단종의 영정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보덕사에서는 이곳에서 매년 단종의 넋을 기리는 단종대왕 영산대제를 지낸다고 해요. 17세의 어린 나이에 억울하게 왕위를 빼앗기고 비통한 죽음을 맞이한 단종의 넋이 이곳에서 편안히 잠들기를 바랍니다. 단종 영산대제 역시 단종문화제 기간에 함께 열리니까 꼭 방문해보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도착한 곳은 금강정과 낙화암입니다. 단종이 관풍원에서 사약을 받고 승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단종을 모시던 신녀와 종복들이 이곳에서 투신하여 순조한 곳이에요. 곳곳에는 그들을 기리는 비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단종의 시신을 거둔 어몽도가 이곳 금강정 근처에서 슬피 울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져요. 낙화암은 보시다시피 암석이 많이 훼손되어 있는데요. 최근 영월군에서 관광개발 사업으로 이곳에 모노레일을 설치하기 위해 공사를 진행하며 훼손된 것이라고 해요. 개발도 좋지만 역사를 보존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부서진 낙화암을 보며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저는 영월 서부시장으로 향했는데요. 한 순댓국밥집에서 맛있는 국밥과 순대를 먹으며 허기를 달랬는데 아주 꿀맛이었습니다. 이곳 외에도 곳곳에 맛집이 많으니 영월 방문하시는 분들은 이곳에 한번 들러보세요. 오늘 이렇게 단종 유배지 투어를 하며 영월의 곳곳을 다녀봤는데요. 비운의 왕 단종과 그를 지키던 충신들의 충절을 직접 느끼면서 저는 단종통이 더 심해졌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0: 자냐?
1: 아니, 근데 눈은 왜 감고 있냐?
2: 이게 우와, 세계가 알아주는 사찰이네.
0: 당연하지.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떠나볼까?
3: 스님, 귀한 술인데 한 잔 드시고 하십시오.
4: 저 용이 도솔뿌리 모양입니다.
5: 내일 아침 제일 먼저 만난 사람에게 반드시 시주를 받아라.
6: 저기...
3: 무슨 일이시지요, 스님?
7: 스님! 우리 스님!
3: 공주가 이리 사람을 반기는 아이가 아닌데...
0: 몽이와 동이의 절 따라 전설 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8: 희망의 기도가 절실한 요즘, 마음 한 자락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청정 미륵 도량 대강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 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공간입니다.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0: 송수님 오늘 시즌1의 마지막 편인 거 알고 계세요?
1: 섭섭하고 네. 또 시원합니다.
0: 아 시원하세요?
1: 네.
0: 아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1: 예 맞아요 정말로 그동안 우리가 여섯 번이나 했는데 어떻게 배운 것은 무엇이 새로웠고
0: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거 하면서 스님께서 가르쳐주신 부분 자연과의 조화
1: 예.
0: 제철 음식 먹는 거 절제하는 법 그다음에 이제 공양 자체가 정성이잖아요
1: 네.
0: 정성을 다하는 거 그런 것들을 좀 깊이 있게 좀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스님은 어떠셨었어요?
1: 저는 스님들의 또 다른 면모를 받는 것 같고요 스님들을 달리면서 아 이게 스님 각자의 가지고 있는 그런 음식들이
0: 그쵸.
1: 굉장히 많은
0: 네.
1: 그것을 유지하구나 이게 밖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0: 맞아요,
1: 생각을
0: 맞아요.
1: 되게 많이 했습니다 여기가 어떤 사찰인지 한번 맞춰보실래요? 너무 아름답죠?
0: 진짜 저 이런 풍경은
1: 네.
0: 일단 서울 근교인데 서울인데도 이렇게 가까운데 이렇게 풍경이 있는 게 너무 신기하고 아름다워요.
1: 제목은 알고 깎기는 한데 어쨌든 하나 뭐냐 하면 조포사 역할을 해서 왕실에 두부 음식을 하거나 두부를 만들어서 헌납한 그런 왕식이기도 하고 또 이제 현재는 수륙제로 되게 유명해요. 왕실의 수륙제예요. 이게 그 수륙제로 인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공양하는 걸로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기 음식들 되게 궁금해했는데 우리 셰프는
0: 일단 왕실에 올리는 두부를 예. 여기서 직접 만들어서 하는 역할을 하는 조포사 역할을 또 했다고 하니까 예. 그것도 너무 기대되고
1: 예. 여기가 어디일까요?
0: 여기요?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십시오.
1: 여기는 그 유명한 진관사입니다.
0: 아, 진관사?
1: 아마, 예.
0: 진관사는 스토리를 예. 되게 많이 들었었고
1: 예.
0: 저희 이 음식하는 셰프들 사이에서도 엄청나게 와보고 싶은 사찰 중에 하나로 저는 알고 있고 저도 꼭 와보고 싶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1: 네. 그렇구나.

0: 네.
1: 어, 여기 큰 스님께서 이렇게 미션 준 걸 있는데 그걸 얼른 해 가지고 가야 돼요.
0: 비닐하우스도 있고.
1: 예.
0: 여기서 뭘 캐나 보죠?
1: 예. 가르쳐 줄 수는 없고 일단 가서 확인을 한번 해요.
0: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님, 예.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번에 스님이랑 촬영하면서 나왔던 음식.
1: 와, 이거 내가 내 건데 이거.
0: 냉이두부죠. 이거 제품으로 나왔고.
1: 어, 예. 어, 이거는
0: 도림 스님.
1: 도림 행이꾼.
0: 우엉 잡채.
1: 이거 맛있게 나왔습니다. 생겼네요.
0: 정말 맛있습니다.
1: 네.
0: 기가 막히게 만들었고,
1: 네.
0: 이 사찰 음식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도록 저희 회사가 좀 노력해서 알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1: 예, 네. 아, 감사합니다.
0: 스님, 오늘 만나뵐 스님 힌트 좀 주세요.
1: 아, 오늘 스님은요.
0: 네.
1: 그 사찰 음식의 어떤 명장이면서 어렸을 때 타노 스님과 인연으로 18살에 출가를 하셔가지고
0: 그래서 그 스님 누구세요?
1: 개자 호자 스님.
0: 와, 개호 스님.
1: 네.
0: 명장 개호 스님.
1: 네, 자상하신 분이에요.
0: 이야, 정말 너무 기대가 크고 진짜 영광입니다.

0: 목사님!
1: 아이고, 간세연보살 오셨습니까?
0: 스님 잘 계셨습니까?
2: 네. 아, 스님.
0: 너무 감사합니다, 스님. 네.
2: 스님, 만나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0: 부처님이 네 분 계시잖아요. 동서남북을 표시합니다.
1: 아, 동서남북.
0: 네. 그래서 저희들을 간부를 할 때 네. 부처님 모욕을 시키는데 개송이 있거든요.
2: 네.
0: 천상천하 유아독존.
1: 네, 네.
0: 삼계가 계고라 그랬어요. 삼계가 다 괴로운데 아당 안지 내가 마땅히 편안하게 해주리라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사방을 걸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부처님 모욕시키면서 본인들의 소원을 이렇게 필요한 거 보세요. 제가 먼저 할까요?
1: 네, 네. 먼저 스님께서 네, 예. 해주시죠.
0: 네.
1: 하고
0: 네. 네. 법성 스님 이제 네. 하세요. 네. 다 같이 부처님한테 절 세 번 합시다.

0: 그리고 여기 사찰은 또 특이한 게 왕실 사찰을 표현하거든요.
1: 예.
0: 제가 태극 문양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2: 태극 문양이요?
1: 네. 말만 들었어요.
0: 이 태극 문양이 예. 왕실을 표하는 거예요. 여기 태극 문양입니다. 이게
1: 아,
0: 여기도 있잖아. 저기 아. 보세요. 저기 야. 보세요. 저기를 보시면 아시겠죠.
1: 예, 예, 예. 예.
0: 태극 문양이 있는 사찰은 왕실 사찰이에요.
1: 아.
0: 그래서 저희들은 수륙제 할 때 국행 수륙 대제라 그래요. 수륙제를 지냈죠. 저기 문양 한번 보세요.
2: 우와.
0: 태극 문양이죠. 네. 그래서 진관사가 왕실 사찰이라는 거.
2: 왕실 사찰.
1: 근데 이게 그러고 여기 사찰에서 뭐 태극기가 나왔다고.
0: 네, 저 칠성각에.
2: 칠성각이요?
0: 네, 와. 칠성각이 저기 시문화재로 돼 있는데 칠성각이 그 전에는 좀 이렇게 헐어 가지고 다시 이제 그대로 복원하는 걸 하다가 그 불단 옆에 이제 보재기가 쌓여 있는데 태극기로 쌓여 있었거든요. 그 문건이요 한 몇 건 38쯤 나왔는데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태극기로 쌓여 있었어요. 근데 그 중요한 거는 이 태극기가 그 일장기에다가 그 태극 문양을 덧칠한 거예요. 그냥 백초월 스님께서

0: 근데 이제 여기 이게 여기 형성이 됐고 잘 운영하시는데 아마 여기에 된장 맛이 너무 좋다고 소문이 났어요.
1: 예. 장맛이 좋아요. 한번 가볼까요?
0: 네,
1: 가봅시다.
2: 장 보러 가시죠.
1: 장독으로 갑시다.
2: 그러시죠. 네. 가시죠.

0: 선생님 근데 입구가 안 보이는데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1: 장독간도 대문이 있거든요.
0: 와.
1: 요 저기 대문인데요.
0: 네.
1: 이 뚜껑을 여기다 올려놓고.
2: 여기다
1: 예, 올려놓고 요거를 예. 졸로서 돌리면 이게 대문입니다.
0: 문 여는 것처럼 이렇게.
1: 예. 왜 이렇게 대문을 만들어놨냐면은 예. 고양이라든지 개들이 아. 자꾸 넘어가니까
3: 아.
1: 장독을 갖다가 훼손시키니까 장맛이 없어서요.
0: 아.
1: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0: 선생님 장독대가 왜 이렇게 깨끗해요?
1: 아, 저희들은 맨날 닦고 장독이 숨쉬기 때문에 네. 깨끗하게 하면 맛이 없어요.
3: 와. 이게 지금 소화가루가 엄청 많은데
1: 네.
3: 하나도 이게 소화가루가 묻어있지 않아요.
0: 그러니까요.
1: 맨날 닦잖아요. 이게 닦아야 돼요. 서양에서는 발효 음식이 뭐 치즈나 와인이라 하지만 저희들은 이 된장을 가지고 유익균이거든요.
0: 네네.
1: 이걸 소화를 잘 시켜요. 그래서 오늘 된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자 이거 열고 뚜껑을 한번 열어보세요.
3: 네.
0: 네. 와,
1: 네. 이게 깊은 맛이 냄새가 나죠?
0: 네.
3: 진짜 맛있겠다.
1: 자, 요거 맛을 봐야 되는데 엄지, 검지, 중지, 약질에서 이걸 약을 맛보는 해서 넷째 손가락을 맛보세요.
0: 약지로?
1: 네, 약지로.
3: 처음 듣는 이게 말
1: 이런 거는요.
3: 예.
0: 아이고, 아이고, 참.
1: 된장이요. 단맛이 고여요.
3: 오, 짜지가 않아요.
1: 네, 이게 너무 오래된 거니까.
3: 오, 진짜.
1: 이게 안 짠 거예요. 된장은 우리들의 수행자의 모습과 같아요. 처음에 콩을 가지고
3: 네.
1: 이렇게 삶잖아요.
0: 네, 네.
1: 그러면 그게 여섯, 일곱 살 콕 삶아가지고.
3: 네.
1: 그다음 내주를 뜨잖아요.
3: 예.
1: 삶으면은 수행자의 모습과 똑같아. 이게 그래서 저는 된장 맛이라든지 간장이라든지 고추장은 수행자의 삶이다.
0: 자 간장
1: 자, 이제 간장으로 갑시다. 저희들은 간장이요 오래돼서 시간장처럼 됐어요. 예예. 예. 간장이요.
3: 진짜 맑아요.
1: 이렇게 휘져가지고.
3: 와 진짜 진하다.
1: 예.
0: 와.
1: 자 이거 저 아까 넷째 그 손가락.
3: 이거
1: 약지,
3: 네.
0: 약지.
1: 그럼 자, 한번 이거, 간을 봅시다.
3: 이걸로 할게요.
1: 네.
3: 이 손으로 이쪽으로. 오, 진짜 맛있어요.
1: 네.
3: 짠맛이 안 느껴져요.
1: 이게요, 가만히 있으면 곰사가 가지고 단물이 고입니다. 그래서 아. 싱겁게 먹는 것만 대수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적당하게.
0: 와, 스님. 이 사찰에서 본 간장 중에 이렇게 맑고 깨끗한 간장은
1: 네. 저기 시간별처럼 저희 맞아요. 스님이 왔을 때부터 한 7, 80년 넘었어요 이게
3: 스님 그러면 지금 이 간장을 드시고 있는 간장이죠?
1: 그렇죠 드시고 있습니다
0: 네. 스님 저 문양이 너무 궁금하거든요 되게 환하게 웃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1: 아, 저게요
0: 네네.
1: 저희들 삼소운동이라 해가지고 제일 우회끼 소식한다. 적을 소자의 소식이고 탐욕 부리지 않고 적당히 먹는다의 소식이고
0: 소식.
1: 그 두 번째는요. 채소 소자의 소식입니다. 그다음에 그 끝머리 거는 많이 웃는다 웃을 소자.
0: 아, 웃을 소.
1: 많이 웃으면 소화도 잘 되고요. 우리가 보통 일로 일로 일소 일소 그러잖아요. 한 번 노하면은 얼굴이 늙어지고 한 번 웃으면은 젊어진다.
0: 아.
1: 그래서 일로 일로 일소 일소인데 저희들은 소식 적을 소자에다가 채소 소자에다가 많이 웃는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들 저기 컨셉이에요. 저게 바루예요.
0: 바루.
3: 시합 한번
0: 돌려볼까요?
3: 네, 시합.
1: 자 돌려보세요. 자, 제가.
3: 아우.
0: 야 이게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3: 아니 헤매는 것 같아요.
0: 와. 야 개호스님이 진짜 힘이 좋으신데요? 아니, 스님 한번 돌려보세요. 이게.
1: 예, 자, 주다 한 번. 자, 법성 스님 두 번 타자.
3: 예.
0: 자.
3: 오, 엄마, 이게 왜 이렇게? 오.
0: 생각보다 무겁죠?
3: 오, 예. 돌이 튀어서. 오, 못 돌리네.
0: 와.
3: 야, 막 이게.
0: 와.
3: 뭐 이거 다 돌려봐야 돼.
1: 자, 이래가지고 사진 찍을 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3: 아.
1: 자, 이거 잡아보세요. 잡으세요. 자, 사진 찍을 때는 자 포즈 취해주고.
0: 개호 스님이 직접 이렇게 맷돌을 돌리시는 모습 완전 명장면인 것 같습니다.
3: 예, 스님이 이렇게
1: 이게요 천천히 갈아야지만 야가 부드럽게 나와가지고
3: 아,
1: 짤 때
3: 예.
1: 결이 고와요.
3: 아,
1: 빨리 갈고 그러면은
3: 예.
1: 이게 좀 적이 되니까 천천히 갈면서
0: 빨리 하면 안

0: 바닷물로 써요. 맑은 바닷물.
1: 바닷물.
0: 동해 청정한 바닷물. 흙탕물이 아니에요. 청정한
2: 물. 아니 그러면 어디에서 떠오는 데가 있을까?
0: 네, 떠가지고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두부가 맛있습니다. 자, 두부를 한번 보여줄게요.
2: 어, 되게 연해요.
0: 예. 자, 이거를 살짝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 때는. 이것도 요령이 필요해요. 만든다고 다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 네. 마지막 올려가지고. 네. 자, 이렇게 올리면은 모두부가 되는데, 이렇게 해서 부처님 조항단에다 올려요.
1: 아, 조항단에다?
0: 예. 스님이 한번 간을 보세요. 자.
1: 감사합니다.
0: 예.
2: 와, 너무 부드러워요.
0: 예.
2: 와, 이게 집에서 살살 송송돼요.
0: 이런 걸 녹는다 그러죠?
2: 네.

0: 이제 두부를 만들고 맷돌도 돌렸으니까 이제 네. 오색 두부 만들 때 두부를 한번 구워볼까요?
1: 아, 네. 좋습니다. 네. 가시죠. 네.
2: 아, 스님 오늘 해주실 음식이 네 가지나 된다고 하는데 그게 네. 뭘까요?
0: 아, 저희들은 처음에 예. 두부를 예. 가지고서 오색 두부 예. 조림을 만들어 보고요.
3: 예. 너무 예쁩니다.
0: 그다음에 가죽전을 한번 해보고.
3: 가죽전. 네.
0: 그다음에 엄나물 네. 살짝 뒤쳐가지고 무침하고요.
3: 엄나물 무침.
0: 그다음에 깻잎 배무침을 할 거예요.
2: 아, 이게 시그니처 음식이잖아요. 또.
0: 네네. 네, 네 가지가요. 네. 봄에 나오는 음식은 사실은 다 보약이에요. 네. 봄에는 부자의 계절이라 그래. 네. 그래서 땅에서 눈이 녹으니까 천지가 멀게 지천이고 네. 맛을 내지 않아도 재료가 맛을 낸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봄에 나오는 모든 채소는 다 약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줄기를 이렇게 딱 했을 때 즙 나오는 거 있죠? 네. 그게 소염제 역할을 해요. 염증을 갖다가 네. 없애주고 이 깻잎은 우리가 보통 이제 몸에 좋다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고춧가루로 막 하는데 저희들은 배를 가지고 매질청을 아, 넣고 맛있게 좀 만들어 볼 거니까 네. 이제 한번 보세요.
2: 처음 보는 음식.
0: 네. 제가 이제 두부를 가지고서 이제 제가 하는 방법대로 한번 해보세요.
3: 네.
0: 네. 이게 가지고. 뭐냐면은 이거 다 버리지 않고 그냥 놔둡니다.
3: 네. 아, 뭘 만드시려는지 궁금합니다.
0: 궁금하죠?
3: 네네.
0: 네. 와. 이런 거는 네. 마을 사람들은 무조건 다 버려요. 근데 절에서는 버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거 다 갖다가 뭐 할 때 쓰냐면은
3: 뭐 손잡이를 만드시는 것 같은데. 네. 손잡이 같은 거를 만드시는 것 같은데.
0: 저요 이거 가지고요 기름질 할 거예요.
3: 아.
0: 네, 기름질 할 때 사용하는 거. 자 이렇게 이거 잡고.
2: 아 그렇게.
0: 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돌려볼 거예요.
3: 와. 네. 이건 저도 좀 써먹어도 될까요?
0: 예 써먹어도 돼요. 사용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저는 또 그리고 두부를 예. 우리는 보통 이렇게 썰잖아요. 제가 쓰는 방법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네. 그대로 아. 올립니다. 아. 요게 비법이에요.
3: 그대로.
0: 네, 그대로. 아. 네, 요게 비법이에요. 자, 기름지를 조금 더 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할 거는 요렇게 그냥 이렇게 썰어가지고 네. 약간 이렇게 4등분해서 네. 이렇게 만들어서 올립니다.
3: 두툼하게. 네.
2: 지금 이게 두부가 다른 음식인가요? 두 개가?
0: 아니 똑같아요. 아 요거는 그냥 부치는 거 보여주려고 했고 아,
3: 부치는 거 뭐야?
0: 오늘은 이제 이거 할 거. 두부 이제 오색 두부 할 때 두부 조림 할 때 이제 구워가지고 요걸 좀 뒤로 좀 보내고
3: 네.
0: 아 이렇게 이제 네, 이거 구워가지고 제가 또 네. 채 쓰는 법 좀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3: 와 배우스님께서 네. 채 쓰는 방법.
0: 네. 우리가 채 쓸 때요, 네. 이 동그랗게 볼총 쓰잖아요. 네, 제가 네. 이제 동그랗게.

0: 이렇게 쓸면요. 예. 이게요. 예. 이게 다 갈라져요. 아. 이렇게 쓸면은. 예. 그러니까 이렇게 쓸지 말고 가루다지로 쓸자고. 네. 예.
1: 가루다지? 가루다지가
2: 아마 이렇게.
0: 이렇게 가지고
2: 한 말을 들었어요.
0: 그렇지. 그렇죠. 네.
2: 아, 진짜 곱게 쓰려고.
1: 근데 칼로 자르시는데 엄청 얇게.
0: 자, 이게 이제 쓰는 비법 알려 드릴게요. 네. 이렇게 쓸잖아요.
2: 네. 아.
1: 와.
0: 요 끝을 네. 살짝살짝이 들어 줘야 돼요.
2: 이게 연습이 되어야 돼.
0: 예. 이게 기본이 돼야 돼요. 그 소리 나면은 어른들이 네.
1: 보통 칼질 못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소리를 내잖아요.
2: 제가 그러잖아요.
1: 죄송합니다.
0: 기본이 채 쓰는 것부터 배워야 돼요.
1: 네.
2: 알겠습니다.
0: 자, 이래가지고 한번 채 한번 썰어볼래요?
1: 나머지는 제가 한번 썰어보겠습니다.
0: 네, 썰어보세요. 네. 자, 이걸로. 어, 잘 쓰시네. 곱게 잘 쓰시네. 그래도 굵네.
1: 최대한 얇게 썰고 있습니다.
0: 어우, 잘 쓰신다.
2: 쉐입인데요.
0: 어우, 자, 이래가지고 이렇게 볶으면요, 이게 네. 깨지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네. 저는 항상 동그랗게 네. 썰면은 다 우리가 무채나 물이 다 이렇게 뚝뚝 끊어지잖아요.
2: 네.
0: 동그랗게 썰어서 그래요. 야. 동그랗게 썰지 말라. 이렇게, 이렇게 네, 썰어라.
2: 알겠습니다.
1: 요거. 오늘 기억하지 마세요. 진짜 팁이네요.
0: 그리고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 이렇게 X표로 해가지고 저 살살 넣으세요. 자, 여기다가.
2: 스님, 이거 어떻게 넣을까요?
1: 그러니까요.
2: 제가 상상이 안 가서
1: 지금 궁금합니다.
0: 젓가락 많이 넣으면 안 돼요. 하나씩만 넣어야
1: 하나씩.
0: 돼요.
1: 하나씩?
0: 네, 딱 하나씩. 이렇게 보이게 하고.
2: 호박이?
0: 아니, 호박이든지 빨간 거든지 뭐든지.
2: 빨간 거지. 와,
0: 모양이에요.
2: 이거 완전 수행인데.
0: 스님, 만드는 과정도 수행이고
2: 네.
0: 먹는 것도 수행이고
2: 네.
0: 마무리하는 것도 다 수행의 과정이에요.
2: 네.
0: 사실은 음식은 수학 공식이 아니에요. 응용이지.
1: 네.
0: 그래서 음식 잘하면 지혜롭고 자비와 지혜가 깃든 음식이 산사 음식, 배품의 음식, 나눔의 음식.
1: 요거는 지금 채소인가요?
0: 네, 채소를
1: 채소에다가
0: 버섯 넣고
1: 네네.
0: 네.
1: 무
0: 절간장 넣고 버섯을 좀 사용합니다. 여기에서.
1: 아. 오.
0: 자. 고추씨 들어가면요.
1: 네네. 아,
0: 맛있어요. 담을 때는 고추씨를 안 넣습니다.
1: 네.
0: 자, 이제 조청 좀 넣고.
1: 조청.
0: 후춧가루 좀 넣고. 후춧가루 넣고. 후춧가루 좀 넣고. 조림새 할 때는 후춧가루 넣지만 나무 무칠 때는 후춧가루 넣으면 안 돼요. 아, 이게 저희들은 마집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조청을 만들어요. 아. 여기다 넣으세요. 네. 너무 달다 싶으면은
2: 안 달아요.
0: 채소를 조금 넣으면 되고
2: 안 달아요.
0: 예.
2: 매운기도 딱 맞고요.
0: 그 눈대중 손대중이 좋아야 돼요. 음식 만드는 사람은.
1: 스님 감으로 하신 맛이 완전 퍼펙트한데요.
0: 퍼펙트한 간이, 게 그게 요령입니다.
1: 간이 딱 맞습니다.
0: 자, 이거 생강은요. 많이 넣으면 쓰니까 조금만 든둥만둥 생강즙입니다.
1: 생강즙이요?
0: 네네. 네. 이거 많이 넣으면 안 됩니다. 싱겁다 할 경우는 죽염을 조금 넣어도 됩니다.
2: 근데 싱겁지 않습니다, 선생님.
0: 자, 이래가지고, 맛있어. 자, 이걸 넣어보세요.
2: 한 개씩요?
0: 넣어보세요.
2: 이게 뒤집어지면 안 되죠, 선생님?
0: 뒤집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하면서 요 밑에 거 물을 여기다 좀 올려주면 됩니다.
1: 네, 이렇게 샤워하듯이.
0: 예, 예. 자, 이럴 때는 요거 물을 조금 넣어주고 뚜껑을 한번 닫아줍니다. 이럴 때.
2: 아.
0: 자, 이게 삼투압 작용이라 그래요. 딱 닫아주고 끓는 기운이 나니까 저는 온도 안 맞춰도 끓는다는 느낌을 받아요.
2: 아.
0: 이게 초보자와 하는 사람의 저기가 다른 거예요.
1: 네네.
0: 자, 우선 간을 한번 보시라고.
1: 네?
0: 젓가락, 저희 저분. 맛있어요?
2: 네.
0: 자, 이제 끕니다, 불을.
1: 진짜 간이 완벽하네요. 네.
0: 자, 먹기도 좋은 게, 보기도 좋은 게, 먹기도 좋으니까 예쁘게 그 밑에다 깔아도 돼요, 그런 거 밑으로. 네.
1: 이 가운데 들어간 오색 채소가
0: 네.
1: 모양도 예쁜데 맛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데요. 아, 그럼 씹히는 맛도 여기 있고.
2: 안에 또 넣으세요.
0: 네, 넣으세요. 오색 두부 조림이 완성됐습니다.

0: 절밥 한 끼는 여러분의 따뜻한 참여로 완성됩니다.
1: 작은 마음이 모여 큰 감동을 전합니다.
2: 060-800-7000번 여러분의 전화 한 통이 방송 포교를 위한 힘이 됩니다.

0: 집에서도 쉽게 만들어 먹을
1: 그러니까
0: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거 같잖아요. 음식 잘 만들면 지혜롭고 공양을 잘하면 자비로워진다.

매달 10,000원의 후원금이 모이고 모여 더 나은 방송 포교를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세상 모든 곳까지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BTN 붓다회.

0: 용성조사 대원 명법사 실천회에서는 용성조사의 탄생 162주년을 맞아 봉찬대제를 봉행합니다. 용성조사의 대원을 실천하며 탐진치를 벌이고 참회 정진하실 분은 육신보살님께 한 달에 1,000원씩 공양 올리시면 됩니다. 문의는 031-655-3215번입니다. BTN 불교TV 합창단 정기연주회 바바나 콘서트가 오는 6월 21일 일요일 오후 5시 부산 금정문화회관에서 개최됩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맑고 아름다운 선율로 전하는 감동의 무대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9345-8137번입니다. 재단법인 선학원에서는 만해 한용운 스님의 82주기를 맞아 오는 6월 20일에 만해 추모 예술제를 개최합니다. 님의 침묵 발간 100주년을 기념해 도울 선생의 강연회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34-9654번입니다. 정읍 칠보산 보림사주지 종진 스님의 두 번째 찾아가는 선명상 법회를 봉행합니다. 종진 스님의 명상 토크쇼에서는 화를 다스리는 법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명상을 지도합니다. 삶의 활력과 변화를 만나고 싶은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참가 문의는 063-535-6800번입니다. 질병을 고치고 수명을 늘려주시는 약사열의 부처님의 크나큰 원력이 불암산 경수사에 찬란히 구현됩니다. 건강과 평안으로 채워주시는 약사열의 부처님의 온화한 미소를 탱화로 모시고자 합니다. 이 수승한 인연으로 마르지 않는 복덕의 가피를 대대손손 누리시길 발원합니다. 부처님의 광명이 우리 가정에 건강과 안락이라는 감로수로 내리도록 소중한 정성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1: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 삼매 참법 천일 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 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바라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8령산 능가사 주지 진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마음이 참 바쁩니다. 지나간 일 붙잡고 후회하기도 하고 아직 오지 않는 일 걱정하느라 지금을 놓치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만큼은 조금 천천히 숨 쉬면서 내 마음이 어디쯤 가 있는지 한번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사찰 음식을 통해 선명상의 세계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함께 음식이 어떻게 마음을 쉬게 하는지, 천천히 먹는 일이 왜 수행이 되는지, 그리고 비워내는 밥상 안에 어떤 지혜가 담겨 있는지 함께 알아차려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곳 능가사에서만큼은 잠시라도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자연과 음식 그리고 자기 자신을 천천히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찰 음식은 수행입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K-푸드 열풍이 대단합니다. 예전에는 매운맛, 자극적인 맛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건강과 치유로 관심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사찰 음식은 그 흐름 속에서 가장 한국적인 웰니스 음식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가 무형유산으로도 지정됐고요.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등재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셰프들과 미식가들도 사찰 음식을 단순한 채식이 아니라 철학이 담긴 음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사찰 음식 안에는 생명 존중 사상과 절제의 미학, 자연과 공존하는 지혜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사찰 음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사찰 음식은 수행이고 곧 명상입니다. 불교에서는 음식을 만들고 먹는 과정에도 수행의 마음이 담겨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떤 재료를 고를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재료를 손질할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칼을 잡을 것인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씻고 다듬을 것인가, 또 어떤 마음으로 먹을 것인가까지 그 모든 과정이 수행입니다. 그래서 사찰 음식은 단순히 맛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음식을 덜어내는 음식에 가깝습니다. 자극적인 맛을 줄이고 자연 본래의 맛을 살리고 제철 재료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 안에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연습이 담겨 있는 것이 사찰 음식입니다. 왜 사찰 음식은 오신채를 쓰지 않을까요? 사찰 음식에는 고기나 생선 같은 동물성 식품을 사용하지 않고 파, 마늘, 달래, 부추 같은 오신채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특히 또 화학 조미료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불교에서는 음식도 마음에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너무 강한 향과 자극은 마음을 쉽게 흥분시키고 번잡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수행자들은 마음을 고요히 하기 위해 음식도 최대한 담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찰 음식은 우리가 통상적인 오미가 아니라 육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한 가지 맛이 담백한 맛입니다. 담백하다고 해서 맛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이 가진 깊은 맛을 더 섬세하게 느끼게 되고요. 재료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맛을 더 알아차릴 수 있는 그것이 사찰 음식입니다. 요즘처럼 자극적인 음식에 익숙한 시대에는 처음에는 심심하고 별 맛이 없는 것 같이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만 지나도 몸이 먼저 알아차립니다. 속이 편하다, 몸이 가볍다, 마음이 차분해진다. 사찰 음식은 바로 그런데 있습니다. 이제 출가해서 절에 왔었을 때 스님들이 밖에 음식을 거친 음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제일 처음에 와가지고는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이제 밖에 음식은 이제 처음 먹으면 맛있을 수 있지만 그게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하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그래서 사찰 음식의 그 담백한 그 맛이 나를 가장 편하게 하는 그런 음식이라고 지금 이제 추가해서 절에 살아오면서 느낀 것이 사찰 음식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무슨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명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명상이 호흡 명상, 뭐 걷기 명상, 그에 집중해서 이렇게 하는 명상인데요. 음식 먹는 그 자체가 정말로 그 음식 밥한 술, 입에 들어가는 거, 입에 들어온 느낌, 그다음에 그 향, 맛, 그에 집중하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거.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이제 명상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음식이 이제 명상이 될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평소에 먹고 사는 것은 살기 위해서 이제 먹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몸에 뭔 상관없이 그냥 의식 좀 먹기만 하죠. 채우기만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맛에 탐닉한 거죠. 이제 그만 먹어도 되는데 그 맛에 취해서 내가 이렇게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죠. 지금. 그 맛에 이제 빠져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비만이 되고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이런 것이 되죠. 그래서 음식 그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음식을 먹으면서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고 그 맛과 음식의 향과 그 내가 지금 일련의 행동을 조금이라도 알아차리는 것. 이게 이제 음식 명상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출가해서 제일 처음에 이제 바로 공양을 이제 큰 방에 모여서 이렇게 전 대중이 쫙 하는데 뭔 소리만 나도 이제 뭐좀막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정말 그 고요함 속에서 이제 음식을 이렇게 먹는데요. 그 음식 먹는 그 자체가 그 바로 공양 속에 모든 걸 집중해서 그 음식 바로 공양 그한 끼의 모든 그 순간만큼 거기에 집중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음식 명상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색수상 행식에 이제 맞춰서 이제 음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이제 그 초점이 돼 있는데요. 우리가 음식을 이제 재료를 준비하는 때부터 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움직이고 내 수작용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일련의 조리 과정에 다 들어있죠. 만드는 우리 모든 것은 다 이제 연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내 기운이 그 음식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어느 음식점을 갔는데 음식이 굉장히 짜요. 그러면 아, 오늘 음식 만든 주방장이 굉장히 기분이 좋으신갑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기분이 업이 되면 짠맛을 전못 느껴. 근데 이런 게 가장 기본적으로 음식이 어떻게 우리하고 반응하는지를 알수 있죠. 그래서 내 기분이 안 좋을 때 만든 음식과 내 기분이 좋을 때 만든 음식, 그 다음에 어떤 마음으로 음식을 만드는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그 음식을 받아서 먹는 내가 어떤 마음으로 먹냐에 따라서 그 맛이 틀려지죠. 그 사찰 음식, 아까도 말했듯이 오신체도 안 들어가고 동물성이 안 들어가는 이유는 그걸 먹음으로써 섭취함으로써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이제 알면 좀 줄여갈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우리가 절에 들어오면 이제 음식을 가린다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육식을 뭐 하지 않고 한 3년 정도 이렇게 살아보면 아, 이래서 육식을 하지 말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오신체도 마찬가지고 한 3년 이상 이렇게 섭취를 않고 살아보면 아, 이래서 오신체를 먹지 말라고 하는구나 라는 걸알수 있죠. 이제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제 뭐 육류를 섭취하든가 오신체를 섭취를 해도 거기에 이제 그 성정이 쏠리는
이런 거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죠. 알아차릴 수가 있다 그 말이지. 육식을 했을 때 일어나는 반응, 오신체를 먹었을 때 일어나는 반응, 이런 것을 내가 알아차리니까 거기에 혹하진 않죠. 이런 것이 있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음식은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이 생명 아닌 재료가 없거든요. 음식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먹는 식재료 중에 생명 아닌 게 없어요. 다 자기 생명을 내서 그 생명을 내가 먹고 내 생명을 연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생명의 소중함. 그래서 이제 항상 우리의 채취를 해도 이렇게 따서 이렇게 먹고 이렇게 과해 죽여버리는 이런 재료는 좀 사용하지 않는 게 이제 사찰 음식의 가장 큰 특징인데요. 그 속에서 그 음식 속에서 그 음식을 먹으면서 내가 어떤 마음을 낼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 명상은 꼭 눈을 감고 앉아 있는 것만이 명상이 아니고요. 어떤 자리에서나 우리가 명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찰 음식 안에는 우리가 모든 명상의 요소가 다 들어있다고 봅니다. 음식을 만들기 전에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재료 하나하나를 정성껏 다루고 이제 정성껏 만들어서 음식을 섭취할 때도 천천히 씹으며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 그 자체가 명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 식사할 때를 떠올려 보면은요, 요즘 이제 하도 바쁜 세상이다 보니까 휴대폰 보면서 먹고 생각은 딴 데가 먹으면서도 생각은 딴 데가 있고 급하게 이제 먹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식 맛도 제대로 모르고 이제 몸이 보내는 신호도 놓치게 되고 이제 그런데 천천히 먹기 시작하면 좀 달라지죠. 이제 밥의 향도 느껴지고 씹는 소리도 들리고 몸이 이제는 충분하다 말하는 순간까지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 음식을 섭취한다는 것은 살기 위해서 섭취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너무 이제 지나치게 되면 그냥 의식적으로 그냥 채우기만 하는 거죠. 뭐 밥비 마트에 가서 삼각김밥 하나로 때우고 가는 요즘 현대인들, 그 다음에 맛집만을 찾아다니면서 그 맛의 탐닉에서 이렇게 하는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건데, 그러다 보면 두 가지도 전부 다 문제가 되죠. 이제 몸의 건강상 정신적인 문제가 되지만 내가 이제 정말 뭐 우리가 편의점에 가서 삼각김밥을 하나를 먹더라도 정말 그 삼각김밥을 올곧이 정말 천천히 내가 씹어가면서 그 맛을 느끼면서 내가 그렇게 먹는 것과 시간에 쫓겨가지고 허겁지겁 그냥 채우듯이 먹고 가는 것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죠. 그래서 그 순간만큼이라도 삼각김밥 한쪽을 먹더라도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알아차리는, 이게 이제 음식 명상인 것 같습니다. 사찰에서는 이런 걸 이제 알아차림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제 음식을 먹는 일이 내 몸과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비워야 채워진다는 말의 의미는 사찰 음식은 더하는 음식이 아니라 빼는 음식입니다. 덜 자극하고 덜 욕심내고 덜 집착하는 것. 그렇게 비워낼 때 이제 오히려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죠. 불교에서는 이것을 이제 중도라고 표현하는데요. 너무 과하지도 않고 너무 부족하지도 않는 상태. 이제 현대사회에는 늘 빨리 더 많이 더 강하게를 요구합니다. 먹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 속에서 오히려 지쳐갑니다. 그래서 사찰 음식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정말 그렇게 많이 필요한가? 조금 덜어내도 괜찮지 않을까? 그 질문이 결국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오늘은 이제 사찰 음식을 한 세 가지 정도 같이 참가자로 만들 거고요. 만드는 과정,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밭에 가서
재료를 이제 채취하는 상추를 좀 따는 것부터 시작해서 같이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그 음식을 나눠서 이제 먹는 것까지 명상으로 쭉 한번 연결해서 해볼까 이렇게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상추밭에 왔습니다. 상추 한 입 이렇게 딴을 딸 때도 우리가 우리껏 먹어야 되는 거라고만 생각하고 우리가 상추를 키워서 이렇게 따잖아요. 그렇지만 이 상추 한 입도 상추 나름대로는 다 자기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고 다 따 드세요 하고 지금 크진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이 생명을 같이 나누는, 그래서 우리가 먹을 수 있을 만큼만 이렇게 따가지고 이렇게 음식을 하는데 음식의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작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상추에게 이렇게 커져서 우리에게 이렇게 음식 재료로 와준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내는 것이 음식 명상의 시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이제 우리들이 만들어서 이제 먹을 음식은 주 메뉴가 새송이 버섯 조림, 그다음에 상추 나물 무침, 그다음에 얼갈이 된장 채국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밭에서 상추를 이렇게 따왔는데요. 이제 소중한 생명 한입한입 따왔잖아요. 감사한 마음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재료를 손질할 때도 항상 이 집중해서 이렇게 손짓 하나하나, 이렇게 물 떨어진 소리, 이 상추 하나하나를 만지는 이런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알아차리는 그런 마음으로 상추를 이제 씻도록 하겠습니다. 저 옆에서 씻어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 또 예, 얼갈이를 좀 씻어주세요. 그래도 한 분은 같이 오셔서 새송이 손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요리는 이제 설 요리는 새송이, 이제 버섯, 조림, 그다음에 상추, 나물, 그다음에 얼갈이, 채국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같이 음식 이제 명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밭에 가서 상추를 재료를 직접 우리 손으로 따와서 요리를 했습니다. 원래 바로 공양은 바로가 이제 네 벌로 돼 있어요. 근데 오늘 약식으로 두벌 바로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과 끝은 이제 죽비로 하고요. 중간에 씌잉볼을 넣어서 같이 공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네, 바로 공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달근을 옆으로 내려놓고요. 밥상 하시겠습니다. 이 음식이 어떻게 하여 여기까지 왔는가? 눈앞에 놓인 이 음식 하나하나에는 햇볕과 바람과 비, 흙, 농사지은 이들의 수고로움 등이 들어있음을 인식합니다. 나는 이런 고마운 음식을 아무 거리낌 없이 먹을 자격이 있는가?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를 인식합니다. 이런 고마운 음식을 늘 감사한 마음으로 다하여 마음속의 탐욕을 끊어 필요한 만큼만 먹어야겠다고 인식합니다. 이 음식을 몸이 마르지 않기 위한 수행을 위한 약으로 삼아 일체의 고통에서 벗어나리라고 인식합니다. 모든 생명에게는 음식이 필요함을 생각하며 이 음식은 나의 건강에 도움을 주며 이 음식 덕분에 나는 나 자신과 모든 이들의 깨달음을 향해 정진해야겠다고 인식합니다. 공양하시겠습니다. 먼저 숟가락으로 밥을 한 숟갈 떠서

향과 식감을 느끼면서 천천히 씹어봅니다. 반찬도 같이.

평상시보다 더 천천히 씹으며 음식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함을 느끼면서 네, 공양합니다.

0: 계속 공양하시면서 소리는 듣습니다. 정견, 올바로 보는 것. 어떤 음식이 올바른 음식인가를 아는 것. 사찰 음식의 조리원칙에 맞는 음식이 올바른 음식이다. 또한 개글스럽게 먹거나 참지 못하고 좋아하는 음식에만 집착하지 않는다. 정어, 올바로 말하는 것. 내가 가진 생각이 옳다고 남에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내가 가진 식생활이 옳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식생활이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는다. 정사, 올바로 생각하는 것. 음식을 맛으로만 탐하지 말고 탐심을 버리면 필요한 만큼만 먹게 되며 과식을 하지 않게 되며 필요한 만큼만 먹게 되는 식생활 습관을 가질 수 있다. 정업, 올바로 행동하는 것. 음식을 조리할 때나 먹을 때도 재료에 대한 소중함을 늘 생각할 음식 찌꺼기 줄이는 습관을 들이고 버릴 때도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버림과 설거지를 하는 행위에서도 자연을 생각하는 마음을 실천할 수 있다. 정명, 올바로 목숨을 유지하는 것. 좋은 재료를 고르는 방법을 알 것. 자연을 해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재료는 사지 않는다.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방법으로 농사지은 재료를 구입하는 노력을 한다. 정정진, 올바로 부지런히 노력하는 것. 자신을 몸과 마음을 해치지 않는 행위는 나는 소원을 세우고 잊지 않고 노력한다. 정념, 올바로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 흔들리는 순간에도 내가 팔 정도의 길을 걷고 있다 또는 있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생각한다. 정정, 올바로 마음을 안정하는 것. 앞으로 말한 길을 따라 음식을 먹으면 저절로 마음이 안정되며 해탈에 이를 것이다. 다 드셨습니까?
1: 네.
0: 그러면 물을 자 발에 따십시오. 하나 가져온 단무지로 깨끗이 닦습니다. 그러면 옆에 바로 물을 옮겨서

물을 이제 다시 넣어서 손으로 마지막으로 닦습니다. 닦아보세요. 자, 숟가락도 닦고. 다 닦아요, 빨리.

0: 여러분 아귀 아시죠? 아귀. 아귀 목구멍은 바늘 구멍만 하답니다. 하도 욕심이 많아가지고 목구멍을 작게 만들어가지고 이 아귀가 항상 배가 고픈데 어떤 물만 어떤 것만 먹냐면 스님들이 이렇게 바로를 닦는 물만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목구멍이 바늘 구멍만 하다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고춧가루가 있으면 목에 걸려버릴 거 아니에요. 그럼 아기는 이제 그날 굶는 거야. 못 먹고. 여러분들이 지금 아기 밥을 못 주게 한 거예요, 지금. 봐보세요. 아기가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불교에서는 바로 공양을 하면 위에 이제 천수 다라니가 붙어져 있는데 그게 정확하게 비칠 정도로. 그래서 이제 옛날 어른들이 이렇게 천수 물이 더럽게 나왔다. 그러면 전부 다 돌아가면서 마십니다. 아귀는 목에 걸리니까. 이제 그런 의미가 옛날에 이제 그 음식의 이제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서 고춧가루 하나라도 이렇게 낭비하지 말고 잘 먹어라. 이런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사찰 음식은 생명 존중 사상에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동식물을 생명을 해서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아기에까지도 배불리 먹일 수 있는 이런 자비의 마음을 내기 위해서 이런 청수가 맑은 청수를 내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재료를 직접 우리가 손으로 따서 조리를 하고 이렇게 바로 공양까지 이렇게 마쳤습니다. 이제 바로를 둘을 합을 하겠습니다. 소리 안 나게 젓가락하고 숟가락을 넣고 달근을 한번 이렇게 접어서 숟가락이 앞으로 이렇게 오게 해주십시오. 합장하시고 이것으로 바로 공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감 한마디씩 해보세요.
1: 건강한 식재료를 가지고 직접 가지고 와서 요리를 하는 모든 가정들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눈과 코와 귀와 모든 것들이 감각이 좀 살아나는 느낌 드는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좀 남김없이 부족하지 않게 욕심을 버리고 식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 식사를 하고 나서 엄청난 포만감보다는 좀 마음의 편안함이 남는 식사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 처음 저 상추랑 깻잎을 땄었을 때 생물에 대한 소중한

0: 막 감사함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공연을 진행하라고 하셔가지고 그런 생명의 소중함을 먼저 느끼면서 이 공연을 시작했는데요. 점점 요리를 하면서 생명과 같이 교감을 하고 또 저 나름의 그런 인내심과 이런 것들을 좀또 바르게 썰고 싶고 좀더 생명을 소중하게 대하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해지는 것 같고요. 이후에 식사를 하면서 자 이런 맛들을 하나씩 느끼면서 이것들을 또 다른 사람이랑도 같이 공유를 하면 좋겠다고 그 이후에는 이제 음식에 대한 포만감이 들면서부터는 식사할 수 있는 이런 음식에 대한 감사함, 제가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함을 또 느꼈던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에 스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을 말씀해 주셨을 때 인생에 대해서도 좀 많은 생각들을 또 하게끔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 놀랬죠? 아무 맛이 없었을 것 같았네.
2: 네, 생각보다 굉장히 맛있었어요.
1: 우리가 이제 평상시로 넣었던 오신채나 이런 거 넣지 않고도 밖에서는 파 마늘이 안 들어가면 음식이 안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파 마늘 이런 것도 안 넣고도 이렇게 맛이 없을 것 같은데 굉장히 그래도 맛있는 음식이 됐잖아요. 이게 만드는 과정에서의 내 정성, 내 그런 마음가짐, 이런 게 음식에 대한 그런 마음이 이제 사찰 음식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걸로서 모든 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행복은 이제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언젠가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숨쉬는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는 것, 그게 행복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밥한 끼를 먹더라도 조금 천천히, 조금 더 고맙게, 조금 더 맛있게, 조금 더 알아차리며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그한 끼가 몸을 살리는 음식을 넘어 마음을 쉬게 하는 명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다시 찾아온 드라마 붓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붓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붓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BTN과 함께하세요.
1: 신라시대, 불교를 깊이 배우고자 당나라로 향한 의상스님은 마침내 등주 해안에 닿았습니다. 그곳 신도의 집에 머물게 된 의상스님. 그 집의 딸 선묘는 의상스님의 고결한 모습에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깊은 스님, 사모의 정을 품은 선묘는 마침내 의상스님에게 혼인을 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의상스님은 오히려 불법의 진리로 그녀를 감화시켜 세속의 사랑을 뛰어넘는 보리심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선묘는 영원히 스님의 제자가 되어 그 큰 뜻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겠노라 그 뜻을 굳게 서원하였습니다. 그 후 의상스님은 종남산으로 들어가 화엄하게 깊은 이치를 깨우치는 데 매진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귀국하는 길, 의상스님은 선묘의 집에 들러 감사를 표했으나 뱃길이 바빠 곧바로 포구로 향했습니다. 스님을 위해 정성껏 법복을 준비했던 선묘가 달려왔을 때 야속하게도 배는 이미 뭇을 떠난 뒤였습니다. 선묘는 스님에게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 상자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선묘는 스님의 뱃길을 지키겠다는 서원과 함께 푸른 바다에 몸을 던져 거대한 용으로 변했습니다. 용이 된 선묘는 거친 파도를 헤치며 신라에 도착할 때까지 의상스님의 배를 안전하게 지켰습니다. 무사히 귀국한 의상스님이 화엄의 가르침을 펼칠 봉황산에 닿았으나 그곳은 수백 명의 도적대가 점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용이 거대한 바위로 변해 공중에 떠오르자 혼비백산한 도적들은 모두 흩어졌습니다. 이렇게 용이 바위로 변해서 절을 지을 수 있게 도왔다 해서 지어진 절이 바로 부석사입니다.

0: 마틸드 필립 벨기에 여왕이 서울 진관사를 찾았습니다.
1: 미국 부통령 부인의 방한은 처음이었고 진관사를 택했습니다.
2: 스님!
3: 스님! 아. 아이고, 관세음보살.
4: 근데 이렇게 맷돌로 돌려서 두부를 만들면 두부 맛이 진짜 기가 막힐 것 같아요.
2: 기가 막혀요. 예.
3: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고 양념은 보수적이고
5: 배를 갈아서 하니까 완전히 천연 조미료잖아요.
2: 자연식품.
3: 절밥은 천천히 먹으면서도 재료를 중요시하지 양념을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특히 마음을 중요시하게 해요. 네. 최고 양념은 마음이다.
6: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드레산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일념이 무량겁이고 무량원겁이 일념입니다. 오늘 그 가운데 있는 수량, 숫자, 그 중에서도 이제 한 중간쯤 넘어 있는 아승지라는 숫자가 있는데 그 품, 아승지 품을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아승지 품은 이 수량에 대해서, 숫자에 대해서 이 다른 품은 부처님이 증명하시고 보살들이 설하셨는데 이 품만은 보살들 마음으로도 헤아릴 수 없어서 부처님이 직접 설하신 품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서는 이제 부처님한테 시망보살이 이제 숫자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시망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여러 부처님 여래께서는 아승기고 한량 없고 그지 없고 가틀이 없고 셀 수 없고 일컬을 수 없고 생각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음을 연설하시나이다. 세존이시여, 어떤 것을 아승기라 하며 내지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다 하시나이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시망보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선남자여. 그대가 지금 여러 세간 사람들로 하여금 부처님이 아는 수량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하여

정변제에게 묻는구나. 선남자여, 자세히 듣고 잘 생각하라. 너에게 말하리라. 심양보살은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일백낙차가 한 구지요, 구지식 구지가 한 아유다요, 아유다식 아유다가 한 나유타요, 나유타식 나유타가 한 빈바라요, 빈바라식 빈바라가 한 군갈라요, 군갈라식 군갈라가 한 아가라요, 아가라식 아가라가 한 체승이요, 체승식 체승이 한 마바라요, 마바라식 마바라가 한 아바라요, 아바라식 아바라가 한 다바라요, 다바라식 다바라가 한 계분이요, 계분식 계분이 한 보마요, 보마식 보마가 한 네마요, 네마식 네마가 한 아바금이요, 아가범식 아가범이 한 아가바요, 아가바식 아가바가 한 비라가니라. 이렇게 해서 몇 단계가 있냐면 124단계 나갑니다. 우리가 지금 제일 좋아하는 것이 돈이죠. 돈. 그래서 부자는 옛날에는 백만장자 했는데는 지금은 억만장자. 그런데 지금 억만장자도 안 되고 지금은 조 단위로 나가죠. 우리나라 예산도 지금 조 단위로 나가죠. 그 다음에 경 단위, 뭐 양 간에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것은 14단계인데 부처님이 설하신 것은 120단계나 됩니다. 그래, 그 가운데 하나가 아승지라는 단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옛날에는 뭐 썼어요? 1, 2, 3, 4 썼잖아요. 1, 2, 3, 4. 한문으로 1, 2, 3, 4 해갖고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그렇게 조 이렇게 썼잖아요. 그건 이제 한문, 중국에서 쓰던 거. 우리는 그것을 이제 우리말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썼잖아요. 예? 이거 이제 숫자 그거.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기호로서 아라비아 숫자 1, 2, 3, 4 이렇게 쓴 것은 언제부터 썼어요? 불과 얼마 안 돼요. 조선왕조 중에서도 고종 때, 대한제국 때 썼어요. 대한제국 때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썼는데 그래, 이 아라비아 숫자는 어디서 태어났어요? 지금 다 쓰고 있어도 그 모르죠. 이름이 아라비아 숫자잖아요. 아라비아 숫자는 아라비아에서 태어난 줄 아는데 그러했어요. 인도에서 태어났어요. 인도. 인도. 인도에서 1, 2, 3, 4 지금 쓰고 있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쓰고도 있고 여러분 손자, 아들, 딸들도 쓰고 있는 1, 2, 3, 4는 아라비아 숫자 1, 2, 3, 4는 인도에서 태어났어요. 그때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그것을 아라비아 상인들이, 장사꾼들, 아라비아 상인들이 그놈을 갖다가 유럽에다 퍼뜨리면서 아라비아 사람이 퍼뜨리니까 이것을 아라비아 숫자 이렇게 되어버린. 인도 사람들은 억울하죠. 자기들이 만들었는데 그것을 아라비아 숫자라고 하니까.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만들어서 이제 9까지는 만들었는데 9까지는 만들어서 썼는데

힘을 표현하는데 그것은 어렵다 그 말이죠. 10은 예를 들면 207이다 그러면 207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띄어써서 2 쓰고 가운데는 놔두고 7을 써서 207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걸 이제 인도의 수학자가 생각을 한 거예요. 인도는 옛날부터 없다, 비어있다, 우리로 하면 공이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수냐라고 했잖아요. 수냐 없다. 수냐 공. 우리 불교에서 제일 이야기하는 공. 도의 궁극의 상태를 표현할 수 없을 때 공을 썼잖아요. 영을 썼다고 하면 영을. 영을 쓰면서도 그것을 숫자에다 끼워서 그것을 숫자로 못 쓰고 있었어요. 9까지만 쓰고 영을 못 쓰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인도의 천문학자가 그것을 숫자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 비어있는 데를 공을 쓴 것이다 그 말이에요. 비어있는 데를 그빈 거, 없는 것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표현한 숫자, 그것이 0이다, 그럼 공. 그래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공을 우리는 없는 것으로 이해를 많이 하는데,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우리가 공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공은 없는 것을 있다고 표현한 것이 공이기 때문에 없는 중에 있는 것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한문으로 간단히 표현할 때 진공묘유라고 그런다. 공 가운데 묘한 것이 있다. 그래, 진공묘유. 그래서 도인 스님들이나 옛날 스님들이 이렇게 도의 궁극의 그 상태를 표현한 것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이 공이다. 수냐, 공. 그래서 우리가 이 공만 알면 다 아는 거예요. 공만 알면. 공의 그 뜻을 공. 그래서 지금 표현을 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고 하는 스님들도 많이 있는데 그 공을 뭐라 하냐? 본무자성. 본무자성. 이네 글자를 하나로 표현한 것이 공이다. 그래서 공은 없는 것이 아니고 있는 것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없는 것이다. 그것이 뭐예요? 일념즉시 무량겁. 무량응겁이 즉 일념이다. 그래. 그래서 불생불멸이 나오는 거예요. 불생불멸이.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형입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하음법회에 오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다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으니까 죽을 걱정하지 마시라 그 말. 지금 사람들은 다 죽을 걱정만 하고 살더라고. 물론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절에 오니까 자연히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겠지만 죽지 않아요. 죽고 싶어도 못 죽어. 공이기 때문에 공이기 때문에 본무자성이다. 그럼 본무자성.

본래에 나라가 할 것이 없다. 나라가 할 것이 없는데 뭔 태어난 게 있냐? 태어난 게 없으니까 죽는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본래. 본래. 그러니까 뭐예요? 걱정할 게 없다.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버린다. 그 말이에요. 공을 알면. 아까 공을 아신다 했잖아요? 걱정 없죠? 네, 걱정 없으면 됐어요. 걱정 없으면 할 일이 무엇일까? 이제 걱정 없을 때 할 일이 뭐예요? 보살이 할 일이 뭐예요? 걱정 없는 사람 보살이라 보살. 보살이 할 일이 뭐예요? 업장소면이에요, 업장소면. 지어놓은 업, 지금 걱정은 없지만 지어놓은 업이 계속 나오잖아요. 응? 지어놓은 업이 계속 나와. 그래갖고 언뜻 언뜻 자기를 괴롭힌다. 그 말. 그래서 소멸을 해야 돼, 그것을. 그것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돼요? 수행을 해야 되는데 수행을 하는 제일 첫 단계, 그것이 뭐예요? 자기를 바르게 갖는 거예요. 자기를 바르게 갖는 거. 자기를 바로 아는 거. 그래서 자기를 바로 지금 알았으면 걱정 없다는 것은 자기를 바로 알았잖아요. 불생불멸을 알았으니까. 알았으면 업을 소멸해야 되는데 그 업이 뭐예요? 모든 자기 주위, 모든 이웃이 다 자기 업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웃을 다 건져내야 된다. 그 말이야. 고통으로부터 건져내야 된다. 그게 보살이 할 일이라. 그래야 내 업이 소멸이 되는 것이에요. 내 업을 내 몸 가운데서 찾아서 소멸한 것이 아니고 내 주위의 모든 것이 다 내 업이기 때문에 내 주위를 다 건짐으로 인해서 내 업이 소멸이 돼. 그렇지 않으면 내 업이 소멸이 안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이웃을 다 구하겠다 하는 것이 보살의 원이다 그 말이야. 보살의 원력이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지금 있는 것은 내 업으로 있는 것인데 내 업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모든 이웃을 다 구제를 해야 내가 구제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쉬워요. 그럼 더 할 일이 없지. 그럼 더 할 일이 없어. 더 할 일이 없어. 다 구제를 해. 그 수가 말할 수 없는 수예요. 말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할 수 없는 수. 그것이 무량수라면 헤아릴 수 없는 수. 그것까지 부처님께서 124단계로 수량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 아승지품이다. 아승이. 아주 쉬운 감옥이죠, 오늘. 네? 아주 쉬운데 불교의 모든 진리가 여기가 다 들어있는 것이야. 한량 없다. 그러면 이... 시간만 한량 없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수명도 한량이 없다 그 말이에요. 부처님 수명이 한량 없으니까 여러분 수명도 한량 없는 것이다. 그것을 공으로 표현한 것이다. 즉 말해서 저 바다 물에서 파도가 확 치면

아라스카 그쪽에서는 얼음이 하나 녹아서 뚝 떨어졌는데 그것이 커지고 커지고 커지고 내려갔고, 여기 하와이 앞에 와서는 큰 파도가 돼버리잖아요. 응? 그렇게 바닷물이 파도를 일으키면 우리들은 파도 그 현상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바닷물은 아무 변화가 없는 거지. 물 그대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파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센 파도다, 약한 파도다, 고운 파도다, 나쁜 파도다. 응? 그래서 우리는 그 바닷물과 같은 그런 근원에서, 한 근원에서 이 사람이라는 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왔을 뿐이다. 다시 또 그 바다로 돌아가, 파도가 잔잔해지면 바다대로 그대로 바다. 그러면 바다에서 파도가 일어나는 일이 없는 것이죠. 근본으로는. 그런데 일어났다 했을 뿐이다. 그 순간만 있었을 거니까. 그런데 영혼, 무량한 세계에서 볼 때는 없는 것이지. 그냥 바닷물 뿐이야. 그러듯이 우리도 근본, 원뿐이다, 공뿐이다. 본무 자성, 자성이 없는 그 상태. 그것을 말로 표현하려니까 84,000 경전이 되어갖고 그 경전 가운데 하은경이 되었고, 하은경에서 이 수량에서 이야기를, 수량이 얼마나 됩니까 하니까 이렇게 일락차에서부터 말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할 수 없다 하는 데까지 이야기를 하셨다. 말할 수 없다 뭐예요? 무량수잖아요. 무량수, 공같이, 원같이. 그 공 가운데서 공이 뭉쳐지면, 공이 뭉쳐지면 무엇이 생긴 묘유, 뭐가 생긴다 그러면, 뭐가 생기면 또 이거이 또 인연이 다하면 또 흩어지기 시작한다 그 말. 그리고 요 사이는 어디까지 이제, 옛날에는 물질만 가지고 과학이 연구를 했잖아요. 물질만 가지고. 아톰, 소위 원자만 가지고, 물질의 최소 단위는 원자다 해서 원자만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지금은 무엇 가지고 연구를 해요? 마음 가지고 연구하잖아요. 마음 가지고. 최소 단위가 원자인 줄 알았는데 원자를 딱 깨보니까 구석에 양자도 있고 중성자도 있고 전자도 있고 다 있거든요. 그 속에, 원자 속에. 그래서 이걸 또 깨보니까 공이야, 공. 공. 그래서 이제 요사이 과학들은 그 행위의 근본을 에너지라고 불리는, 에너지. 에너지. 에너지가 이 세상에 빡 차 있다. 동양에서는 뭐요? 음양해서 나타난 것은 양이고,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을 음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지금 과학에서는 보니까 암흑색이다. 암흑의 에너지다. 없는 것이 작용하는 에너지를 암흑에너지다. 있는 것이 작용하는 에너지는 지금 광명이고, 없는 것이 작용하는 에너지는 암흑에너지다. 그런데 거기는 모르잖아요. 지금 볼라게도 볼 수가 없고, 느낄라게도 느낄 수가 없고, 잡을라게도 잡을 수가 없다. 그런데 있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 실감하는 것이 뭐예요? 지금 말하는 시간, 수량이잖아요. 수량, 시간. 시간이 있어요? 시간.

시간이 있습니까? 시간을 쓰고 있지만 몰라요. 시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쓰고는 있어요. 그래서 측정은 있지만 본체는 없다. 그렇게 요사의 과학자들은 그러네. 측정은 할 수 있다. 그러면 시간을 측정은 할 수 있는데 시간이라는 본체는 없다. 본무자생이다. 그 말이에요. 공이다. 많잖아요. 그런 것이 전체 거의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안 따지니까 그런 거지. 따지고 보면 내가 낳은 바도 없고 죽을 일도 없고 불생불멸이라는 것이 분명하니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된다. 그것이 바로 수행하는 것이고 지금 바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부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딱 이것이 무엇인고 내가 지금 죽음을 생각하고 삶을 생각하는 이것이 무엇인고 이먹고 하고 깊이 추구에 가면 답이 나오잖아요. 이먹고 몸과 마음을 단정히 따게 하고 탁 추구해 가면 성성하게 해가면 자기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것이 다 보이잖아요. 그 보이는 것을 더 넘어 거기에 소위 말해서 끌려가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끌려가지 않고 탁 더 넘어가고 더 넘어가고 더 넘어가면 무엇만 있어요?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는 지점이 나오는 거지.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는 지점. 거기가 지금 여기예요. 말로 표현을 하면 거기가 여러분이 추구하는 아미타, 부처님이 계신 극락세계다. 아미타, 시간적으로 영원하고 공간적으로 한량없는 그 자리, 그것이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곳이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내 안에 있는 것이다.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체이다. 그것을 자기가 스스로 참구해서 탁 스스로 증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그 자리는 아무것도 불생불능, 불구부정, 부정불가. 그래, 공의 모양이 그렇다 그러면 공의 모양. 법공상, 법의 모양이 그렇게 생겼다 그 말이에요. 불생불멸이고 불구부정이고 부정불가합니다. 맨날 가르쳐주잖아요, 맨날. 그런데 입으로만 그냥 달달달달 하고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한번 자기를 알라고 안 한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무슨 고통에서 매어 있어서 그런가, 욕망에 매어 있어서 그런가. 어딘가 집착에 있어가지고 자기 본 자기를 알라고 앉는 것 같다 그러면 그걸 알라고 해야지 그것을. 불교인이라면 부처님 제자라면 우선 나부터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있어야 세상에 있는 거고 내가 있어야 부처님이 있는 것이고 그런 건데 나를 몰라하고 뭘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그 나를 알기 위해서는 추구해야죠. 공부. 무엇인고 하고 무엇인고 하고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해. 또 조려온 부처님한테 스님들한테 질문을 해서 추구해 가야지. 이것이 무엇인고? 뭐예요? 도무지 모르겠어요. 도무지. 그래서 아승지겁, 무량, 무량수, 무량겁. 그러잖아요. 무량수, 무량겁. 한량없다. 한량없다. 끝없다. 맨날 하면서도 내 수명만은 끝이 있다. 나는 100살 먹고 죽을 것이다. 101살 먹고 죽을 것이다. 90살 먹고 죽을 것이다. 자기가 생각으로 한계를 만들 뿐이다. 응? 자기가 한계를 만들잖아요. 누가 만들어줬어요? 엄마 아빠가 딱 놔놓고 너는 얼마만큼 살다 죽어라 그랬어요. 부처님이 너는 얼마만큼 살다 죽어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만드는 자기가 인자 죽을 것이다. 인자 살 것이다.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네 것이다.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이 나다. 맨날 내건 나다 하는데 나란 게 뭐예요, 도대체? 무엇을 나라고 합니까? 몸뚱아리를 날아갑니까? 자기 생각을 날아갑니까? 우리 법우님들께서는, 우리 도반들께서는 무엇을 날아가고 살아요? 자기 몸을 날아가고 살아요? 아니면 자기 생각을 날아가고 살아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자기 집에 집안나무 콘크리트로 지어놓고 거기 들어가면서 내 집이다. 그런데 집은 있는데 나는 누구예요? 나는? 쓰긴 써도 모르잖아요. 알아요? 아까 붓을 알아야지, 그거 안다 했으니까. 응? 내 집이다 하고 들어가면 집은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데 방은 나는 뭐예요? 어떤 게 나예요? 내 몸이 나예요? 나의 마음이 나예요? 순자가 나예요? 복돌이가 나예요? 응? 무엇이 나까? 그것도 모르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중생이라 한다. 그래서 중생이니까 나를 바로 알아라. 나를 바로 알아라. 나를 바로 알기 위해서 절에 오셔서 지금 공부를 하니까 한번 결심을 해요. 이렇게 하음법회를 할 때라든가 아니면 무슨 동지 기도를 할 때라든가 성도제일 철야를 할 때라든가 한 일주일 동안이나 한 3일이라도 휴가를 내놓고 딱 앉아서 모든 것을 딱 버리고 한번 던져봐요. 이것이 무엇인고. 거기에 공부가 안 되면 염불을 해요.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아미타불이 탁 나타날 때까지 나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이 딱 나타날 때까지 칭견을 딱할 때까지 내가 눈으로 탁볼수 있을 때까지 생생하니 볼수 있을 때까지 한번 해요. 염불을 하든가. 그럼 오온 계곡이라 했는데 반야싱에서 오온 계곡이라 했는데 이 몸과 마음이 진짜 공한가? 지금 있는데 지금 공한가 하고 한번 그것이 몸과 마음에 확알 때까지 한번 깊이 생각해봐요.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그럼 알게 돼 있다 그러면 왜? 내가 원래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지금

모를 뿐이지 내가 원래 그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알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하면 돼, 하면.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은 하면 된다. 이거의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모든 가르침은 그대로 하면 이루어지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엉뚱한 데 쓴다 그러면 우리 애기 뭐 취직하게 그 좋은 부처님을 겨우 쓴 데가 거기다 써 좀 건강하게 좀 오래 살게. 아이고 요 사이는 제일 걱정된 게 애기들 장계 가고 시집 가는 거더만 장계도 안 갈라고 시집도 안 갈라고 응? 요 사이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은 오늘 아승지품을 배웠잖아요. 무량수, 무량광. 공간적으로 한량 없고 시간적으로 영원한 그 수, 그 수를 무량수라고 그래. 그 수를 무량수. 그러면 무량수 그런 것들을 다 합쳐갖고 그냥 한마디로 불교에서는 알기 쉽게 겁, 그래 울리잖아, 겁. 그래갖고 이 경상도 쪽에서는 옛날부터 열겁. 모든 것은 열겁이면 다 이루어지고 열겁 동안 하려면 힘들다. 그래서 아주 힘들 때 열겁을 이상한 이야기 하더만, 경상도 말로. 그 열겁이야. 너무 오랫동안 내가 고생했다. 그런데 열겁도 일념이에요, 일념. 공을 알면 열겁도 일념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한량 없는 시간과 공간을 겁이라고 표현을 해요. 쉽게 겁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을 세세하게 숫자로 논해놓은 것이 일락차부터 말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할 수 없는 그런 숫자까지 124단계를 부처님에게서 말씀해 놓으신 품이 이것이 아승지품이다. 그래서 이것을 이야기한 것은 부처님의 공덕이 이렇게 한량이 없다. 그럼 부처님의 공덕이 이렇게 한량이 없는 것은 우리들의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이렇게 한량 없다. 좋은 일이. 좋은 일이 한량 없다. 그런데 니들이 왜 죽고 삶이 있겠냐. 이 한량 없는 세월을 니들이 좋은 일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죽고 삶이 어디가 있어요? 죽고 삶이 있으면 그 한량 없는 게 아무 쓸데없지 않아요? 80 삶은 80 공덕만 필요하지. 무슨 뭐 아승지니, 겁이니, 무슨 무량수니, 그런 한량 없는 숫자가 어디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체가 한량 없는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앞으로 한량 없는 부처님의 공덕 속에서 한량 없는 공덕을 지어서 영원한 생을 살아라 하고 말씀하신 품이 바로 이 아승지품이라는 것을 머리에 새기시고 오늘부터 이 몸뚱아리 끌고 다니는 이것이 무엇인고 이뭣고 하고 여러분들이 추구해 가면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다 이 한량 없음으로 집약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오전 법회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1000년의 기다림. 그 시간의 끝에서 우리는 한 산을 만납니다. 경주 남산. 신라의 수도를 품었던 이 산은 단순한 자연이 아니라 불교가 삶이었던 시대의 기억을 간직한 공간입니다. 산길을 따라 오르다 보면 어느 순간 바위 위에 새겨진 부처님을 마주합니다. 이름 없이 남겨진 수많은 마예불과 석불, 그리고 무너진 탑의 흔적들. 그 수는 수백에 이르고 산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법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찬란했던 신라의 시간 속에서 사람들은 이 산에 기도를 새기고 바위에 염원을 남겼습니다. 정으로 다듬은 돌 위에 한 획 한 획 새겨 넣은 부처님의 모습. 그 안에는 나라의 안녕을 바라는 마음, 삶의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간절함, 그리고 깨달음을 향한 깊은 발원이 담겨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완전하지 않아도 그 모습은 오히려 더 깊은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자연과 하나 돼 시간 속에 스며든 신앙. 비바람에 닳고 세월에 깎여도 그 자리에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사라지지 않는 마음 때문일 겁니다. 경주 남산은 묻고 있습니다. 천년 전 이곳에 새겨진 기도처럼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돌에 새긴 믿음은 시간을 넘어 오늘에 닿고 침묵 속의 가르침은 여전히 이어집니다. 걸음을 멈추고 잠시 귀 기울여 보면 보이지 않는 시간의 층위 속에서 여전히 울리고 있는 목소리를 만나게 됩니다. 천년의 기다림 끝에 우리에게 다가온 한 산. 경주 남산은 오늘도 그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깊게 우리의 마음을 비추고 있습니다.

0: 자기에게 모든 게 다 있어요. 그게 자기가 주인공이거든. 그냥 생각하고 있지 마. 그냥 바로 딱 집어간 말이야. 생각을 하고 있지 말고 따지고 따지지 말고.
1: 그때 임재의원 선사의 어로인 임재록은 전통적으로 어록 중에 왕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0: 각자 자기 스스로에게 이게 100%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1: 선불교를 가장 강렬하고 확실하게

이익을 위해 사귀고 교제한다. 목적 없는 친구는 얻기 어렵다. 이익에 밝은 사람 순수하지 않으니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이러니 절단하니 한 말이 모든 빛을 갖다 아주 끊어준단 말이야.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누구든지 아주 참으로 두기 좁은 정안을 가진 말이야. 대종사가 법문을 한마디 한다 그 말이야. 그러면은 불법 세법을 막론하고 모든 기틀이 거기에서 다 끊어진 것입니다. 그러하니 천세의 소상하고 천이나 만이나 되는 말이야. 모든 세인, 모든 세인들이 다 소리가 사라졌더려 아무 말도 못한다 그 말이야. 그래 누구든지 아주 참으로 깊은 법문을 한마디 할까 치면은 여기에 있어서는 천불만조사가 누구든지 입을 열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일견이 난기하니 한 칼이 말이요. 이 칼이라는 것은 세상에 쓰는 칼이 아닙니다. 금강해금이라 그러면 지혜의 칼이다 이 말이요. 꽤 금강해금 지혜의 칼 같은 높이 들고 이것을 참자재에 있을 때 만리의 형시라 천리 만리 만리 온 삼천 대천 세계 전체가 다 송장 천지더라. 구부득하고 여기에서는 이런 법문을 알든지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불문야약하고 이면상지신명이라 여기에서는 누구든지 생명을 구할래 구할 수 없습니다. 전부 다 이 법문 밑에 이 칸 밑에는 다 죽고 만다 그 말이야. 자도하라. 그럼 이것은 어떠한 이치냐 말이야. 이게 무슨 이치건데 말 한마디에 천불만조사가 다 입을 다물고 말이야. 법문을 하나 법을 하나 쓰는데 말이야. 여기에서 시방 세계의 생명이 다 중닥하느냐 이 말이야. 그 뜻이 어느 곳에 있건데 이런 말 하는 것이야. 자격 화계보살아니요 자기가 꽃이 웃든지 벌거의 피해가 있는데 말이야. 거기에서는 무엇이냐면은, 참말로 웃든지 자비시로운 보살은 낯이 웃든지 여유가 있다. 그 말이야. 보살은 낯이 울 여유가 있어. 여유가 있고, 종려 옆편 야차들어라. 여유가 잎이라 하는 것은 아주 이파리에 삐죽삐죽 우가의 일생이거든. 그런데 종려 그 이파리에 말이야. 야처머리로 나타났다 이 말이요. 이제 이것을 알면은 앞에 이제 말하는 뜻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이런 무서운 법문을 말이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썼느냐 내가 하나 소개하겠어요. 녹두가 말이요. 이래 황백시인 제자인 동시에 이길시인 사형되는 말이요. 녹두시인 천고만고에 말하자면은 법문 고준의 법을 고준의 시기는 최고라칸입니다. 어떤 뒤에든지 옷 같으면 또 부르길 바라면 대도가 신이 부르거든. 그래 부르면 이제 아 큰 신이 부르는데 안 돌아볼 수 있나? 꽤 신이 꽤는 협의야. 뒤에 나와되면 이제 머리를 갖다 돌린다 그 말이야. 저를 본다 이 말이야. 머리를 돌려서 저를 본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주운 목주신이 뭐라 하냐면은 단판한 이로다 판때 있는 이구나 이리 말했어요. 그래 이것이 유명한 목주신이 뭐 단판한 이란 법문입니다. 법문인데 단판한 이란 것은 무엇이냐?

이야기는 서인지 단판에 찢어 있는 데입니다. 이전에 서인이라는 사람이 큰 것이 판때에 찢어 간다는 말이에요. 판때에 찢어 가는 때는 앞만 봤지 뒤에 판때에 찢어 있 뒤에 붙어가 있고 가리가 있으 뒤를 못 본다 이 말입니다. 못 본다 이 말인데 결국은 무엇이냐면 한쪽만 보지 말이요. 전체를 못 본다는 이제 피상적인 해석남이 이렇습니다. 한쪽만 보는 사람인데 전체를 못 보는 사람이다. 그것을 갖다가 단판이라고 단판하기라고 하는데 피상적인 이제 해석이요. 그렇지만 뜻은 전체 분대했습니다. 그런데 앞을 앞만 보고 뒤를 못 보는 사람을 단판하기라고 하는데 말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리를 부르거든. 부르는데 뒤를 돌아본단 말이야. 뒤를 돌아보면 못하면 앞만 보고 뒤를 돌아보면 단판하이라 괜찮은데 왜 뒤를 돌아보는데 단판하이라 하냐 이 말이야. 그게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뜻이 이제 어느 곳에 있냐 이것이요. 태평천자 환궁지요. 아주 마음대로 세상에 입지 참말로 아무 뭐 이제 재행이 없고 말이야. 나라가 편한 태평한 천자. 천자동자 그 당시에 이제 시전 식구로 날려 나와 같으면은 편하지 못하거든. 암만 천자지만은. 세상 아무 일 없어서 아주 참말로 이제 태평한 그런 천자. 태평 천자 환궁지요. 그 이제 사회 가운데 저 궁궐에서 말이지 아주 편안하게 산다. 그 말이야. 그런 이제 태평 천자의 그 환중에 있는 그런 이제 좋은 이제 뜻이고 그런 동시에 또 무엇이냐면은 혈안 장군 세신이라 혈안 장군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 나가 있고 저 변방 어디로 대해서만 축제하고 싸움을 한다고 말이야. 싸움을 하는데 온 정신이 웃으니 피투성이 온 정신에 이제 땀뿐이거든. 온 전신에 어떤 핏땡이 꽉 묻어가 있는 말이야. 장수들. 그 장수는 왜냐면은 그 변병에 싸움을 하는 장수들다. 그 말입니다. 그 이 단판왕이라는 뜻. 예, 판때기님이라고 한 뜻을 갖다가 바로 알려면은 말이야. 예, 무사 태평한 어떤 참말로 어떤지, 이 거룩한 천자가 그 구중궁궐 속에서 아무 걱정 없이 이제 잘 지낸다. 그 말이야. 그런 동시에 예? 난리가 나가 있고 피땀을 흘리고 싸우는 말이야. 그 장군들이 저 변방에서 죽자 하고 고생을 하고 있다는 말이야. 이것이 이제 정반대의 현재입니다. 정반대의 현재인데 이 내용을 갖다가 분명히 알면은 말이야. 단판은 지금 말하자면 판때기님이라고 한 뜻을 갖다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민재 정통의 모감 연선사관을 의미하는 얘기 있었는데, 그 신님이 이 법문에 대한 소용이 있어요. 어떻게 말하냐면은, 홍매의 기랑 닭 천비하고, 붉은 무슨 화루란 말이야. 불을 갖다 왔더니 한 화루에 한 마루 담아놨는데, 때 불이 잉글잉글, 예? 불이 지금 타고 있거든. 그렇게 타는데 무엇이 일어나냐면은, 기랑이요. 물결이 일어난다. 그 말이야. 물 속에는 물결이 나오지, 불 속에는 무슨 물결이 나냐, 이 말이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홍로의 지랑 박천비라, 별로 무슨 화로 속에서 물결이 무슨 일어나는데, 그 물결이 조금 지나는 게 어디 하늘 무슨 막 친다, 그 말이요. 어찌 물결이 높고 무서운지. 그러하고, 진리의과 풍수함지냐, 무슨 무슨 마음대 미는데 불꽃이 말이요. 불꽃이 아주 실이 빨리 가는데, 그, 빠른 불꽃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태풍구멍이 더욱이 빠르더라 이 말이야. 태풍이 더 빨라. 그런데 그, 예,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감히 말이야. 누구든지 엿볼 수 있겠느냐 이 말이야. 벌금 하루 속에서 풍랭이 만들면은 물결이 말이야. 하늘에 노다지 치고 우천지 또 불꽃이 예, 태풍구도 무지 빨리 말이야. 이렇게 휩쓸려 가는 데서는 실제에서 부처와 조사도 말이야. 여 바로 서지 못합니다. 당연히 들으면 한다. 그 말이야. 그런데 누가 감히 이곳을 엿볼 수 있느냐. 이 말이야. 인시 산도 백육비라도 말이야. 여기에 있어서는 머리가 세 달리고,
팔이 여섯이다, 이 말이야. 머리가 세뿐 아니라 어떻게 열이가 어떻게 삼천 삼만 달리고 팔이 어떻게 열이 어떻게 수백만 개 달리더라 해도 도착 후가 제일 잘하. 여기 와서는 마음 내면 누구든지 자기가 참으로 어떻게 불금을 깨치 그 깨치가 있고 부처와 조사를 능가하는 말이야. 그런 큰 배짓을 가졌다고 자랑하지 말아라, 이 말이야. 이 단편안이란 이 법문에서는 아무리 말이여 크게 바로 깨친 사람이라도 여기서는 안 죽을래 안 죽을 수 없다 그런 무서운 법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계속 뜻이 무슨 이야기야. 여기 내가 또 한 말 하는데 야간에 대구는 농어전하고 한밤중에 어떤 푸른 구름은 말이여 고전 참말로 예쁘다 안 갖다 덮어 있다고 말이여 그만 밤중에 띈 푸른 구름이라 꽉 끼가 있고, 예, 큰 우리 해다 같은 인근 바람을 갖다 꽉 덮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 동시에, 측면에 드모는 뱅, 은혜로가, 해가 이제 떠가 있고, 지금 막 날이 새게 되거든. 날이 새게 되는데, 날이 살 때는 그때는 저 먼 바다에서 말이야, 금까마하고 날아가더라, 이것이. 금까마하고는 해를 갖다 비유하는 소리야. 땡이 뜨는 순간, 누구 생각하면은, 한밤중에 푸른 구름이, 예, 고전, 예국신이 절로 갔다가, 덮어 있단 말이야. 새벽에 금까마하고 저, 먼 바닷가에서 날아간다, 그 말이야. 해가 지금 떠오른다, 이 말이야. 그러고, 법님 은성사라는 또 유명한 스님이 계셨어요. 그 스님이 여기 대해서 성황기스입니다. 그 스님이 어떻게 성황했냐면은, 말록 청중인여빙이니 말록이란 말이야. 말록이란 것인지 예? 푸른 것이지 천나 많이나 된다 이 말이야. 온 산천이 말이야. 전체가 다 잎이 피고 이라했고 파란 잎이 천지가 많으면 전부 잎이 피해서 푸른 잎으로 둘러가 있더라 이 말이야. 무지가 파묻혀 있더라 이 말이야. 그런데 거기에서 온 산천이 웃기 푸르기만 할뿐 아니라 이래 보니야 한 가지 웃기 꽃이 붉은 꽃이 피어 있어 목주 단판화 무슨 관계 있겠어. 그런데 이제 이 법문을 갖다가 또 바로 알아야 된다. 온 천재 만두에 잎이 피가 있고 시퍼런데 말이야. 그래서 붉은 꽃이 한시 피가 있더라 이것이야. 무한 춘재기 자상천이라 한이 없는 말이야. 한이 없는 봄빛이 서로 통화가 있더라 이 말이야. 그 붉은 꽃, 어떤지 꽃 한 송이 말이요. 예, 한이 없는 어떤지 봄빛이 전부 다 표현이 되어 있더라 이것이에요. 그런데, 유봉야대비 몰신차야, 저기 날아져 있는 오른 말이요. 벌라. 벌라고, 저 들에 있는 어떤 예, 날아져 있는 또, 나비 말입니다. 나비들이 몰신차요. 이 꽃을 갖다가 암만 찾을래. 찾을 수 없다, 그 말이야. 도다진 분이 혀춘, 원협이라, 고연히 실제에서 맘대면 이 갔다가, 저리 갔다가, 어찌 분주하게 자꾸 떼어내서 말이야. 새벽바람도 어찌 원만한다, 그 말이야. 암만 꽃을 찾으려야 찾을 수 없는데 말이야. 새벽바람만 집어서 자기, 예? 벌이나 어찌 나이가 날아대는데 안 좋거든. 꽃은 암매 찾으려 찾을 수 없고. 그런데 아까 말하자면은, 그 송은 아주 무서운 만듦의 불을 아주 이런 경계를 가지고 얘기했는데 또 이번에 와서는 어떻게 꽃 얘기를 하냐고 말이야. 왜 이 단판은 판떼에 민다고 하는데 판떼에 민다고 하는데 예, 불이 무신관계에 있으면 꽃이 무신관계에 있는가 말이야. 그렇지만은 예, 이 두 분 시인의 법문이 말이야. 이 단판은이라는 그 뜻을 갖다가 근본적으로 말이야. 아주 다 들어내는 아주 유명한 법문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지금 말이야 말록 청중에 꽃 한 송이 있다 하는 그 본문 말이야 근본 뜻이 어느 곳인가 이것이라 여기에 대해서 또 내 한 말 하겠어요. 장홍이 치도에 안 치도 안 문정하니 장가 성을 가진 늙은이란 말이야 한잔 잔뜩 먹고 말하자면 어디 가서 어쩐지 이 거꾸로 되어 있나 최가 거꾸로 되었냐면은 관철 말이야 저 말 경찰서 마당 가서 제표가 있고 구르지가 있더라, 이 말이야. 그냥 어떻게 딴 데가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장가 안 놀고 하니까 한 잔 돼지 먹고 말이야. 먹고 가서 어디 갔냐면 경찰서마다 가서 구리가 있어. 근데 왜 가서 있는 거니까 한 잔 먹고 경찰서마다 가서 취해가 있고 말이야. 구리가 있나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은 무슨 원인이냐면은 원시이공이 직사지라. 그런데 장가 안 놀고 있는 본시 술 한 모금도 먹을 일이 없는데 술은 말이야 이웃집에 있는 이가락한 가지 성가지 사례인 말이야. 사지 밀주를 먹었어. 밀주. 어디면 술을 사는 것도 아니고 밀주 무물 이것도 잡아다 저렇게 잡아다 가두는 것이거든. 술은가 이가성을 가진 사람이 밀주를 갖다가 먹었단 말이야. 도둑 술을 먹었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잡아가지는 누굴 잡아갔냐면은 이가를 갖다가 잡아가지 않고 말이야. 술 한 잔 먹지 않은 말이야. 장가가 늘고 잡아다 놓고 보니까 술이 잔뜩 취해가는 말이야.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 이것이라. 이것도 보면은 아주 거짓말 같지. 거짓말 같지만은 거짓말이 아니다. 이제 이 뜻을 알면은 앞에 이제 지금 말한 개성도 알 수 있고 앞에 개성도 알 수 있고 그런 동시에 목주신이 말이야 판때기미에 딱 하는 그 뜻을 갖다가 분명히 알 수 있다. 운문종의 석두신은 아니요 유민신인데 그 신이 이제 여기에 대한 비판을 했습니다. 목주신이 이 법문에 대해서 어떻게 비판을 했냐면은 목주는 지구 일체라니로다. 목주가 아무리 만드면 참으로 초출한 느낌이 대조사고 법문이 그렇게 무섭다 하지만은 가만히 보면 때 눈깔 하나 뺄게 없어. 병신이다 그 말이요. 눈을 갖다 두 가지를 가지고 참말로 이상한 사람인데 병신이다 이 말이요. 눈 하나 뺄게 없어. 왜 그러냐면은 자신이 있기 해도하는 말이요. 이 중이 스님을 부르는데 말이요. 고개 또 돌리고 뒤를 돌아봤거든. 돌아봤는데 위 신마에 각성단판한 거 어째서 말이지 예? 불을 갖다 뭘 부른 어떻게 불렀냐면은 판때기님이다. 한두배기 못본님이라 꼭 하느냐 이 말이야. 판판하니랑 한두배기 못본다랑 앞만 보고 뒤를 못본다 이 말인데 왜 말하자면은 목주가 말이야 그 뒤에 앞만 보고 뒤를 못볼 것 같으면은 우리 한두배기 못본님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분명히 부르는 게 말이야 뒤를 돌아봤거든. 돌아봤는데 오만데 파테미님이라고 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목주 법문이 틀렸다 이 말이야. 단판은 누가 단판하냐면은 눈깔 하나 달린 말이야. 목주가 단판하니까 실제 있어 그 중은 단판은 아니다 이 말이야. 이 아주 아주 무서운데 깊은 데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또 회장 신선가의 의미하니 계셨거든. 그 스님이 또 무슨 소리 했냐면은 설두는 옆지구 일체상이다. 설두가 지가 참말로 봤더니 잘난 척하지만은 알고 보면 설두 지가 말이야 눈깔 하나 뺄게 없어. 목주를 갖다 웃든지 눈깔 하나 뺄게 없다 이렇게 했지만은 지가 하나 뺄게 없단 말이야. 왜 그러냐 하면은 자신이 일로하니 변이 해도하니 말이야. 이 중이 한 분 또 부르는데 말이야 문도 이름 고개를 척 돌지 뒤를 돌아봤거든. 그러니까나 위 신마야 불성담방고 어째서 만드면은 판때기님이 만들 수 있냐 이 말이야. 이 말이 빼는 거짓말 아니야. 앞을 보고 뒤를 못 봐서 판때기님이 될 것인데 앞을 보는데 말이야 분명히 만드 부를 때 뒤를 돌아봤으니까 어째서 판때기님이 안될 수 있냐. 아까 석두신 말은 앞을 보고 그런 동시에 부르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말이지 판때기님이라 할 수 없다 이 말은 보통 봐서는 그 이제 이론이 다른 소리 같습니다. 다른 소리 같지만은 회당신 말하는 건 말이야. 그걸 딱 그 반대로 말하거든. 설도 지가 치겠다 이것이요. 목주신이 옳다 이것이요. 부른데 뒤로 갔다 썩 돌아보는 때나 어째서 말하지 판때기님 알 수 있냐 이렇게 말했거든. 그럼 회당신 말씀이 아주 완전히 음나는 소리 같지만은 회당신 말씀 이것이 참으로 더 깊은 데서 말하는 겁니다. 목주신 뜻을 알려면 말이야. 목주신 뜻을 갖다 바로 알려면은 석두신이 말씀하는 말이야. 뒤를 돌아봤는데 어째서 판때기님이라 하느냐. 뒤를 돌아봤는데 말이야. 왜 판때기님이 안 될 수 있나. 정반대 같지만은 이 두 분 뜻을 갖다가 분명히 알아서만은 목주신을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에서 돌아보고 안 돌아보는데 관계없다 이 말이야. 저 뜻은 목주 뜻은 아주 저 삼천 대천식에 딱 있습니다.
그래, 요원 천성가라고 또, 큰 스님이 계셨는데, 그 스님이 상당에 가서 이제 이 법문을 들고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그래, 이제, 그 설두 스님 법문하고, 회당 스님 법문을 제가 다 들었거든, 목주 스님 법문하고. 그래, 이제 어떻게 말했냐면은, 단판하니여 낙수가오, 판때의 민님이야 말이야. 어지가 떨어졌냐 말이야. 그 판때의 민님이라고 뜻이 무슨 뜻이냐, 이 말입니다. 이 세간을 수려, 여하된 거, 눈깔이 하나뿐이라 한대, 경지라고, 외놈이라 한단 말이야. 외놈이라 하면 그 뜻을 갖다가, 어떤 사람이 이걸 갖다가 알 사람이 있느냐, 이것이요. 단판하니라고 무슨 이 뜻도 짚어서 참으로 알 수 있고, 그런 동시에 눈깔이 하나밖에 딱 한 뜻도 말이야. 참으로 짚어서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실제에서 목주 같은 설두 같은 회당 같은 이런 것들이 조금 저항을 갖다가 가지지 않을 것 같으면 이 뜻은 알 수 없는 것이에요. 어떨 때는 도로 말하고 어떨 때 서로 말하고 서로 반대로 말하는 것지만은 절대로 반대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야 신중 열명 중에 한 밤중 말이여 깊은 산 한밤중이 되다 천지 마무리 한데 말이여 그런 동시에 말님이 그 어떤 처선 어떤 처선이냐면은 심심한 짚고 짚은 저 진상 궁궐이더라고 말이야. 그런데 다른 저 중천에 따고 온 천지를 하나의 비추고 있거든. 비추고 있는데 구곡 서진 신중여로다. 돌로가 만들어 놓은 사람이 말이야. 돌로가 만들어 놓은 사람이 활살을 맞았어. 돌로가 만든 사람이 활살을 맞아가 있고 활살이 저 우리 가슴 한 속 복덩이 뚫고 들어왔거든. 꽤 뚫고 들어왔으니까 그래야 돌로가 만드는 사람이 그 활살이 맞는 저 오장 죽고 저 가슴 속이 뚫려니 아파서 말이야 소리를 지르고 살고 사람 살더라고 우리 울고 불고 하더라 이것입니다. 돌로가 만드는 사람이 어떻게 활살이 어떻게 활살이 들어왔으며 돌로가 만드는 사람이 어떻게 소리를 어떻게 지르고 있냐 말이야. 그래서 이 근본 뜻은 돌로가 맺는 사람이 말이여 활살을 맞아가 있고 아프다고 굳이 솔솔을 지리면서 말이여 눈만 통곡한 이 뜻을 알아서만은 앞에 있는 법문을 갖다가 절체로 알 수 있어. 그러면 이 뜻이 어느 곳에 있냐 이 말이여 어느 곳에 근데 이게 자꾸 말이 어긋나갔냐고 이게 혹생이 느낍니다. 그런데 이 뜻이 어느 곳에 있냐면은 청고 성성은 내오니요 소리라는 건 마음대로 있는 놈아, 예? 천년 말년 웃더니 안 죽고 오래 사는 게거든. 천년이나 웃더니 말년에 된 웃더니 오래된 소나무 말이야. 예? 손에 바람에 붙게 소리가 나거든. 소리가 나는데, 내 유언이야. 그 바람 소리가 오는데 마음대로면은 휘휘 웃더니 소나무 소리가 나더라, 이것이야. 그런 동시에, 말문제, 소능제, 그 문제에라, 천년 말년 웃더니 다 흘러내리는 웃더니 신의 물을 말이야. 암만 가득했어도 자초가 없어. 자, 죽었단 말이야. 실제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오래된 것이 천년이나 되는 그 소나무 말이야. 소나무를 또 발에 불 때는 소나무 소리가 나거든. 끝나고. 아주 말년이나 웃지 천년이나 되는 말이야. 올해 천년 말년 뿐이 여러 말년 되는 웃지 물이지. 물이 암만 흘러 내려가더라도 해도 흘러내려간 그런 자취를 찾아볼래? 볼 수 없습니다. 이제 이것을 알아서 하면은 앞에 있는 법문을 갖다가 전체 다 할 수 있어. 그러면 말이야, 저 자초 수중으로 시작부터 말이야. 전체가 말이 하도, 연기를 안 닿는 소리 같은 걸 했는데, 그러면 이것이 이제 뜻이 어느 곳에 있느냐 이것이야. 이제 총 결산을 하겠습니다. 대중아 말이야. 흠에 부준하니, 흠에 부준하고 말이야. 흠에라 하고 이 흠한 무슨지 절벽이라 이 말이야. 흠한 절벽. 절벽이 소산도지 천지만일 되어가 있고, 어찌 흠한지 말이야. 그렇게 다리 올라갈 수도 없고, 설사 올라갈 때 이렇게 해도, 발만, 눈만 조금만 팔면 구부려 죽을 수도. 그런데, 그, 이전 조사 시인의 하시는 법문, 지금 말하자면, 목주 시인이 말이야, 단판하니 같은 그 법문은 말이야, 천일 만질 때는 무슨, 그 흠한 무슨지, 법문, 절벽 말이야. 절벽 위에서, 흠한 무서운 말이야. 거기에서 이제 말하는 것과 조금 마찬가지다, 이 말이야. 그래서 누구든지 이 절벽 위에서 무서운 기 법문을 하느니 마침 눈 잠깐만 펴는 말이야. 안 죽을래 안 죽을 선수입니다. 상의 설명한다 이 말이야. 그러고 한모 주시며

보물 잠도치니 보물터 나거든. 아주 깊은 함정을 파가지고 보물터 나갈 말이야. 보물 치면 그 함정 한번 들어가면 말이야. 지가 안 죽을래 안 죽습니다. 그래서 보물 잠도치니 그 함정이 말이야. 짚고 짚어서 누구든지 걸어서 따지지만 하면 안 죽을 수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목주신이 이제 법문이란 것은 너 보기 말하면 되면은 천질만질 누구든지 무서운 말이야. 절벽같이 높고 지풍이 말하자면은 범자나 함정과 같아서 말이야. 누구든지 거기에서 어르대하다는 말이야. 다 상신이며 삐도 못 참는다 이 말이야. 요새 말로 그러니까 승기정계지야 우천이 아니라 하늘에 우천이 예, 반짝이는 우천이 별이 말이야. 빛을 잃고 만지면 다 우천이 어떤지 봤단 말이야. 어떤 무서운지. 그러나 우천이 절개지야 오, 천지가 진동하고 만드니 유성경기를 막 친다, 이 말이야. 그런 동시에, 옥전주의로다. 옥이 구불고 만드니 우천이 말이야. 구슬이 만드니 자유자재에 비논다, 이 말이야. 이것도 반대한 것입니까? 등비전격은 만드니 무서운 대사는 없었다. 옥이 구불고 우천이 구슬이 자유자재에 만드니 논다는 것은 말이야. 아주 좋은 경기를 말하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이것을 알아서 하면은, 목주시의 우천이 구슬을 알 수 있다, 이 말이야. 제일은 환경 말이야. 예? 목주고부로 오정육구만 칭남마 우리 모든 대중들은 목주신임의 말이야 오정육구를 다 어떻게 볼 수가 있느냐 이 말이야 단판은 즉 말해야 되면은 판때기 맨님이라 한 역에서 목주신임의 말하게 되면은 오정신관을 갖다가 다 어떻게 후한탁주를 볼 수 있단 말이야 목주신임의 오정육구를 다 속을 하나 다지도 볼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우찌다가 고구정려로 우찌 예, 설명을 하는데 불구하고 말이야. 이것을 모른다면은 참말로 만드는 말리의 행시여. 전부 다 송장 아니라 알 수 없다, 이 말이야. 온 삼천 대천 중에 전부 송장 등거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뜻이 어느 곳에 있든 뭐 말이야. 이렇게 큰 소리 하느냐. 일노지지의 삼사구서로다. 한편 땅이 말이야. 땅. 땅 한평 땅인데 땅이 어떠냐면은 삼사구서요 뱀이는 세 마리가 말이요 쥐가 아홉 마리가 있더라 이 말이야 한평 땅에 뱀이 세 마리야 쥐 아홉 마리 있는 것을 갖다가 알 같으면은 오늘 본문을 갖다가 전체를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1조 주장을 양식으로 보면, 전 1기 주장자를 무선으로 준다. 이 한성이란 누구? 무선으로 준 게 있습니다. 이태와 유령하여 그 바다로 들어가시는 말이에요. 이 주장자가 바다로 들어가시는 용이 된다. 여기에서 등을 치우하고 그 구름을 이룬 동체의 그 길을 갖다 흩내린다. 등산에서 봐야 그 산으로 올라갔으면 범위되어 큰 범위되어 갖고 거천 후지로가 하늘을 보고 웃기지 소리를 지르고 어? 땅을 보고 웃기지 부르긴다. 이런 건 주장자는 하는데 바다로 들어가서는 은용을 지어가지고 어? 우리 천재 대신 온 삼천 대신 지진 지로자 산으로 가서는 큰 돈이 지어가지고 그 소리만 지르는데 삼천 대신 제가 지정하라. 삼재 대부를 제도 출례하고 과거, 현재, 미래의 뭐 삼체는 삼체의 모든 부처님이 경주 출래라 머리를 다 타두신이 다 떠서 나온다 그 말이오. 육대조사는 당신무지라 뭐처럼 육대조사 열달 말씀부터 시작해서 육교시니까 육대조사는 당신무지여 몸을 감출래야 나온다며 감출 때였다 그 말이오. 어디가 숨을 내야 숨을 수 없더라, 이놈. 이 무슨 뜻일까?

똘똘 애답고 애답다. 일면 열면요 태어났으면 발어났다 이 말이야. 그런 동시에 소주 상주로다 소주 땡이고 상주 땡이라 이랬습니다. 이 말을 알아들으면은 오늘 본문이 다 끝났는데 또 이런 식의 본문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마도스님 제자에 중구스님이라 하는 유명 큰 스님입니다. 큰 스님이 계셨는데 그 스님이 어쩌냐면은 마을의 자작반 공신이야. 자기가 대주를 많이 거느리고 도실로 하면서 고향들을 따로 두지 않고 말이야. 자기가 선수 어떤지 고향을 쓰니까 했고 대주의 당시 시범을 하더라 합니다. 그러는데 제수에 이제 고향가 되거든. 고향가 되면은 고방통수 신당이 나서 밥통을 뚫어내고 금방 앞으로 온다 하는 말이야. 그래 장미여 밥통을 넣고 좀 춤을 흘렁들 하면 치거든. 그러고 또 가가 됐어요. 그러고 크게 하면 또 윈다 하는 말이야. 그러고 말하냐면은 보살자 식반내하라. 응? 보살들아 말이야. 보살들아 반으로 오느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하루 이틀 하는 것이 아니고 열흘 수십 년 동안 평상하시고 이제 입장을 했어요. 했는데 이것은 보면 또 무슨 아들 장난 같지만은 아들 장난이 아니고 여기 깊은 뜻이 있습니다. 왜 밥통을 들고 와가지고 춤을 추고 크게 웃고 말이야. 와 밥 먹으러 와서 소리를 지냐 그 말이야. 왜냐 그 말이야. 이 뜻을 갖다가 바로 알려면 참으로 그 확실을 대화해서 고을 전지 왜 부처만 되면 경지에 들어가야 되냐는 뜻은 모릅니다. 그렇지만 말이야 춤추고 웃고 망하는 일로 따라가면 결국은 그 무신님의 뜻은 영원히 모른다 그 말이야. 이 뜻은 모양과 소리와 말을 정답했습니다. 오직 깨치 알지 깨치 이제는 모른다. 그러면 이 뜻이 어느 곳에 있는가? 내가 한말 하겠는데 혼 하늘을 빙수해요. 혼 저천지 만들면 변바 되는 말이다 그 말이에요. 되는 말 한늘 중국 만들면 동토 말이다. 그 말을 만들면 한 가지인데 혼 하늘이라 하는 말 혼하고 하늘하고 만들면 되는 반대입니다. 이 변방에 그 대민의 말과 본토의 그 만대미는 한 조금 말을 갖다가 비수했냐. 이 뜻을 갖다가 누가 아는 사람이냐, 이겠죠? 아주 뜻이 깊어서 알기 알아듣기가 어렵다. 동두 철도 야춘이가 우춘이 머리가 말이야. 꾸리수라 만들고. 이 말을 갖고 무시하면 만들었단 말이야. 그 동부철에 가서 가는 것은 이전에도 확실히 말이야. 확실히 깨친 아주 정한 납자, 눈푸른 납자를 갖다 표현할 때 동부철에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 확실히 이제 참말을 만드는 자성을 봐서 철대한 그런 눈푸른 납자도 외워서는 말이야. 응? 눈썹을 찌그린다, 그 말이야. 알지 못해, 잘. 그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어서 눈썹을 찡그리고 잘 이해를 못하지. 그렇게 아주 짚으더라. 이랬습니다. 인제는 간당 지승자라고 큰 신이 계셨는데, 여기에 대한 성이 있어요. 어떻게 성을 했냐면은, 진조낙수회를 사고, 진조낙한 것을 쓴지 아주 정신이 말이야. 독등글이야. 독등글이.

이라서 그 그림자만 봐도 모든 생명이 다 죽는 말이에요. 그래 아주 무서운 독한 새란 말이에요. 그런 무서운 독한 새가 물에 떠오르기 전에 괜히 다 죽냐 안 죽어서 다 죽었다 말이에요. 공룡 행체에 처먹고로다 독한 용이 말아대면은 하늘 날아가거든. 날아가는 전에

밥 먹으러 오락한 데 대화 산 겁니다. 춤추고 웃음 먹고 밥 먹는 게 무슨 그 덕한 게 있어서 모든 생일이 다 죽냐, 말이야. 이 뜻을 알아서만은 그 무신님의 뜻을 안다. 자진의 야주 강남대지하던 만약 이 자진의 말이야, 이렇지 않다는 대중 가운데 강남, 그 강남에 있는 사람이 있거든, 그 말이야. 막창 중년 장자와라. 두림이 앞에서 말이야. 두림이라는 건 술두림이라고 말이야. 술두림이 앞에서 자오고, 자오고이라 한 곡도 왔습니다. 그 노래를 부르지 마라, 이랬죠. 자오락하는 건 그 강남에 있지, 소리 좋은 새인데, 북쪽에 없어요. 어, 북쪽에 있는데, 그 소리가 또 좋아서 말이야. 누구든지 참 좋은 노래를 갖다가 자오고에 비하는데, 그 비할 뿐만 아니라 자오고에는 그 좋은 곡도가 있어요. 좋은 곡도인데, 아무리 내가 말이야, 노래를 잘 부르고 하더라 해도, 강남 사람이 여하였구나, 절대로 노래 부른 채 하지 말라, 이랬습니다. 이 뜻이 어느 곳에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내가 한 말 하겠는데, 상호 상함 기거래 하니, 서로 부르고 서로 불러서 말이야, 부르면서 기거래요. 이제 돌아가자, 이 말이야. 어? 이제 그만하고 이제 돌아가자, 말이야. 우리 본집으로 돌아가자, 말이야. 그러한 때는, 만로 천문이 전투되더라. 1만 6천지 말하자면 집이나, 어? 1천 6천지 그 문이 말이야. 문마다 어떻게 본빛이라고 말이야. 큰 본빛이야. 앞에 간당신이 계속 온, 독한 새, 독한 용을 들여서 모든 생명을 다 짓다, 그 말이야. 이렇게 했는데, 예, 나는 모든 생명을 살리는 말이야. 어? 봄에다 갔다가 또 비울려야지 소개를 한다, 그 말이야. 이 뜻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 뒤에 목당 재승사라는 게 있어요. 목당 재승사라는 게 있는데, 그 신임은 이 부모에 대해서 어떠한 재성인가 하면은, 등장신이 입혀거나, 모든 천지 한번 이상한 보배들을 갖단 말이야. 보배들을 갖다가, 많이 갖다가 이제, 내려놓는단 말이야. 보기 좋지 말이야. 내려놓는데, 차곡된 유지에나, 옥을 갖다가 천지 섞고 말이야. 총 구실을 갖다가 쏟아젖히는데, 몇 분이나 이 좋은 옥과 구실을 갖다가 쏟았냐, 이랬어. 아까 어떤 독한, 새와 영을 갖다가 앉아 이렇게 법률을 갖다 표현했는데, 이 목당 재승사는 그 반대의 표현입니다. 큰 보배 구실을 가지고, 참말로 이제 좋은 기둥을 위에다 갖다가 앉아, 예, 미저리만 섞어서 보기 좋게 편다, 그런다. 막도 동군이다 이하라 동군 봄소식이다 이 말입니다. 예? 봄이 마음대로는 참으로 못한 이기가 많다고 봄소식이 좋다고 그런 소리를 하지 말아라 이겠죠. 어째 그러냐면은 청년이 자라 철쭉 내려다 아주 맑은 향기가 나요. 맑은 얘기가 어디가 서냐면은 눈 가운데서 있는 눈 가운데 피가 있는 말이에요. 매화꽃에서 오더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성은 다 같은 법문에 대해서 말이요. 다 같은 법문에 대해서 앞에 신 말씀이다. 뒤에 신 말씀이 제일 반대입니다. 그러면 그 신의 뜻이 어느 곳에 있던데 말이요. 어? 이 큰 대종사들이 제일 반대로 표현하냐 하고 말이요. 어느 신 말 따라가야 되겠어. 이것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사랑분별의 성은 모르는 게야. 깨쳐야 되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내가 한 말 하겠는데, 적신이로라 도였으나, 도둑놈의 지문이 다 들어놨거든. 도둑놈의 문이 다 들어놨단 말이야. 근데 자꾸 뒤를 돌아라. 어? 식대는 뒤를 돌아간다고 말이야. 귀도 신문을 일처 내려가. 귀신의 머리 하고 말이야. 어? 신은 어떤지 저게 낙지를 갖다가 한국에 갖다 물을 빚더라 이랬죠. 어? 빚으시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덧없고 생한 것은 반드시 멸하나니 무상을 관하는 이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리라.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식을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0: 전설 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1: 어떡하면 아는 보살님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 중이야.
2: 공부는 마음의 양식이랬거든. 수리 수리 마하 수리 불국사로 고고.
3: 스님, 정말로 만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4: 그럼 만배 그 이상의 복을 받을 게다.
5: 모량리의 대성이란 아이가 이제 너희 집에서 환생할 것이다.
4: 귀한 일이군. 일주인이 신하도록 손을 펴자 하느니.
6: 잠깐만요, 아이가 손을 폈어요.
0: 전생의 어머니를 위해선 석굴암을 지어 효의 마음을 다했답니다. 몽이와 동이의 절 따라 전설 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요것만 이해하시면 이제 암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를 좀 이해하세요. 그러면 이 분자를 다시 만들어내야 돼요. 이때 이 요거 H 플러스 요걸 갖다 붙이는데 이 분자가 대규모로 사용됐기 때문에 이 분자가 세포 내에 고갈돼 버린 거예요. 더 이상 불을 못 꺼요. 산불이 나도. 그 산불이 뭐냐면 염증. 들어보셨죠? 염증 반응. 세포는 불타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불이 너무 제어하지 못하고 산불처럼 돼버리면 그게 바로 암이나 뭐 이렇게

염증이 내려간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항상 세포 내에는 우리가 불을 제어할 수 있어 모닥불이 될 수 있고 아궁이 불이 될 수 있을 만큼 불을 꺼줘야 돼요. 그 꺼주는 물질이 바로 NADPH고 이 NADPH가 직접 끈다기보다는 누구를 다시 만들어주느냐 하면 NADPH가 글루타치온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글루타치온이 모든 불을 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글루타치온은 소방 헬기고 NADPH는 소방 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네, 그 정도로 이 세포 내에서 중요한 물질인데 이 짝퉁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면 자 지금 잘 따라오셔야 돼요. 이게 이 분자가 어마어마하게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그럼 이 분자가 뭘 하는가 평소에 봤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GSH라는 글루타치온이라는 분자가 있는데 이 분자가 많아야 돼요. 이 분자가 얼마나 많으냐면요. 세포 속에 많을 때는 10억 개 오다. 수십억 개의 이 분자가 있어요. ATP만큼 많은 분자예요. 글루타치온이. 이 분자를 누가 만들어주느냐 하면 이 분자를 만들어주는 분자가 GSSH라는 분자예요. 그러면 이 분자에서 이렇게 할 때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바로 NP라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이 불을 끄는 거는 이 분자 GSH, 글루타치온. 이 글루타치온은 뭐로 되어 있나 하면 바로 글루타메이트, GLU. 그 다음에 GLU 플러스 시스테인 플러스 글리신 세 아미노산, 일단 아미노산이죠. 요 세 개 아미노산이 합쳐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분자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데 이게 짝퉁을 만들다가 이게 어마어마하게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야가. 예. 자, 그러면 이제는 GSH를 못 만들어요. 이걸 통해서 못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야를 GSH, 글루타치온을 생으로 만들어야 돼요. 자, 그 과정을 이해하시면 이제 전체가 보입니다.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자, 이걸 열면 이거 NP, 야가 없이 글루타치온을 만든다 할 때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하면 글루타메이트, 야는 많아요. 세포 속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예. 뭐 됐고 시스테인이 좀 부족해요. 그런데 진짜 드문 거는 글리신이라는 분자예요. 글리신, 야를 만들어야 돼요. 핵심은 야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어디서 만드냐 하면 여기서 만들어요. 이제 이걸 이해하실 겁니다. 이게 왜 1억 2천 분자나 있는가? 요 3위. 바로 지금 글루타치온을 만들기 위한 보급 창고였던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이게 1억 2천만 분자가 있던 이유가 뭐냐면, 좀 빨리 이야기하면 이 3번, 이쪽에 적을게요. 이 3번이 지금 이제 3이라 적었던 게 뭐냐면, 다시 복원하면 이 3이라는 숫자가 뭐냐면 3PG라는 물질이요. 약자로 적었죠. 그러면 3PG가 뭘로 바뀌느냐 하면 3PG가 PHP라는 물질로 바뀌어요. 일단 PHP라는 물질로 바뀌는데 이 과정에 N이 하나 나와요. 그러면 이제 PHP에서 시작이 돼요. PHP가 이제 뭘로 바뀌느냐 하면 예. SP라는 물질로 바뀌어요. PSAT라는 요소입니다. 여기까지 해야 되는가? 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항암제의 중요한 타켓 중에 하나가 PSAT라는 이 분자입니다. 이 분자도 몇 종류가 있는데 일단 PSAT라는 이 효소가 항암 치료에 중요한 타켓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분자 이렇게 바뀌고 SP는 이게 S가 뭐냐면 세린이요. 세린에 인산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인산을 떼내면 세린이 돼요. 자, 세린에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글리신이 만들어져요. 오이, 자 우리가 지금 찾는 이 글리신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때 들어가는 효소가 뭐냐면 이때 들어가는 효소가 조금 어렵습니다. THF. 엽산이라고 들어보셨죠? 엽산이 부족하면 그 산모가 엽산이 부족하면 기형아가 나와요. 그 엽산입니다. 테트라하이드로 그 폴릭 액시드라는 물질인데 여기에 들어가고 메틸엔, 메틸 MTH가 돼요.

맥클렌티지. 요 과정에서 글리신이 만들어져. 됐죠? 그래서 지금 요게 이 분자가 1억 2천만 개 있다는 거. 이 분자가 1억 2천만 개 있다는 게 사실은 알고 봤더니 바로 글루타치온을 만들기 위한 보급 창고가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루타치온의 물질이 이만큼 근본적인, 예, 생체에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물질이라는 게 이걸 보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글루타치온 갖고 어떻게 만드는가, 그 과정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쪽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세포질입니다. 자, 이제 이해하셨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미토콘드리아가 세포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세포질이요. 됐죠? 자, 그러면 어디까지 왔느냐 하면 글루타치온 이걸 만들어야 돼요. 이 분자가. 이걸 왜 만들어야 되는가를 따로 역추적을 해보면 이 분자가 있었다면, NP라는 분자가 있었다면 여기서 그냥 이렇게 만들면 돼요. 그런데 이 NP라는 분자가 불을 끄는데 짝퉁에 다 쓸 때 다 써버렸잖아요. 요거 붙이는데. 그 이거는 왜 생겼느냐? 바로 요 효소가 돌연변이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돌연변이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게 대규모로 1억 분자 이상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게 없기 때문에 이 과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그러면 야를 생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야를 봤더니 세 개 아미노산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중에서 이 두 개는 대충 되는데 글리신은 따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만드는 방식이 바로 여기서 만든다는 거예요. 3PG. 3PG에서 바로 PHP라는 분자를 만들고 이 PHP에서 포스포세린을 만들고 포스포세린에서 세린 인산을 띠내고 세린에서 글리신을 드디어 글리신까지 온 거예요. 됐죠? 이 분자까지 온 거예요. 이제 이 분자가 있으면 이제 야로 갈 수 있어요. 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뭐가 필요하냐면 시스테인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글루타메이트는 많아요. 자, 글루타메이트가 많은데 어떻게 되느냐 하면 시스테인이 필요하잖아. 그럼 시스테인을 돈 주고 사와요. 하,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어요. 자, 이게 세포 바깥이잖아요. 세포 바깥에다가 뭐를 주느냐 하면 글루타메이트를 주고 뭘 사오느냐 하면 시스테인을 사와요. 근데 엄밀히 시스테인 쌍둥이를 사와요. 이게 붙어서 시스틴이라는 분자예요. 그러면 여기서 쭉 떨어지면 뭐가 있냐면 시스테인이 오죠. 시스테인이라는 분자가 나오고 이게 두 개 나오잖아요. 야하고 글루타메이트를 일단 결혼시켜요. 그럼 만들어지는 게 GLU 시스테인이라는 분자가 만들어요. 이것도 감마를 붙여줘야 돼요. 그거까지 감마 GL 시스테인 돼요. 그 다음에 드디어 우리가 뭘 만들었어요? 글리신을 만들었잖아요. 예. 이제 글리신을 결합해 주는 거예요. 글리신을 결합해 주면 드디어 뭐가 되느냐 하면 바로 감마 GLU 시스테인 그 다음에 글리신이라는 세 개의 아미노산으로 된 아름다운 분자가 만들어져요. 이걸 뭐라 부르냐면 글루타치온. 그래서 약자로 GSH. 이게 세포 속에 어떤 논문을 보면요, 이게 심지어 많을 때는 10mmol까지 올라가요. 이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10mmol 같으면, 예, 1mmol이 얼마라 그랬어요? 6억 개 분자가 있다 그러잖아요. 예, 60억 개 분자가 있다는 거예요. 많을 때. 그러니까 10억 개 오다의 분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 레벨에 있는 분자는 오직 ATP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면 우리 세포는 작게 불타는 아궁이 같은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서 또 하나 더 나가면, 자, 빨리 하겠습니다. 이쪽에 글루타메이트는 굉장히 많다 그랬잖아요. 예, 글루타메이트는 많은데, 이 미토콘드리아 내에서는 바로 약 없어요. 이 분자가 없어요. 미토콘드리아 안에는. 근데 미토콘드리아에도 불이 나요. 야는 불 끈다 그랬잖아요. 불 끄는 분자인데, 항산화 분자인데, 이것도 불이 나요. 그래서 세포 내의 불의 90%, 활성산소의 90%는 바로 미토콘드리아가 만들어냅니다. 자, 이쪽에서 어떻게 됐죠? 요거에 전자가 간다 그랬잖아요. 기억납니까? 그러면 요 전자가 갈 때마다 요쪽에서 뭐가 전자가 빠져나와요. 그 다음에 요것도 빠져나와요. 3번에도 빠져나와요. 예, 요것도 빠져나와요. 됐죠? 이 전자하고 누가 만나느냐 하면,

빠져나온 바로 이탈한, 예, 이탈한 야하고 누가 만나느냐 하면 바로 산소 분자가 만나요. 그럼 야가 둘이 결혼하면 뭐가 되느냐 하면 야가 여기로 들어오면 바로 이렇게 적습니다. 오, 이렇게 산소가 들어오면 O2 마이너스 점 찍고 요렇게 점을 찍어요. 요렇게 점 찍는 요 점 하나가 있을 때 생각지만 하면 이걸 라디칼이라고 불러요. 세포 속에서 이 라디칼은 수명이 나노세컨드, 10의 마이너스 9성초의 수명이. 그러면 1초에 10억 번의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주변에 해코지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든 이 활성산소 문제의 근원입니다. 요게. 여기서 전자가 그대로 가면, 얌전하게 자기 길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전자가 여기로 가요.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오는 거예요. 요렇게 오면, 요거 전자가 4개가 오면, 전자가 4개가 하나, 둘, 셋, 4개가 올 때까지 요렇게 오면, 그럼 요거 실어 나르는 서틀버스가 있어요. 요 택시가 있어요. 요게 시토크롬 C라는 택시에 실려갖고, 한 사람밖에, 1인성이라는 거예요. 1인성 택시예요. 따라서는, 그래서 한 명, 삼 명, 네 명 올 때까지 뭐가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느냐 하면, 요 속에서 산소 분자가 대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요 과정이 노화나 활성산소, 요 산소 분자가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적어볼게요. 산소 분자가 여기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럼 여기서 적을게요. 요쪽에. 산소 분자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예. 네. 요 때는 요 점이 안 찍혔죠. 요거는 지금, 어때요? 요거는 점을 찍었잖아요. 요건 점이 안 찍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얌전한 산소요. 요 점 찍은 게 라디칼이요. 자, 야, 그렇죠. 좋아요. 그래서 요 산소 분자가 전자가 4개 왔잖아요. 다음 해보세요. 전자 4개 왔어. 그 다음에 양성자 4개. 요 식을 꼭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러면 요 결합을 하면 아주 아름다운 분자가 돼요. 이게 바로 뭐냐면 물 두 분자가 돼요. 예. 네. 자, 이쪽에 보세요. 이게 호흡이잖아요. 이 호흡이 뭐라 그랬어요? 물을 다시 만들어낸다 그랬잖아요. 오마이 사이언스. 이제 이해하셨나요? 바로 이 물이 이 물입니다. 이 물이. 일로 가잖아요. 포당을 태워갖고 물을 만들었죠. 그게 지금 요소 4번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물을 만들기 전에 전자가 빠져나온 전자가 활성산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늙고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 활성산소 이걸 이 활성산소 요 라디칼을 처리하는 게 바로 뭐냐면 바로 예 좋아요 글루타치온 이 분자예요. 자 이제 연결됐죠. 힘들게 글루타치온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만들 수가 없어요. 이 글루타치온을. 여기서 이 안에서 만들 수가 없어요. 뭐다? 100% 수입해 와야 돼요. 글루타치온은 미토콘드리아가 불을 꺼야 되는데 불이 난 집에 소화기가 없다는 거예요. 불 끄는 소화기가 없어요. 스프링 쿨러가 없어요. 사와야 돼요. 자, 사오는 과정을 해줄게요. 그냥 공짜로 돈 주고 사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미토콘드리아가 이쪽에다가 사오는 과정을 좀 설명드릴게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미토콘드리아가 현금을 줘요, 현금을. 글루타치온을, 알파케토를 줘요. 자, 이거죠. 오늘 몇 분 나왔어요? 이 알파케토 현금을 주고 사오는 게 뭐냐 하면 글루타치온을 사와요. 그래도 모자리니까네, 이번에는 또 다른 걸 끄고 사와요. 그게 뭐냐면 이번에 말레이트를 줘요, 말레이트. 이 말레이트를 주고, 그것도 뭐냐, 덤으로 인산을 주고, 무기인산을 주고 뭘 사오느냐 하면 글루타치온을 사와요. 이 과정이 할라이트입니다. 이제 이걸 보시면 글루타치온이 얼마나 중요한 물질인가 알 거예요. 자, 이걸 사오는 거예요. 현금 주고 이렇게 사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추가하면 여기서 흔한 거는 뭐냐 하면 자, 여러분들 요거 가질게요. 아미노산, 아미노엑시드가 두 종류가 있다는 거 알죠? 필수 아미노산, 에센셜 AA, 필수, 그 다음에 넌 에센셜 이걸 필수 아미노산, 그다음 이걸 비필수 아미노산이라고 그래요. 이 필수 아미노산은 몇 가지냐 하면 9가지입니다. 비필수 아미노산이 11개입니다.
비필수 아미노산의 대표적인 게 글루타민입니다.

3m입니다. 이거는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죠? 암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글루타메이트를 암은 글루타메이트에 중독돼 있어요. 그렇게 표현합니다. 암이 주식으로 먹는 게 글루타메이트란 아미노산이에요. 그럼 이 글루타메이트가 일로 돌아갔고 자, 여기까지 주십니다. 여기서 글루타메이트가 GLN이 뭘로 바뀌느냐 하면 GLU로 바뀌어요. 그리고 GLU 바뀐 상태로 돌아요. 그럼 GLU가 돌았어요. 글루타메이트입니다. 요게 요렇게 바뀌기도 하고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시트르산이 빠져나와요. 그것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시트르산이 미토콘드리아로 빠져나와요. C가. 그러면 시트레이트. 그러면 이쪽에 있습니다. 시트레이트가 빠져나오면 뭘로 바뀌느냐 하면 이게 아셀코엔자임하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요 중간에 뭐가 빠져나오면 다시 옥살로아세테이트가 빠져나가요. 그리고 이쪽에서 두 가지 계열로 갑니다. 여기서 하나는 어디로 가느냐 하면 다시 한 분자의 아세틸코엔자임 요게 들어오면 아세토아세틸코엔자임 A가 되고 요쪽 계열은 뭘로 가느냐 하면 바로 요로 갈 때는 HMG로 바뀌고 이쪽이 뭐라는 여러분 아는 코레스테롤 가고 그다음 이쪽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아세틸코엔자임입니다. 야는 ACC라는 효소에 의해 갖고 뭘 바뀌느냐 하면 말로닐 COA로 바뀌어요. 그다음 말로닐 COA에서 다시 거꾸로 돌아가는 거는 말로닐 D카르복실라제. 이건 아세틸 카르복실라제. 조금 따라오세요. 그다음 이거는 뭐냐 하면 펫 엑시드 신세사이즈를 하면 여러분들 아는 지방산 펫 엑시드가 만들어져요. 이 펫 엑시드에서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 하나만 더 할게요. 이쪽에 들어가는 게 펫 엑시드 들어가는 게 뭐냐 하면 여기서 팔미트산이 만들어지는데 팔미테이트가 만들어질 때 들어가는 게 G3P라는 분자가 들어가요.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요겁니다. 이 분자가 뭘로 바뀌느냐 하면 G3P로 바뀌어요. 자, 그 다음에 이쪽 회로를 일단 마무리 드리면 이쪽은 다시 G6P에서 뭘로 바뀌느냐 하면 6-포스포글루코낙톤으로 바뀌고 이게 6-포스포글루코네이트로 바뀌고 RU5P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뭘로 바뀌느냐 하면 R5P로 바뀌고 이쪽에서 뭐가 R5P에서 만드는 게 뭐냐면 DNA, RNA가 만들어져요. 네. 요 회로를 바로 5탄당 인산회로라 불러요. 요거 다 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 요쪽에 하고, 이 8미터 산에서 뭐가 쭉 나오느냐 하면 나중에, 포스파디딜 엑시드가 나오고, 여기서 이쪽 계열에서 쭉쭉 하면 몇 가지 더 가면 여러분은 포스포 리피드가 만들어지고 이게 바로 뭐냐면 바로 포스포 세린, 포스포 이니시톨, 포스포 에탄올 아민을 만들어져서 궁극적으로 야들이 뭐가 되느냐 하면 바로 이 세포막이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인지질이라 불러요. 세포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과정도 요 이제 이렇게 결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아는 것이 우리가 세포막도 다 만들고 모든 것들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토탈로 자 1분대로 마무리 드릴게요. 토탈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분자 중에 엔트리를 정해줄게요. 가장 중요한 분자가 뭐냐 그걸 종합적으로 보셔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ATP, 두 번째 NAD+, 그 다음에 NADPH란 분자, 그 다음에 글루타치온 GSH,
이 분자식을 다 기억해야 돼요. 예. 그 다음에 마무리하면서 ATP는 신경세포는 ATP를 47억 분자를 예, 셀당, 세크당, 초당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예. 자, 오늘은 미토콘드리아하고 전체를 축약해서 쭉 설명드렸습니다. 이 과정을 숙달하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암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문호입니다. 이번 시간은 계속 그 노화, 세포, 대사, 미토콘드리아, 즉그 세포 생물학에 가까운 이야기를 쭉 해왔잖아요. 이제 그걸 미리 그려진 그림을 갖고 쭉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세포를 이렇게 볼 때, 지난 한 50년 사이에 세포를 보는 관점에서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킨 것은 세포가 어떻게 출현해 왔는가. 이쪽에 그한 중요한 가설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 세계 그 대학 생물학 교과서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게 이제 세포 내 공생설이라는 건데 지금 많은 DNA나 이쪽 그 유전적 조사를 통해서 이것이 명확하다는 것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전 세계 대학생들이 배우는 생물학 교과서에 이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뭔 이야기냐면 우리 세포라는 게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이 세포들이 어떤 식으로 지난 20억 년 이상 동안 진화돼 왔는가 그 모양입니다. 그래서 원래 어떤 세포가 있었고 그 조상 세포죠. 원래 세포가 있었는데 이 세포가 대략 20억 년 전에 어떤 다른 세포를 삼킨 겁니다. 그 삼켜서 그게 미토콘드리아가 되었다. 요게 지금 생물학에서 아마 생물학 전체 지식 중에 10가지를 선택, 아니 5가지를 선정하래도 들어갈 정도로 중요한 일입니다. 미토콘드리아가 들어왔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그 식물 같은 경우에는 그 엽록소, 광합성을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어떤 세포에 삼켜져 갖고 공생을 하게 됐다. 그래서 요 이론을 뭐라 그러냐면 세포 내 공생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여러 생물학자 님 마굴루스라는 사람이 1970년대, 80년대 굉장히 이걸 강조를 하고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정착이 된 굉장히 확실한 생물학 이론입니다. 실제고. 무슨 말이냐 하면 태초에 어떤 세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장 원초적인 이 세포가 뭐냐는 거는 오랫동안 이제 이 가설 단계에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 고세균일 거라고 최근에 많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세균이 어떤 박테리아를 잡아 삼켰는데 그 박테리아가 미토콘드리아가 되었다. 또 어떤 박테리아를 삼켰는데 그것이 우리가 식물의 엽록체가 되었다. 자, 엽록체하고 엽록소는 조금 다릅니다. 엽록소는 밀가루 같은 이게 분자 상태의 가루고, 엽록체는 꽤큰 겁니다. 미토콘드리아만큼 이렇게 큰 겁니다. 그래서 식물의 대표적인 광합성을 하는 엽록체하고 동물의 호흡에 들어가는 미토콘드리아가 대략 한 20억 년 이전에 어떤 세포한테 잡아먹혀서 소화가 되지 않고 그 몸속에 살아갔다. 그렇게 세포 내에서 기생하면서 살았다. 그래서 이걸 뭐냐면 세포 내 공생설이라 부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제가 다시 한번 이걸 전체 개괄을 그리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세포. 이 세포라는 게뭐 초등학생도 그렇게 다 익히 아는 내용이잖아요. 세포로 돼 있다는 거.

우리 모든 지구상에는 모든 생명체의 몸은 세포로 되어 있다는 것이 생물학에서 첫 번째 도움합니다.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몸 속에 우리 호모 사피엔스 인간의 몸, 예, 대략 뭐 70kg이든 그몸 속에 세포는 몇 종류나 있을까요? 그래서 만약에 인간은 적어드리겠습니다. 인간은 대략 60조개 조개 세포. 뭐 60조개라 하는데 이제 요럴 때는 적혈구를 포함하면 이 정도입니다. 적혈구가 거의 30조개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의 한 반은 대략 반은 적혈구입니다. 그래서 혈액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면 적혈구도 당연히 세포입니다. 오마이 사이언스. 그 세포란 개념이 워낙 중요합니다. 그러면 개수는 이런데 종류는 몇 개냐? 종류는 몇 종류냐? 이 종류는 요게 핵심 지식입니다. 우리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의 종류는 몇 개냐? 세포의 종류. 세포의 종류는 몇 개냐? 자, 몇 개쯤 될것 같아요? 예. 200개가 넘습니다. 이면 1000개나 10,000개 이르지는 않습니다. 대략 우리 포유동물의 세포 종류는 대략 200종입니다. 200종류. 요 개념이 명확해져야 여러분들이 생물을 보는 안목이 확 트여버려요. 자, 그럼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세포 종류를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세포가 있을까요? 아, 자, 한번 적어볼게요. 우리가 하는 모든 감각기관에도 다 세포가 있습니다. 자, 시각 같은 거 보세요. 시각에도, 예, 간상세포, 원추세포, 세포인데, 알겠습니다. 원추세포. 자, 그 다음에, 뭐, 후각을 치면 뭐죠? 후각을 치면, 상피세포. 그 다음에, 청각 같으면, 유모세포. 예. 그 다음에, 피부에 촉각 느끼는 거 있죠? 피부에 진피세포. 예, 진피세포. 그 다음에, 골세포. 뼈도 세포입니다. 뼈 속에 세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뼈에 있는 세포는 뭐 크게 조골세포, 그다음에 파골세포. 놀랍죠? 그러니까 뼈를 만드는 조골, 만들조자, 뼈를 만드는 세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서진 뼈를 삼켜내는 파골세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팔이 이렇게 부러지면 몇달 후에 다시 아물잖아요. 그러면 다시 뼈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뼈가 부러졌을 때뼈 가루들이 막 생기잖아요. 그 가루들을 다 삼키는 세포가 나옵니다. 예, 다 하나하나 세포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감각에 이 정도고 또 볼까요? 신경세포. 신경도 세포죠. 그럼 신경세포라고 이렇게 뭉뚱그려 이야기하는 속에는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주면 성산세포, 별 모양으로 생긴 세포,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하면 마이크로글리아라는 세포가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글리아 세포는 뭐하고 같으냐 하면 대식세포하고 비슷합니다. 대식세포. 마크로파지라 불러요. 대식세포. 그 다음에 쿠퍼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처음 들어볼 수 있어요. 쿠퍼세포. 이 쿠퍼세포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간에 있습니다. 자, 또 한번 적어볼까요? 대식세포는, 이걸 또 이걸 M1, 마크로파지라 불러요. 마이크로글리아는 국내에도 마이크로글리아 세포에 대한 단행본 책이 번역돼 나와 있습니다. 이게 책한 권의 주제입니다. 이런 세포 하나하나가. 자, 그다음에

네, 또 볼까요? 허파, 허파에도 허파 꽈리 세포가 있습니다. 네, 허파 꽈리 세포도 넘버원하고 넘버투가 있습니다. 그 허파 꽈리 세포에 뭐가 침범해 들어왔느냐 하면 우리가 아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예, 글로 침범해 들어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중요한 세포가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연골 세포가 있습니다. 연골 세포. 뼈 세포는 지금 여기서 말했던 조골 파골 세포는 견골 세포입니다. 자, 연골 세포만으로 되어 있는 뼈가 연골 세포로만 되어 있는 생명체가 있습니다. 뭐죠? 바로 상어, 가오리. 상어 고기 저 이렇게 드실 때 뼈를 오돌오돌 다 씹어 먹을 수 있잖아요. 가오리, 홍어. 가오리, 이제 홍어하고 상어는 연골 어류입니다. 그러니까 가오리, 상어하고 홍어는 어떤 세포가 없느냐 하면 견골 세포가 없는 겁니다. 연골 세포밖에 없습니다. 오마이 사이언스. 놀랍죠? 네, 우리가 세포라는 걸 그냥 세포로 뭉뚱그려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한 10가지도 넘는 걸다 분해해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를 나열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잘 아는 세포가 뭐가 있느냐 하면, 예. 자, 근육세포가 있어요. 근육도 세포입니다. 근육세포. 근육세포 내에 또 나눠집니다. 심근세포. 들어보시죠. 심장, 심근세포. 심장 근육세포하고, 그 다음에 창자. 창자에 있는 근육. 근육세포는 다릅니다. 예. 그리고 이 창자에 있는 근육세포도 또 나눌 수 있습니다. 행주근 세포, 종주근 세포.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생명이 뭐냐라고 이렇게 그렇게 애매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동안 공부를 좀 했다면 연필 갖고 내가 알고 있는 세포 종류를 한번 적어보세요. 적어보면 지금 우리가 간상세포, 원추세포, 후각상피. 자, 이거는 뭐죠? 내가 쭉쭉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시각. 이것도 시각. 이거 두 개는 시각. 예. 후각상피는 바로 뭐냐면 후각. 유모세포는 청각. 진피는 촉각. 촉각관계 있습니다. 예. 조골세포, 파골세포는 뼈를 만들고, 신경세포는 다 아시죠? 그 다음, 허파까리. 예. 연골세포. 그 다음에 요 세 가지 세포는 뭔 작업을 하냐 하면, 예를 들면 박테리아를 잡아먹습니다. 대식세포, 쿠퍼세포. 예, 이쪽은,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아는 세포 중에 뭐가 있느냐 하면 면역세포들이 있습니다. 면역세포는, 위험도는 B세포. 세포라고 항상 방점을 찍어야 돼요. 그 다음에 T세포. 예. 예, T세포는 뭐 T1 세포가 있고, T, 뭐 C 세포가 있고, 그 다음에 T 레귤레이터 세포가 있고, 예, 이것도 또 종류가 많아요. 예. 그 다음에 내추럴 킬러 세포가 있습니다. 예. 지금 제가 한 20개 정도 적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생물학을 하면 그냥 세포라 부르지 말고 종류를 쭉 한번 나열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면역 세포는 이 하나하나가 다 병원에, 대학병원에 가면 대학병원의 디파트먼트가 과가 한 10개쯤 되잖아요. 그 내과, 산부인과, 그 다음에 뭐 비뇨기과, 예, 신경외과. 이 각각이 뭐냐 하면 특화된 세포 중심으로 그 생긴 병리적 현상을 치료하는 데입니다. 그게 먼저 생물학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그냥 세포라 부르지 말고 세포 종류를 나열해 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신경세포 같은 경우는 제가 메인 관심 있는 신경세포 같은 거는 거의 6억 년 이상 진화되어 온 겁니다. 자, 그래서 세포가 그래서 우리 포유동물은 몇 종류의 세포가 있느냐 하면 200종류의 세포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의 종류를 아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하다. 그럼 두 번째는

이 세포들이 어떻게 만들어진 건가를 짧게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포는, 지구상에 있는 세포는, 생명체 세포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예. 지금 고세균, 그 다음에 세균, 이걸 세균을, 이걸 박테리아라 불러요. 그 다음에 진핵세포. 예. 요거 두 개는 지금까지, 40억 년 지금까지도 이건 단세포입니다. 세포 하나가, 그러니까 세포 하나가 그냥 생명체 자체입니다. 근데 진핵세포는 세포 하나일 수도 있고, 단세포일 수도 있고, 단세포로 있을 수도 있고, 다세포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진핵세포의 단세포의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요. 예,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지식입니다. 진핵세포에서 단세포는 뭐냐 하면, 이게 바로 효모입니다. 효모 아시죠? 술 담글 때 들어가는, 예, 발효할 때 들어가는 효모균. 여러분, 효모균이란 말 쓰잖아요? 예, 근데 그 엄밀히 균이란 말 쓰면 안 됩니다. 균은 박테리아에 대해서 균이라 씁니다. 우리가 아는 이 박테리아 중에 박테리아 중에 일부가 우리가 병원균을 하는 세균입니다. 자, 이게 단세포에서 박테리아란 집합이, 이게 박테리아면, 세균은 요 속에 있는 뭐 특정한 질병을 옮기는 게 세균입니다. 그래서 요 집합관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다음 진핵세포는 단세포 하나일 경우도 있고, 하나의 경우는 얘가 몇개 없습니다. 드뭅니다. 효모, 술하고 맥주, 누룩 이런 거할때 들어가는 게 효모입니다. 단세포입니다. 효모 연구, 요거 연구해갖고 노벨상이 아마 세 번인가 나왔습니다. 지금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다세포는 요서, 진핵세포에서 다세포는 뭐가 나오느냐 하면, 식물, 동물, 그 다음에 균류, 예. 그 다음에 원생 생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합적으로. 그래서, 자, 우리는 동물이잖아요? 그럼 우리의 원뿌리는 뭐냐면 진핵세포입니다. 그래서, 자, 원핵세포하고 요거 두 개를 또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확립이 되지 않으면 공부를 할때 많은 헷갈려. 요거 두 개를 부르는 이름이, 이걸 뭐라 부르냐 하면, 원핵 세포라고 그럽니다. 원핵. 우리는 진핵이잖아요. 이 진핵이란 말이 뭐냐 하면, 예, 참진자를 쓰는 겁니다. 진짜 핵이 있다. 자, 그래서 다시 써주면, 세포는 이두 가지 범주를 동시에 알아야 돼요. 이렇게 적을 수도 있습니다. 원핵 세포, 그 다음에 진핵 세포. 예, 세포가 두 종류가 있다. 모두 세포입니다. 원핵 세포는 뭐냐면 딱한 가지입니다. 핵이 없다는 겁니다. 핵이 없음. 진핵 세포는 핵이 있음. 핵이 있음이고,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있어줘야 되느냐 하면, 예, 좋아요. 진핵 세포는 핵이 있고 또 뭐가 있느냐 하면 미토콘드리아가 있어야 돼요. 미토콘드리아. 이거는 미토가 없어요. 미토가 없어요. 요거 꼭 기억하세요. 미토콘드리아가 없음. 예. 그 생물 전체를 보는 데서 미토콘드리아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세포는 그럼 언제 출현했느냐? 이건 아직 정설이 없습니다. 많은 이제 생명의 기원을 추적하는 사람들이 이쪽 한 분야가 있습니다. 생물학 내에서. 추정컨대 가장 오래된 생명체 흔적은 40억 년 전까지 올라갑니다. 40억 년 전. 예. 그래서 이 세포가 지구상에 출현한 게 언제쯤이냐? 아직 인류는 정확히 모릅니다. 정확히 모르는데 여러 가지 이제 추정하는 게, 여러 가지 흔적들을 조사하는데 원핵 세포가 먼저 생겼고, 당연히 이게 언제냐면 40억 년 전쯤에
지구가 만들어지고

0: 한 5억 년 지났을 때부터 출현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진핵세포는 언제 출현했느냐? 예. 진핵세포는 언제 출현했느냐? 다시 말하면, 이 말이 뭐냐면, 진핵세포의 출현이 다른 말이 뭐냐면, 세포 내 공생. 요겁니다. 조금 개념이, 요걸 훈련 안 하면 매끌매끌하고 좀 혼동이 일어나요. 다시 이야기 드렸습니다. 진핵세포로 되는 방식이 뭐냐면, 다른 생명체를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잡아먹어갖고 소화대가 배설물로 나왔으면 사라졌잖아요. 근데 어떤 세포가 다른 세포를 잡아먹었는데 소화가 안 되고 그 배 속에서 함께 살아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진핵세포의 출현 원리입니다. 시간하고 바로 공간, 이 두 정보를 조절해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다섯 배,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한쪽이 삐져나와갖고 무한정 커져버릴 수도 있어요. 이게 기적입니다. 근데 박테리아는 한번 생각해보세요. 꼭 들어보셨죠? 박테리아가 그냥 무한대로 영양물질 맞으면 한 며칠만 지나면 지구 덩어리만큼 커진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근데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다세포로 되면서, 이 다세포란 말이 그만큼 무서운 말입니다. 다세포로 되면서 이걸 조율한 거예요.
1: 이 몸은 거품과 같이 허망하고 석양과 같이 덧없는 것이다. 만약 이를 알게 된다면 악마의 꽃화살을 꺾어버리고 염라대왕이 볼 수 없는 곳을 가게 될 것이다.

0: 보살은 중생의 울부짖음을 듣고 자비의 마음으로 응답한다.
1: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2: 전염병을 다스리다. 부처님께서 마가다국 왕사성에 머물고 계실 때의 일입니다. 이웃나라인 바이샬리에서는 전염병으로 인해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한때는 인도 전역에서 가장 부유하고 풍요로운 곳이었지만 전염병으로 인해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자 바이샬리 사람들은 전염병을 잠재우실 분은 석가모니 부처님밖에는 없습니다.
3: 큰 자비로 중생을 가엾이 여겨 일체를 두루 살피시군. 이끌지 못한 일을 끌어주시고 모든 중생을 대하기를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듯 하십니다.
2: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웃나라 마가다국에서 왕의 공양을 받으며 머물러 계시는데 부처님을 모셔올 방법은 없을까요? 하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바이샬리 백성들의 초청을 받은 부처님께서는 비구들과 함께 항아를 건너 바이샬리에 도착하셨습니다. 아난존자는 대중들과 함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문을 합성하였습니다. 어떤 존재들이 여기에 함께 왔든지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신들과 인간들에 의해 공경받는

열에 붓다이게 예경하라. 행복이 있기를. 어떤 존재들이 여기에 함께 왔든지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신들과 인간들에 의해 공경받는 열애와 법에 예경하라. 행복이 있기를. 어떤 존재들이 여기에 함께 왔든지

전염병을 퍼뜨리는 나쁜 기운이 모두 사라졌고 모든 아픈 이들의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불법승 삼보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온 세상 모든 생명체를 향해 평화와 행복을 빌어주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든 존재에게 위안을 안겨주고 어려움을 넘어서는 지혜를 심어주셨습니다.

0: 마틸드 필립 벨기에 여왕이 서울 진관사를 찾았습니다.
1: 미국 부통령 부인의 방한은 처음이었고 진관사를 택했습니다.
2: 스님!
3: 스님! 아. 아이고, 관세음보살.
4: 근데 이렇게 맷돌로 돌려서 두부를 만들면 두부 맛이 진짜 기가 막힐 것 같아요.
2: 기가 막혀요, 네.
3: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고 양념은 부수적이고
5: 배를 갈아서 하니까 완전히 천연 조미료잖아요.
2: 자연식품.
3: 절밥은 천천히 먹으면서도 재료를 중요시하지 양념을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특히 마음을 중요시하게 해요. 네. 최고 양념은 마음이다.
0: 다시 찾아온 드라마 굿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굿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D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굿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DTN과 함께하세요.

0: 소중한 나.
1: 무한행복.
0: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그 멀리서 또 어떤 불심이 깊으신 거사님께서 편지를 보내와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내용이 너무 좋아서 제가 이 편지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잘 들어보세요.
2: 네.
0: 근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좀 제자랑이 많아가지고 이거 읽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예, 그냥 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광우 스님께 스님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불자 원각이라고 합니다. 스님께서는 저를 모르시지만 저는 스님께 많은 가르침을 받았고 앞으로의 불교 수행의 방향을 설정해 주셨기에 이렇게 지면으로 남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스님께서 계시는 화계사를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함께

보낸 책도 전달해 드리고 싶었는데 수행과 설법으로 바쁘신 스님을 번거롭게 해드리는 것 같아 대신 편지로 인사를 드립니다. 스님을 처음 뵌 건 작년 BTN 소나무에서 스님의 법문을 우연히 듣게 된 이유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재미있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초보 불자들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는 스님의 법문에 매료되어 출퇴근 시 오며 가며 지난 방송 보기를 통해 소나무 프로그램의 애청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스님의 다른 법문이 있는지 인터넷에서 찾아보게 되었고 무상사 열린법회의 법문과 유튜브에 올려져 있는 금강경 법문도 보게 되었습니다. 소나무를 통해서 불교의 기초교리를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었고 무상사 열린법회를 통해서는 공덕을 쌓고 기도를 통해 업장을 녹여 운명을 바꾸는 지혜를 배웠으며 금강경 법문을 통해서는 무집착과 무아의 지혜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스님의 가르침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울림으로 다가왔고 스스로의 삶을 돌이켜보고 참회하며 불자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특히 불교 수행의 목표와 방법을 결정하는데 스님의 말씀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스님께서 하신 법문 중에 운명을 바꾸는 법, 요범사운을 10번 이상 읽어라, 말법시대 중생에게는 염불에서 극락 가는 게 최고의 수행이다 라고도 하셨고 정공 스님에 대해 찬탄하신 말씀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스님의 가르침대로 요범사운을 여러 번 읽고 정토에 대한 법문과 경전을 읽으며 정공 스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한동안의 배움의 과정을 통해 저는 아미타불 명호를 친명하여 극락 왕생하는 것이 육도 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임을 깨닫게 되었고 매일 목표를 정해 염불을 하고 한 달에 한 번은 철야 염불을 하고 무량수경을 독송하여 믿음과 발언을 키울 수 있도록 수행 정진하고 있습니다. 정공 큰 스님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발보리심 일양전념 아미타불이 현재 저의 수행 강령이 되었고 이번 생에 반드시 윤회를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점이 바로 광우 스님입니다. 스님의 법문이 없었다면 인과를 깊이 믿지 못했을 것이고 무집착의 소중한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며 아직도 불교 수행 방법을 찾아 헤매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행히 스님의 법문이 저를 정공 스님과 정토로 이끌어주어 이제는 믿음을 키우며 일념으로 행할 일만 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호 스님. 스님의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기 위해 제가 읽은 책 중에 정토와 아미타불의 서원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 책 몇 권을 같이 보냅니다. 특히 친문기는 정공 큰 스님께서 무량수경을 요해하신 내용으로 무량수경 해설서의 총화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내용이 넓고 깊습니다. 혹시 읽으셨을지도 모르지만 현재 판매하는 책이 아니기에 몇 권을 동봉하니 스님도 소장하시고 주변에 심심 있는 분들이 계시면 나눠주셔도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부끄럽지만 이번에 정법 염처경을 중심으로 육도 윤회와 인과에 대한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법보시용으로 제작된 책을 몇 권 보내니 인연 있는 주변 불자들에게 나누어 주셔서 읽으신 분들이 윤회의 무상함과 괴로움을 알고 이를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을 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혹시 책이 더 필요하시면 연락처를 알려드리니 요청하시면 기쁜 마음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위로는 광호 스님을 포함한 삼보의 은혜를 갚고

0: 아래로는 고통 속의 중생을 구제하고자 원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저를 이끌어 주셨듯 앞으로도 많은 중생들을 불법으로 이끌어 주시고 제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스님의 지혜의 말씀이 세상 속으로 널리 널리 퍼지길 기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나무 아미타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이렇게 편지를 읽어드렸습니다. 내용이 참 좋죠?
1: 네.
0: 예, 약간 중간중간에 저를 너무 칭찬하는 내용이 나와서 예, 읽으면서도 제가 좀 부끄러웠는데 예, 제가 겸손의 아이콘 아닙니까? 자, 이제 어쨌거나 일단 이렇게 소나무 본문을 통해서 우리 법명이 원각이시래요. 우리 원각 거사님께서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에 큰 신심을 내셨다는 이 편지글을 보고 제가 너무나 기쁘고 그날 정말 제가 아, 요 BTN에 나와서 이렇게 법문을 한 것이 너무나 보람되구나라는 것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어쨌거나 좋은 편지 보내주신 우리 거사님 너무나 감사드리고 우리 많은 불자님들도 불법에 대해서 큰 신심을 일으키셔서 다 함께 해탈과 열반에 궁극의 행복을 증득하셨으며 하는 바람입니다. 그 아까 편지 글 제가 읽어드린 거 귀담아서 잘 들어보셨나요?
1: 네.
0: 예, 제가 그 물어봐도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거기에 보면 처음에 이제 소나무 법문을 듣다가 네. 이제 뭐 유튜브에서 금강경 법문도 찾아보고 그러다가 제가 아마 법문 중간중간에 뭐 운명을 바꾸는 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요범사운이라는 그 이제 책이 있는데 명나라 때 그 원앙이라는 선비가 쓰신 책입니다. 그 책을 제가 굉장히 강력하게 추천을 중간중간 했었습니다. 평소에도 불자분들에게 그 책을 많이 읽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 대만이나 중국 불교에서는 이 요범사운이라는 책을 불자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박복한 운명을 타고났던 원황이라는 선비가 열심히 기도하고 복을 짓고 선업을 지어서 자신의 운명을 바꾼다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이거든요. 그리고 그 요범사운이라는 명나라 때 만들어졌으니까 오래전에 한 몇백 년 전에 지어진 책이잖아요. 그 현대 사람들에 맞게 그 요범사운이라는 책을 해설하신 분이 저 대만의 정공법사라는 스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 정공법사라는 스님의 이야기를 제가 소나무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네, 그분의 이제 정공법사라는 그분의 이제 가르침을 통해서 요 원가 편지를 보내주신 원각 거사님께서 이제 요새 열심히 염불하고 다음 생에 극락왕생에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길을 잘 닦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다들 기억나시죠?
1: 네.
0: 그래서 오늘 그 정공법사, 대만의 정공법사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굉장히 우리 불자들이 귀담아서 그 정공법사님의 어떤 살아오신 삶을 우리가 좀 배우고 또 충분히 우리가 모범으로 삼기에 충분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나마 이 대만의 정공법사 스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전해드릴까 합니다. 요 지금 대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정공법사 요 정공스님께서는 1927년생이시래요. 1927년생이면 지금 거의 90이 넘으셨죠? 90이 넘으셨는데도 아직도 지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태어나기는 중국에서 태어나셨고 이제 20대 초반에 대만으로 넘어오셔서 현재 중국, 대만, 홍콩, 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널리 우리 불자들에게 불법을 설하고 계시는 그런 어른 스님이십니다. 근데 요 정공 스님께서 이제 중국에서 출생을 하셨지만 그 20대 초반에 대만으로 이주를 하십니다. 근데 이 정공법사 스님이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총명하셨대요. 머리가 아주 총명하셨는데 좀 전생에 보시공덕을 안 지었는지 집안이 엄청나게 가난했답니다.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정규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대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 중졸, 중학교 겨우 졸업하고 중졸에서 이제 정규교육 학력을 마치게 되었는데 워낙 머리가 총명하시니까 정식 학력은 중졸이지만 당신이 개인적으로

적으로 독학을 많이 하셨나 봅니다. 특히 그 한문 서당식 교육으로 이렇게 옛날 고전들을 또 잘 보셨나 봐요. 이분께서 이제 20대 초반에 이제 대만으로 넘어오시고 한 26살이 되었을 때 너무나 공부가 하고 싶은 거예요. 공부가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우리 어르신들도 나이 들어서 가장 후회된 게 젊어서 뭐 안 한 거다? 공부 안 한 거다. 그 어른들 말씀 들어보면 어르신들께서 네, 못 놀아서 한이다라는 분들은 좀 드물어요. 네, 그렇잖아요. 내가 못 놀아본 게 한이다라는 분들은 간혹 계시긴 한데 그런 분들은 좀 드무시고 항상 이제 자손들 보면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제일 후회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물론 예외가 있는 게 그 아인슈타인 아시죠? 아인슈타인은 나이 들어서 젊었을 때 못 놀아본 게 한이다라는 얘기를 했답니다. 네, 이제 뭐 그런 천재 말은 너무 귀담아 들을 필요 없고요. 예, 우리 수준에서 봤을 때는 어르신들께서는 이제 젊었을 때 공부 안 한 게 너무나 후회가 된다. 근데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사실 가장 좋은 시기란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거나 요 전공법사께서도 출가하기 전에 26살 때 너무 공부하고 싶은데 집안이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고민하다가 이분이 그 대만대학교에, 당시 대만대학교에 방동미라는 교수가 있었어요. 이름이 방동미예요. 남자분이십니다. 이 방동미 교수가 대만에서 가장 유명한 철학자였대요. 아주 유명한 철학자였는데 또 다행히 이 방동미 교수가 중국에서 자기 고향하고 가까운 그런 어떤 동양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자기 고향하고 좀 가까운 쪽에 사시던 분이라서 또 중국인들은 그 지형 같은 게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대만 대학교의 방동미 철학 교수님한테 이천자, 함자 이천자로 정성스럽게 편지를 썼대요. 여러분 아시는 한문이 몇 자예요? 예, 그냥 웃지요. 근데 이제 그 전공법사님은 몇 글자로? 이천자를 한자 이천자로 편지를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써서 제가 너무 공부를 하고 싶은데 가난해서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괜찮다면 제가 그 선생님이 수업하시는 대만대학교에 가서 그 끝에 앉아서 청강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청강생이라고 있잖아요. 청강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너무나 철학 공부가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정성껏 써서 보냈는데 일주일 후에 이렇게 회신이 왔대요. 그래서 직접 한번 얼굴 좀 보자 이렇게 왔답니다. 집을 한번 찾아오시오. 얼굴 좀 봅시다. 그래서 이제 그 전공법사가 이제 방동미 교수를 딱 만났는데 교수님이 이제 편지를 자기가 그 받은 편지를 앞에다 딱 두면서 이거 솔직히 누가 쓴 겁니까? 라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전공법사가 아 이게 제가 썼습니다. 아 아니라고 문장이 너무나 뛰어나서 중졸 수준이 쓸 정도가 아니라고 지금 대만의 대학생들도 이런 문장을 쓸 수가 없다고 너무나 문장을 잘 써서 이거 진짜 당신이 쓴 거냐고 아 이거 제가 쓴 겁니다 아 대단하다고 그러면서 가만히 있더니 방동미 교수가 그런데 청강은 안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네. 아 그거 좀 듣는 게 뭐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공법사가 안 되는구나 하고 이렇게 낙담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더니 방동미 교수가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지금은 학생이 학생 같지 않고 선생이 선생 같지 않아서 학교가 다 쓰레기통이 돼버렸다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 당신이 대학교에 와서 청강을 해봤자 오히려 실망만 커질 수 있다고 그러니 일주일에 한 번씩 일요일 날 우리 집에 오면 내가 개인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두 시간 철학개론을 내가 저기 개인 교습을 해주겠다. 와. 일주일 한 번씩 일요일 날 우리 집에 와서 나한테 개인 교습을 받아라 이러더래요. 야 이건 대단한 거죠. 네. 대만에서 최고 가는 철학자가 일주일 한 번씩 공짜로 그 두 시간을 이제 저기 이제 개인 교습을 해주겠다. 개인과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방동미 교수도 그 편지를 딱 보고. 또 이제 사람을 본 뒤에 딱 알아본 거겠죠. 아, 이 청년이 인재다. 내가 한번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내가 키워볼만 하겠다. 뭔가 서로 뭐 마음으로 통한 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그 교수님 집에 찾아가서 2시간씩 철학개론을 배웠대요.
그렇게 이제 1년을 배웠다.

답니다. 1년을 이제 정성껏 배웠는데 공부를 하면서 마지막 배운 게 불교 철학을 배웠대요. 그래서 불교 철학을 배우면서 요 방동미 교수가 하는 얘기가 철학 중에 세계를 통틀어서 철학 중에 최고의 철학은 불교다라고 가르쳐 주더래요. 그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철학은 불교고 불교 중에서도 부처님의 경전 중에서도 화엄경이라는 경전이 있다. 화엄경이 불교 철학 중에 최고봉이다. 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더랍니다. 그러니까 세계 철학 중에서 최고의 철학은 뭐다? 불교고 불교의 철학을 담고 있는 경전 중에서 최고의 경전, 최고의 철학이 뭐다? 화엄경이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졌답니다. 이게 중간에 잘라먹지 마세요. 중간에 잘라먹지 말고 들은 대로 얘기하세요. 그렇죠? 네, 잘하셨어요. 저 어쨌거나 이제 그 이야기를 딱 듣고 이 전공법사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동안 불교를 미신이라고 생각했대요. 불교는 그 나이 많은 할머니들 향 꽂고 손바닥 비비는 미신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스승으로 섬기는 대만 최고의 철학자가 불교야말로 최고의 철학이다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불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답니다. 자, 어쨌거나 이제 26살에 방동미 교수 아래에서 1년 동안 이제 철학 공부를 하고 난 뒤에 이제 불교에 대해서 좀 내가 불교를 공부해 봐야겠다. 내가 진지하게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해 봐야겠다. 얼마나 대단한 가르침이길래 우리 방동미 교수님이 철학 중에 불교 철학이 최고다라고 얘기하셨을까. 그래서 가까운 지인의 소개로 아주 큰 스님 밑에서 불교 공부를 할 수 있는 인연을 얻게 됩니다. 그 만나게 된 큰 스님이 그 청나라라고 아시죠? 네. 그 청나라가 그 밀교, 불교 중에 밀교라는 종파가 있어요. 밀교의 큰 스님을 국사로 모셨거든요. 국사, 나라의 스승. 근데 청나라가 이제 나중에 망해버리잖아요. 청나라의 마지막 국사였던 장가대사, 이름이 장가예요. 장가대사라는 큰 스님, 청나라의 마지막 국사였던 이 장가 스님 밑에서 불교 공부를 3년 동안 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장가 스님 밑에서 공부를 하는데 이 장가 스님이 티베트 밀교의 대가셨대요. 티베트 밀교의 고승이셨는데 이 장가대사 밑에서 3년 동안 불교 교리를 공부하는데 밀교는 안 가르쳐 주셨대요. 왜 밀교를 안 가르쳐 주셨냐면 밀교가 말 그대로 비밀스러운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그 밀교의 대표적인 불상 중에 밀교를 상징하는 불상 중에 이렇게 부처님이 참선 자세로 앉아 계시면 그 위에 그 허리가 콜라병 있죠. 콜라병 허리가 콜라병처럼 생긴 여자가 참선하고 있는 부처님 무릎 위에 올라서 목을 껴안고 뽀뽀하려는 불상이 있어요. 예, 이거 유명한 불상인데 못 보셨나요? 근데 이게 우리의 상상을 완전히 파괴하는 거죠. 근데 그게 뭐 음탕한 뜻이 있는 게 아니라 뭐 음란한 뜻이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엄청난 비밀스러운 가르침이 거기에 숨겨져 있대요. 예, 그래서 그 비밀스러운 가르침이다 해서 밀교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 장가대사가 전공법사에게 밀교를 안 가르쳐 주셨대요. 왜냐하면 아까 불상, 이상한 불상 얘기를 했듯이 평범한 보통 사람이 밀교를 잘못 배우면 오히려 그르치게 된다. 오히려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있다. 그래서 보통 사람에게는 밀교를 안 가르쳐주는 게 원칙이랍니다. 네. 그러면서 장가 스님이 3년 동안 전공법사를 가르쳐주면서 그대는 2600년 전 세상에 출현하셨던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대기를 모범으로 삼아서 공부해라. 부처님이 이 세상에 왜 출현하셨고 어떻게 법을 펼치셨고 왜 출가하셨고 중생들에게 어떻게 수행을 가르쳐 주셨는지 부처님의 생애를 모범으로 삼아서 공부해라 라고 신신당부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장가 그 대사, 장가 스님 밑에서 3년 동안 불교 공부를 하면서 이 전공법사가 불교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깊어졌대요. 그러면서 장가 대사께서 이제 나중에 세상을 떠나시기 직전에 전공법사를 불러서 출가해라. 이렇게 머리 깎고 출가를 해라. 그러니까 사람을 알아본 거겠죠. 네. 머리 깎고 출가해서 스님이 되면 계율을 스승으로 삼아서 청정하게 계율을 지키면서 사십시오라고 그렇게 아주 당부와 부촉의 말씀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인연이 되었는지
정공 법사께서도 나중에 32살

32살에 머리를 깎고 출가하시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어쨌거나 이 전공법사께서 그 방동미 교수 밑에서 1년 동안 공부, 철학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청나라 시대 마지막 국사였던 그 밀교의 고승 장가대사 밑에서 몇 년 동안? 예, 안 잊어먹었네요. 예, 3년 동안 이렇게 불교 공부를 한 뒤에 세 번째 스승을 만나게 됩니다. 그 스승복이 있어요. 네. 세 번째 스승이 누구였냐면 그 당시 대만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거사님. 머리 깎은 스님이 아니라 머리를 기른 거사님이었는데 이병남 거사님이라는 분 밑에서 불교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다시. 근데 이 이병남 거사님이 대만 불교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래요. 네. 머리를 기르고 있는 속인이지만 굉장히 계율을 철저하게 지켰고 97세까지 사셨대요. 97세까지 사셨는데 평생을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평생을 빨래하고 식사를 당신이 직접 하셨대요. 97세신데도. 그 더 놀라운 게 거의 평생 동안 하루에 한 끼만 먹었대요. 하루에 한 끼만. 우리 같으면 예, 하루에 한 끼만 드시고. 그리고 이 이병남 거사님은 정토염불을 하시던 분이었어요. 정토염불이 뭐냐면 염불. 나무 아미타불 염불을 열심히 해서 다음 생에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태어나자 아미타 부처님 정토세계에 태어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수행이 정토염불수행법이라고 있습니다. 이 이병남 노거사님이 이 이병남 노사님이 정토염불의 또 아주 큰 대가였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이 이병남 노사님께서 굉장히 계율도 철저하고 염불수행도 아주 열심히 하시고 또 경전을 굉장히 해박했대요. 부처님 경전에 해박하다라는 이제 소문을 듣고 그 이병남 노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병남 노사가 다 이렇게 보더니 자네가 내 밑에서 공부를 하려면 세 가지 조건이 있다. 이 세 가지를 이 조건을 지킨다면 내가 제자로 받아주겠다. 그 세 가지 조건이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첫째, 그동안 배운 걸 싹 잊어버려라. 그동안 배운 걸 싹 머리에서 지워버려라. 둘째, 앞으로 오직 내 법문만 들어라. 오직 내 법문만 들어라. 셋째, 책을 보되 내가 허락한 책 이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말아라. 책을 보기 전에 반드시 나한테 허락을 받고 내가 보라는 책만 봐라. 잘 보세요. 이걸 5년 동안 지키라고 했대요. 이 세 가지를 지키면서 내 밑에서 5년 동안 공부한다면 제자로 받아주겠다.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첫째가 그동안 배운 걸 잊어버려라. 두 번째가 내 법문만 들어라. 세 번째가 내가 보라는 책만 봐라. 그러니까 이 전공법사가 그때 이제 출가하기 전이었어요. 그 얘기를 딱 듣고 야 고집도 이런 고집이 없다. 완전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BTN에서도 수많은 큰 스님들 법문 있잖아요. 근데 신도들 보고 소나무 말고는 보지 말아라 막 이러버리면 사람들 무슨 생각하겠어. 어머 저 스님 막가네 이렇게 해서 네?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전공법사 한참 고민을 했대요. 너무나 좀 교만스러운 느낌 들어서. 그러다가 저분이 수많은 불자분들한테 존경을 받는 분인데 저분이 뭔가 큰 뜻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한번 믿고 의지해보자. 그 약속을 하고 그 세 가지를 지켰답니다. 그동안 배운 거는 아예 아는 척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오로지 이병남 거사 법문만 듣고 그 다음에 이병남 노사가 보라는 책만 보고 그렇게 5년을 지냈대요. 그러니까 5년 동안에 딱 공부하면서 자기가 굉장히 어떤 깊은 어떤 맛을 느끼게 되었답니다. 그 5년이 딱 지나고 나서 딱 느낀 게 아, 이게 다 나를 위한 거였구나. 중심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책 보다가 저 책 보고 저 책 보다가 이 책 보고 중심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스님 법문 듣다가 저 스님 법문 듣고 저 스님 법문 듣다가 이 스님 법문 들으니까 하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이도 저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그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네. 그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사과나무 이렇게 씨를 심었는데 하루에 한 번씩 가서 얼마나 컸나 하고 땅 뒤집어버리면
가만히 묻어놓고 물 주고 비료 줘야지. 오늘 가게 얼마나 컸나고 땅 한번 뒤집어보고. 응? 씨가 그대로 있네. 그 다음 날 가서 또 땅 한번 뒤집어보고.

0: 집어보고. 이러면 자라야 안 자라야? 그러니까 5년 동안 딱 중심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 5년의 과정이 딱 끝난 뒤에 이병란 노사가 전공법사에 딱 부르더니 참으로 대단하오. 이 5년을 너무나 잘 지켜주셨어. 이제부터 중심이 잡혔으니까 듣고 싶은 법문 마음대로 듣고 보고 싶은 책 이제 마음대로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다 이게 그 이병란 노사가 자기 잘난 맛에 교만을 부린 게 아니라 제자의 중심을 잡아주기 위해서 그와 같은 조건을 걸었던 거예요. 그 깊은 뜻을 이해하고 나서 이 전공법사께서 다시 스승님 5년을 다시 배우겠습니다. 예. 제가 이 5년 동안 그 세 가지를 지키면서 공부했더니 너무나 제가 큰 깊이가 생겼습니다. 네. 그러니 5년을 자청을 해서 5년을 제가 더 배우겠습니다 해서 그 이병남 노사 밑에서 10년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와 같이. 자, 근데 이 방법이 양날의 검이에요. 뭐라고요? 양날의 검. 사람을 살릴 수도 있지만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스승을 만났을 때에는 이 방법이 최고예요. 네. 좋은 스승 만나서 스승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잖아요. 네. 스승이 스승 본문만 듣고 스승이 보라는 책만 보고 궁금한 게 있으면 스승한테 질문하면 되고 좋은 스승을 만났을 땐 최고의 방법인데 그런데 지랄 맞은 스승 만났을 때 나쁜 스승을 만났을 때 예를 들어 우리 사이비 교주들 있잖아요. 네. 만약에 사이비 교주가 너 이제부터 내 얘기만 듣고 내가 보라는 책만 보고 내가 하라는 것만 해 이래버리면 이제 어떡할 거야? 만약에 사이비 교주가 벗어 이래버리면 어떻게 너 스승의 말을 안 믿는 거야? 뭐 이거 막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데 나오잖아요. 예, 나오잖아. 이거 왠지 편집될 것 같지 않아요? 피디님이 편집할 것 같다. 자자 어쨌거나 예, 이야기를 이제 틀어서 좋은 스승이 만났을 때는 최고의 방법이지만 사이비 교주라든가 나쁜 스승을 만났을 때는 이게 최악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 가려야 됩니다. 전공법사는 스승복이 있었어요. 좋은 스승을 만났기 때문에 스승의 법문만 듣고 스승이 보라는 책만 보고 스승이 하라는 대로만 따라해서 큰 경지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우리는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전공법사 밑에 이 전공법사께서 이제 그 방동미 교수 밑에서 1년, 그 다음에 그 장가대사 밑에서 3년, 그리고 이병란 노사 밑에서 예 10년, 5년씩 두 번 해서 10년 동안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고 난 뒤에 비로소 내가 세상에 널리 불법을 전하겠다. 이 모든 중생들에게 부처님의 소중한 법문을 널리 널리 전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세우고 이제 그 전국을 돌면서 이제 강의를 하십니다. 법문을 하고 강의를 하셔서 지금 90이 넘은 지금에도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그런 노스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병남 노사 밑에서 이제 공부를 했을 때 이 이병남 노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토연불을 하시던 분이었잖아요. 그렇죠. 나무아미탑을 열심히 외워서 다음 생상에 극락세계에 태어나자. 근데 여러분 불교를 잘 모르는 분들이 헷갈리시는 게 있는데 우리 천상 있죠. 천상. 천국 있죠. 천국. 천국하고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불국토는 다른 세상이에요. 이거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천국에는 태어나도 천상에는 태어나도 복이 닿으면 다시 윤회로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천상은 윤회 안에 있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불국토는 윤회를 벗어난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천상은 윤회를 한다 안 한다?
1: 한다.
0: 그러니까 불국토, 극락세계는 윤회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극락세계하고 천상세계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세계입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이 이병남 노사께서 정토연불을 닦으시는 분이다 보니까 이 전공법사에게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답니다. 너도 정토연불을 닦아라. 너도 연불을 해서 정토에 태어나는 것을 좀 닦아라 라고 여러 번 가르침을 설했지만 그때마다 전공법사는 예, 예 라고 그냥 대답만 하고는 딱지를 안 했대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불교 공부를

열심히 했을 때에도 이 전공법사는 가슴에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나무아미탑을 불러서 다음 세상에 극락세계 태어나는 거는 나이 먹은 무식한 노보살들이나 닦는 거다. 이런 선입관이 있었답니다. 그렇게 불교 공부를 많이 했었어도. 그래서 아유 그 나무아미탑을 불고 염불하는 거는 그 경전 공부 못하는 글을 모르는 무식한 노보살들이나 닦는 거지. 내가 그런 거 할 필요가 있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 대신 이 전공법사가 제일 좋아하는 경전이 화엄경이었대요. 머리가 똑똑하다 보니까 화엄경이 팔만대장경에서 가장 양이 많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내용이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머리 좋은 사람이니까 어려운 걸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게 좋아요? 쉬운 게 좋아요? 머리 나쁘구나. 예, 우쩍한 얘기고요. 자, 어쨌거나 그렇게 화엄경 공부를 하다가 화엄경 강의를 17년을 하셨답니다. 젊었을 때. 17년 동안 화엄경 강의를 하다가 화엄경 강의를 자꾸 하다 보니까 화엄경을 자꾸 읽게 되잖아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화엄경에 부처님 외에 수많은 보살님들이 출연을 하는데 이 대승 보살님들은 다 무슨 수행을 했을까? 그 화두를 갖고 화엄경을 열심히 파헤쳤더니 놀라운 걸 발견하게 됩니다. 화엄경을 17년 동안 강의하면서 자기가 공부를 해보니까 화엄경의 최고의 보살님들이 두 분이 문수보살하고 보현보살이에요. 문수보살은 지혜를 상징하고 보현보살은 실천을 상징하시거든요. 근데 문수보살하고 보현보살이 부처님의 명호를 염불하는 염불법을 닦았다라는 게 화엄경 어디에 나온답니다. 그러면서 화엄경 입법개품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화엄경 입법개품 마지막에 문수보살, 보현보살을 포함해서 수많은 대승의 보살들이 모두 다 아미타 극락세계로 돌아가기를 원을 일으키는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바라는 회향문이 나온대요. 그 구절을 딱 보는 순간 마음이 확 밝아지고 눈이 번쩍 떠지면서 아, 팔만대장경의 대승의 가르침의 핵심이 화엄경이라며 화엄경의 궁극은 극락왕생이다. 문수보살이나 보현보살 같은 위대한 보살님들도 당신들이 극락세계로 태어나기를 회향하는 내용이 나온다. 화엄경의 궁극은 극락세계 태어나는 것이구나 라고 가슴이 열리는 그런 체험을 하셨답니다. 그 뒤로는 아 그렇게 우리 이병남 스승님께서 나에게 염불해서 정토 염불을 닦으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때는 내가 업장이 두꺼워서 그 얘기를 못 알아듣다가 화엄경을 17년 동안 공부하고 나서야 정토 염불법이 최고구나 이제야 내가 알았구나 라는 그런 환희심을 일으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강의하던 화엄경 강의를 폐해버리고 화엄경 강의를 놓아버리고 이제 평생 동안 지금까지 평생 동안 이제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강의하는 내용이 법문하는 내용이 나무아미탑을 염불을 열심히 해서 극락세계 태어난 게 최고의 가르침이다라는 이 정토 염불법을 가장 열심히 법문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항상 그런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불법을 닦으면서 부처님 경전은 하나도 버릴 게 없습니다. 그리고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지장보살을 부르든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든 결국은 하나로 돌아가게 됩니다. 모든 기도와 모든 수행은 결국 하나로 돌아가게 된다. 그런데 경전에 보면 이 세상 윤회에서 벗어나는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윤회에서 벗어나는 가장 쉽고 빠른 길은 어디에 태어나는 거? 예, 염불을 열심히 해서 나무아미탑을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게 가장 중생들이 윤회를 벗어나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라는 이야기가 경전에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자님들께서도 아 이런 수행, 이런 세계가 있구나라는 것 정도는 다들 머릿속에 잘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전공법사께서는 굉장히 관상이 박복하셨대요. 관상이 엄청 큰 스님인데도 젊었을 때부터 관상이 박복하셨답니다. 관상이 박복하시고 사주팔자를 보면 한결같이 단명살이 있어서 수명이 짧다는 얘기를 들었대요. 그래서 사주팔자를 보면 항상 45을 못 넘긴다.
아, 그런 걸 어떻게 맞출까? 용하다, 야.

그래서 관상도 아주 박복하고 수명도 단명살이라는 소리를 들어서 45을 못 넘길 거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분이 이제 젊어서부터 불법을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아 이번 생은 다 자기 팔자대로 살아간다. 이 팔자대로 살아간다는 걸 불교에서는 자기 업보대로 산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 업보가 자기 팔자예요. 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중생들은 자기 팔자대로 사는데 그 팔자가 결국 누가 지은 업이다. 그렇죠. 내가 지은 업이라는 거죠. 결국 내가 전생에 지었던 나의 업이고 전생에 지었던 나의 업보대로 이번 생에 살아가는 거라면 이 업을 고치는 것도 누구의 몫이다? 그렇죠. 나의 몫이라는 거죠. 전생에 내가 지었던 업보에 의해서 이번 생을 살아간다면 이번 생의 업을 바꾸는 것도 나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 공부를 아주 제대로 하셨기 때문에 이 이치를 꿰뚫어 보시고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선업을 많이 지으셨대요. 복을 엄청 많이 지으셨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지었던 복 세 가지가 첫째가 방생을 많이 하셨대요. 방생. 이제 죽어가는 어떤 그런 어떤 짐승들을 풀어주는 방생을 많이 하셨고 두 번째가 그 약값이 없는 가난한 병자들 있죠. 그 외롭고 가난한 병자들한테 약값 보시를 많이 했대요. 약보시. 약을 보시하거나 약값을 많이 보시해줬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경전을 찍어가지고 경전을 인쇄해서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법공양을 많이 하셨대요. 네, 경전을 좋아해요. 부처님의 법을 널리 펼치는 법공양이 최고의 공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방생을 많이 하고 약값을 많이 보시하고 약보시를 많이 하고 세 번째가 부처님의 말씀에 담긴 경전을 인쇄해서 널리 널리 보시를 했답니다. 그렇게 이제 이 세 가지 복을 많이 지으셨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정공법사가 어렸을 때부터 엄청나게 가난하고 얼굴도 엄청나게 박복하셨는데 평생 동안 이 세 가지 보시행을 열심히 닦아서 그런지 지금은 정공법사 앞에로 되어 있는 계좌로 매년 $10,000가 들어온대요. 1,000만 달러가 들어온대요. 그 박복했던 스님이. 그렇다고 그 $10,000를 그 스님이 어떻게 쓰겠어요? 예? 뭐에 쓰겠어요? 다 부처님 법공양 하는데 당신은 하나도 안 갖고 이게 내 돈이냐 신도들이 부처님 은혜 갚으라고 보내준 돈이자고 그걸 다 세계에 널리 법보시를 한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분께서 45살이 되었을 때 이유를 알 수 없는 큰 병에 걸리셨대요. 그래서 정공법사가 아 내가 사주팔자로 보면 단명이 있어서 내가 45을 못 넘긴다고 하더니 45이 되어서 딱 이렇게 큰 병에 걸렸구나. 뭐 가면 가는 거지. 예, 갈 때 가더라도 기도라도 열심히 하고 가자. 그 이제 방 안에 다 문을 닫고 방 안에 들어와서 한 달 동안 오직 염불만 했대요. 한 달 동안 오직 염불만 했는데 한 달이 딱 지나니까 이유도 없이 그 병이 저절로 사라져버렸대요. 그리고 그 45살 때 그렇게 염불을 하고 기도를 해서 병이 싹 사라지고 난 뒤에 지금 90이 된 지금까지도 한 번도 병에 걸려본 적이 없더랍니다. 정말 운명을 스스로 바꾼 가장 대표적인 현대 살아있는 어른 스님 중에 한 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이 불법을 닦는다는 거 불법을 정말 제대로 닦고 제대로 수행을 하면 우리가 전생에 지었던 업장을 소멸할 수가 있고 또 앞으로 오는 미래 세상에 내가 나아가야 할 길에 행복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스님,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염불을 하고 아무리 복을 지어도 지금 당장 뚜렷하게 제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었죠. 두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렇다. 첫째는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거고 그냥 껄렁껄렁 한 거예요. 껄렁껄렁. 근데 열심히 했는데도 효과가 없으면 전생의 업장이 아직 두꺼워서 그렇다. 다만 기도하고 복을 지은 거는 효과가 있든 없든 반드시 내가 받는다 안 받는다. 언제라도 내가 받는다. 그래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 효과가 있냐 없냐 따지지 말고 지금이라도 우리가 닦아놔야 된다. 그래야 지금이라도 닦아야 다음 세상이라도 편하게 살 수가 있다. 그러니까 당장의 좋은 일, 나쁜 일, 효과가 있니 없니 따지지 말고 묵묵하게 이제 자기의 그런 어떤 선업과

0: 공덕의 길을 닦아나가는데 집중해라 라는 말씀을 자주 드렸습니다. 자, 이와 같이 그 오늘 전공법사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네요. 제가 또 전공법사에 푹 빠지게 된 게 제가 송광사 유련에 있었을 때 제가 송광사 유련에 들어가기 전에는 이렇게 오로지 참선 공부만 했었거든요. 그래서 송광사 유련에 들어가서 제 인생의 가장 큰 터닝포인트가 송광사 유련에 들어갔던 거였던 것 같아요. 유련이 이제 계율 공부하는 것이거든요. 뭐 계율 잘 지키지도 못하는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정말 좋으신 어른 스님, 큰 스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정말 유련에서 제가 짬지게 공부를 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유련에 있을 때 우리 유련 도서관에 책이 굉장히 많았어요. 유런 도서관에 책이 굉장히 많으셔서 그 유런을 관리해 주시는 우리 율주이신 관음 부산 관음사의 지연 스님께서 또 인재를 키우는 교육불사의 원력이 있으신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그 어른 스님 밑에서 또 공부를 이제 열심히 하려고는 노력은 했는데 그때 유런에 있는 도서관에서 우연히 이 전공법사의 법문이 담긴 한글로 번역한 책을 보고 그때 제가 엄청나게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에서 못 들어본 처음 보는 법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동안 대만 큰 스님들 법문에 푹 빠졌던 적이 있었는데 이것도 다 자기의 시절 인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 전공법사의 이야기처럼 이 전공법사는 비록 타고나기를 박복하게 태어났지만 딱 두 가지 복은 있었던 것 같아요. 총명한 복, 총명복이랑 그 다음에 무슨 복이 있었죠? 그렇죠. 스승복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다 자기가 전생에 지어놓은 성근이었겠죠. 이것도 다 자기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복을 열심히 지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1: 무한 행복.

여러분,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복을 지어야 합니다. 선업을 지어야 합니다.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복 짓는 것 중에 최고의 방법이 바로 법공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교TV BTN에서 더욱더 좋은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법공양 해주십시오. 방송포교 후원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 여러분, 법공양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고 늘 고운 날 되소서.

0: 마음이 청정하면 그곳이 곧 불국토이다.
1: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삶이 다하는 순간 우리는 끝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불교는 말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여정의 시작이라고. 불에 태워보낸다는 뜻을 지닌 다비는 육신을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불교의 장례의식입니다. 탐욕과 집착으로 이루어진 이 몸, 잠시 빌려 쓴 인연의 그릇을 내려놓고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 장작 위에 정성스럽게 모셔진 육신은 엄숙한 의식 속에서 불길과 마주합니다. 타오르는 불꽃은 단순한 소멸이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고 번뇌를 태워 없애는 수행의 상징입니다. 연기처럼 피어오르는 것은 사라짐이 아니라 다음 생을 향한 또 하나의 흐름입니다. 의식은 경건하게 이어지고 남겨진 이들은 고요한 마음으로 떠나는 일을 배웅합니다. 슬픔 속에서도 존재의 이치를 되새기며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님을 배워갑니다. 다비는 이별의 의식이면서 깨달음을 향한 마지막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는 진리. 그 속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지금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타오르는 불꽃 앞에서 비로소 또렷해지는 물음. 다비는 말없이 전합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라고. 그리고 다시 새로운 인연의 길 위에서 또 다른 만남이 이어질 것이라고.

이런 공안들을 들고 정지를 하셨는지 우리도 한번 이제 공부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재밌습니다. 앞으로 저하고 하면 재밌을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선문염송을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고 있는 문광희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법신변사, 그 다음에 열애선의 정의, 향상구 이런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문염송 공부를 시작하는데 너무

어려운 얘기를 처음부터 한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혹시나 말이죠. 현해상이라 그러죠. 바다에서 멀리 저기 절벽에 있는 높은 곳을 보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내는 걸 현해상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마음을 내실까 봐 걱정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먼저 전해드리면서 오늘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냐 하면은 이제 이 화두 공안이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이제 화두 참선을 하지 않습니까? 참선을 하는데 공안이 1700여 개가 있다고 하는데 이 공안도 똑같은 공안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옛날 큰 스님들이 세 번 깨쳤니 네 번 깨쳤니 이런 말이 나오는 것도 이제 어떤 경지에 공안이 타파가 됐느냐에 따라서 공부가 많이 더 되신 분도 있고 그 다음에 더 깊은 선정에 들어서 화두가 타파가 돼야 진정한 이제 공부가 이제 대장부 일대사 인연을 다 마치는 그런 인연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공안들 가운데도 중중무진으로 다양한 층차의 그런 공안들이 다양하게 포진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21세기 사는 우리가 이제 와서 다시 또 왜 보조국사 이래로 800년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 화두 참선이라는 걸 왜 해야 되느냐 이런 게 이제 궁금하실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자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수행은요 원리가 간단하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찰나찰나의 생각들이 상속합니다. 계속 이어져서 끊임없이 유주상속하잖아요. 끊임없이 생각이 흘러다녀요. 그래서 마음을 집중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걸 선정할 때 정자는 정할정자를 쓰고 있잖아요. 뭐 마음이 조금 이렇게 집중돼서 편안하고 고요해지고 안정되는 상태를 잘 맞이하지 못하고 늘 희로애락의 감정에 떠다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참선을 해야 되는데 모든 수행의 근본은 똑같습니다. 만법 귀일이죠. 모든 만 가지 생각을 한 가지로 집중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집중해서 하다 보면은 일념이, 일심이 집중이 돼서 쭉 지속이 되다 보면은 한 생각도 없어지는 무심의 자리, 무념의 자리, 흔히 말해서 공이라고 하는 우리가 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반야의 공의 그 자리로 쑥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수없이 많은 생각이 있는데 바로 공으로 쑥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모든 수행은 하나의 생각을 집중하고 일념으로 그 생각이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하는 겁니다. 염불도 그러하고 사경도 그러하고 다란이나 그 어떤 수행을 하더라도 일단은 모든 생각들을 한 생각으로 몰입해서 집중하는 데 수행의 첫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몰록 갑자기 일념이 지속되는 순간이 오면 갑자기 이제 공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형태가 관법을 해도 좋고 호흡을 해도 좋고 수식관을 해도 좋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을 텐데 우리 북방불교에서는 가나선의 전통이라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로 집중해서 일념으로 지속하는 방식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더 잘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이제 우리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일념으로 모을 때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서 그것이 오매이려라고 하는 자나 깨나 그냥 그 생각 한 생각으로 쭉 흘러가는 그런 수행법을 하는 것이 우리 이제 이 화두 참선법입니다. 숭산 스님이 그러셨어요. 코카콜라 해도 된다. 그것만 일념으로 지속할 수 있다면 그런데 코카콜라를 일념으로 해가지고는 지속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코카콜라를 계속해서 염을 해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관세음보살 남아미타불을 하게 되면 남아미타불이라고 하는 서방정토 극락 세계에 계신 그 무량수 열애불에 대해서 간절함을 가질 수 있고 관세음보살님에 대해서 간절함을 가질 수 있으니까 일념이 지속될 수 있는 그런 동력을 받는 거지요.

자, 그런데 염불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그것이 이제 몸에 붙어서 천번만번 염불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나도

예, 반찬은 뭘 해야 될까? 이 생각도 같이 할수 있는 겁니다. 이게 분심이용이라 그러죠. 마음을 두 개로 나눠가지고 쓸수 있는 게 인간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화두를 들게 되면, 예를 들면 무자 화두라든지 어째서 무라 했는고, 그다음에 나의 본래 면목을 본래 면목이 뭐냐 이 먹고라든지 이런 화두를 들었을 때, 화두를 들고 있다가 딴 생각을 하면 생각이 화두가 끊어진 것이 정확하게 드러나니, 이것을 더 일찍 관하게 되고 흐리멍텅하지 않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다 이 말이죠. 세상의 공부는 수행은 다 똑같습니다. 두 가지 장애가 옵니다. 혼침과 도거라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졸립거나 딴 생각 나거나, 번뇌망상이 생기거나 뇌파가 자꾸 졸려지거나, 이두 가지가 우리 공부하는 데 가장 근본적인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일념으로 화두를 챙겨서 졸림도 물리치고 딴 생각 나는 것도 한 생각으로 집중해서 일념을 가지는 게이 가나선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왜꼭 이걸 해야 되느냐?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한문으로 경전을 왜 봐야 되며, 옛날 하고 있던 가나선의 전통을 왜 해야 되느냐? 이런 말을 하는데요. 다 좋은데 그래도 우리의 전통은 꼭 지키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어떤 나무가 자라고 있는데 나무 뿌리 하나는 살아 있어야 나무가 마르고 죽어가고 있더라도 그 뿌리에서 새 순이 나고 새 가지가 나와서 잎이 무성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수행의 근본들, 전통, 그다음에 이 무수도인을 만들어냈던 이 가나선의 전통, 그다음에 한문 불전의 이 공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켜놓지 않으면 이 맥이 끊어진다 이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보조국사 이래로 큰 스님이라고 했던 역대조사 큰 스님들이 전부 다 화두 들고 공부하셨던 분들이 무수히 많고, 무수한 도인이 출현했다. 우리 한국 땅에도 말이죠. 여러분 아시는 태고 보호국사나 나홍 해근 선사나 조선시대 때가 시작돼서 무학대사나 뭐 하모 스님이나 그다음에 그 이후에 서산대사, 사명대사, 근대에 경허 스님, 만공 스님, 하남 스님, 뭐 해월, 수월, 그다음에 용성 스님, 이런 모든 큰 스님들, 근대의 큰 스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 무수한 선지식들, 큰 스님들이 이 화두 들고 공부하셔가지고 일념이 지속돼서 견성도 하시고 큰 도를 이루셨단 말이죠. 이러한 전통을 끊을 수가 없다는 그런 간절한 염원이 이 선문 염송을 다시 오래된 책장에서 꺼내게 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하여튼 이건 공부는 쉬운 공부만 할수 없어요. 어쨌든 좀 어렵고 난해해 보이는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한문을 같이 보면서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공부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저도 최대한 쉽고 그다음에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화두는 말이죠. 이걸 다 말로 다 답을 얘기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걸 의리선이라 그러고 문자선이라 그래요. 저의 목적은 이런 겁니다. 그동안 한문에 가려서 이렇게 조사 어록들이 해석이 잘안 되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것들은 좀그 숲은 우리가 좀 뚫고 나가야 되겠다. 그런 다음에 그다음 여기서부터는 어느 문자를 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부터는 화두 들고 참선해야 됩니다. 교와 선이 만나는 지점까지는 같이 가고 그다음부터 어느 문자가 끊어진 세계, 말로 할수 없는 그 본체의 세계는 여러분들이 참선을 통해 가지고 큰 공부를 한번 이루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같이 공부를 해 보십시다. 지난 시간에 향상구, 법신변사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우리 지금 진재 큰 스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던 걸 지난번에 한번 보셨었습니다. 법신변사가 있고, 그다음에 열애선의 경지가 있고 향상구의 경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거 진가를 분별할 수 없다. 내가 공부가 좀된것 같은데 어느 경지인지 알 수가 없다. 점검을 할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각가지의 차별법문들을 제시해 놓고 선사 조실 스님들이 많은 납자들을 제접을 해서 그 안목을 점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그러면

최근에 나온 거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법신 변사나 뭐 향상꾼아 이런 말들은 벌써 이 서문 염송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공안들 가운데 869번째 공안이 이런 공안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말이죠. 무주소산 광인선사가 시중은하되 무주소산 광인선사가 대중들에게 법문을 하시는 겁니다. 병승이 병승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큰 스님이 연로하셔가지고 스님 자신을 이렇게 병승이라고 말씀하셨죠. 보통 선승들은 산승이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편찮으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병승이 함통년 이전에 회득 법신 변사하고 함통년 이전에는 법신 변사를 깨달았고 이랬어요. 그래서 함통년이라고 하는 게 언젠가 찾아봤더니 말이죠. 당나라 때의 연호예요. 860년이랍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연호를 쓰잖아요. 그 연호를 써서 함통년 이전에 내가 법신 변사를 깨달았고 함통년 이후에는 회득 법신 향상사로다. 함통년 이후에는 법신의 향상사를 깨달았도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법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여러분 화엄경을 조금 보신 분들은 얘기를 많이 아시죠. 법신, 보신, 화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법신 변사라고 하는 건 법신과 관련된 그 주변의 일들이라고 하는 게 법신 변사가 될 거고 법신 향상사, 그러니까 향상꾸라고 하는 거에 원래 말이 법신 향상꾸, 법신 향상사가 되는 겁니다. 법신 주변에 일어나는 어떤 그런 지혜나 진리의 세계가 아니라 법신의 세계를 뛰어넘은 향상의 세계, 향상일로의 세계를 법신 향상사라고 하는데 함통년 860년 이전에는 법신 변사를 깨달았다가 그 이후에 내가 법신 향상사를 깨달았다. 그러니까 그 소산 광인선사가 일생을 회고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병이 들어 계신데 내가 언제까지는 법신 변사를 알았다가 언제 이후로는 이제 법신 향상사를 깨달았다. 더 큰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선정에도 부처님 선정에도 구차재정이 있잖아요. 구차재정이 있어요. 욕계 색계 무색계 색계 선정에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에서 선정이 네 가지가 있고 무색계가 하늘이 네 개가 있는데 그게 또 네 가지 선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무색계 사선정을 해서 여덟 가지 선정이고 이걸 더 넘어서 멸진정이라고 하는 또 다른 선정의 세계가 있다. 부처님도 비상 비비상처의 선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멸진정을 다 선정의 깊은 그 선정이 드신 이후에 깨달음을 얻으셨다. 그래서 아홉 번의 선정이라고 보통 교학에서 얘기를 하죠. 화엄에서는 백천산매라 그래요. 아홉 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수한 선정이 있다. 이렇게 또 광활하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법신변사를 알아가지고 어떤 선정에 들어서는 법신변사를 알 수 있지만 법신변사를 알았는데 법신향상사를 몰랐다고 하는 것은 더 깊은 선정에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공안을 화두를 제시해서 문답을 하는 이유는 정말 부처님과 같은 그러한 완벽한 깨달음을 이루기 위한 선정에 들었느냐 아니냐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 화두 참선은 말이죠. 점검이 중요하고 내가 공부됐다 해가지고 나 혼자 공부 다 됐다 하고 이렇게 막 저자를 돌아다니고 그러면 안 된다 그래요. 무사자오는 천마외도라 그러잖아요. 스승 없이 깨친 사람은 천마외도다 이래.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점검을 받아야 된다. 선지식을 받아서 만나서 나의 공부가 어느 정도 됐는지 점검을 받아야 된다. 그때 점검을 할 때 이 수자가 어느 정도 공부가 됐느냐 점검할 때 갖가지 공안으로 그에게 물어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 정광석화 같이 척척 답이 나와야 그 선정의 세계를 하나하나씩 뚫고 지나가서 이미 그 정도의 깊이 있는 무심을 증득했느냐 안 했느냐를 점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랬더니 운문선사가 운문이 출문은 하되 운문이 나서가지고 말이죠. 물었습니다. 여하시 법신변사오 무엇이 법신변사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사운하되 선사가 말씀하시되 고종일이라. 그죠? 이게 뭡니까? 말은 말뚝인이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또 여하.

0: 법신이 항상 사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답이 뭐 어떻게 나오냐? 마른 말뚝이 아니니라 이렇게 답했어요. 이것도 화두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법신변사와 그다음 법신향상사가 이두 가지가 무엇이 다르냐? 하나는 마른 말뚝이고 하나는 마른 말뚝이 아니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화두가 되는데 분명하게 보통 이제 우리가 말뚝 얘기를 할 때는 무엇을 메어두는 것이기 때문에 제한이 있고 한정이 있어서 어느 문자를 다 떠나지 못한 뭐이 정도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정도로 얘기해도 또 이게 문자선에 떨어지니까 이것도 한번 참고해 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법신 변사가 있고 법신 향상사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진리의 세계는 천하의 무의도입니다. 천하의 두도가 없어요. 성인의 무양심입니다. 성인에게 두 마음이 없지요. 그러면 어떤 수행을 했다 하더라도 이1700 공안에 척척 답을 해야 공부가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윗바사나를 하건 연불선을 하건 그 어떤 수행을 하더라도 내가 공부가 진짜 돼서 깊이 있게 됐다 그러면 이 공안들을 다 점검을 해서 모르는 게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아직까지 노정기에 있다. 공부를 죽는 날까지 수행 정진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재참해야 된다. 다시 참고하고 다시 선정을 닫고 다시 수행을 해야 된다. 정의 쌍수로 지각 겸수로 다시 공부를 계속 해나가야 된다. 향상일로의 세계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말이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선문염송 책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송광사에 가서 송광사 제2대 국사였었던 진각 해심국사의 진영도 보고 그다음에 광어남에서 스님께서 선문염송 이 책을 출간하셨던 그 광어남에 가서 우리 송광사 방장이신 현봉 큰 스님의 말씀도 듣고 사리탑도 보고 그다음에 월남사지 강진에 가서 스님의 탑비도 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책을 만드셨던 이 선문염속에 편찬하셨던 이 진각해심국사가 이 책을 왜 만들었는지, 왜 편찬해서 이렇게 광언 유포하게 하시려고 했든지 서문을 오늘 한번 같이 보십시다. 한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제가 읽고 해석을 하면서 설명을 아주 이해할 수 있도록 해 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보시자고요. 여러분, 이거는 중국의 스님들이 그 한문을 잘 하시는 중국 스님이 쓰신 그런 글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 우리 민족인 우리 한국인이 이렇게 문장을 쓰신 거니까 의미가 더 깊다고 생각합니다. 선사여셨던 진각해심국사가 얼마나 글을 한문을 문장을 잘 쓰셨는지 한번 여러분 감상해 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치가 또 얼마나 깊고 오묘한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맨첫 구절이 이렇게 돼 있죠. 상부 그랬어요. 여러분 보통 이제 이 부자라고 하는 건 대저 무릇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대저 무릇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이게 지압이 부자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제 부부가 됩니다. 예. 이건 남자 여자예요. 근데 이 부는 말이죠. 원뜻이 예, 원뜻이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비녀를 꽂은 모습이래요. 대자 위에 이렇게 여기 뒤에 비녀 꽂은 겁니다. 그래서 남자가 장가 간 남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장부라 그러잖아요. 대장부 할때 장부, 대장부 할때 장부, 지합이부 이런 걸 이제 결혼해서 말하자면 이제 상투틀었다는 뜻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원래 지압이 붙자인데 이걸 이제 허사로 대저 무릇 이렇게 쓰는 겁니다. 영어로 말하자면 일반적으로 말해서 뭐 이렇게 앞에 말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 대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 이렇게 영어로 well 뭐 이런 식으로 일본 사람 아노 하듯이 그런 식으로 앞에 갔다가 이제 말로 시작하는데 바로 그냥 나오지 않고
1: 대저 무릇, 아, 뭐 저 그런 거 있잖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스타트 할 때 쓰는 그런 용어입니다. 근데 이게 원래는 지합이 붙자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를 한문도 예를 들면 이게 대자에 이렇게 비녀 그 남자들 쓰는 상투 같은 비녀를 했다는 건데 옛날에 이제 막 이런 식으로 막 잘못하거든요. 막 지아비는 하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상하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한자도 한자학 문자학도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상부 그랬잖아요. 상부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는 상세할 상자지만 생각해 보건대. 아, 좀 생각해 보건대. 이런 뜻으로 앞에 붙인 겁니다. 상부. 자, 세존 가섭이래로. 자는 몸으로 붙어야죠. 세존, 서가 세존과 서가 세존의 법을 이은 선종의 첫 번째 정법안장 열반묘심을 이은 삼처전십 아시죠? 세 군데에서 법을 이었다. 연꽃을 들어올렸을 때 빙긋이 웃으셨고 다자탑 앞에서 부처님이 설법하시려고 할 때 옆자리를 비워두고 기다리고 계셨다. 멀리서 두타행을 하셨던 가섭존자가 오니까 그 늦게 출가하셨던 가섭존자는 원래 저 끝에 뒤에 앉아야 되는데 앞으로 서로 알고 말이에요. 부처님은 가섭존자를 기다려서 옆자리를 비워두고 계셨고 가섭존자는 멀리서 오셔가지고 앞자리에 뚜벅뚜벅 걸어가서 앉으셨다. 그래서 이게 다자탑자의 분반자라 그래요. 다자탑 앞에 자리를 나눠서 앉으셨다. 영산회상 거려나라. 영산회상에서 연꽃을 들어 올렸는데 아무도 그 뜻을 몰랐는데 빙그레 웃으셨다. 그 다음에 니련하반의 시쌍부다. 마지막 입적해서 열반에 드셔가지고 부처님께서 다비를 하려고 그러는데 불을 붙였는데 관에 불이 붙지 않더라. 그 마지막에 그 두타고행을 하고 오신 가섭존자가 와가지고 관 주변을 위오삼잡했다. 우리가 탑돌이 할 때 세 번 돌잖아요. 이렇게 세 번 쭉 우요삼잡을 쭉 세 번 위오삼잡이라 그러기도 하고 우요삼잡이라 그래요. 이게 세 바퀴를 쭉 도니까 그게 이제 부처님에 대해서 예를 표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탁 인사를 드리니 부처님이 관 밖으로 발을 쑥 내보이셨다. 그래서 곽시쌍부다 이렇게죠. 그렇게 해서 세 번 법을 전하신 분이 바로 가섭존자가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난존자도 계시고 다른 많은 아라한들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가섭존자에게 열반묘심과 정법안장을 전했다. 그게 이제 선종의 역사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 세존 가섭 이래로 대대상승하야 그랬습니다. 대대로 그 법맥을 전해서 이었지요. 세 번째는 이제 아난존자가 이었고 그래서 서천에 28조가 달마대사가 되고 그다음에 중국에서는 6조 해능이 되고 그래서 쭉 이어져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 등등무진하며 그 법등이 법의 등불이 다 함이 없어요. 그 전에 내려오는 등불과 등불이 다 함이 없이 그게 꺼지지 않고 이어져 내려왔다는 겁니다. 이 등불이라고 하는 거는 무명의 암흑을 밝히는 그런 그 지혜의 광명으로 이제 비유를 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두운 방 안에 조그만한 촛불 하나만 있어도 환하게 다 보인다. 그걸 이제 법등이라 그러고 지혜의 광명이라 그러고 우리가 초파일에 불을 밝히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대대상승하고 등등무진하며 그 다음에 채상밀부하여 이랬습니다. 이걸 이제 전할전자하고 같습니다. 갈마들 채자라 그러는데요. 법을 말이죠. 서로 막 전하고 전해서 비밀리에 부촉했어요. 막 다 보이는데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보시면 6조 해능 같은 경우에는 5조 홍인선사에게 비밀리에 법을 부촉받고 남방에 가서 그 20년이 다 돼가지고 이제 법을 전하러 나타나시기도 하고 막 이랬단 말이죠. 비밀리에 부촉하셨다. 법을 전하고 전해가지고 그리하여 이위정전하니 그래서 그것으로써 바른 전함을 삼으니 그렇게 그 부처님 이래로 그 법맥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었다. 기정전 밀부지천은 비불의 은이나 그 바르게 전하고 비밀리에 부촉한 그 지점은 불의 은이라 말과 뜻으로 말이죠. 그거를 다 나타낼 수가 없어요. 나타낼 수 감히 그걸로 언이로 하지 않을 수가 없으나
0: 언이 부족 이급고로 말과 뜻으로 좋기써 미치지 못한 까닭에 수유지진이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부처님과 역대 조사 스님들이 법을 전하고

전해서 그 했던 그걸 어떻게 언어 문자로 다 표현해 낼 수 있겠습니까? 근데 희한하게도 어록에 보시면 선종 어록이 책이 제일 많이 남아 있다고 할 만큼 그렇게 많아요. 언어 문자를 떠난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많이 남아 있느냐 말이죠. 그래서 수유 지진이나 이렇게 지적하고 펼침이 있음이나 불림 문자하고 이심전심이라 문자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마음으로써 마음을 전하였을 뿐인 것이다. 언어 문자로 드러내지 아니할 수는 없지만은 언어로 가지고는 다 드러낼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언어 문자로 이렇게 표현해내기는 했지만은 결국은 근본 목적이 말을 내세우거나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마음을 전하게 했을 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불림 문자, 이심, 전심 이런 구절들이 다 등장하고 있지요. 이게 바로 이제 우리 진각해심국사가 선문용상 집서에서 쓴 첫 구절입니다. 자, 호사자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호사가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오래된 말이네요. 고려시대 때도 쓴 말이에요. 괜히 일 버리기 좋아하는 사람을 호사가라 그러잖아요. 호사자는 강기 기적하고 그랬습니다. 억지로 그 행적을 막 기록하고 어느 큰 스님 막 이렇게 막 기록한단 말이죠. 비밀리에 부촉해서 법이 전해 내려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호사가들은 억지로 막 이 그 행적을 기록하기도 하고 제재 방책하야 그거를 방책의 책에다가 그거를 싣기도 했어요. 여러분 책자 한번 보십시오. 책이라는 글자가 지금 있는 책하고 다르죠. 옛날에는 그 공자가 위편 삼절 한다고 했을 때 옛날에 종이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대나무 같은 걸로 대나무 쪽을 이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줄을 엮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그 김밥 이렇게 김밥 만들 때 쓰는 것처럼 저런 식으로 이렇게 줄을 이어가지고 대나무에다가 이렇게 적을 그 글을 썼던 거 저걸 책이라 그래요. 그 행적을 억지로 기록해서 책에다가 싣기도 했는데 그것이 전지지금하니 그것이 전해져가지고 지금이라는 말이 그 뜻입니다. 지금에 이르기까지라는 뜻이 지금이죠. 지금에 이르렀으니 즉 그 추적은 거친 행적은 자세하게 기록은 잘 못해도 대충 기록이 그래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추적이라 그랬어요. 거친 기록은 고 부족귀하라 본디 좋기 귀하지는 않은 것이다. 그게 이제 막 호사가들이 막 큰 스님들 뭐 부처님 조사 스님들 막 기록했는데 그게 그다지 충분히 귀한 거는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나 불방 심유이 득원하고 거마리 집원하니 그랬습니다. 불방 방해되지는 않을 것이다. 무엇이 흐름을 찾아가지고 흐름을 찾아서 근원을 얻거나 자 여러분 이제 여기 지금 물이 흐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이 흐르고 있는데 맨 끝에 그 물을 보고 나서 쭉 흘러 올라가다 보면 상류의 그 근본 자리를 찾아갈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만류에 흘러 내려온 물을 뭘로 봅니까? 문자와 책으로 본 거잖아요. 문자와 책으로 남아있는 그 흔적들을 거친 추적들을 자취들을 추적해서 쭉 올라가다 보면은 부처님과 조사스님의 이제 근본 뜻을 알 수 있다. 그거를 근원원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흘러나온 물길들을 찾아가지고 가다 보면은 근원을 찾을 수도 있고 마지막 끝말자 그죠 만류를 의거하게 되면은 근본을 알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책이 필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진각해심국사가 내가 왜 지금 이 책을 만드느냐는 설명을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듣고 보는 자는 수 만별이언지나 미시부중야오. 본원을 얻은 사람은 이게 듣고 할 때 호자는 뭐뭐에 뭐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는 호자 뒤에 바로 목적어가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본원을 얻은 자는 비록 망갈래에 나누어져서 달리 나누어져서 말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 비로소 시자는 말이죠. 이게 그 뭘로 쓰냐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일찍 정자하고
일찍이 하는 일찍 증자로 해석해도 된단 말이죠. 사전에 찾아보시면

일찍 저기 나와요. 미시 부중이하여. 여기에서 중은 가운데 중이 아니라 이게 적중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중국어는 이제 사성입니다. 일성이 이제 중 가운데 그러면 일성 중의 중인데 적중하다 그럴 때는 사성입니다. 부중이다. 딱 들어맞지 않았다. 적중하지 않았다. 활을 쐈는데 중앙에 중앙이라는 뜻이 아니라 중앙에 적중시키다는 뜻으로 중자를 쓴 거죠. 그래서 비록 만 가지로 갈라져 가지고 다른 말로 막 펼쳐져 있다고 하지만 일찍이 적중하지 아니한 것이 없고 근원을 알고 있으면 말이죠. 아무리 흘러내려와도 말이 천 갈래 만 갈래로 나눠져 있어도 근본 자리를 다알수 있죠. 적중시킬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부두코 차자는 이것에 대해 가지고 이것을 얻지 못한 사람, 이거는 다섯 글자 맞추기 위해서 한 겁니다. 듣고 보는 자는 위에 있듯이 밑에는 부두코 보는 자는 이래야 될 건데 다섯 글자에 맞추기 위해서 부두코 차자는 이 차자를 썼지요. 근본 본원을 얻지 못한 사람은 수저러니 수지나 미시부록냐라. 비록 언어가 끊어져 가지고 그걸 잘 간직한다고 해도 말을 떠나서 그걸 잘 간직한다고 해더라도 일찍이 의혹되지 아니한 것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근본자리를 잘 알고 있으면 말이 비록 이말저말좀 잘못된 말도 있다 하더라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데 근본자리를 못 알아먹으면 말이죠. 언어가 끊어지고 뭐 이론적으로 굉장히 잘한다 하더라도 그 근본자리를 몰라서 의혹됨이 되지 아니함이 없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책을 내지만 내면 안 된다. 책을 쓰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하지만 책을 내놓으면 편찬을 잘 해놓으면 그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본원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비록 글이 조금 부족하거나 자취가 조금 힘들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거를 잘 해결할 수 있다 이 말이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가 이거를 남겨놓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신 겁니다. 오늘은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그 진각회심국사의 서문에 요 부분을 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어느 문자가 그러면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조금 더 하시게 되는 거죠. 시로 이런 까닭으로 제방의 존숙은 선지식 큰 스님들을 말해요. 이런 까닭으로 제방의 큰 스님들이 불회 문자하고 문자를 도외시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불린 문자의 반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불회 문자라고 하는 구절은 다른 데서 잘못 봤어요. 이게 보통 중국 사람들은요, 불린 문자의 반대를 불리 문자라고 많이 써요. 떠날 리 자를. 문자를 내세우지 않는다.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 그럼 문자를 떠나지 않는다. 여의지 않는다인데 우리 진각회심국사는 외자를 썼죠. 이게 이제 한국 우리 민족이 썼다라고 하는 게 증거가 드러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립이라고 하지만 말이죠. 중국어와 이 중국에서는 립과 리가 말이죠. 발음이 성조만 다르지 이 발음이 같아요. 뿔리 원즈. 사성과 이성이 성조만 달라요. 그래서 불리 문자로 많이 쓰는데 우리 진각회심국사는 불린 문자의 반대말로 불외 문자라고 딱 써버리셨잖아요. 문자를 도외시하지 않는다. 외면하지 않는다. 그래서 불린 자비하야 자비를 말이죠. 아끼지 아니하고. 여기 이제 그 인색하다 할때 인자거든요. 자비를 인색하게 하지 않고 자비를 아끼지 않고서 혹징 혹염하고 혹대 혹별하며 혹송 혹가하고 발양 오지하야 그랬습니다. 혹은 징을 하고 혹은 염을 하고 혹은 대를 하고 혹은 별을 하고 혹은 송을 하고 혹은 가를 해서 아주 깊이 있는 뜻을 드러냈다. 깊은 종지를 드러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징, 염, 대 뭐 이런 건 뭐냐 말이에요. 그걸 조금 볼까요? 징이라고 하는 거는 공안의 핵심을 따져 묻는 듯한 형식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여기는가와 같이 다시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 조사 스님들의 그 공안들이 있어요. 공안들이 있는 데 대해

그래서 공안이 이렇게 있으면 어떤 스님들과 어떤 스님이 대담을 해놓은 게 있잖아요. 그 대담에는 내용 부분에 대해서 어느 한 부분을 딱 핵심을 딱 잡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딱이 묻는 거 제기하는 거 이걸 징이라 그래요. 이걸 징이라 그래요. 그다음에 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염화미소 할때 염입니다. 그리고 선문 염송이죠. 염송이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 드러나죠. 염이라고 하는 건 공안의 핵심만 집어내듯이 가려서 들어 보이는 형식이다. 염이라고 하는 연꽃을 염화 들어 올렸다는 거죠. 그래서 공안의 내용들이 스토리가 쭉 있는데 그 가운데 핵심되는 내용을 딱 들어 올려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일러라. 이렇게 이제 염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라고 하는 건 대신할 대자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일러라 했는데 못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문답에서 대답이 막혀요. 예전에 조실 스님들이 그 공안에 대해서 한마디 일러라. 그러면 아무도 대답을 못하거나 말을 못하시잖아요. 그럴 때 대신해서 내 같으면 이렇게 한마디 하리라라고 하는 형식이 대란 말이죠. 대중에게 물었을 때 대답이 없어서 대신 말하는 것과 옛 사람들이 대답하지 못한 것을 지금 대신하여 말하는 것이 있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또 이제 공안 가운데 어느 분이 그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물었더니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냥 공안이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후대의 분이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나는 이와 같이 대신해서 한마디 일러줬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대의 형식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별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남의 말과 다르게 하는 형식이다. 어떤 큰 스님이 한마디 해보라 해서 다른 스님이 한마디를 멋지게 하셨어요. 멋지게 했는데 나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 다르게 하겠다. 누구누구는 이 일을 무엇이라고 했지만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또 다르게 한마디 하는 방식이 별의 방식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송해 방식은 뭐냐면 이렇게 문답으로 하는 형식을 말이죠. 이제 개송이나 시로서 읊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에 저 전부 여러 가지 방식이 나와 있는데 위에 보셨죠? 혹은 징, 염, 대, 별, 송가 여섯 가지인데 그중에서 책 제목을 그냥 염송이라고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염과 송이라고 하는 거, 산문으로 돼 있는 거는 염으로 다 대신하고, 그다음에 시로 돼 있는 건 송으로 다 대신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식의 거량을 하는 법을 담론하는 방식을 여섯 가지 가운데 두 가지만 뽑아가지고 책 제목으로 쓰신 겁니다. 그래서 염송을 한 거죠. 가라고 하는 거는 좀더긴 노래, 긴 시가 되겠습니다. 중국에도 뭐 장한가라든지 서사시들, 긴 시들을 가라고 붙이잖아요. 운문이기는 하지만 불규칙하게 긴 노래의 형식을 가진 걸 가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대표하는 걸 염과 송이라고 이렇게 해서 근본 뜻을 드러내서 이이후인하니 뒷사람들에게 이라고 하는 거는 가훈을 넘겨준다, 남겨놓다 할때그 이라고 하는 겁니다. 끼칠 이자죠. 남겨놓는다. 그렇게 한즉 범욕 욕 개정한 구현기 하야 이랬습니다. 바른 눈을 열어주고 현명한 기틀을 갖추게 해주고자 한 것이어서 나롱삼계의 재발사생자는 4차 해이제리요. 이 말이죠. 이게 이제 나라고 하는 거는 그물이고 농이라고 하는 건 세장이에요. 욕계, 색계, 무색계, 삼계의 그물과 세장 같은 이 속박 속에서 테란스파 사생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 중생을 제발 끌어내고자 하는 이라면 4차 이것을 버려두고 해이제리요 무엇으로 하겠느냐? 욕계, 색계, 무색계에 빠져 있는 테란스파 사생의 그 중생으로 윤회전생하고 있는 이 중생들을 건져내려고 하면 이 어마어마한 조사 스님들이 거량했던 이 많은 염송들을 떠나서 무엇을 담론하겠느냐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언어 문자가 남아서 불린 문자이긴 하지만은 불외 문자로 문자를 버리지 아니하고 남겨놓는다 이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본원을 알아서 말 끝에 끄달리지 말고 근본 불조의 그런 지혜와 그런 내용들을 잘 알았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지금 아직 그 선문 염송 집서가 끝나지 않았는데요. 뒷부분

더 멋있는 그런 구절들이 문장들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이 선문염송이라고 했는데요. 선문염송은요. 여기에 있는 말들은 이 불린 문자로 치지도야 할 그런 문자들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말이면 다 같은 말이냐 이 말입니다. 세상의 말은 똑같은 말이 아니다. 이렇게 큰 선정과 큰 깨달음을 거쳐서 나온 이 한마디 말, 우리가 화두라고 했을 때 그 말씀, 이런 말들은 예산말, 일반적인 말들과는 완전히 다른 말이다. 이런 말들을 어떻게 해서 이런 말을 하게 됐는가? 그걸 화두로 삼아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면 진리의 세계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있는 겁니다. 부처님 말씀을 금과 옥조로 삼아서 공부하듯이 그와 같이 똑같은 깨달음을 얻은 많은 조사스님들의 진정한 언어의 말들, 진리를 곧장 드러낸 말들, 이것들이 이 어마어마한 말들이 이 선문염송의 염의 형태로, 송의 형태로, 각가지 형태로 다 담겨 있으니 이걸 통해 가지고 공부하지 않으면 어찌 진리에 도달할 수 있겠는가. 이게 진각회심국사가 이 선문염송을 편찬한 의도였다라고 하는 선문염송의 그 집서 서문의 앞부분 반을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그 뒤에 멋진 발언이 회심국사의 발언이 담겨 있으니 다음 시간에 이어서 다시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한문이라고 하는 게 한국의 스님이 이렇게 문장을 잘 짓잖아요. 이렇게 많이 읽고 해석하다 보면 물리가 나고 한자에 대해서 다 알게 되는 날이 옵니다. 지루해 하지 마시고 저와 같이 그 화두의 바다에 빠져서 문자도 공부 잘할 수 있는 그날이 오는 날까지 열심히 같이 공부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ARS-060-800-7000번으로 여러분의 정성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좋은 강의와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탐욕을 끊지 않음은 마른 나무에 불을 지피는 것과 같고 목마른 자가 소금물을 마시면 그 목마름이 더욱 심해지는 것과 같이 욕망에 집착하는 자는 실증 모른다. 또한 온갖 물이 바다로 흘러들지만 가득 차 넘치는 일이 없다. 마치 욕망에 집착해 있는 자가 실증을 모르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치열해지는 탐욕의 불꽃은 마땅히 청정한 지혜로서 남김없이 꺼서 없애야 한다.

엔 부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양재 구룡사. 싱그러운 6월을 함께 보낼 분 찾고 계신가요? 좋은 인연을 만나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싶으신가요? 도심 지역에서 생활 포교를 실천하고 호흡하는 전법도량인 양재 구룡사에서 1박 2일간 진행되는 이번 템플 스테이에 BTN 붓다회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도심 속 힐링 쉼터 양재 구룡사에서 부처님 가피 아래 좋은 인연 공덕 맺고 싶은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我一天，伊甲水果啊、菜啊，拢备好啦，要来去河边厝厝。天地宽阔，河水呢源源不断，哎，秋香一皎皎，这境界呢？

중생소이 개유불성. 모든 중생은 서로 다르지만 그 모두가 부처의 성품을 지니고 있다.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아침 저녁 향과 등불 부처님 전 올리옵고 삼보절에 귀하여 공경 예배하옵나니 우리나라 태평하고 온갖 재앙 소멸되며 온 세계 평화롭고 부처님 법 이로

하지 아니하고 우리 본사 세존처럼 용맹하신 뜻 세우고 비로자나 혈해같이 큰 깨달음 이룬 뒤에 문소사리 보살처럼 깊고 밝은 근지혜와 보현보살 본을 받아 크고 넓은 행원으로 넓고 넓어 끝이 없는 지장보살 몸과 같이 전수천안 관음보살 32억 몸을 낳토 시방 3세 넓은 세계 두루 돌아다니면서 모든 중생 제도하여 열반도에 들게 할제

이루어지고 선망 부모 재형 숙배 광생 극락하옵시며 살아계신 은사 육친 수명 장수하옵시고 온 법계의 혼고 혼삼도고에 벗어나며 산문도량 정숙하여 근심 걱정 없어지고 도량 내외 대소재앙 영원토록 소멸되며 토지철룡 신장님들 선보님을 호지하고 산신국사 호법신은 상서전기 드높이며 일체 중생 모두 함께 전덕에 태어나고 세세생

것도 아니다. 인연이 모이면 생기고 인연이 흩어지면 곧 없어진다. 세상의 모든 씨앗이 땅을 의지해 생성되는 것처럼 인연이 화합하면 낫고 인연이 헤어지면 없어진다.

곡식을 얻으려면 밭을 갈고 씨를 뿌려야 하고 큰 부자가 되려면 보시를 행하여야 하고 장수하려면 대자비를 행해야 하고 지혜를 얻으려면 배우고 물어야 하는 것이다. 이 네 가지 일을 행해야 그 종류에 따라 그 결과를 얻을 것이다.

0: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한번 재미난 이야기.
1: 절을 많이 해서 절이다라는 절로 저절로 돌아가서 절이다라는.
0: 지금 이 순간이 가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불교 대표 방송 BTN은 불자들의 방송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고 부처님 법을 받아 지혜의 바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방송 포교사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1: 남의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2: 모든 인류시여, 라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아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몸에 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1년이 지속되겠고 본신의 노력을 다할지어다.

0: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제 대선사께서 관세음 부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보궁전을 낙성하여 천일관음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관음기도에 동참할 것인가.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기도 동안 선빵스님들이 매일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1: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권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제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관음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0: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관음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국의 왕사성 기수거 도건에서 덕이 높은 비구 38,000명가

하나님께서 대중을 거느리시고 남쪽으로 가시다 마침내 마른 뼈 한 무더기를 보시게 되었습니다.

번제를 하셨습니다. 이것을 본 여러 제자들 가운데 해안한다 존자가 부처님께 사지어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스승이시고

예절을 하시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비록 나의 상수제자요 출가한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 기치를 알지 못하는구나. 이 한무득이 벼들은 전생에 나의 조상이었을 것이고 또 나의 부모도 되었을 것이므로 내가 지금 예배한 것이니라. 아난

하여금 남녀의 배를 분명하라 하시나이까. 난다여 만일 남자라면 세상에

것이고 만일 여자라면 아기를 한번 낳을 적에서 말세대에 피를 흘리고 여덟 섬 노말에 젖을 먹여야 하므로 뼈가 검고 가벼울 것이니라.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러시되 자세히 듣고 명심하여라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하여 어머니가 아기를 가져 출산하기까지 열 달 동안 겪어야 하는 심한 고통을 말해주리라 어머니가 아기를 수태한 첫째 딸에는 마치 불꽃에 묻힌 이슬방울이 아침에 있다가도 낮이 되면 없어지던 새벽에는 피가 모였다 오후에는 흩어져

달에는 흡사 엉긴 피와 같고 넷째 달에는 점점 사람의 모양을 이루며 다섯째 달에는 어머님의 속에서 다섯 부분이 노포가 생기나니 오포란 머리가 1포여 두 팔꿈치가 3포가 되고 두 무릎까지 5포가 되느니라. 어머니가 수태한 지 여섯째 달에는 어머니 배 속에서 여섯 전기가

내외 속에서 360마디와 84,000 들구멍이 생기나니라. 여덟째 달에는 뜻까지 해가 생기나니 아홉 구멍이

을 먹지 않나니라. 어머니의 생장은 아래로 향하고 숙장은 위로 향하여 한더미의 상과 같이 되나니라. 이것을 혈산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한번 무너지면 한 줄기의 피가 되어서 아기의 입으로 들어간 나니라. 어머니가 아기를 수태

내게 효도하고 착한 사람이라면 두 손으로 모으고 나오면서 어머니를 괴롭히지 않지만, 만일 착하지 못한 자식이라면

여호와의 칼로 찌르는 뜻 만개의 창으로 가슴을 두시는 듯하게 하나니라 이른 고통을 겪으면서 아기를 낳은 뒤에도 또 열 가지 큰 은혜

혼입 찰차로용 십주구만 오천사십팔자일승원교 나무대방광불화엄경 나무대방광불화엄경 나무

미음 시방 세계 무불연 불령 동생인 무이 문화명자면 삼도 견하 형자 득의 달 여시교와 항사급 필경 무불

설하 옴나니 크신 원력 원만 상후 갖추시옵고 천손으로 중생들을 거두

온가 소원 지체 없이 이루어주시고 모든 죄업 길이길이 없애주시네. 천룡들과 성현들이 옹호하시고 백천삼매 한순간에

지옥체가 가면 칼산 절로 꺾여지고 화탕 지옥체가 가면 화탕절로 사라지며 지옥 세계 제가 가면 지옥절로 없어

나무 대륜 보살 마하살 나무 관자재 보살 마하살 나무 정치 보살 마살 나무 만월 보살 마하살 나무 수월 보살 마하살 나무 군다리 보살

이니 평안 해진의 청정한 도량의 계송 온 도량이 정정하여 티끌 없으니 삼보 철룡 이 도량의 강림하시네 제가 이제 묘한 진언에 옵나니 대자 대비 베푸시어 가오하소소 죄업을 니으치는 계송 지난 세월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은 애적부터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사오니 제가 이제 모든 죄업 참회합니다. 열두 부처님을 칭명하여 듣게 되면 업장이 소멸되는 가지 참회법 나무 참제 업장 고승장을 보강왕 하렴조불 일체 향화자

도둑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사음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거짓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꾸민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이간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악한 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탐욕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성냄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어리석어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오랜 세월 쌓인 죄업 한 생각에 없어지니 마른 풀이 다 버리던 남김없이 사라지네. 죄의 자성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니 마음이 사라지면 죄도 함께 없어지네. 모든 죄가 없어지고 마음조차 사라져서 죄와 마음 공해지면 진실하네.

옴 설바 못자 무지 사다야 사바하 옴 설바 못자 무지 사다야 사바하 준제 주의 계송 준제 주는 모든 공덕 보고 이어라 고요한 마음으로 항상 외우면 이 세상 온갖 재난 침범 못하리 하늘이나 사람이나 모든 중생이 부처님과 다름없는 복을 받으니 이와 같은 여의주를 지니는 이는 결정코 최상의 법 이루오리라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제 보살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제 보살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제 보살 법계를 맑게 하는 진언 옴남 옴남 옴남 몸을 보호하는 지는 옴치림 옴치림오 치림 관세음 보살님의 본마음을 보여주는 미묘

큰원 세우고 선정치해 어서 속히 밝아지오며 모든 공덕 남김없이 성취하옵고 수승 안복 두루두루 장엄하오며

보리심에 항상 머물며 결정코 극락세계 가서 태어남이 다 부처님을 칭견하옵고 온 세계 모든 국토 몸을 놔두어 모든 중생 빠짐없이 건져지다. 네 가지 큰 서원 가 없는 중생을 건지오리.

이제 삼보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에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스님들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귀명합니다.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이는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부처님, 저는 화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시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부따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지에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 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천년의 역사 속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직한 도솔산 선운사. 천년을 이어온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전주도심으로 향합니다. 선운사 도심포교당은 도심 속 지친 이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닿을 수 있도록 건립되며 포교당에 모셔질 삼세부를 모연합니다.
2: 부처님 법 전합시다는 이 시대 모든 불자들의 사명입니다. 선운사 대중 모두는 깊은 신심과 바른 공덕의 자세로 불법 홍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여러분의 신심 하나하나가 모여 부처님의 큰 뜻을 이룹니다. 천년의 지혜와 빛을 담을 선운사 전주도심 포교당 건립과 삼세불 모연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3: 학정동 대원사 현정입니다. 사람에게는 내면에 보이지 않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 가치를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보여주는가 하는 것은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남에게 섭섭했던 일은 좀처럼 잊혀지지 않는데 남에게 고마웠던 일은 슬그머니 잊혀지곤 합니다. 반대로 내가 남에게 무언가를 베풀었던 일은 오래도록 기억하면서 남에게 상처를 줬던 일은 쉽사리 잊어버리곤 하지요. 타인에게 도움을 받거나 은혜를 입은 일은 오래 기억하고 남에 대한 원망과 상처는 빨리 잊어버린다면 삶이 훨씬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십시다.

0: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양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양은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 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태안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락왕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2: 조선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그때 무진의 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의 옷을 벗어매고 공손히 합장하고 부처님을 향하여 여쭈었다.
1: 세존이시여, 관세음 보살님은 무슨 인연으로 이름을 관세음이라 하나이까?
0: 부처님께서 무진의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2: 선남자여, 만일 한량 없는 백천만억 중생이 모든 괴로움을 받을 적에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듣고 일심으로 관세음 보살을 부르면 관세음 보살께서 그 음성을 관찰하고 모두 해탈을 얻게 하느니라. 만일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지니는 사람은 혹 큰 화재를 당하더라도 불이 능히 그 사람을 태우지 못하나니 이는 관세음 보살의 위실력 때문이니라. 만일 큰 물에 떠내려가게 되더라도 관세음 보살의 명호를 부르면 곧 얕은 곳에 이를 것이며, 만일 백천만억 중생이 금, 은, 유리, 자거, 만호,

0: 산호, 호박, 진주 등 5배를 구하려고 큰 바다에 들어갔다가 가령 폭풍을 만나 그 배가 나찰들의 나라에 잡혔을지라도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이가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나찰의 환란을 벗어나게 되나니 이런 인연으로 관세음이라 하느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피해를 당하게 되었더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저들이 가진 칼과 흉기가 조각조각 부서져 벗어날 수 있으며 만일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야차와 나찰이 와서 사람을 괴롭게 할지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저 모든 낙기들이 감히 악한 눈으로 쳐다보지도 못하거늘 하물며 어찌 해칠 수가 있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죄가 있거나 죄가 없거나 수갑을 차고 칼을 쓰고 몸이 쇠사슬에 묶이었더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모두 부서지고 끊어져서 벗어나게 될 것이며 만일 삼천대천국토에 도적이 가득 찼는데 한 주인이 여러 상인을 데리고 값진 보배를 가지고 험한 길을 지나갈 때에 그 중에 한 사람이 말하기를 착한 이들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마땅히 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시오. 이 보살님은 능히 중생들의 두려움을 없애주시니 그대들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이 도적들의 난을 벗어나게 되리라 하자 여러 상인들이 이 말을 듣고 다 함께 소리를 내어 나무 관세음보살하고 그 이름을 부르면 곧 벗어나게 되느니라. 무진여여 관세음보살 마살의 위엄과 실력이 이렇게 크느니라. 만일 어떤 중생이 음력이 많을지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공경히 생각하고 부르면 문득 음력을 여의게 될 것이며 만일 성내는 마음이 많을지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문득 성내는 마음을 여의게 되고 만일 어리석은 마음이 많더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문득 어리석음을 여의게 되느니라. 무진여여 관세음보살은 이렇게 큰 위실력이 있어 이롭게 하는 일이 많으므로 중생들은 항상 마음으로 생각할지니라. 또 만일 어떤 여인이 아들을 낳기 위하여 관세음보살께 예배하고 공양하면 문득 복덕과 지혜를 갖춘 아들을 낳을 것이며 혹은 딸을 낳고자 원하면 곧 단정하고 어여쁜 딸을 낳게 되리니 전생에 복덕을 심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사랑하고 공경할 것이니라. 무진여여 관세음보살이 이와 같은 힘이 있느니라. 만일 어떤 중생이 관세음보살께 공경하고 예배하면 그 복이 헛되지 않을 것이니 그러므로 중생들은 모두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닐지니라. 무진여여 어떤 사람이 62억 항아의 모래수처럼 많은 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고 또 몸이 닿도록 음식과 의복과 침구와 의약으로 공양한다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선남자, 선여인의 공덕이 많겠느냐?
1: 무진의 보살이 대답하기를
2: 매우 많겠나이다, 세존이시여.
0: 만일 어떤 사람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고 한때만이라도 예배하고 공양하면 이 두 사람의 복이 같고 다름이 없어서 백천만억급에 이르러도 다함이 없을 것이니라. 무진하여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면 이와 같이 한량없고 끝이 없는 복덕의 이익을 얻느니라.
1: 무진의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어 말씀 올리기를
2: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이 어떻게 이 사바세계를 다니며 어떤 중생을 위하여 법을 말하며 방편의 힘은 어떠하나이까?
1: 부처님께서 무진의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0: 선남자여, 만일 어떤 나라 중생을 부처님의 몸으로 제도시킬 자이면 관세음보살이 곧 부처님의 몸으로 나타내어 설법하며 벽지불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벽지불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성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성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범천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범찬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제석천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제석천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자제천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자제천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대자제천의 몸으로 제도해야 할 이에게는 대자제천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천대장군의 몸으로 제도해야 할 이에게는 천대장군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비사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비사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소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소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장자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장자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거사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거사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재상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재상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바라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바라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며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장자, 거사, 재상, 바라문의 부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그 부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동남, 북녀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동남, 동녀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하늘,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후라가 사람, 사람 아닌 이들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다 그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직금강신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직금강신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느니 우진하여 관세음보살이 이와 같은 공덕을 성취하여 가지가지 형상으로 여러 나라에 다니면서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케 하나니 그러므로 너희들은 마땅히 한결같은 마음으로 관세음보살께 공양해야 하느니라. 관세음보살 마하살은 두렵고 위급한 때에 두려운 일을 없애주시니 그러므로 이 사바세계에서 모두 그를 이름하여 두려움을 없애주는 분이라 이름하느니라.
1: 무진의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2: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관세음보살님께 공양하겠나이다
1: 하고 몸에 걸었던 백천금이나 되는 진주 보배 구슬인 영락을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2: 어지신 이시여, 법으로 보시하는 이 진보 영락을 받으옵소서.
1: 그때 관세음 보살이 이것을 받지 않으므로 무진의 보살이 다시 관세음 보살님께 사례었다.
2: 어지신 이시여, 저희들을 어여삐 여기시어 이 영락을 받아주소서.
1: 그때 부처님께서 관세음 보살께 말씀하셨다.
0: 마땅히 무진의 보살과 사부대중과 천룡야차와 건달바, 아스라와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와 사람과 사람 아닌 이들을 불쌍히 여겨 그 영락을 받으라.
1: 그때 관세음 보살이 모든 사부대중과 하늘, 용, 인, 비인을 어여삐 여겨서 그 영락을 받아 두 몫으로 나누어 한 몫은 석가모니 부처님께 공양하고 한 몫은 다보 부처님 탑에 바치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0: 무진어야, 관세음보살은 이와 같이 자유자재한 신통의 힘이 있어 능히 사바세계에 다니느니라.
1: 그때 무진의 보살이 개송으로 여쭈었다.
2: 묘한 상호 갖추신 세존이시여, 이제 다시 저희가 여쭙나니 불자들이 어떤 인연으로서 관세음보살이라 하나이까?
1: 묘한 상호를 갖추신 부처님께 없어 개송으로 무진이에게 대답하시되,
0: 그대는 이제 잘 들으라. 관음의 높은 덕은 곳곳마다 두루 응하느니라. 큰 서원 바다같이 깊고 깊어서 헤아릴 수 없는 여러 겁을 지내면서 천만억 부처님을 두루 섬기며 청정한 큰 서원을 세웠느니라. 내 이제 그대에게 알기 쉽게 말하노니 그 이름을 듣거나 그 모습을 보는 이가 지극한 마음으로 깊이 섬기면 모든 세상 괴로움 소멸하리라. 어떤 이가 해치려는 생각을 품고 불구덩에 밀어서 떨어뜨려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불구덩을 못으로 변하게 하고 큰 바다에 빠져서 떠내려갈 때 용과 고기 귀신의 난을 만나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은 파도를 잠재워 안옹케 하네.

0: 수미산 봉우리에서 있을 때 어떤 이가 밀어서 떨어뜨려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해와 같이 옹에 떠 있게 하고 흉악한 사람에게 쫓겨가다가 금강산 험한 곳에 떨어져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능히 털끝 하나 다치지 않느니라. 원수나 도적에게 둘러싸여 당할지라도 제각기 칼을 들고 해치려 해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그들에게 자비한 마음 생기게 하고 어쩌다가 국법을 어겨 형벌을 받아 죽게 되어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칼날이 그대로 조각조각 부서지리라. 옥중에 갇혀 큰 칼을 쓰고 손발에 수갑을 채웠더라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이 저절로 해탈을 얻게 하며 주문과 저주와 독한 약으로 나의 몸을 해치고 욕보이려 해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도리어 그 사람이 다치게 되네. 호각한 나차를 만나고 동령과 귀신이 해치려 해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감히 모두를 해치지 못하며 사나운 짐승들에게 둘러싸여 이빨과 팔톱이 무섭더라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사방으로 뿔뿔이 달아나며 독사와 진해 등 무서운 독충이 불꽃 같은 도끼를 뿜어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소리 듣고 스스로 흩어지리라. 구름과 천둥과 번개를 치며 큰 비와 우박이 쏟아져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이내 곧 구름 거치고 활짝 개이며 중생이 고뇌과 핍박을 당하여 한량없는 고통을 받을지라도 관세음의 미묘한 지혜의 힘이 이 세상 모든 고통 능히 구하느니라. 신통한 힘 구족하고 지혜의 방편 널리 닦아 시방의 여러 국토에 몸을 나타내지 않는 곳 없으며 가지가지 악하고 나쁜 갈래인 지옥과 악이 축생들까지도 나고 죽고 늙고 병드는 모든 고통 점차로 모두 다 없애주며 참되고 깨끗하게 보살피고 넓고 큰 지혜로 관찰하며 자비로운 마음으로 감싸주시니 항상 우러러 공경하고 예배할지어다. 티끌 없이 깨끗하고 밝은 빛 해와 같은 지혜로 어둠 제거하고 재앙과 바람, 불 능히 항복받고 널리 밝게 세상을 비추느니라. 가엾이 여기신 몸 우레와 같고 자비한 마음 묘하고 큰 구름 시원한 감로의 법비를 내려 번뇌의 타는 불꽃 없애주시네. 총사나 다툼으로 법정에 가거나 두려운 전쟁터에서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원수, 원망 모두 다 사라지리라. 묘한 음성, 세관을 관하는 음성, 범천의 음성, 아침 바다와 같은 음성, 세관의 음성보다 뛰어나시니 그러므로 항상 생각하여서 생각 조금도 의심치 말라. 관세음보살 청정한 성인은 중생의 번뇌, 고통, 죽을 애곤에 능히 믿고 의지할 바라. 일체의 여러 공덕 두루 갖추어 자비로운 눈으로 중생을 보며 모든 복덕이 바다처럼 한량 없으니 그러므로 마땅히 머리 숙여 예배하여라.
1: 그때 지지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에 나아가 여쭈었다.
2: 세존이시여, 만일 어떤 중생이 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자제한 업과 널리 보이고 나타내는 신통한 힘을 듣는다면 이 사람의 공덕이 적지 아니함을 알겠나이다.
1: 부처님께서 이 보문품을 설하실 때 대중 가운데 8만 4천 중생이 모두 다 비할 바 없이 평등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의 마음을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0: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 TV 붓다웨이입니다.
0: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2: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3: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양재 구룡사. 싱그러운 6월을 함께 보낼 분 찾고 계신가요? 좋은 인연을 만나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싶으신가요? 도심 지역에서 생활 포교를 실천하고 호흡하는 전법 도량인 양재 구룡사에서 1박 2일간 진행되는 이번 템플 스테이에 BTN 붓다회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도심 속 힐링 쉼터 양재 구룡사에서 부처님 가피 아래 좋은 인연 공덕 맺고 싶은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4: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5: 정말요?
4: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6: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5: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7: 안 돼!
8: 중앙지검입니다. 박지아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5: 설치했어요.
9: 당했다!
10: 아빠 바빠? 나 핸드폰 깨졌어.
11: 야,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5: 이게 뭐야? 아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12: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 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3: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고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법회로 현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드시면서 글루텐을 넣으세요. 아버지가 절에 안 다니셨는데 언젠가부터 불교 TV를 틀어놓고 열심히 들으시더래요. 딸이 입장에서는 아 우리 아버지가 부처님 가르침하고 인연 맺나 보다 너무 좋게 생각했는데 한 가지 눈에 자꾸 걸리는 게 있더래요. 뭐냐면 꼭 소주 한 잔 드시면서 불교 TV를 보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스님들이 술 마시지 말라 계율을 지켜라 이러는데 아 왜 이렇게 소주 드시면서 불교 TV 보시냐고. 근데 아버지가 그냥 안 들으신대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그냥 두셔라. 그냥 두셔라. 그래도 아버지가 잔소리 때문에 신경질 나셔서 불교 TV 안 보면 어쩌려고 그러냐. 그냥 두십시오. 귀로라도 자꾸 부처님 가르침과 스님들 법문과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좋은 인연을 심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0: 대구 산모사조지 동훈입니다. 60여 년 수행 법력과 회안으로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부처님 45년 설법을 불자님 두 손에 담아드리고자 다시 섰습니다. BTN 불교TV를 매주 시청하시면서 부처님 말씀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1: 비티엔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정 기획 249만 원으로 떠나는 부다의 길, 인도 네팔 7대 불교 성지 순례는 8월 23일과 9월 13일에 중국 4대 성지 관음도량 보타산과 지장도량 구화산 순례는 8월 10일에 진행합니다. 2026년 대만 인구 공승법회 및 성지 순례가 8월 29일에 BTN 가족기도 도안 스님과 함께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 순례를 11월 10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2: 다시 찾아온 드라마 붓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붓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붓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BTN과 함께하세요.
3: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4: 천년을 향한 이 대작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3: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5일 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물질적 풍요에 가려진 정신적 파산을 치유하기 위해 7대 종교가 청계광장에 모였습니다. 고립된 이들의 아픔을 오롯이 들어주는 경청과 마음 돌봄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태고종 법륜사가 청년들의 취향을 저격한 템플스테이를 열어 다시 한번 뜨거운 호응을 끌어냈습니다. 참가자들은 빈백에 누워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으며 진정한 쉼을 경험했습니다. 평생을 경전 번역에 매진하며 한글에 대한 애정을 표현했던 운어 스님 글씨가 봉선사 산문에 내걸렸습니다. 봉선사가 오랜 단청 작업을 마치고 새로 단장한 산문을 공개했습니다. 의왕 백운사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기 위해 위령제를 봉행했습니다.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영웅들의 유해가 잠들어 있는 곳에서 12년째 극락왕생을 발원하고 있습니다. 만해 스님의 대표 시집 님의 침묵 발간 100주년을 맞아 학술제가 열렸습니다. 연구자들은 님의 침묵을 사랑의 시가 아닌 불교적 깨달음의 문학으로 해석해 주목받았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란 불명예에서 20년 넘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물질적 풍요에 가려진 정신적 파산을 치유하기 위해 7대 종교가 청계광장에 모였습니다. 섣부른 조언이나 평가 대신 고립된 이들의 아픔을 오롯이 들어주는 경청과 마음 돌봄을 사회적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서울 청계광장이 거대한 치유의 숲이자 소통의 장으로 변모했습니다.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가 어제 국민 마음 회복 생명살림 캠페인을 개최했습니다.
2: 종교마다 표현은 다를 수 있지만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희망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은 모두 같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쉼표가 되고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따뜻한 활력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1: 불교와 천주교 등 7대 종교가 종교의 벽을 넘어 깊어가는 국민 정신건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뜻을 모은 겁니다.
3: 정부의 정책과 제도만으로는 저희가 생명을 살리는데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또 진심으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서로의 아픔을 나눔으로써 고독을 깨트리는 것. 그때 우리 종교계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1: 생명나무에 물을 주는 퍼포먼스로 시작된 캠페인의 핵심은 당신이 말하면 우리가 듣겠습니다. 스님을 비롯해 종교 지도자들이 직접 경청자로 나서 무한 경쟁과 고립 속에 상처받은 시민과 마주 앉았습니다. 어떤 편견이나 조언 없이 온전한 공감과 경청을 통해 참여자 스스로가 마음의 응어리를 풀고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도록 돕는 대안적 시도입니다. 심리 상태를 진단하고 치유하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됐습니다. 감정을 온도로 표현하는 감정 온도계, 소리와 진동으로 내면의 평안을 찾는 싱잉볼 명상, 마음

0: 약국 등이 주말 청계천을 찾은 시민의 발길을 붙잡았습니다.
1: 제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도 됐고 저한테 맞는 이런 처방전까지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유익했어요. 스님이 그 나에 대해서 한번 집중해보라고 이렇게 명상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생명, 모든 생명은 진짜 소중하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0: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한 각 종교 대표 지도자들도 체험장을 찾아 시민과 함께했습니다. 진우 스님이 종단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국민 마음 평안을 위한 선명상 복음 역시 생명 존중 사상과 궤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스스로의 마음의 힘을 길러야 되거든요. 그 마음의 힘을 기르기 위한 방법들을 여기서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예, 그래서 요거를 모든 국민들이 마음에 관한 스스로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배워서 그거를 숙지해서 스스로 힘을 길러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단순히 교리를 전하는 포교를 넘어 현대인의 고질병인 정신적 고통을 실질적으로 치유하는 사회적 처방전을 내어준 생명살림 캠페인. 종교계가 제안한 경청과 마음 돌봄이라는 대안이 우리 사회의 극단적 갈등과 고립을 완화하고 생명 중심의 공동체를 회복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3: 영축 총림 통도사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호국 영령의 넋을 기리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통도사는 지난 13일 경내 설법전에서 조계종 종정리하 중봉성파 대종사를 비롯해 주지 현덕 스님, 유종 및 보훈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5회 호국 영령 위령제 법요식을 봉행하고 6.25 전몰 장병들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주지 현덕 스님은 통도사는 호국의 역사를 간직한 치유의 도량으로 그 호국의 정신이 우리 불자들의 마음속에 꺼지지 않는 등불로 이어지길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통도사는 6.25 한국전쟁 당시 제31 육군병원 통도사 분원으로 이용됐으며 2021년 국가보훈처 현충시설로 지정된 이후 해마다 여법한 위령제를 봉행해 오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성파선예연구원과 한국근대불교연구회가 지난 13일 영축총림 통도사 감로당에서 적산사찰 현황조사 연구 발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세미나는 해방 이후 부산, 울산, 경남 적산사찰의 변천과 현재를 주제로 일제강점기 일본 불교사찰과 포교소가 광복 이후 귀속, 전환, 재편되는 과정을 지역 단위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실증적으로 조명하고자 마련됐습니다. 한동민 화성시 독립운동기념관장, 이성수 동국대 강사, 문혜진 부산대 연구교수가 나서 부울경 지역의 적산사찰 실태를 발표했으며 장신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동국대 연구교수 연산 스님, 재점숙 동서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습니다. 앞서 조계종 종정리하 중봉성파 대종사는 법어를 통해 한국 근대 불교사의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 필요성을 강조하며 학계와 사부대 중에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도심 광장에서나 볼 법한 편안한 빈백에 누워 DJ가 틀어주는 감각적인 음악을 듣는 곳, 다름 아닌 사찰 법당 풍경인데요. 태고종 법륜사가 청년들의 취향을 저격한 두 번째 하루 몰입형 템플스테이를 열어 다시 한번 뜨거운 호응을 끌어냈습니다. 현장에 박성현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4: 상대의 눈을 자세히 관찰하며 서로의 거울이 돼주는 관찰 명상이 한창입니다. 이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는 꼬인 손 풀기 게임이 시작되자 법당 안은 이내 동심으로 돌아간 듯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이 절은 엄숙하고 무거울 거라는 편견을 과감히 깨부순 이곳은 서울 종로에 위치한 태고종 법륜사입니다. 청년들을 위해 마련된 당일 템플스테이, 올데이 프로젝트 두 번째 여정입니다. 지난 첫 회차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다시 열린 행사에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청년들로 문전성시를 이뤘습니다.
5: 스님이 MZ세대시다 보니까 좀 진행도 수월하시고 좀 시원하게 진행하시는 분이 좀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저의 마음을 좀 이해하면서 진행을 하시는 것들이
6: DJ인 반 프로그램이 있는 것 자체는 되게 신선하다고 생각하고 절 안에서 음악과 함께 뭔가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 자체가 신선하다고 생각해요.
4: 시간과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유연함과 밀도 높은 불교적 프로그램이 올데이 프로젝트의 특징입니다.
7: 슬로우 맥싱, 그래서 요즘에 현대인들이 되게 바쁘잖아요. 그리고 되게 힘들고. 그래서 뭔가 여기에 와서만큼은 많이 웃고 많이 쉬고 가라. 그래서 슬로우 맥싱이라는 컨셉을 바탕으로 이 행사가 주최가 됐고요.
4: 자유로운 분위기 속 참가자들은 불교 가르침도 자연스럽게 담아갑니다.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종이에 적은 뒤 우선순위가 낮은 것들을 과감하게 구겨버리는 체험을 통해 방하착 정신과 함께 비움의 지혜를 새겼습니다.
8: 그 불안과 집착 이런 것들을 제 스스로 인지를 하게 돼가지고 풀어내실 수 있으면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4: 시끌벅적하던 법당에는 감각적인 앰비언트 음악이 흐르고 참가자들은 빈백에 누워 책을 읽거나 단잠을 청합니다. 그 어떤 간섭도 없이 온전한 쉼에 집중하는 풍경은 도심 광장의 휴식 행사를 사찰로 옮겨놓은 듯 이색적입니다. 가장 마지막 일정으로 배치해 하루 동안 배우고 느낀 점들을 스스로 되새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9: 불교에서 어떻게 보면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모임을 많이 만들지 못한 거 아닌가 이런 갈증 같은 게 더 많지 않나 참여하고 즐기고 공유하고 그래서 좀 더 나은 삶의 방향을 좀 잡았으면 합니다.
4: 문턱을 낮추고 청년층과 소통하려는 법륜사의 시도에 종단에서도 전폭적 지원으로 발을 맞추고 나섰습니다. 행사를 무료로 개방하는 데 힘을 보탠 상진 스님은 이날 청년들의 고민을 듣는 맞춤형 법문으로 호응을 얻었습니다.
10: 불만과 불평을 버리세요. 버리시고요. 긍정을 가지면 압박은 같은 게 없습니다. 네. 남을 미워하지 않는데 내가 무슨 압박이 있어. 불만과 불평과 부정은 남을 미워하는 거거든.
4: 전통의 깊이에 MZ세대의 감성을 더해 얽매이지 않는 진짜 평안을 선물한 법륜사. 과감하고도 신선한 시도는 젊은 세대에게 불교의 매력을 자연스럽게 전하는 효과적인 포교 방편이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3: 평생을 경전 번역에 매진하며 한글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표현했던 운허 스님. 이런 스님의 글씨가 교정본찰 봉선사 산문에 내걸렸습니다. 봉선사는 오랜 단청 작업을 마치고 새로 단장한 산문을 공개했는데요. 조실 미룬 대종사는 한글 대장경 기념관 건립을 제안했습니다. 윤호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11: 승!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봉선사...
12: 조계종 제25교구 본사 남양주 봉선사의 산문이 오색 단청을 입고 새롭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봉선사 산문은 지난해 한글날을 맞아 남양주시가 배포한 운허체가 현판을 장엄하고 사천왕상 대신 사천왕을 기둥에 그려 표현한 게 특징입니다. 현판엔 부처님 가르침이 바다를 이루고 선이 숲을 이룬다는 뜻을 담아 교회 설림이라고 썼습니다. 선교 양종을 시적으로 푼 설림 교회를 반대로 표현한 건데 교종본찰인 봉선사에 맞춘 해석입니다.
13: 여기는 교종본찰로 지금까지 계속 이어가기 때문에 교회 설림으로 이렇게 이름을 결정한 것은 어른 스님들이 운운을 해서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12: 현판과 함께 산문에 내건 주련을 한글로 쓴 것도 눈길을 끕니다. 운허 스님과 제자 월운 스님이 한글 보급에 앞장서며 한글 대장경을 완간한 한글 사랑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14: 이 산문에 들어오는 분들은 모두가 근심 걱정이 없어지고 마음의 평안을 얻기를 기원합니다. 축하합니다.
12: 경기 북부와 남양주를 대표하는 사찰의 산문이 새롭게 문을 연 날, 현직 남양주 시장과 시장 당선인도 찾아와 대형 불사의 기쁨을 축하했습니다.
15: 천년구찰 봉선사의 법향이 널리 우리 남양주 전역을 넘어 대한민국에 퍼져나가는 듯하여 매우 기쁘고 감격스럽습니다.
16: 이 봉선사가 없었다면 남양주가 있을 수 없는 곳입니다. 이렇게 천년고찰인 봉선사는 항상 남양주 또 시민들과 함께했습니다.
12: 산문 현판식에 이어 봉행된 월운 대강백 3주기 기신제. 교구 대중은 월운 스님 부도탑에 삼배를 올리고 청풍로에서 대강백의 행장을 읽으며 선대조사의 불교 중흥원력을 되새겼습니다. 봉선사 조실 미룬 대종사는 한글 대장경 기념관을 세워 월초, 운허, 월운 스님을 3대 화상으로 모시고 한글 역경원력을 기려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17: 고려 대장경 일부와 번역된 한글 대장경을 비치하고 거기에 3대 화상 이 세 분을 잘 모시고 늘 기념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12: 한글의 소중함을 담아 산문을 단장한 봉선사의 애틋한 마음은 운학산을 찾는 시민에게 깊은 울림을 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3: 오대산 월정사 금강경 봉찬 기도회가 백고좌 수계 대법회를 봉행하고 한국불교 중흥과 신행문화 확산을 발언했습니다. 지난 13일 월정사 경내에서 열린 법회에는 현장과 온라인을 통해 5천여 명의 불자들이 동참했습니다. 전계아사리 정념스님과 갈마아사리 인광스님, 교수아사리 자현스님을 비롯한 증명법사 100명이 수계법사로 나서 불제자의 수계를 증명했습니다. 수계 불자들은 참회와 발원, 연비의식 등을 통해 보살계 수지의 의미를 되새기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삶을 서원했습니다. 월정사 주지 정념스님은 법문을 통해 문명 대전환의 시대에 보살의 자비와 지혜로 세상의 높은 파고를 헤쳐나가며 이 세상을 불국토로 만드는 보살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 치열한 격전지였던 경기도 의왕시 백운산에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영웅들의 넋을 기리는 추모의 장이 열렸습니다. 올해로 12년째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을 기억해온 의왕 백운사의 위령제 현장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18: 나발의 우렁찬 소리가 산사에 울려 퍼지고 그 뒤로 호국영령의 위패가 줄을 이어갑니다. 한자리에 모인 위패 앞에 백운사 주지 법진 스님이 삼배를 올리고 불보살을 모시는 시련이 엄숙하게 봉행됩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산화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기 위해 백운사가 지난 13일 봉행한 위령제 현장입니다. 백운사는 6.25 전쟁 당시 국군과 연합군이 나흘간 치열한 고지전을 벌였던 역사적 격전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영웅들의 유해가 아직도 잠들어 있는 이곳에서 백운사는 12년째 위령제를 이어오며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있습니다. 법상에 오른 만의사 회주 성법스님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 영령들의 삶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에 더욱 값지다며 그 뜻을 따라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자고 당부했습니다.
19: 우리 오늘 호국 영령들 그리고 또 우리 조상 영가님들을 매년 여러분들께서 잊지 않고 조상들을 생각하는 그 자체가 조상들을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해 주시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18: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18호 영산자법 보존의 스님들이 선보인 발아춤과 범패는 나라와 가족을 위해 헌신한 이들의 넋을 위로했습니다. 정관계 인사를 비롯해 대한무공 수훈자회와 대한월남전 참전자회 등 보훈단체 회원들도 헌양과 헌화에 동참하며 감사와 추모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20: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공영연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행운과 앞으로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18: 위령제는 추모를 넘어 지역사회와 온정을 나누는 회양의 장으로도 이어졌습니다. 백운사 신도회와 복성산업개발, 안성칠장사 지강스님 등이 뜻을 모아 마련한 쌀 3,100kg은 보훈단체와 의왕시 지역 이웃들에게 전달됐습니다.
21: 그래, 6월은 보훈의 달인데 해마다 10년 넘게 백운사 같이 하다 올해도 어김없이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그렇게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분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22: 사랑의 날쌀을 이렇게 기증하여 주신 여러 단체 대표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즐거운 시간과 유익한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8: 나라를 위해 자신을 바친 호국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백운사 위령제. 추모와 나눔을 함께 실천하며 지역을 대표하는 호국 보훈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지은입니다.
3: 올해는 만해 한용운 선사의 대표 시집 님의 침묵이 세상에 나온 지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를 기념한 학술제에서 연구자들은 님의 침묵을 단순한 사랑의 시가 아닌 분별을 넘어 진리와 하나 되고자 한 불교적 깨달음의 문학으로 해석해 주목받았습니다. 양육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23: 교과서에서
0: 그니 떠나간 연인을 향한 일편 단심이나 항일 저항시로 배워온 만해 한용운의 님의 침묵. 하지만 이 시가

당대 유행하던 통속적인 연애의 언어를 완전히 뒤집고 불교 인식론을 결합해 탄생한 문학사적 대사건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선학원 한국불교 선리연구원이 개최한 만해 한용운 선사 82주기 추모학술제에서입니다. 동국대 김춘식 교수는 대선사이자 서슬퍼런 독립운동가였던 만해가 왜 1920년대 조선을 뒤흔든 통속적인 연애의 언어를 빌려와 시를

0: 악기가 축적돼 폭발한 결정적 사건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님의 침묵 속 침묵은 나와 너라는 이분법적 분별이 완전히 소멸해 님과 하나가 되는 순간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정의했습니다.
1: 님의 침묵으로 있는 당대의 기대지평과 정동, 그리고 만의 한 경우로 있는 당대적 풍속과 정동에 대한 대응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살펴보는 것 또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0: 서울대 홍승진 교수는 시집의 구조적 매듭을 정밀하게 분석하며 또 다른 신선한 시각을 제안했습니다. 홍 교수는 님의 침묵에 수록된 88편의 시 가운데 무려 81편이 하나의 행이 하나의 문장 이상으로 이루어져 있는 반면 오직 7편에서는 한 문장이 2개 이상의 행으로 쪼개지는 형태 변모가 일어난다고 설명했습니다. 홍 교수는 이 7편의 시가 시집 곳곳에 흩어져 독자들에게 충격을 주며 일종의 구조적 매듭을 형성한다고 봤습니다.
2: 한 문장이 2개 이상의 행으로 끊어져 있는 호흡이 짧은 시를 읽게 되면 무언가 전환이 일어난다. 매듭이 지어진다. 느낌이 바뀐다. 이런 경험을 독자들은 자연스럽게 하게 될 것입니다.
0: 팽팽한 구조적 긴장감을 유지해 시집 전체가 지루하게 늘어지지 않도록 환기한다는 겁니다. 선학원 한국불교 설리연구원은 올해 님의 침묵 발간 100주년을 맞아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했습니다.
3: 님의 침묵을 인쇄소로 원고를 가져와서 인쇄를 하고 각 서점마다 배부를 하고 또 수금을 해서 또 인쇄소로 갖다 주고 이러한 역할들을 당시 석주 스님을 비롯해 갖고 선학원의 대중 스님들이 같이
4: 학술제와 또 예술제, 추모제를 진행을 하고 특히 만해 스님의 님의 침묵이 100주년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더 뜻깊은 해이기도 하고요.
0: 단순한 문학적 수사를 넘어 인간의식의 한계를 깨고 현실 속에서 진리를 구하고자 했던 만해 선사의 포효는 정신적 빈곤과 분별심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에게 여전히 강렬한 화두와 해법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5: BTN 라디오 올림 김영환 국장과 가수 박시환 씨가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노인 인권 증진 유공자로 선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서울 가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10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을 열고 노인 인권 증진을 위해 헌신한 개인과 단체에 정부 포상 7점과 복지부 장관 표창 33점을 수여했습니다. BTN 라디오 김영환 국장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라디오를 비롯한 방송 매체로 노인학대 예방 캠페인을 꾸준히 진행해온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러브랜드 박시환입니다의 진행자 박시환 씨는 노인학대 예방 캠페인 나비새김 명예새김 지기단으로 활동하며 노인학대 예방 인식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6월 15일 월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기술은 발전했지만 인간은 더 외로워졌다. AI 시대, 인간의 길을 다시 묻다. 퇴우 정념 스님의 신간, 퇴우 정념 시대를 깨우다. 6월 19일 출판 기념회 및 특별 대담. AI 시대와 한국 불교의 미래를 함께 이야기합니다. 지금 전국 서점과 민족사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02732-2403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마곡사에서는 백범 김구 선생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되새기고 평화의 중요성을 배우며 수행자 원종 스님의 화해와 협력, 이해와 배려의 가치를 후세에 전하고자 제77주기 달해제 및 추모 문화제를 개최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문의는 041-841-6221번입니다.

0: 공익법인 세계법왕 일봉문도중앙회에서는 일봉 서경보 존자님 탄신 112주년 기념 및 원적 30주기를 맞아 추모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오는 6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 안성 영평사에서 진행되는 이번 추모법회에 인연 있는 사부대중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지장기도 선지식 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취업, 건강, 그리고 소중한 인연까지 혼자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 답답하셨나요? 이제 남산 월명사에서 월명스님과 함께 그 길을 찾아보세요. 매주 수, 금, 일요일 당신의 고민을 1대1로 직접 들어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9시 반에는 운마지 특별 기도가, 11시 반에는 명쾌한 강연이 펼쳐집니다. 문의는 02732-0835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10,000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탄환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하남도량.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부처님 법 전파라는 일념으로 종파를 초월하여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2: 우리의 정해선원은 이곳 하남도량에서 승가를 위한 원대한 서원을 세우려고 합니다. 일생을 부처님의 법에 따라 수행하고 중생을 위해 포교하셨으나 정작 자신이 머물 곳은 살피지 못하신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정해선원에서는 종단의 차별 없이 안락한 승방의 건립을 위한 불사를 하려 합니다. 모든 종단의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회향하실 수 있는 정해선원 하남도량의 승방 신축 불사,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이 지극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발언드립니다.
1: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3: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1: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도 이제 질문을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믿었던 친구에게 사기를 당해서 너무나 억울하고 배신감이 느껴집니다. 모든 게 내 탓이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친구를 원망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아서 괴롭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제 정신을 차릴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물으셨어요. 모든 일은 같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원리가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이 따로 있고 저 문제에 대한 답이 따로 있고 모든 질문에 대한 거기에 맞춤식 따로 정해진 답이 있는 게 아니라 근본을 하나 답을 스스로에게 갖추고 있으면 모든 문제가 다 같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대표 보면 다 같은 얘기예요. 말하자면 인과연이 화합하면 우리는 이 세상, 현실 세계에는 내가 어떤 일을 버리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잖아요. 아, 내가 죄를 잘못 믿었어. 아, 내가 죄를 믿지 말았어야 돼. 아, 제가 아무리 그렇게 꼬셔도 절대 믿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믿은 내가 잘못이지. 어우, 저는 어떻게 그렇다고 해서 나를 저렇게 사기를 칠 수 있지? 아, 이래서 진짜 친구하고는 사업을 하면 안 돼. 뭐 이런 식의 온갖 생각에 사로잡힐 수 있죠. 그리고 그 친구가 사기친 거를 알고 나서 뭐 원망도 할 수 있고 찾아가서 따질 수도 있고 다시 돌려달라고도 할 수 있고 막 온갖 대응을 하겠죠. 그죠? 뭐 당연히 해도 좋고 당연히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제 끝나버린 그렇게 이제 사기 당해서 원망스럽고 이런 경우에 그를 바르게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말이에요. 그 일을 바르게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 생각 속에서는 내가 저놈을 믿지 말았어야 되는데 믿었어. 내 잘못. 저놈이 나한테 사기치면 안 되는데 사기쳤어. 저놈 잘못. 나에 대해서도 문제고 저놈도 문제고 이게 상처로 남으면 난 이제 계속해서 살면서 여기 걸리게 돼요. 이걸 내가 취하게 돼요. 나도 문제고 저놈도 문제고 괴로운 마음을 취해가지고 붙잡아가지고 이게 오치원으로 쌓아두는 거예요. 그때만 생각하면 감정도 일어나가지고 막 분노하게 되고 생각으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하고 분별해가지고 저런 놈하고 이제는 절대 내가 하지 말아야지 막 이런 생각도 올라오고 자연스러워요. 그것이 다 문제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거기에 저 사람한테 저 친구한테 사기를 당했다 이게 생각이잖아요. 근데 진실을 바로 보면 몰라요. 거긴 나도 없고 상대도 없어요. 내가 이 현실 세계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이 연기법이라고 하잖아요. 인연 따라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나요. 내가 그 일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내가 그 일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다라고도 할 수 없으나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인연이 그렇게 벌어져요. 거기에 나를 개입시킬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렇잖아요. 인생을 잘 살고 싶잖아요. 사기 안 당하고 싶잖아요. 좋은 일만 벌어졌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좋은 일만 벌어지지는 않아요. 내가 그렇게 각오하고 각오했건만 내가 원하는 일만 벌어지지는 않아요. 오히려 너무 과도하게 싫어하면 싫어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내가 하는 것 같잖아요. 내가 사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남편 내가 선택한 것 같잖아요. 근데 일부분은 내가 선택한 게 틀리다고 할 수는 없어요. 맞긴 맞잖아요. 그죠? 내가 선택한 게 맞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또 가만히 생각하면 그게 인연이 그렇게 시킨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말 있잖아요. 사랑하고 결혼하는 건 타이밍이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타이밍이란 말이 뭔 말이에요? 인연이란 소리죠. 제가 나한테 고백한 게 어떨 때 고백하면 나는 절대 안 받아줄 건데 또 내가 너무 힘들고 허하고 막 이럴 때 고백하면 받아줄 수도 있다니까요. 인연이 어떠냐에 따라서. 또 이 사람이 멀쩡하게 그냥 있었는데 어느 날은 별것 아닌 게 어느 날은 갑자기 멋있어 보일 수도 있어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근데 그걸 자기가 계산해서 못 만든단 말이에요.
자기도 그날따라 왜그 모습이 멋있었는지 자기도 몰라요. 걔도 모르고. 이게 왜 멋있는 거지? 자기는 멋있게 보이려고 10가지 노력을 했는데 그 10가지는 오히려 꼴보기 싫을 수도 있어요. 근데 노력 안한 부분 한 가지가 갑자기 매력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되려고 하면. 시간과 공간이 딱 절묘하게 맞아떨어져야만 그 사람과의 인연이 맺어지잖아요. 그리고 인연이 맺어지려고 하면 헤어지려고 해도 만난다니까요. 그러니 내가 한 일이다라고 정말 말할 수 있나?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만난 거야? 내가 주도적으로 만났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지 않나? 콩깍지 꼈을 땐 모르는데 나중에 시간 지나가지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야, 내가 선택할 수 있었으면 내가 이런 사람 만났겠나? 나더 좋은 사람 만났을 건데?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때가 제일 좋았단 말이에요. 콩깍지 끼는 게 바로 업이 내 생각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 업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람 만나는 것만 그런가요? 성공하는 것도 그렇지 않아요? 전부 다돈 벌고 싶잖아요. 근데 돈 버는 게 자기 마음대로 됩니까? 안 돼요. 인연이 맞아야 돼요. 그리고 정치인들이 갑자기 인기를 얻는 사람들, 갑자기 뜨는 사람들이 정치인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계산해서 뜨는 사람도 있겠지만 계산해서 뜨려고 해도 계산해서 하려고 하면 안될 수도 있거든요. 아무리 정교하게 계산해도 안될수 있어요. 자기는 전혀 생각지 않았는데 어쩌지 뭐 뜬금없는 어떤 일이 벌어져서 그때는 괴로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갑자기 나를 좋게 만들 수도 있고 갑자기 정치를 하다가 누군가한테 엄청나게 된통 당했는데 그 당한 게 너무 가슴 아 너무 처절하게 당해가지고 사람들이 불쌍하게 봐서 이렇게 좀 띄워줬을 수도 있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뭐 옛날에 뭐 청문회 하다가 뭐말 한마디 시원하게 했다고 갑자기 뜨기도 하고 뭐 온갖 사례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계획하지 않아요. 그렇게 삶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내 뜻대로 세상을 요리조리 요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연이 화합해서 될 만하면 되고, 인연이 안 되면 아무리 내가 하려고 해도 안 되고, 내 뜻과 인연의 뜻이 잘 맞아떨어지면 기가 막히게 되는 것 같은 일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느끼죠? 안될 때는 죽어라고 해도 안 되더니, 되려고 하니까 뭔가 온 세상이 전부 다 나를 도우려고 작정이라도 한 것처럼, 곳곳에서 다 나를 도와주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 시절이 탁탁 떨어지는 때가 있어요. 즉,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연기법이에요. 연기 무아, 연기즉 무아. 연기법일 뿐이지 무아, 고정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간단한 얘기잖아요. 연기법 무아법이 뭐예요? 부처님 가르치는 핵심이 뭐냐? 연기법 무아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거든요. 인연이 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린 거꾸로 살았죠. 내가 한다. 인연은 무슨 인연? 내가 인연을 바꿀 수 있어.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할 수 있어. 바꿀 수 있어. 내가 내 마음대로 부자 될수 있어. 연기법을 무시하고 내 생각을 따라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나를 내세운단 말이죠. 그게 중생이죠. 나를 내세우는 걸 내려놓고 연기법의 모든 걸 내맡기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기법에 내맡기는, 연기 무아에 내맡기는 게 뭐냐면 부처님이 이 연기법과 무아를 이렇게 비유를 드셨어요. 강물에 흐르는 마른 통나무가 힘을 빼고 그 흐름에 따라 흘러가듯이 인생을 살아라. 마른 통나무는 두 갈래 길이 나와도 어디로 가야 된다고 집착하지 않고 여기 더 오래 있고 싶다고 집착하지 않고 흐름이 빠를 땐 빠른 대로 가고 느릴 땐 느린 대로 가고 흐름이 거슬러 올라가려고 집착하지도 않고 그 내맡겨 흐를 뿐이니까 유의 조작이 없죠. 무의법으로서 그냥 저절로 흘러가니까 저절로 이완이죠. 흐름을 타니까 힘들 게 없어. 인생 힘들지가 않죠. 괴롭지가 않죠. 그 인연 따라 흘러가는 삶이죠. 집착하는 삶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을 연기법으로 보면 이와 같이 볼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하겠다, 살겠다, 이렇게 살겠다, 저렇게 살겠다. 이래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전부 다 자기 생각, 자기 분별심이잖아요. 그럼 내가 분별심대로 살려고 하면 삶이 괴롭죠.
우리가 그래가지고 삶이 괴로웠던 거죠. 근데 내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인연이 그렇게 시켰어요. 인연은 그렇게 되어야만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인연의 타이밍은 언제나 정확해요. 시간과 공간에서 가장 적절한 시기에 그 사건이 일어나게 한단 말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벌어진 일을 내 생각 가지고 분별심 가지고 해석하잖아요. 이분은 보세요. 친구한테 사기 당했어. 이 일을 사기 당했어라고 해석한단 말이에요. 근데 있는 그대로 보면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지금의 시간만 보면, 지금의 시공간에서 벌어진 일만 보면 이 사람이 나한테 사기 쳤어 이렇게 됐을 수도 있어요. 결과만 보면. 근데 진짜 이 사람이 사기 쳤는지 안 쳤는지 알 수 없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이 사람은 정말 사기칠 마음이 1도 없었었고 정말 이 친구를 성공시켜주고 싶어서 이렇게 하면 무조건 성공할 게 뻔하니까 이 힘들어하는 친구 성공시켜주고 싶어서 같이 하자를 썼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다 보니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럼 이 친구 입장에서는 더 억울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야, 나는 이렇게 하면 어지간하면 성공했어, 그동안. 너는 너무 성공을 못하길래 너무 불쌍해서 너가 맨날 술 먹을 때마다 나한테 힘들다고 막 그러니까 안쓰러워서 난너 도와주려고 나는 이렇게 하면 항상 성공했거든? 근데 희한하게 너랑 돈 반반돼가지고 둘이 같이 동업을 하니까 실패한 거 보면 너가 복이 없는 놈이라 실패한 거 아니야? 얘는 어쩌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예를 들면. 근데 어쩌면 전생에 내가 저놈한테 사기를 쳐가지고

이번 생에 제가 나한테 사기치는 걸로서 둘이 쌤쌤 업의 균형을 맞추느라고 그런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일이 업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내 악업을 녹이기 위해서 나를 돕기 위해서 일어난 일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투자한 그 돈은 본래 없는 돈이라 쳐야 돼요. 내 인연으로서 악업을 녹이는 데 쓰여진 돈이잖아요. 그러면 그 대신 돈은 날렸지만 업장을 녹였으니까 좋은 일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다르게 해석을 한다면. 근데 어느 게 옳은지 어느 게 그런지를 우리는 알수 없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는 거죠. 왜냐하면 생각은 아상, 아집이라 그러잖아요. 악연, 나라는 견해. 자기 생각 속에서 나는 문제가 없어서 저놈 탓이야라고 말해야 내가 죄의식도 없어지고 내 마누라한테가 살 말도 있고 누구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 바깥으로 화살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있는 그대로를 보면 모르는 오직 모를 뿐이라는 지혜, 무분별심이라는 지혜로 보면 모르는 게 진실이에요. 저놈이 사기꾼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저 친구는 너무너무 미안한 나머지 내가 나중에 어떤 일이 있어도 성공을 해서 저 친구 두 배로 갚아주리라. 이자까지 더 쳐서 갚아주고야 말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갈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것은 내가 사기당한 일이 벌어졌고 그건 내 탓이거나 저 사람 탓인 것이 아니라 인연의 조화인 거예요. 인연 따라 벌어져야 할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걸 내 생각 분별로 바라보지 않으면 그냥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소리가 생겨났다 사라졌잖아요. 의미도 없고 뜻도 없잖아요. 그럼 사라졌죠? 사라졌으면 좀 전에 그 종소리 지금 떠올리지 않잖아요. 생각하지 않잖아요. 좀 전에 그 소리 듣기 싫은데 왜 자꾸 들렸을까 하면서 집에 가면서 계속 생각하면서 화내지 않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만약 이분이 이 친구가 나한테 사기쳤어라는 생각을 취해요. 그게 수상행식을 취한다는 거예요. 오취원이에요. 사기당했다라는 생각을 취해가지고 그걸 내가 계속 붙잡고 살면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삶을 제대로 못 살아요. 힘들어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내가 못난 것 같고 내가 능력 없는 것 같고 저놈이 괘씸하고 그 생각 때문에 그 온갖 분별 망상이 나를 시달리게 하기 때문에 삶을 제대로 못 살아요. 새롭게 일어나야 되는데 새롭게 못 일어나요. 원망하는 시간 한몇 개월을 보내야 돼요. 스트레스 속에서 있는 시간 막그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시간을 오랫동안 보내야 되기 때문에 시간 버리죠. 몸 버리죠. 상처받죠. 몸도 아파져요. 또 그러면.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사기를 당했어요. 사기를 당했는데 몇억을 날렸어요. 전 재산의 반을 날렸대요. 몇억 날렸는데 한 6개월 동안 회사에 나타나지 않고 그 회사가 올스톱했어요. 그러고 나서 6개월 이후에 이제 회사를 다시 출근하면서 하나하나 다시 시작하더라고요. 그 어떤 일이 벌어졌냐고 여쭤봤더니 6개월 동안 두 내외분이 식음을 전폐하면서 병에 걸려가지고 원망하고 증오하고 분노하고 처음에 한 1개월은 그놈 찾아다니다가 도저히 못 찾아다니는구나 하고 결론이 났는데 그때부터 이제 도저히 못 찾는다고 결론이 났으면 좋은 일이 나쁜 일이에요? 아, 죽어도 못 찾는다는 결론이 한달 만에 났어요. 좋은 일이 나쁜 일이에요? 분별하는 사람한테는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못 찾으니까 그돈못 찾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5개월 동안 집안에서 두 분이 식음을 전폐하면서 니 때문에 그래, 니 때문에 그래 하면서 그걸 믿지 말았어야지 하면서 그러면서 두분다 병원 다니면서 막 그냥 막 병도 앓고 하면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병원 가서 치료받고 막 스트레스 너무 받더래요. 근데 6개월 지나니까 아 이거 어쩔 수 없이 어차피 못 찾는 거 인증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냐? 우리 이렇게 하다가 죽겠다. 받아들이자. 그거 받아들인 데 6개월 걸린 거예요. 그 제가 좀 죄송한 말이지만 그분한테, 야,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중에 이제 공부할 때 이제 오시길 나중에 그 말씀 드렸어. 고사님, 가만히 보세요. 고사님이 그거 돈 날리고 한달딱 지난, 한달 동안 죽도록 찾았는데 못 찾았잖아요. 한달딱 지나니까 결론 났죠. 아, 이 사람 못 찾는구나. 이 돈은 없는 돈셈 쳐야 되는구나 하는 게 확정됐죠. 확정됐죠. 사실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그 순간이 괴롭고 절망스러운 순간이어서 그때부터 괴로움 시작이 아니라
그때부터 정리가 돼야죠. 그때가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죠. 결론은 뻔하잖아요. 더 이상 못 찾는다는 거. 이 돈은 내 돈 아니라는 거. 뻔하게 결론이 났잖아요, 이제. 결론 났으면 홀가분해야죠. 그러면 이걸로 상처받으면 내가 나를 괴롭히는 거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화살을 계속 맞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나를 더 괴롭히는 거잖아요. 그게 업장이에요. 근데 업장을 훌훌 털고 사는 사람은 어때요? 열심히 찾아다니다가 되찾으려고 노력은 해요. 노력은 하는데 못 찾는 게 확실해졌어요. 그러면 이제 홀가분하죠. 오케이, 인정, 이제는. 인정해야죠, 어떻게 해요. 현실을 인정해야죠. 그게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니까, 아, 이제 더 이상 내 돈이 아니구나. 그럼 어때요? 상처받아도 내돈 아니고, 상처 안 받아도 내돈 아니면, 똑똑한 사람이면 효율성을 따져봐야죠. 그럼 왜 상처받으면서 몇 달 고생하는 비효율적이고 몸도 망구는 일을 해요? 계산이 바로 나오죠, 똑똑한 사람은. 아, 오케이. 이제 끝났네. 그럼 이제 이게 내돈 아니야. 하고. 탁 끝내야죠. 이렇게 삶을 효율적으로 살아야죠. 집착 없이 살아야죠. 그러면 괴로움이 없는 인생이죠. 나에게도 그들에게도. 그럼 가볍잖아요. 이 종소리가 나고 나서 이 종소리에 의미를 부여한 다음에 계속 이 종소리, 종소리, 종소리를 살 필요 없듯이 어제 이미 사기 당하고 끝났는데 오늘은 이미 사기 당한 건 사라졌잖아요. 이 종소리가 이미 떠났듯이 없잖아요, 지금은. 그럼 없는 하루를 살면 되잖아요. 근데 과거에 얽매여 있고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내 식대로 생각하고 해석하는 거에 사로잡혀서 그 생각을 옳다고 해석해버리면 또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이 막히죠. 무한한 삶의 가능성이 막혀요.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요? 큰 괴로움일수록 크게 업장을 소멸시켰다라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내 안에 악업이 이만한 게, 이만한 덩어리, 능구렁이 같은 이만한 덩어리에 악업이 있잖아요? 어떤 일을 해도 이 악업의 필터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나쁘게 보이고 안 좋게 보이고 뭔가 뭔 일을 해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요. 왜? 악업의 업장이 너무 커서. 여러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사람이 보면 뭔가 복이 없는 사람은 뭘 해도 안 되잖아요. 근데 뭔가 긍정적이고 밝고 되는 사람은 뭘 해도 잘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뭘로 성공하면 그 사람은 그걸로 성공했다고 안 그래요. 이 사람은 사람 자체가 원래 성공한 사람이어서 써서 뭘 해도 성공했을 거야. 이런 믿음을 주는 사람 있잖아요. 똑같다니까요. 그 과거에 얽매여서 그 생각 해석에 얽매여서 있을 필요 없죠. 훌훌 빨리 털어버리면 되죠. 그럼 업장 소멸 크게 했구나. 내가 악업이 이만큼 있었는데 사기 당하는 걸 통해서 내 업장이 크게 당할수록 업장이 얼마나 많은 업장이 소멸된 거야, 도대체? 와, 내가 도대체 얼마를 기뻐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10억을 사기 당했어요. 그것도 한 생각 돌이킬 수 있으면 어때요? 그게 괴로운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야, 10억을 사기 당해? 그러면 도대체 내 안에 업장이 얼마나 컸고 그큰 업장을 이렇게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다고? 대박인데? 이제부터 얼마나 좋은 일이 어떻게 펼쳐지려고 이러는 거야? 이제 계속할 수도 있단 말이죠, 말하자면. 이걸 여러분 좀 어이없을 수 있지만 제가 공개적으로 하는 얘기니까 어이가 없을 수도 있지만 제가 이 얘기를 개인적으로 1대1로 이런 고민했을 때 얘기하잖아요. 이거를 훅 받아들이는 사람은 와, 정말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고 오늘부터 저는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네요. 이미 지나간 거 내가 얽매여봐야 나만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그 마음이 어디에서 일어난 거였어요? 그 사기 당했다, 괴롭다, 상처받았다 하는 게 어디서 일어난 거였어요? 여기서 일어난, 마음 위에서 일어난 한 생각 분별이잖아요. 바다 위의 파도잖아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전부 다 마음 위에서 일어난 그림자예요. 실제 하는 어떤 사건이 아니고, 내가 실제 하는 사건이라고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세상에 실제 하는 사건은 없습니다. 자기 마음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마음으로.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된 어떤 구두쇠였는데,

엄청나게 부자가 된 분이 계세요. 근데 놀랍게도 그분은 아직도 음식을 짬지게 사고, 짬지게 살고, 음식 찌꺼기 없이 살고, 남은 음식 안 버리고 살고, 엄청 아끼고 절약하면서 살아요. 끝끝내. 그러다가 결국에 돌아가실 때까지 그러고 살다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분은 부자일까요? 부자가 아닌 걸까요? 정의 내릴 수 없지 않아요? 부자는 부자인데, 부자로 살아본 적은 없어요. 물질적으로 우리가 부자라고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부자로 살아본 적은 없잖아요? 근데 그분 마음은 또 부자였어요. 나는 지금 통장에 수십억 있어. 마음으로는 부자였어요. 그분은 부자로 산 걸까요? 가난하게 산 걸까요? 현실을 어떻게 살았냐느냐가 부자 가난을 정하지 않아요. 부자이지만 부자가 아닐 수도 있고, 가난하지만 부자일 수도 있어요. 부처님은 재산 없었지만, 그 누구보다 부자이지 않았겠어요. 부자는 물질에서 나오지 않아요. 마음에서 나오지. 여러분들이 어릴 때내 장난감을 누가 가져 놀았어요. 그래서 막 분노했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기분 나빴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한 50년 지난 지금, 그때를 떠올려 보면, 화가 나요? 그 친구가 미워요? 막 복수하고 싶어요? 기분 나빠요?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분명 일어나고 사라졌는데 그런 일은 없죠. 거기에 감정도 실리지 않죠, 지금은. 그렇지 않나요? 또, 학교 다닐 때 친구가 나를 괴롭혔어요. 조금 괴롭혔어요. 내가 그 친구 너무 싫어했어요. 그때 너무 친구가 미웠어요. 근데 나중에 내가 걔보다 더잘 됐고, 내가 잘 돼도 너무 잘 됐어요. 아주 너무 자신만만해졌고, 나에 대한 자존감이 너무나 강력해지고 나면, 옛날에 그 친구를 만나도 오히려 그 친구가 나보다 훨씬 못돼 있을 테니까 오히려 야 격려해 주죠. 야야 괜찮아, 잘할 수 있어 하고, 오히려 막 좋아해 주고 이뻐해 주면서, 야 너도 열심히 잘 살아봐, 잘할 수 있어 하고, 미움이 하나도 안 남을 거예요. 야, 니들만 옛날에 다 괴롭혔잖아. 웃으면서 얘기할 거예요. 상처가 다 치유돼버린 거예요, 자기 삶에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나이가 지금 40, 50이 됐는데, 10대 때 나를 괴롭혔던 그 친구를 다시 만났고, 다시 만났더니 그 친구는 너무 잘돼 있어요. 나는 별로 못돼 있고, 이랬을 때더 위축될 수도 있어요. 또그 친구가 그냥 한다고 하는 말이 또 상처가 되는 수도 있죠. 즉, 이거를 오래오래 담아두고 있는 사람이 있고, 담아주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또, 삶이 나를 치유해준 사람도 있어요. 나는 그냥 인생을 살았을 뿐인데, 삶이 지혜로워지고, 삶이 뭔가 즐거워지고, 삶이 긍정적으로 바뀌면 저절로 업장소멸이 돼버리는 거예요. 트라우마가 저절로 치유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듯한 삶으로 업장을 치유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부처님이 계율을 설하신 거예요. 계율을 지키는 삶은 반듯한 인생을 말하거든요. 착하고 선한 인생. 그런 인생을 살면 저절로 업장소멸이 돼버려요. 트라우마가 극복이 돼버려요. 그럼 보세요. 트라우마가 극복된 사람도 있고 극복되지 않은 사람도 있죠. 그 트라우마는 실체가 없어요. 10년 전에 그 친구가 나한테 힘들게 했던 그 친구는, 그 말은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상처를 안줄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말은 상처라는 실체가 없어요. 그게 상처인지 상처가 아닌지는 나에게서 나와요. 내가 상처라고 분별했고 괴로움이라고 분별한 거지, 그것 자체가 상처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 삶의 모든 모습들은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어요. 그냥 생겼다 사라지고 끝난 거예요. 어릴 때 장난감 줬다 뺏었던 그 친구 지금 생각하면 괴롭지 않듯이, 모든 과거에 일어났고 사라졌던 모든 일들은 좋고 나쁜 게 없어요. 그 장난감 뺏어갔다가 돌려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10대 때 상처받은 거, 10대 때 괴로웠던 거, 10대 때 절망했던 거, 그 모든 사건들이 전부 다 지금 없잖아요. 털끝만큼도 찾아볼 수 없잖아요. 그거 다시 경험할 수 없잖아요.
다시 찾아볼 수 없잖아요. 있어봐야 뭐로만 있어요? 낡은 기억으로만 있는데 그 기억도 실체가 아닌 게 내 삶이 바뀌었으면 기억도 달라졌을 거거든요. 그걸 바라보는 나의 관점이 달라졌으면 그 기억도 다르게 바라볼 거거든요. 실체가 없어요. 삶 전체가 이렇게 실체가 없어요. 근데 내가 거기에 의미 부여를 하고 그걸 쌓아둔 거예요. 분별심을 쌓아둔 거예요. 그건 좋은 사건이라고 취해서 내 걸로 만든 거예요. 그럼 그런 사건을 겪은 사람이 나라고 생각해요. 그걸 오취원이라고 해요. 오취원은 나라고 집착한다. 그때 감정적으로 상처받았던 그 감정, 그게 나라고 생각해요. 상처 잘 받는 나, 그게 나를 형성했단 말이에요. 근데 진실은 어때요? 그런 내가 없었죠. 그런 사건, 사고가 없었죠. 거기에 대한 나의 해석이었을 뿐이었죠. 삶은 전부 다 자기 해석일 뿐이죠. 좋은 인생도 없고 나쁜 인생도 없어요. 이미 떠나간 과거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없어요. 없어요. 지금 있는 사건은 어떨까요? 지금 있는 사건도 내가 해석하고 판단하고 분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면 지금 있는 사건도 좋은 사건도 아니고 나쁜 사건도 아니고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의미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 현실이 없진 않아요. 다 볼줄 알고 들을 줄 알고 느낄 줄 알아요. 판단도 할줄 알아요. 그러나 그 판단을 믿진 않아요. 그게 지휘관이에요. 멈추고 보는 거예요. 분별심을 멈추고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이게 지혜로운 삶이죠. 이게 연기무화의 삶이죠.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없어요. 그 인연에 맡기면 돼요. 그러니까 거기 해석할 내가 어디 있어요? 해석했다 하면 판단했다 하면 분별했다 하면 분별된 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상을 만들어 놓고 아상에 끌려가는 중생의 삶이 시작된 거예요. 그건 지혜로운 삶이 아니죠.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면 사기당한 일도 없고 내 탓도 없고 남의 탓도 없고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일어난 바가 없어요. 그러면 일어나도 일어난 바가 없는 이 자리에서 살면 이제 새롭게 지금부터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업식에 업장에 얽매여가지고 살면 그 다음날 일어나도 찌뿌둥해요. 사기당한 내가 뭘 하겠어. 그때 사기만 안 당했어도 내가 더큰 돈으로 사업 자산을 만들었을 텐데 계속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자기가 예를 들어 주식을 해서 100만 원을 벌었어요. 그래도 괴로워요. 아, 그때 그놈이 사기만 쳤어도 내가 투자를 더 많이 했으면 내가 100만 원이나 1000만 원 벌었을 텐데. 그래서 그놈만 봐도 막 짜증이 나요. 기쁜 일이 있어도 짜증이 나요. 그렇잖아요. 그게 업장의 무서움이에요. 그래서 지난 과거는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떠나간 것은 떠나간 대로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다 이미 지나간 거잖아요. 지금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과거를 살죠. 자기 생각 속을 살죠. 업장 속에 얽매여 살죠. 온통 업장밖에 없죠. 우리 내가 삶이라고 여기는 게 전부 다 자기 분별이 만들어 놓은 가짜 업장이었잖아요. 그 업장은 실체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보는 순간 그 업장은 업장이 아니에요. 삶은 삶이 아니에요. 있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힘든데 힘든 게 없고 괴로운데 괴로운 게 없고 과거가 없어요. 과거에 얽매이는 게 없어요. 그런데 과거에 그 경험을 통해 배운 노하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거 필요할 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부가 순위 이 공부 하면은 뭐 다 잊어버리고 과거가 없으면 과거에 배웠던 지식까지 다 없어지나요? 그런 건 아니라니까요. 배운 노하우나 이런 건 그대로 있어요. 근데 얽매이는 집착, 망상, 분별, 그 걸림만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손해볼 장사가 하나도 없는 공부예요, 공부가. 이렇게 자유로운 공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어디에서도 걸려있지 않죠. 사로잡혀있지 않죠. 눈앞에 있는 현실에도 걸리지 않죠. 온갖 현실에 대한 생각들이 나를 괴롭힐 때 바로 볼 수 있죠. 괴로울 때마다.
지금 괴로운 게 맞아? 하고 바로 보면 바로 어때요? 보면

아, 이거 생각이네. 피식 웃음이 나죠. 또 생각으로 끌려갔었구나. 바로 보면 그런 일이 없어요. 생각으로 만든 공룡을 만들었던 거예요. 귀신을 만들었던 거예요. 괴로움을 만들었던 거예요. 삶의 모든 것은 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면 있다고도 할수 없고 없다고도 할수 없어요. 그저 마음 위에 그림자처럼, 바다 위에 파도처럼, 어젯밤 꿈처럼, 인연따라 있는 것처럼, 있는 듯할 뿐이에요. 실재하지 않아요. 고정된 실체로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디에 걸릴 게 있어요? 어디에 집착할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빨리 정리하죠. 삶의 한 챕터가 끝나면 빨리 졸업을 해요. 그리고 새롭게 한 챕터를 시작해요. 새롭게 학년이 올라가면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친구 사귀어야지. 내 중학교 때 친구가 너무 좋았는데 하면서 고등학교 왔는데도 중학교 친구를 계속 그리워하면서 살면 고등학교 가서 왕따가 되거나 친구를 못 사귀고 힘들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왔는데 오늘 첫째 날인데도 막 친구 사귀어가지고 신난 친구들 있잖아요. 그래야 고등학교 생활이 즐거운 거 아니에요? 삶도 똑같단 말이에요. 삶에 이렇게 사기를 당했다, 삶에 큰 사건이 벌어졌다, 그럼 삶에 하나의 챕터가 끝나려고 하는 걸수 있어요. 회사를 다니다가 회사에서 그만뒀다, 잘리게 됐다, 그건 괴로운 일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 회사에서 내가 배우고 깨달아야 할 것을 다한 거예요. 졸업한 거예요. 졸업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빨리 졸업을 하라 하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거든요. 즉, 한 챕터를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면 그 수업이라는 삶을 사는 이유는 그 수업 속에 배우고 깨달아야 할게 있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그 수업 속에서 내가 소멸해야 할 업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업보가 벌어지는 삶을 경험하는 거죠. 근데 그걸 다 경험하고 나면 거기서 졸업을 해요. 졸업하는 건 좋은 일이거든요. 업장이 소멸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다음 단계의 공부가 시작돼요. 보통은 뭐랄까요? 지금 낮은 수준의 공부에서 점점 높은 수준의 공부로 옮겨가요. 삶의 삶도. 그러니까 졸업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물론 아직 졸업하고 싶지 않다면 졸업 안 해도 되긴 돼요. 이 회사를 더 있고 싶다면 더 있으려고 노력해도 돼요.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인연 따라 자꾸 퇴직하는 게 자꾸 자연스럽게 흐름이 그렇게 주어진다? 그러면 거기에 괴로워 죽겠다. 난더 있고 싶은데 나는 실패했구나. 나는 나 같은 사람 필요 쓸모 없나 보다. 회사가 나를 버렸다. 이런 생각할 필요 없는 거죠. 아, 내가 졸업할 때가 됐나 보구나. 그러면 아름답게 졸업하자. 그 다음 학교, 어느 학교로 갈지 난 모르지만, 그 다음 삶은 어떻게든 펼쳐져요. 그게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고, 있는 그대로 삶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어요. 왜? 내가 거부하는 것도 없고, 집착하는 것도 없으니까요. 특정한 어떤 삶만이 내 인생에 펼쳐져야 되라고 붙잡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마음에 담아놓은 게 없으니까, 정해놓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무엇이 펼쳐져도 괜찮죠. 왜 괜찮아요? 내 생각대로 되면 망상대로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가만 놔두면 인연 따라 될 거거든요. 법 따라 될 거거든요. 부처님 지혜대로 될 거거든요. 법계가 펼쳐질 만한 인연이 펼쳐질 거거든요. 연기법이 저절로 펼쳐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내 생각을 고집해서 이렇게 저렇게 돼야 된다고 해요? 부처님을 진짜로 믿는다면 삶을 믿는 거예요.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신에게 펼쳐지는 이 현실을 믿는 거예요. 그런다고 자기 자유의지가 없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모든 걸 내맡긴다고 해서 자유의지가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다 해도 좋다. 근데 그거 과도하게 집착하는 게 없는 거고,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면, 부처님처럼 한 서너 번 도전했는데도 안 되면, 깔끔하게 포기할 줄도 알고, 흐름, 자연스러운 흐름을 타고 갈줄 아는 그 삶의 가벼움, 이완되는, 텀진 채 삼독이 없는 거죠, 그것이. 그러니까 삶에는 아무 문제가 없죠. 그 원래가 삶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내가 문제를 만들었을 뿐이에요. 그 자기가 문제를 만들지 않으면 삶이 본래대로 흘러요. 자연 그대로. 무위 자연으로. 지금 자연스럽게 삶이
펼쳐지

0: 펼쳐지고 있잖아요.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이 인생, 이게 다예요. 이게 부처고 이게 진리고, 이렇게 펼쳐져야만 하는 걸 이렇게 펼쳐지는 것으로서 기쁘게 받아들이면 그게 공부 다한 사람의 삶의 자세예요. 그더할게 없다. 인생에서 더할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나면 베푼다. 할일 없으면 쉬고, 만나면 베푼다. 할일 없으면 그냥 쉬고. 인연이 만나지면 인연에서 내가 할수 있는 만큼을 최대한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나와 너가 둘이 아니니까 하는 게다 베푸는 일이에요. 내일처럼 하니까. 남들의 일도 내일처럼 한다는 걸 우리는 베푼다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 베푼다는 생각이 없어요. 남들의 일이 내일이고 그 사람이 나에게 온건 내일이 벌어지는 거니까. 내일을 한 거예요. 이렇게 살때 삶이 가벼워지죠. 이런 온갖 사건, 사고가 있어도 사건, 사고가 없어지고 또그 사건, 사고에 시달리더라도 거기에서 금방 벗어날 수 있는 지혜가 생기죠. 그러려면 이 모든 삶과 사건, 사고와 나와 너가, 나와 세계가 이루어진 그 바탕이 뭔지를, 이 나와 세계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자기 스스로 자각하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죠. 이 근본을 해결하면 그 위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죠. 이게 궁극의 공부죠. 구경각이죠. 구경의 이 공부밖에 없어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부하십시오.
1: ARS에 동참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설악산 닥터왕 인터내셔널에서 해양심충수 TNTN 정혈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2: TV BTN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육조단경과 마음공부를 강의하고 있는 법상입니다. 절에서 보통 불사를 한다고 많이 하는데 진정한 불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법하는 게 불사겠죠. 그런 점에서 BTN 불교TV를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그 불사 중에 불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동안 몇 년 BTN을 바라보고 옆에서 이렇게 어깨 너머로 지켜보면서 느낀 점이요. 와, 정말 정말 열심히 하시고 막 열정을 다하시고 끊임없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고 또 훌륭한 스님들을 발굴하고 다양한 방면에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유튜브 100만 명을 넘게 된 것도 그런 열정과 그 포교에 대한 어떤 집념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진정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지금 이제 BTN이 100만 명이지만 정말 1000만 명 이상 되도록 해서 전 세계에 부처님 가르침이 이게 전파가 되도록 그런 불사를 하려면 우리가 BTN 불교TV를 우리 모두 함께 후원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불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모두 BTN 불교TV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물하십시오.
3: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4: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야 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 광명, 자비 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3: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내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소리가 멈춘 곳에서 이제는 나를 듣는다. 도림사 시민선언 심사굴.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따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불교도가 세운 국제 승가 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2: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1: 무명사회주 무명 큰 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 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 큰 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2026년 대행선연구원 제10회 학술대회가 선불교에서 마음과 견성이란 주제로 6월 20일 9시 30분부터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됩니다. 유튜브 한마음선언 채널 생중계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대행선연구원 031-470-3277번입니다. 조선 왕실의 전통이 깃든 흥천사에서 백중 49일 연가 천도 기도를 봉행합니다. 조상과 인연 있는 연가를 천도해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3: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한안부량에서는 한평생 무소유로 중생을 위해 살아온 연로하신 스님들을 위한 승빵 건립불사를 봉행합니다. 설판, 상량보, 석가래 등 불사로 부처님 도량을 여법하게 장엄하고자 합니다. 성심껏 동참하시어 선업공덕으로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1: BTM 부따회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에는 도심 속에서 생활포교를 실천하는 양재 구룡사에서 진행됩니다. 6월에 무더위를 식혀줄 남량특집 프로그램으로 한층 더 색다른 재미를 더했습니다. 좋은 인연 공덕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8번입니다. 불교TV 무상사는

0: 있습니다. 이날 무상사 회주 성우 스님께서 반려동물 영가들의 평안한 안식과 해탈을 기원하는 법문을 설하실 예정입니다. 지극한 기도와 천도의 공덕으로 먼저 떠난 반려동물에겐 평온한 안식을 전하고 남겨진 이들에겐 소중한 인연을 회양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인연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2번입니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나광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2: 조선 왕실 최초한 잘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3: 마음으로 3계가 생긴 것이고 12가지 인연도 그러하고 생사가 다 마음으로 짓는 것이니 마음이 다하면 생사도 사라질 것이다.

0: 조선시대 가난하지만 효심 깊은 한 청년이 병든 노모를 뒤로하고 과거를 보기 위해 한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고된 여정에 지친 청년은 가던 길을 멈추고 강가에서 잠시 잠이 듭니다. 청년의 꿈속에서 한 동자승이 나타나 강가에서 사공에게 배를
1: 할아버지,
0: 태워달라고
1: 저 배 좀
0: 부탁했습니다.
1: 태워주세요.
0: 동자승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던 중 강가에서 어느 흰옷을 입은 여인이 자기도 태워달라고 요청합니다. 동자승은 흔쾌히 그러자고 하였고 사공은 강가에 배를 대어 여인을 태워주었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요사스러운 분위기를 풍기며 동자승에게 다가가자 분노한 사공이 화를 내며 노를 치켜들었습니다. 사공의 공격을 피해 물속으로 뛰어든 여인은 놀랍게도 커다란 호랑이로 변했습니다. 호랑이의 모습에 놀란 청년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정신을 차린 청년은 강가에서 꿈에서 본 사공과 매우 닮은 뱃사공을 만나 자신이 겪은 기이한 꿈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사공은 청년의 노모가 죽어 신륵사의 수호신이 되었으나 절이 낡아 동굴에 머물렀고 거처를 빼앗긴 호랑이가 원한을 품고 청년을 노리다 쫓겨난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또한 사공은 꿈속의 동자승이 바로 청년의 전생이며 신륵사를 중창하겠다던 원을 아직 이루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 덧붙였습니다. 훗날 청년은 한양에 가서 과거에 급제하여 여주고을의 원으로 부임했고 마침내 무너져가던 신륵사를 웅장하게 중창해냈습니다.

0: 대한민국 남성들이 표현하지 못하는 큰 병에 걸렸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1: 많은 아내분이 도대체 내 남편 왜 저러냐, 어머님들이 우리 아들 이상한 것 같아요 이런 얘기 하시는데, 좀 더 남편에 대한 이해, 그리고 우리 아들들에 대한 좀 더 가까워지는 마음의 거리를 위해서 우리 어머님들도 아내분들도 남성 불교심리학 사내심리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2: 제주다움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0: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연구단 연구원 자홍 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정기획 249만 원으로 떠나는 부다의 길. 인도 네팔 7대 불교 성지순례는 8월 23일과 9월 13일에 중국 4대 성지 관음도량 보타산과 지장도량 구화산 순례는 8월 10일에 진행합니다. 2026년 대만 인구 공승법회 및 성지순례가 8월 29일에 BTN 가족기도 도안스님과 함께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순례를 11월 10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온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절대의 세계를 체험한 사람들, 여기에는 비단 부처님만 계시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고 실천해서 절대의 세계를 체험한 국내외 여러분들을 제가 소개를 했고, 그리고 그분들의 가르침의 특징이 왜 달라 보이느냐, 그것은 본래 가르침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가르침을 듣는 그런 사람들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얘기하실 수밖에 없었다, 그런 내용의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절대 세계를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들 중에서도 특히 요 백박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해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은 백박사님이야말로 이 시대를 저는 과학 만능의 시대 또는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좀 부르고 싶습니다. 이 시대에 까딱하다 빠지기 쉬운 그 함정, 즉 물질 만능의 사고방식에서부터 부처님 세계로 향하게 하는 수기설법이죠. 이 시대 꼭 알맞는 수기설법을 해주신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체험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분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분이 어째서 과연 특이한 기존의 불법과는 다른 이 시대에 맞는 이야기를 하신 분일까?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 시대에 맞는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가? 저는 감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서열의 부처님 시대에는 지금 시대와는 너무나 틀립니다. 2500년 전이고 그때는 인도고 또 한국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업이 단순해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인도에는 지금도 뿌리 깊게 네 가지 계급이 있습니다. 양반 계급, 소위 브라만 계급입니다. 그 다음에 양반 계급이 아니라 아주 선비 계급이죠. 그게 브라만이고, 그 다음에 양반 계급들은 크샤트리아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민, 농업, 상공업. 근데 아마 그때도 주로 인도의 대부분의 직업은 농업이었을 거로 생각합니다. 즉 농경 시대에 알맞은 불법, 이것이 서가열의 불법입니다. 이건 그 시대의 불법은 어떤 한 면으로 보면은 지금 구시대 유물로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지금 공자님 말씀을 배우는 학교는 아무데도 없고 그게 반맥여 주느냐, 공자님의 말씀을 갖고 뭐 출세를 할 수 있느냐, 공자님의 말씀을 갖고 정말 인격자가 되느냐,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조상들이 정말 뼈심 들여서 공부했던 사서삼경은 이미 구시대 유물로 되고 말았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필요한 우리들이 꼭 함으로써 돈도 벌고 행복해지기도 하고 출세도 하는 그런 가르침, 이것만이 살아남는데 그것은 지금 현대 과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과학에는 물론 자연과학만 있지 않습니다. 인문과학, 사회과학, 그런 것을 잘 허물어서 이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고 돈도 벌 수가 있고 등등. 그러기 때문에 구시대 유물은 다 사라집니다. 서가열의 불법도 다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불법이라 하더라도 이 시대에 맞는 불법이 꼭 필요하다. 근데 이 시대에 맞는 불법은 지금 거의 없는 것 같고, 옛날 서가열의 불법은 또 예수님의 가르침, 공자님의 가르침은 이제 구시대 유물로 점점 도태될 것이 거의 분명해 보입니다. 아무리 길을 쓰고 선교사를 양성하고 아무리

길을 쓰고 포교살 양성하고 불법 증오로 해서 여러 가지 악을 악을 써도요. 젊은이들이 외면할 수 없는 밖에 그런 시대로 밖에 갈 수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럼 이 시대에 꼭 알맞는 정말 가장 위대한 가르침. 예, 저는 이것을 백 박사님의 가르침이라고 해서 이 시간에는 이 백성옥 박사 편 절대 세계를 체험한 사람들이 중에서도 백 박사님 가르침 이야기는 이 시대를 살리는 가르침이고 이 시대를 무지에서 벗어나게 하는 가르침이고 불법을 서가열의 불법을 이어받아서 불법을 중시킬 수 있는 유일한 가르침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소개를 꼭 하고자 합니다. 아마 잘 들어보신다면 상당히 지혜 있는 분이라면 공감하시고 실천하시면서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기술로서 아마 나가시게 되실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백 박사님의 가르침이 과연 어떻길래 이렇게 입에 거품을 물고 열심히 홍보를 하느냐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제가 일찍이 젊은 시절에 저 불교를 참 좋아했습니다. 좋아했을 뿐만 아니라 불교를 좋아한 게 아니라 좀 실천해서 어떤 절대 세계를 맛을 보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대학생 때부터. 그래서 그 가르침을 찾으려고 무척 애썼고 어떻게 전생의 인연인지 저는 대학 1학년 때부터 금강경을 열심히 읽었고 절대 세계 맛을 보려고 했었었어요. 근데 저는 혼자서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훌륭하다는 선생님들, 스님들, 또 학자들 얘기를 두루두루 찾아다니면서 그분들을 따라서 공부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부분적으로만 얘기하시고 자기 체험을 얘기하실 뿐이지 더군다나 이 시대에 걸맞으면서도 절대세계를 체험하는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키는 그 스님들이나 학자는 제가 보기에는 아무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참 그런 분을 마음속으로 은근히 만나기를 아주 간절히 기원을 해왔는데 그때가 저한테 아마 온 것 같습니다. 이제 그분이 바로 백성옥 박사였던 것 같습니다. 백 박사님은 첫 번 만났을 때부터 아주 가슴이 뻥 뚫리게 시원했습니다. 뭐냐면은 그분의 가르침은 너는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넌 부처님과 같이 전지전능한 그건 대단한 존재라는 겁니다. 또 그분의 가르침대로 하면은 너도 전지전능한 존재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군대 생활을 하면서 육군 소위라는 게 별거 아닌 줄 알았더니 육군 소위 따기도 되게 힘들었고 군대 생활 적응한다라는 것은 저는 웬만하면 다 왜냐하면 사회에서도 비교적 저는 모범생으로 했기 때문에 군대 생활, 장교 생활도 모범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회생활에서도 그렇지만은 군대생활에서는 완전히 빵점이었습니다. 전 맨날 그 군대에서 그 비리비리한 사람을 별명을 뭐라고 붙이냐면 고문관으로 붙입니다. 전 군대에서 열등감을 톡톡히 요새 열등감보다도 경천이라는 단어를 우린 즐겨 쓰죠. 경천을 톡톡히 당하면서 군 복무 기간이 2년이었습니다만은 2년을 하루하루로 제대 날짜를 꼽을 정도로 지옥과 같은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아, 이 지옥을 어떻게 탈출할까? 그때 저는 불교를 열심히 믿었기 때문에 매일같이 이제 장교니까 출퇴근이 가능했어요. 집에 오면은 불경을 쭉 읽었습니다. 그때는 그리고 관세음보살밖에 못했어요. 열심히 관세음보살 했어요. 아, 안 통하더라고요. 아, 나는 지옥 같은 이 생활을 2년 동안 해야 될까? 그러던 중에 제가 그 도반의 소개로 백 박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의 얘기를 제가 정확히 기억하지 않습니다. 근데 대충 이런 얘기입니다. 너 지금 군대 생활 고통으로 생각하지? 그게 사실은 본래 없고 착각이야. 뭐 그렇게 똑같이 얘기하시진 않았지만 그 착각이 본래 없고 그 소리 들을 때부터 그걸 자신감 있게 얘기해 주셨어요.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군대 생활도 반드시 바꿀 수 있고 씩씩해질 수 있다. 아침 저녁으로 금강경 읽고 무슨 생각이든지 부처님께 바쳐라. 이것이 그분의 제1성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고통에서도 벗어나고 너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열등한 존재가 아니고 큰 인물이 될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암시를 해주시면서
저는 가슴이 뻥, 초면에 뻥.

뚫리는 그런 아주 상쾌함을 못 봤습니다. 나중에 중간에 보따리 싸고 뒤타심이 날 때도 없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도 제가 보따리 싸고 뒤타심 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원동력은 첫인상이 너무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너는 될 수 있다. 고통이라는 것은 사실 본래 없는 것이다. 넌 당자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게 너무나 시원했고 그 시원한 그 말씀이 저를 불교를 몇십 년 이어오게 했고 그 가르침을 유일하게 그리고 그 가르침을 지키기 위해서 홍보대사로서 열심히 하게 된 원동력은 그때 첫 번 만났을 때 그 시원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가르침이 이분이 과연 어떤 분인가? 이분이 과연 이 시대에 꼭 맞는 필요한 말씀을 과연 해주셨나? 이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의 가르침의 특징을 그냥 어떻게 얘기하는 것보다 서가열의 가르침은 어떻고, 근데 서가열의 가르침이 특징이 없어요. 왜냐하면 서가열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수기설법,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게 얘기하셨습니다. 이것이 서가열의 특징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학자마다 틀리고 스님마다 틀립니다. 근데 종파가 다 여러 가지로 갈라져 있죠. 사실 서가열의 가르침의 특징은 우리가 알기로는 금강경이 있다라고 보지만은 지금도 아함경이 서가열의 가르침의 핵심이다. 방등부가 핵심이다. 관세음보살이 다다. 또 지장보살이 다다. 백가가 쟁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서가열의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서양 사람들도 불교는 무엇인가 이렇게 아는 그 서가열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대개 재행무상입니다. 재행무상. 이 세상은 무상한 것이다.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렇지만 잘 수도를 하면은 열반적정. 영원한 세계가 반드시 있다. 그것은 아마 자기 마음속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서가열의 가르침 핵심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중간에는 수도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수도를 제법무아라고도 합니다. 그럼 이러한 서가열의 가르침을 우리는 그대로 특히 농경시대에는 아무런 그것의 이의를 달 변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쭉 농경시대를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서양보다도 뒤늦게 산업화에 저거 단일 1960년도 그때도 농민이 80%가 됐습니다. 한국은 늦었습니다. 서양은 벌써 산업화가 되고 과학화가 되고 이렇게 됐을 때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낮잠만 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완전히 우리나라는 농경시대였고 불법도 옛날 서가열의 불법을 그대로 했습니다. 최근까지도 거의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서양은 벌써부터 산업화가 되고 과학화가 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무섭게 배워놓으면서 부처님한테 신에 매달리고 이런 가르침에서 점점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벗어나고 성당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여전히 불교 신자라고 하면은 지금도 관세음보살한테 매달리고 지장보살한테 매달리고 아미타불한테 매달립니다. 아직도 그런 가르침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개중에 참선하는 분들은 내가 부처다라는 가르침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것이 구체화되질 않아서 참선하는 불교 불자는 그 지극히 소수입니다. 그리고 아직은 상당수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아미타불 하면서 매달리는 불교에 다 의존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스님들은 물론 참선은 되지만 거기도 선지식이 안 계신 지 오래되기 때문에 그 참선도 점점 그 빛을 퇴색해가고 잃어가지 않나 그러면서 거기 나온 부작용에 대한 적절한 처방을 해주시는 선지식이 아주 드물기 때문에 그 참선이 아직 활성화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고의 가르침이라고 주장을 하지만은 그걸로 인해서 도인이 탄생됐다는 이야기가 들어보기 어렵습니다. 도인은 되기는커녕 고통에서 벗어나고 근심에서 벗어나고 투쟁에서 벗어났다는 이런 이야기조차도 들리지 않습니다. 기적을 체험했다는 얘기는 더더욱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선이 이 가르침의 불교의 주류를 이루기는 지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런 가르침, 서가열애가 2500년 전에 얘기하셨던 그 불교의 틀을 계속 이어지는 농경시대로 말미암아

중간에 물론 해능, 달마나 해능이나 이런 걸출한 그 저 선지식이 나왔지만 그분들이 제시하는 불교는 그때 대중들한테 먹혀 들어가기 너무나 쉽지가 않았습니다. 지금은 외래 먹혀 들어갈 수 있지만 그리고 수행의 로드맵을 그네들은 정확히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사선이라는 가르침이 있었습니다만은 조사선이 변해서 많아지니까 조사선 갖고는 안 되겠다. 도인은 드물다. 그래서 이제 간화선으로 바뀌었습니다. 간화선으로 바뀌었는데 이 간화선은 수행의 그건 다 정법이고 올바른 말씀이라고 합니다만은 대중들이 접근하기에는 좀 어려웠습니다. 한꺼번에 탕 터져서 1초 직입 열애지 이런 가르침은 이런 못 배우고 이런 대중들한테는 너무 소화시키기 어려운 가르침이었습니다. 이것이 현재 한국 불교인데 여기 많은 포교사를 많이 배출한다 해서 이 가르침을 고집하고 있는 한 농경시대 가르침을 고집하고 있는 한은 불교가 중발전하기는 아주 어렵고 젊은이들한테 여전히 외면당하는 종교로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에 정말 어떻게 보면 혜성과 같이 등장한 분이 좀 백박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백박사님은 물론 기존의 해능, 달마 이런 분의 가르침이 틀렸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수도의 방법론이 이 산업사회 또 4차 산업혁명 시대 어떤 물질만능의 시대 물질만능의 시대를 나쁘다고 얘기하지 마라. 물질만능이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과학이 발전하고 사람이 농사만 짓고 살 수가 없고 그런 과학에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는데 그것들은 다 마음 밖의 세계를 그려낸 그런 학문이다. 그런 것을 따라가는 것을 나쁘다고 얘기하고 단식만 하고 있어서 그리고 불교의 중호를 기대한다는 것은 마치 연못구어 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어리석다. 외래 이 시대에 알맞는 새로운 불교를 일러주는 것이 불교 중의 길이 아니냐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바로 백박사님의 가르침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불교는 특히 참선이 정법이긴 하지만은 올바른 깨달음의 길에 도달할 수 있는 현명한 수행의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특히 대중들이 이해하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스님들이 출가를 합니다. 출가해서 우리 한거 동안거로 하면서 유일하게 달마 해능 이 가르침을 고대 조주 스님 이것을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대만은 잽싸게 탈바꿈을 했어요. 거기도 임재종이었는데 생활불교로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대성공을 했습니다. 한국은 고지식합니다. 그대로 달마 해능 임재 특히 임재 스님 유명하죠. 고트를 그대로 몇천 년 전 걸 그대로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선지식이 나타나서 달마 해능 임재의 가르침을 이렇게 이렇게 하면 쉽다. 즉 바치는 법이 바로 그건데 바치는 법을 적용해라. 이렇게 하는 선지식이 나타나질 않았고 그만 고집하기 때문에 스님이 되는 사람이 죽어요. 아주 그러면서 절간을 비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절간만 비는 게 아니라 이런 실용성이 있기 때문에 교회도 비고 성당도 비고 성당은 이미 벌써 뭐 100년 전부터 비기 시작을 했습니다. 요새 유럽에 가보면은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성당은 통통 비입니다. 특히 아주 극심합니다. 그래서 유럽에 영국에 오래 사는 교포가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당구장이고 아파트가 돼 있는데 잘 보니까 그게 다 성당이더랍니다. 이게 옛날에 성당 세운 사람들이 보면 땅 피를 토하고 탄식할 일이에요. 이런 성지가 당구장이 되고 아파트가 되다니 말이 되느냐. 그런데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그래도 한국은 아직도 가톨릭이 살아있고 개신교가 살아있고 불교가 살아있습니다. 한국은 종교의 아직 왕국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양은 일찍 사라졌고 특히 물질 문명이 발달한 일본이나 유럽에서는 특히 일본에서는 불교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불교는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미신처럼 돼버리고 말았어요. 자, 이게 솔직한 현실입니다. 여기 포교사 아무리 양성한다고 해서 안 됩니다. 포교사의 정신 자체가 아직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사고방식으로 전환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백박사님의 가르침은 서가열의 가르침을 근본적으로 틀립니다. 서가열의 불법. 열의 불법은 버려라입니다. 그런데 버려라 하면은
사회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농경 시대에는 그게 됐습니다. 저는 스리랑카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스리랑카는 지금 서가열의 불법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데가 가장 서가열의 가르침을 그대로. 태국은 많이 달라졌어요. 먹고 살아야 되고 그 관광 산업이 발달한 나라인데 스리랑카는 그대로예요. 그래서 스님들이 다 사회생활 안 해도 다 거기는 신도들이 매겨 살려 의식주를 다 제공해요. 그래서 서가열의 불법을 그대로 해도 괜찮은 나라가 바로 스리랑카입니다. 근데 그걸 고집하는 결과 스리랑카는 아주 가난한 나라가 됐고 아주 열등 내부는 끊이질 않아요. 부처님 세계니까 전쟁이 없을 거겠죠. 더 많아요. 이게 웬일이에요. 불법을 지키는 나라가. 그리고 불법을 고지식하게 지키는 나라. 스리랑카뿐만 아닙니다. 라오스, 캄보디아. 행복하게 살지 않습니다. 그 불법을 믿는데 왜 행복하게 살지 않느냐. 그게 참 불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서가열의 2500년의 그 농경시대 불법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는데 그것은 부처님 말씀이 아닙니다. 부처님 말씀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중생의 무량한 번뇌이다. 그러면 그걸 탈피하기 위해서는 시대에 알맞는 수기설법이 꼭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불교 믿는 나라가 다 가난하다라고 기독교 일부 신자들은 비난합니다. 기독교 믿는 이들은 다 잘 산다. 이렇게 일부 기독교인들은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기독교를 믿어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시대에 알맞는 기독교를 했기 때문에 저 진리를 실천했기 때문에 그렇고 불교 믿는 나라가 다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옛날 걸 그대로 했다. 옛날 걸 그대로 하는 것은 부처님의 불법이 아닙니다. 중생의 무량한 번뇌를 고집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그것은 지혜로운 판단이 아니다.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잘 사는 불법은 무엇이냐면 이 시대에 알맞는 서가열의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백 박사님께서는 밭이라는 가르침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서가열의 불처님 버려라. 농경시대는 그게 통해요. 가족도 버리고 재산 무소유. 그 무소유라는 말은 법정 스님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모든 불법은 무소유를 가리킵니다. 근데 무소유해서 현대시대에 산업이 발달하고 무역이 무역으로 먹고 살고 이런 나라에 무소유로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무소유는 또 마음의 무소유지 재산의 무소유가 아닌데 재산의 무소유는 옛날 2500년 전은 서가열의 때는 통했던 겁니다. 요새는 새로운 불법으로 반드시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버려라가 아니라 이 바처라인데 바처라는 물건을 바치는 것도 되지만 마음을 바치고 탐진치를 바치라는 건데 여기에 백 박사님의 위대성이 나오고 이래야 옛날에도 잘 사는 그런 2500년 전 농경시대에도 통하는 불법이 되고 현대를 나타내는 산업혁명시대 특히 4차 산업혁명시대 과학만능시대에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가르침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백 박사님의 가르침을 단순히 바쳐라로 국한시키면 안 됩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바침으로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새로운 불법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새로운 바침으로 일어나는 새로운 불법, 그 불법은 이 시대를 살리는 불법이고 그리고 우리를 선진국이 되게 하는 불법이고 세계를 극락정토로 만드는 불법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서가열의 불법은 그 시대에는 꼭 알맞는 불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시대 그대로 해서는 스리랑카처럼 가난하게 되고 만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스리랑카뿐만 아니라 라오스, 캄보디아 다 불교 나라지만 다 가난합니다. 왜 그러냐. 농경시대의 불법을 지금도 고수하고 있는 거예요. 티벳도 역시 이렇게 중국한테 먹히고 쫓겨나는 이유는 불살생 그대로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티벳이 결국은 중국한테 먹히고 인도로 쫓겨가서 나라를 뺏기고 이런 불법이 됐는데 부처님 믿는다고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가르침, 필요한 불법 여기 이제 바처라인데 이 바침으로 말미암아 어떤 새로운 불법이 탄생되는가 이것을 바라야 됩니다. 서가열의 때 불법은 말하자면 고통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고통은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열반의 세계는 또
우리가 꼭 추구해야 될 가치다. 추구해야 할 가치다. 이게 서가열의 가르침의 특색입니다. 서가열께서 뭐 때문에 출가하신 가 다 아시죠? 본래 왕자로 태어나시고 부귀영화를 다 누리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문 유관이라고 유명하죠. 사람이 죽는 거예요. 아, 사람은 안 죽을 수 있느냐? 안 죽을 수 없습니다. 병들지 않을 수 있느냐? 병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 이 세상은 무상한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이러고 보니까 왕자고 뭐고 다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버리고 아 영원한 세계를 찾기 위해서 출가를 하셨다는 거 우리가 다 아는 불법이죠. 지금도 그 불법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스리랑카 같은 데가 그렇고 한국의 스님들 세계가 그대로 그러고 있습니다. 이런 무상한 세계를 영원히 탈출하는 것은 가정을 버리고 출가해서 스님이 돼서 불법을 닦아서 깨치게 되면은 영원한 열반의 세계를 찾을 수 있다. 세속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세속 사람들은 극락세계 가긴 틀렸다. 출가해서 도를 닦아라. 이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은 금세계는 죽어도 도통도 힘들고 극락세계도 못 가는 열등감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이 옛날에는 그런 대로 통했어요. 아, 불법은 귀족들만 하는 것이로구나. 특수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구나. 대승극이만 하는 사람이구나. 우리 속인들은 금생에 이런 식으로 됐다가 내생에 승려가 되어서 내생에 밝아질 길을 찾자. 이렇게 옛날 사람들은 통했고 그런 대로 체념하면서 몇 년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요. 그런 가르침을 하니까 대부분이 특이한 사람은 적죠. 대부분 열등한 사람이니까 우리는 금생에는 도통을 못한다. 이렇게 열등감을 가지니까 아, 차라리 이런 불법은 하지 말고 금생에 행복해지는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런 쪽으로 실용적인 가르침이 있으면 그쪽으로 다 가는 겁니다. 그런데 백 박사님은 이것을 안타까워하시고 고통을 존재하고 열반의 세계만 추구해야 된다는 기존의 불교를 과감히 타파하셨어요. 뭐 어떻게 타파하셨느냐. 우리 금강경을 가르침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물론 백 박사님도 제가 군대에서 굉장히 고통을 받을 때 백 박사님을 만났습니다. 참 군대 생활이 제 지겹습니다. 아, 자존심 상하게 하는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아, 이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처음에 야 고통은 착각이고 본래 없는 것이다. 지금 그런 소리 들어도 아무렇지 않으시지만 저 처음에 고통은 착각이고 본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으면 백 박사님 빠이빠이 저는 내 길로 갈 겁니다. 그때 뭐라고 그러신 줄 아세요? 너 힘들지. 근데 이제 고통을 조금 줄여주는 방법을 내가 일러줄게.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셨어요. 그게 필요해요. 그게 수기설법입니다. 그럼 그게 뭡니까? 그래 아침 저녁으로 금강경 읽어라. 금강경 읽으면은 재앙이 소멸된다. 그리고 낮에도 바쁘지만은 올라오는 생각, 특히 상관이 밉고 이 군대가 개판이고 이런 생각, 오타가 악세고 절에서도 그렇게 한다. 그리고 절에서는 오타가 악세를 벗어나서 영원한 행복으로 살기 위해서는 다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만 열심히 하면 내생에 극락세계에 가서 행복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히 고통을 당하지 않고 성불할 것이다. 이런 가르침 매력 있지 않냐. 이제 저한테 그런 비슷하게 물어요. 전 그 매력이 참 있었어요. 이 세상은 형편없고 오타각세가 없고 사기꾼은 많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꽉 차고 야 그럼 내 갈 길이 뭐냐. 양심적으로는 이 세상은 살 수 없는 세상이다. 아, 저는 아미타불을 학생 때부터 이미 했습니다. 그 반대하는 선지식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미타불 좋지. 받쳐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현실을 떠나서 불법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스님들도 없었고 학자도 없었습니다. 현실성에서 불법을 찾아라.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외래 아미타불 찾고 열심히 계율을 지켰더니 아, 저는 모범적인 불자로 칭찬을 외래 들었습니다. 전 되게 제가 잘난 거로 착각을 했어요. 그런데 백 박사님은 극락세계는 이런 것은 내생에 찾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도 지금 고통이라는 게 꼭 있다고 보지만은 이것을 자꾸 착각인 줄 알고 바치다 보면은 바로 네 마음속에서 극락세계를 현실에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르침은 기존에 스님들이 얘기하는 것은 전혀 없었어요. 전 마음이 뻥 뚫리면서 요새는 제가 자시에 일어납니다.
근데 그때는